0: 돌아설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그 국소 보낸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좀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자기 지역구에 그렇죠. 지역구에 나름 의미 있는 국수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렇게 쭉 보낸 거는 나름대로 포용력이 있구나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포용력이 요즘에 또 돋보였던 계기는 이제 DJ DOC라는 그룹을 이끌었던 이제 이하늘 씨가 내가 한동훈 의원을 옛날에 많이 놀리고 비난을 했는데 어쩌지? 요즘에 뜨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아, 팬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접근한 거. 저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기왕 보낼 것 같으면 국포국수 민주당에도 보내면 어땠을까? 아,
1: 민주당에도 안 보냈구나.
0: 그렇죠. 네,
1: 국민의힘에다가 그렇죠. 안 보냈구나.
0: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살갑게 대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상이 또 민주당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노출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한계나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야당 부의장님한테 보냈던데 그래도.
2: 그러니까요. 국회 당직을 갖고 네. 있는 분들에게는 보여주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저 국수 보낸 것은 지역 내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왜냐하면 그 북갑에 국수집이 그 집 한 집만 있겠냐고요. 다른 국수집이 있잖아요. 그 집은 좋지만 다른 국수집은 뭐야.
1: 그래서 저도 어디 국수집인가부터 좀 봤는데.
2: 그렇잖아요.
0: 크게 써 있더라고요. 포장지에.
2: 거기는 또 이제 많이 또 주문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한동훈 그치, 지지하는 분들이 또. 되게 좀. 충성도가 강하니까 그 집이 국수 엄청나게 주문할 거야.
1: 아니, 그럼 또 그러니까 내년 추석 때는 내년 설 때는 또 다른 데서 하면 되지 뭐. 다양한
2: 그러니까
1: 데서.
2: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막 음식을 어디 특정해가지고 보내는 거는 저도 지역구원들을 모셔봤는데 네. 이 지역에서는 좀 다른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1: 또 예민한 문제네요 지역에서는.
2: 다른 쪽 매출이 뚝 떨어질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갓생쇼를 들어야죠. 이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 이걸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다음번에는 동네의 모든 국수집에 그거를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들어가지고
1: 초선이니까
0: 요거를 네, 보내야죠.
1: 자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 잠깐 해볼게요. 철거민 특별공급 문제 뭐 예상했던 대로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 강 후보자는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뭐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 이름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본인 이름 자기가 적고 근데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전입 날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재산상의 큰 변동이고 큰 결심을 하는 거였는데 모른다고 잡아떼는 게 과연 맞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들과 관련된 논란도 그래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들이 왜 프로필 사진 그렇게 올렸겠어요.
1: 사성장군 아버지와 함께 네. 있는 모습.
2: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군내에 있는 사람들은 와, 그냥 소위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 소위가 아니라, 내 부하 소위가 아니라, 그냥 그 사성 장군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군령이 섰었겠느냐, 좀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태도.
2: 저 내 이름 들어가 있는 거 난 모르겠는데?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아들 프로필 사진? 아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근무 잘했는데 천하로몬 당신이 그 부대 가서 한번 물어봐. 이 태도는 그 검증을 받는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 장관으로 임명되는데 결격 사유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뭐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런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참 별 세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강시철 후보자의 해명대로 보면 강신철 장관 후보자는 약간 좀 가정 내에서 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일가족들이 아, 다
1: 그분만의 답변으로 보자면
0: 그렇죠.
1: 유추해 보자면
0: 답변만 종합을 하면 왜냐면 온 가족들이 다 어쨌든
2: 왕따야?
0: 이 가정에 이러한 이제 부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은 이제 이모한테 이모 부부한테 7억 얼마를 꺼가지고 이제 상가 매입을 하고 이러는데 강시철 후보자는 바빠서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집에 돈만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1: 오히려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0: 그래서 아, 상당히 외로운 가장 그리고 소위 뭐 이른바 경제권 이런 것도 이제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해명만 모아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네. 설마 뭐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저는 뭐 나머지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철거민 특공료 받은 거는 강신철 후보자가 정말 몰랐을까 그 잘 뭐 잘 모르겠어요 납득은 잘 안 됩니다
1: 네. 자 추미애 지사 관련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2: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좀 진보 진영의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0: 두 번째로는 김수용 중수처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좀 악연이 있잖아요. 옛날 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 장관 추미애, 검수완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편 손 들어주고 징계 국면에서도 윤석열 편 들어주고 그런 것에 대한 좀 과거에 감정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강성 지지층에 여러 가지 호응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면 내가 2030년 대선 나가는데 주요한 여권 내에서의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
1: 벌써라는
0: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집권 1년, 2년 차에.
0: 네. 근데 그분은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 안 듣잖아요. 자기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또 보니까 김수용 후보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또 글을 썼더라고요. 네. 많은 여권 내에서 비판. 김민석 대표도 비판했잖아요. 제왕적 그러한 도지사들, 뭐 광역단체장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 중진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0: 네. 그런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정우 후보자 관련돼서는 사실 뭐 친윤 검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늘 행안부도 중수청은 왜냐하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그건 아니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뭐 그 말이 적절한 건 모르겠지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김지웅 후보자 그 나는 그 검수완박에 반대해요라는 입장 내고 이럴 때는 그게 문재인 정권 후반기지 않습니까? 그때 검수완박 주장하는 거는 굉장한 무리로 다들 생각할 때입니다.
1: 네.
2: 예,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 완전히 달랐어요. 검수완박이 정말 정당하고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돼라는 마음을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먹은 것은 윤석열 정권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검수완박 반대 입장 냈다는 거를 지금 고도로 연결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승진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한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자천돼 가지고 그만뒀잖아요 검사를. 그러면 이게 이미 친윤 검사냐 이것도 좀 의문인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이력을 살펴서 어쨌든 중수청이라는 조직은 수사를 잘해야 되는 조직이니까 그 적임자를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추미애 지사는 무슨 뭐 여기 뭐 옛날 독일에 뭐 아이히만 얘기 나오고 그 네, 이제 한나 맞지. 아렌트가 네. 얘기하는 그 복잡한 이론에 나오는 건데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까지 꺼낼 일일까? 뭐 그 얘기도 하면 길게 할 수 있지만은 그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네, 같아요.
0: 그만하세요.
1: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Ma chambre a la forme d'une cage.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인생은 여행처럼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는 시간 체크인 여행의 발견
1: 익숙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설렘을 만나는 시간 체크인 여행의 발견입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편집장과 함께 오늘도 특별한 여행지로 떠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이번 주말이죠. 나고야에서 아시안게임이 개막을 합니다. 네.
4: 이 나고야 아마 가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요새 일본 여행 많이 가니까.
1: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도시 이름은 나고야. 네. 나고야.
4: 그래서 뭐 혹자 어떤 분들은 나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준비하고 계시고.
1: 편집장이 좀 귀엽네. 나 갈 거야 해서 나 거야.
4: 아.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긴 하는데 네. 9월 19일이죠. 예, 내일 모레.
1: 토요일입니다.
4: 예,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를 중심으로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1: 네.
4: 뭐 이미 뭐 농구나 축구 등의 종목에서 예선 치르면서 아주 우리나라의 승전보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뭐 올해 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 45개 나라의 나라와 또 지역이 참가합니다. 그 대회 주경기장이자 개폐막식이 열리는 곳이 나고야시에 있는 미즈오공원 육상경기장입니다.
1: 네. 우리도 뭐 서울에서도 아시안게임 했었고 부산에서도 네. 아시안게임 유출했었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첫 게임을 유치했던 86년 아, 딱 40년 전이네요.
4: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86 서울 아시안 게임이 가장 그래도 인상에 남으실 텐데 이 대회가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예행 연습 차원에서 치러진 대회라서 조금 맞아요. 더 기억이 날 겁니다.
1: 연이어 큰 행사가 있었죠.
4: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이어서 2002년 하면 우리 월드컵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2002년 9월에 2002 부산 아시안 게임도 열렸습니다.
1: 아, 이게 같은 해였군요.
4: 맞습니다. 아. 요 때 약간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이 북한을 포함해서 44개의 회원국이 모두 참가해서 의미가 좀 컸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인천에서 제17회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요.
1: 아, 인천을 빠뜨렸구나.
4: 맞습니다.
1: 인천도 있었네.
4: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대회까지 해서 총 3번의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 네. 아시안게임은 그럼 지금까지 어떤 도시들에서 열렸어요? 쭉 네. 볼까요? 네.
4: 뭐 보면요. 첫 번째 대회가 1951년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고 그리고 이어서 뭐 필리핀 마닐라, 일본 도쿄,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이란 테헤란 이렇게 뭐 아시아 거의 주요 도시를 두루두루 거치면서 열렸고요. 현재 아시안게임 참가국이 45나라거든요.
1: 네.
4: 다만 올해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라고 OCA라고 있습니다. 이 OCA 난민선수단이 지역 차원에서 참가를 해서 45+1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1: 네.
4: 어쨌든 이 45개 나라 중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나라 한 몇 나라 될까요?
1: 글쎄요. 그래도 뭐 열린 시기가 70년 가까이 돼가니 한 번씩은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4: 그런데 이게 겹치고 겹쳐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9나라밖에 안 됩니다.
1: 그렇습니까?
4: 네. 그래서 2034년 개최 예정지로 선정이 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10개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 네. 그러면 우리는 3번 개최를 했고 네. 아시안게임을 많이 유치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4: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1등이 태국입니다. 총 4번 개최를 했습니다.
1: 오.
4: 네. 그래서 이어서 한국, 또 중국, 일본이 각각 3번씩 했고요. 인도랑 인도네시아, 그리고 2030년에 개최 예정인 카타르가 네. 2006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유치를 해서 각 2번씩 아시안게임을 열었습니다.
1: 네.
4: 다만 이 태국이나 인도가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좀 대회를 개최해서 좀 오래된 느낌 그런 공통점은 있고요. 가장 최근에 그 대회를 연 곳 한번 살펴보면 직전 대회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었는데요. 이 원래 2022년에 열렸어야 하는데 그 당시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
1: 맞아요.
4: 네. 그래서 한 해를 연기해서 2022라는 그 대회명은 유지하고
1: 네.
4: 2023년에 개최했습니다. 항저우가 사실 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5개의 큰 호수로 이루어진 서호가 있고요. 또 중국의 전통적인 정원과 차문화도 있습니다. 동시에 첨단 도시의 모습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곳인데요. 뭐 이렇게 매 4년마다 도시를 달리해서 이어오던 끝에 올해는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1: 예.
4: 뭐 일본 입장에서는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에 32년 만에 아시안게임 개최라는 것에 의미가 더 큽니다.
1: 중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죠?
4: 그렇죠. 네. 이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기억하실 거고 2010년 광저우, 2022년 항저우에서도 아시안게임을 개최했습니다. 네.
1: 보통 이렇게 중국도 도시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4: 네네.
1: 이런 곳을 여행한다면 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음식을 맛보면 좋을지
4: 네.
1: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4: 네.
1: 같아요.
4: 뭐 항저우는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베이징 말씀드리면 이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잖아요. 명나라, 뭐 청나라 시대의 유산이죠. 이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비롯해서 이 유적구로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뭐 중국 정치 문화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런지 뭐 웅장한 유적을 탐방하기에 코스 자체가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1: 네.
4: 또 먹는 거 빼놓을 수 없죠. 베이징 덕이라고 예, 그 오리오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1: 꼭 맛봐야죠. 네.
4: 그리고 광저우 또한 이 미식 도시 또 무역의 도시로 불리는데요. 식재 광주, 식재 광저우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이 광저우에 다 모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1: 그렇군요.
4: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딤섬을 비롯해서 광동 요리의 본고장이라는 그런 칭호답게 곳곳에 맛집이 있고요. 또 캔톤 타워 중심으로 스카이라인 쫙 펼쳐지는 밤 문화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올해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일본 나고야. 나고야는 네. 어떤 도시입니까?
4: 일단 나고야는

0: 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건 맞거든요. 인구 규모만 해도 뭐 도쿄가 있는 도쿄도 또 뭐 요코하마가 있는 가나가와현 또 오사카가 있는 오사카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위에서 4위권 안에 항상 듭니다.
1: 이게 나고야라는 도시 위치가 일본 어느 쪽이에요?
0: 그러니까 아, 도쿄와 오사카 그 인근
1: 동쪽이군요.
0: 예. 태평양을 바라보는 예. 아. 예 그쪽에 붙어 있는 곳인데요. 네. 이 여행지로 얘기하면 뭐 후쿠오카나 오사카, 뭐 교토, 뭐 삿포로 이런 명성보다 좀 뒤처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1: 그러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도시들보다는 뭐 어디 여행 간다 했을 때 나고야를 들어본 경험은 별로 없는
0: 맞습니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끔 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고야 가면 뭐가 좀 재밌어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때 이 나고야는 재미없는 도시가 아니라 재미를 찾아야 하는 도시다. 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1: 그러니까 장편집장님 얘기대로라면은 분명 나고야라는 곳만의 매력이 있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어떤 매력이 숨겨진 거죠?
0: 일단 나고야는 뭐 예를 들면요. 도쿄의 시부야처럼 딱 가자마자 우와 하는 그런 느낌의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오사카 가면 왜 도톤보리 있잖아요. 네. 거기 양팔 든 그 광고판. 유명하죠.
1: 사람들 가면 사진 찍는.
0: 네네네. 네. 이제 뭐 그런 느낌의 뭐 한복판에 있는 광고판만 봐도 와 여기 관광 온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도시도 아닙니다. 그럼 나고야는 도대체 뭐냐.
1: 그러니까요.
0: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좀 걸어야 하는 도시입니다. 뭐 고성도 찬찬히 보고 곳곳에 있는 신궁도 좀 보고 또 골목 곳곳도 누비고 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좀 평범한 듯한 여행 코스를 쭉 돌다 보면 어느 순간 나고야의 매력이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1: 그러니까 찬찬히 둘러봐야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0: 맞습니다.
1: 네. 어디부터 갈까요?
0: 이 첫 번째는 뭐 우리나라 서울 딱 오면 가장 돋보이는 곳이 뭐 서울 N타워나 N서울타워나 아니면 뭐 63빌딩 뭐 이렇게 좀 꼽잖아요. 나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고야 역을 중심으로 나고야 성 쪽을 둘러보면 아주 좋은데요. 이 나고야를 상징하는 뭐 장소 아니면 뭐 나고야의 얼굴 뭐 이런 느낌의 곳입니다.
1: 그렇군요.
0: 뭐 지붕 위에 올라간 금빛 장식이 뭐 킨샤치라고 하는데 아주 네. 유명하고요. 이 나고야는 단순히 좀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일본의 역사, 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그런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고야 성 같은 역사 유적을 보고 나면 아, 이 도시가 일본의 대도시가 아니구나. 그냥 일반적인 대도시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사카이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도 좋은데요. 이 사카이는 나고야의 대표적인 번화가거든요.
1: 네.
0: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카페도 많고 또 밤에는 야경 즐기기에도 아주 좋아서 특히 그 사카이의 거의 중심 쪽에 미라이 타워라고 있는데 이쪽 주변의 야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뭐 아시안 게임 경기 하나 보고 저녁에 사카이로 나오는 게 딱 코스로 좋은데요. 경기장에서 응원하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다면 네. 이 사카이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시 에너지 충전하시면 좋겠습니다.
1: 편집장님 너무 많이 걸었어요. 배고파요. 못 먹어야 해요.
0: 이 나고야가 또 음식의 묘하게 음식의 도시인데요. 이 나고야 여행에서 음식이 뭐 부록이 아니라 본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1: 그래요.
0: 나고야에 딱 가면 이 현지인들이 나고야 메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 무슨 말이에요?
0: 이 나고야 메시가 지역 음식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뜻이 나고야의 향토 음식을 통틀어 읽거든요. 이 메시란 말이 밥 한 끼를 뜻합니다.
1: 예.
0: 그래서 나고야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식들을 읽었는데 뭐 공교롭게 요 축구스타 메시랑 이름이 같기도 하고 뜻도 비슷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이 나고야 메시의 대표적인 음식이 히츠마부시, 미소카츠, 네, 테바사키, 미소니코미 우동, 뭐 기시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히츠마부시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잠시 후에 히츠마부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1: 왜 장편집장님이 침을 다 쉬고 그러세요? 하긴 뭐 생각만 해도 맛있는 점심시간이니까 또.
0: 네. 뭐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점심 그러게요. 굶고 하는 거라.
1: 굶어가면서 하니까 우리는. 네. 그러면 처음 뭐 맛볼 음식 히츠마부시입니까?
0: 네. 히츠마부시.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장어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이게 잘게 썰어서 밥 위에 올린 음식입니다. 그냥 뭐 장어 덮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나고야의 히츠마부시는 좀 다릅니다.
1: 달라요?
0: 일단은

0: 그 한 그릇 크게 그 장어덮밥이 나오지만 네. 요거를 네 등분을 해서 먹어야 합니다. 왜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이 장어 본연의 맛을 좀 느끼면서 드시고요. 두 번째는 파나 와사비 그러니까 고추냉이 같은 양념을 곁들여서 드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수나 차를 부어서 오차즈케처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이 여태까지 먹었던 세 가지 중에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1: 이게 나고야식이군요.
0: 맞습니다.
1: 어디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라라고 추천해 주신 데가
0: 그렇죠.
1: 이게 네. 나고야식이구나.
0: 예, 그래서 이 히츠마부시 나고야식은 이런 식으로 드시면 참 재밌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장어덮밥이네라고 생각하시다가 두 번째에는 맛이 좀 다른데 그러다가 세 번째에는 와 장어를 이렇게도 먹네 이런 네. 생각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맛있는 등 음식을 동시에 먹는 법까지 관광하는 재미 꼭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이 히츠마부시를 잘하는 지역을 따로 꼽으라고 하면
1: 그러니까 좀 그것도 살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이 나고야역 주변 아니면 사카의 후시미 일대를 살펴보시면 네. 이 히츠마부시 맛집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사실 그 나고야가 이 히츠마부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어느 곳에 가셔도 괜찮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굳이 한 곳만 꼽으라 하면 역주변, 나고야 역주변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그리고 아까 또 이 히츠마부시 말고도 여러 음식을 소개해 주셨어요. 미소카츠, 뭐, 테바사키, 믹스.
0: 맞습니다. 네. 이 일본식 된장 미소 잘 알고 계시죠? 이 나고야에 가면 미소카츠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 돈가스에 나고야 특유의 진한 미소 소스를 얹은 음식입니다. 뭐 일반 돈가스를 생각하고 먹으면 맛이 확 달라지는데요. 소스가 짭짤하면서 달큰하고 깊은 맛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고요. 이 미소카츠 역시 맛집을 찾을 때 나고야 역 주변 또 사카의 일대를 좀 찾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여행객 입장에서 좀 일정이 바쁠 때는 그냥 다 모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조금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은 이 나고야 역이랑 연결된 JR 나고야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있는데요.
1: 네.
0: 이곳의 푸드코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츠마부시나 뭐 그 미소카츠 같은 이런 나고야 메시를 이 한 곳에서 다 맛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겠고 또 여행 가서 저녁에 혹시 어떤 일정 주로 하시나요?
1: 아무래도 뭐 좀 목도 출출하고 그러니까 네. 그 생맥주 한 잔.
0: 딱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마시고 싶은데.
1: 낮술이요?
0: 이 저녁 무렵에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정말 기가 막힌데.
1: 좋죠.
0: 네. 여기에 잘 어울리는 나고야식 음식이 있습니다.
1: 네.
0: 당날개 요리인데요. 한번 맛보면 이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테바사키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 나고야식 테바사키는 좀 다른데요. 튀긴 당날개에 짭짤하고 달콤한 양념을 입혀서 네. 여기에 후추랑 깨 등을 더해가지고 군침을 돌게 합니다.
1: 요거야말로 딱 맥주 한 잔.
0: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녁에 좀 주로 드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계속 손이 가면서 먹게 되는 그런 가벼운 음식이다 보니까 여럿이 앉아서 맥주 한 잔 하면서 먹기 좋은 그런 안주로도 아주 그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자카야 같은 데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1: 저는 그 음식 궁금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앙카케 스파게티 이건 뭡니까?
0: 이 앙카케 스파게티는
1: 알겠고.
0: 예. 이게 스파게티에 아주 걸쭉한 소스를 얹어서 먹는 요리거든요. 이 걸쭉한 이유가 이 전분물을 좀 풀어놨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걸쭉한데 그래서 이탈리아식 파스타를 생각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토핑을 자기가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요새의 그 유행 중에 하나가 음식 뒤에 탄이라고 붙여서 굉장히 강한 맛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앙카케 스파게티 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 라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대만 라멘이 왠지 대만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왜 짜장면이 중국에 가면 짜장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고야에만 있는 그런 라멘입니다. 매콤한 다진 고기에 국물이 어우러져서 아주 얼큰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그만인 그런 음식입니다.
1: 먹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이 나고야는 골목 여행하기도 좋은 곳이라면서요?
0: 이 나고야가 또 골목 걷기도 아주 좋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좀 가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나고야 오스 상점가가 있습니다.
1: 네.
0: 여기가 상점가를 걷다가 보면 뭐 오래된 가게도 보이고 음식점도 나오고 쇼핑할 곳도 나오고 그래서 꼭 그 쇼핑하고 싶다 아니면 한적하게 느끼고 싶다 하면 이쪽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 여기는 그냥 너무 그 저 촉박하게 가지 않고 여유 있게 둘러보시면은 그렇죠.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을 수도 있는 곳이겠네요.
0: 네네네. 네. 그 뭐 그 옛날식 건물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곳도 많고 네. 최신식 스타일을 살린 곳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와 현재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나고야의 그 교통하고 숙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0: 나고야는 상당히 좀 큰 곳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나고야 그 역에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돌아다녀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나고야는 그 지하철 이용해서 꼭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카에를 중심으로 숙소를 잡으시면 또 시내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1: 사카에가 아까 좀 번화가라 그러셨죠?
0: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근교로 나갈 때는 이 철도랑 버스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동 동선을 가장 먼저 정한 다음에 패스나 승차권을 좀 사가지고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1: 네.
0: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패스부터 사는 것보다 내가 어디 갈지 정해놓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사카이 쪽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이 중요하면 나고야 역 중심으로 아니면 다른 쪽 뭐 근교 여행이나 다른 도시 이동이 편리하다면 그 이쪽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을 즐기고 싶다고 하면 사카이 쪽 이쪽을
1: 네.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맛집이나 쇼핑 또 번화가가 밀집해 있거든요. 또 아시안 게임 기간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관람 일정이 있으시거나 이동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잡으셔서 돌아다니시는 게 좋고 또 경기장 주변이 경기장 전으로 사람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1: 이 근처에 또 나고야 근처에 지브리 파크하고 레고랜드
0: 맞습니다.
1: 아이들하고 네. 같이 가시는 분들은
0: 네.
1: 이곳 일정 또 잡으셔도
0: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거기 또 그 수족관도 있어서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1: 네. 4433님께서 나고야의 태양 선 선동료를 뺄 수 없다고
0: 아.
1: 또 한마디 덧붙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체크인 여행의 발견 이번 주말 19일부터 16일 동안 열리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일본 나고야로 떠나봤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마치기 전에 또 밥 딜런의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Like a Rolling Stone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기온이 크게 올라 지금은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7.1도, 순창은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28도, 대구와 부산 27도, 제주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도 1, 2도 정도 높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 은 쌀쌀하고 낮에는 다소 더울 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2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경남과 전남, 강원 산지는 5에서 20mm,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 는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 습도는 4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인상인데 연내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이 출범 열흘 만에 중앙선관위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투개표 전산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도 투입했습니다. 올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비만 치료제를 불법 반입하다 5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미확인 불순물이 포함된 위조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여야 대립 속에 장관 후보자 5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결국 채택됐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가장 거세게 맞붙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 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석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워낙 양당 간 의견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이 역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의결됐습니다. 한편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는데 보고서에 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적었습니다.
1: 네, 김승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번 개각 대상자 전반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현재 정치권 상황도 종합해볼까요?
2: 먼저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저급한 정치 공세로 얼룩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책 검증 대신 야당의 인신공격과 막말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5명 전원의 신속한 임명을 주장하며 임명 강행 시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낯뜨거운 저질 청문회였다고 후보자들의 청문회 답변을 비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국방, 국토, 중기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토, 중기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논의해야 할 상임위는 국민의힘 보이콧 속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1: 네. 개혁신당 소식도 알아볼까요?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첫 번째 당 쇄신안을 내놨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기인 사무총장이 역대 지도부와 주요 지도급 인사 등의 차기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배제하고 지역구 출마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또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 남부 출마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관련해 이른바 친윤검사 논란 등이 불거지자 행안부가 공개 방어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 등을 두고 논란과 의혹이 잇따르자 행안부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나섰습니다. 브리핑은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이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당시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부터 반박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반대했고 기소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징계 절차가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줄곧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 미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12명 연준위원 모두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 기준금리는 연 3.75%에서 4%까지가 됐고 한미 금리차는 최대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이 통화긴축에 나선 건 여전히 강한 물가 상승세가 핵심 이유였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고 판단할 신호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연내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연말 금리 전망치를 나타낸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위원 19명 중 16명이 금리가 한 차례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이 전해지자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 증시는 장초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그동안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금리 인상을 비판하며 금리가 1%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경제금융당국이 3년 2개월 만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에 먼저 반영돼 있고 금융시장 여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이번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등 9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식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벌이는 첫 강제 수사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9시 10분쯤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벌인 첫 강제 수사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등 선관위 사무실 모두 9곳, 경기 화성 동탄구와 인천 연수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했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등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모두 75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와 내부 전산망 기록을 정밀 분석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만 22명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각 선관위 사무실에 있는 내부 서버와 투개표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사건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습니다. 지난 8일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작으로 투표 통계 조작과 부정채용, 외유성 출장과 수의계약 유착 등 12개 의혹 전반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 시점을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5: 마운자루와 위고비 등의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적발 건수만 5천 건이 넘는데 이 중에선 위조품도 확인됐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식약처가 정한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마운자루, 위고비 등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비만 치료제의 해외 불법 반입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단 4건에 불과했던 적발 사례는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선 뒤 올해 들어서 8월까지만 5,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반입 경로별로 보면 국제 우편이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특송 화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제 우편으로는 인도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반입된 치료제 중에는 유효 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도 발견됐습니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냉장 유통 없이 운송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세관에 적발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 일부는 감정 결과 위조품으로 판명됐습니다. 관세청은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비만 치료제 등 의약품의 반입 경로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5: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들여와 국내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온 유통책이 적발됐습니다. 국내에 불법 유통된 금액만 45억 원에 달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와 국내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속여 팔아온 유통책이 적발됐습니다. 유통책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년 넘게 화장품과 건기식 등 61종의 위조 상품을 네이버와 쿠팡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위조품을 수입해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파는 수법으로 가짜 상품 8만 3천여 개, 45억 원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A씨의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짜 제품 87종, 시가 13억 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얼핏 보기엔 정품과 구분이 쉽지 않지만 포장지의 재질과 인쇄 상태, 제형과 색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과 건기식에선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와 지식재산처는 A씨를 화장품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위조 상품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10수억 원을 챙긴 암표 업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자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현지 시간 14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 이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이에 대해 담화를 내고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나오는 잡음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적이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돼 변경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이 IAEA와 관련해 담화를 낸 건 처음입니다. 또 IAEA 결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토론 과정의 내용에 대해 담화를 낸 것도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 군 당국이 개최한 대량 살상무기 대응위원회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지역에서의 대량 살육무기 사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책동이라며 자신들의 핵무력 정책 법령의 발동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대응위원회에 대해 반응을 낸 것도 처음입니다. 다만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와 김여정 부장 담화 모두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은 없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기류에 비난 수위를 조절한 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5: 이어서 간추린 뉴스 최원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9: 아시안게임에 나설 우리나라 선수단이 결전지인 일본 나고야로 떠났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본단이 오늘 오전 일본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20번째 하계 아시안게임인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 아이치현 나고야의 파로마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16일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41개 종목에 1,052명의 선수단을 꾸렸고 금메달 40개에서 45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 투자에 대한 한미의 최종 합의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사업 합의 지연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세계조직과 판매 투약자 등 3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마약 운반책 신체나 해바라기 씨 봉투에 필로폰과 케타민을 숨겨 들여오거나 화장품 용기에 채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지원금이나 선물 배송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추석을 앞두고 선물 도착 배송 정보 입력하세요, 추석 맞이 이벤트 등의 미끼 문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불은 공장 설비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 불꽃 등에 의해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5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강원도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5: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학창시절에 즐겨 찾았던 떡볶이집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와, 정말 그럴 때는 뭐 반가움을 넘어 감동이 밀려오죠. 아, 이처럼 노포, 그러니까 오래된 가게들은 이제 개개인의 추억을 간직한 공간이자 지역 문화의 자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60년 가까이 문을 연 소갈비집과 50년 넘게 즉석떡볶이를 만들어 온 분식집 등 15곳의 식당을 올해 가게로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30년 이상 운영된 음식점으로 시민 추천과 현장 검증 또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올해 가게를 선정했다는데요. 이처럼 서울의 오랜 맛과 또 추억을 간직한 식당을 포함해서 생활문화와 전통공예 분야 등을 합쳐 총 150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노포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이 노포가 간직한 정과 변함없이 맛있는 음식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것을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을 검색할 때 이 노포가

0: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의 맛이 좋기로 이름난 음식점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인데요. 미음지읒. 초성이 뜻드리면 미음지읒입니다. 이것 검색 참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어디 여행 갔을 때 주변에 이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자, 정답과 함께 오늘 혹시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이곳이 있으신지, 아 이건 참 공개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이것 정보는 어디에서 주로 구하시는지 이런 얘기도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또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것 정보 좀 나눠주시죠 오늘. 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대신 선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방향으로 인제에서만 정체인데요.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가산에서 다부 쪽으로 3km 구간 정체인데요. 다부 부근에서 1차로를 막고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영동 2터널에선 화물차에 불이 붙은 사고가 나서 처리 작업 중이라 부근 정체고요. 서울 방향은 안성휴게소에서 남사 쪽으로 6km 구간 정체입니다. 남사 부근 하위 차로에선 작업 중입니다. 이후 기흥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각각 밀리고요. 제2용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 사이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 일찍에서 광명, 또 더 가서는 서창에서 남동 부근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여의 2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사고 여파로 방화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안표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부당한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정부와 공조로 스캔 범죄 조직원들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초국가 범죄를 반드시 뿌려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노동소득은 45세에 4,651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61세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판매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이번 추석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총책 등 67명이 경찰에 검거돼 17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3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와 강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유독 이게 많은 걸까요? 뭐 요즘은 수많은 방송과 또 AI가 추천하는 이것까지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는 뭐 그 식당이 노포인지를 일단 확인하면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게 되죠. 긴 세월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것임을 보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음식의 맛이 좋기로 이름난 음식점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습니다.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끝번호 0208님. 저는 주로 인터넷 검색해서 이곳을 찾아요 하셨는데 뭐 대부분 요즘 이러실 거예요. 별점. 그리고 뭐 평가 점수 이런 거잖아요. 0572님 전남 광주 광산구청 앞에 가면 떡갈

0: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맛있고 가성비 높은 기사식당이 또 이곳으로 많이 거론되기도 하죠. 네. 기사님들 뭐 친절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4795님. 저는 어딜 가나 그 지역 마음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어요. 정말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가 가득하답니다. 지금은 고흥 전남 마음 카페 회원으로 좋은 정보 얻고 있답니다. 강추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아, 이 어머님들 마음 카페 어머님들의 입소문 정말 무섭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국가정보원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약간 뭐 오늘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계속해서 문자창 공개시판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지역으로 갑니다. 먼저 춘천으로 가보죠. 이나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0: 네 오늘 춘천 날씨 어떤가요?
1: 네, 춘천은 완연한 가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춘천의 아침 기온이 12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춘천 지역은 비 소식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0: 네. 그 춘천에서는 내일 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막을 올린다면서요.
1: 네. 올해 춘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내일부터 20일까지 본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책을 사고 강연을 듣는 행사가 아니라 책을 매개로 춘천의 문학과 자연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즐기는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독서대전 춘천의 총괄 춘천시립도서관 김선혜 관장에게 프로그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 먼저 개막식과 함께 북페어, 작가의 만남, 인형극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영철 홍보대사의 강연을 비롯해서 고명한 작가, 이슬아 작가, 김초엽 작가, 많은 작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요. 전국 출판사와 독립출판사, 서점 등이 참여하는 북페어도 90여 개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건 야외에서 책을 즐기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김유정 생가에서 책을 읽어보는 야외 도서관도 있고 공지천에서는 캠핑 분위기로 텐트 안에서 책을 읽는 별빛 아래 북캠프 그리고 1시간 몰입 독서 챌린지인 책멍 때리기 대회도 열립니다. 특히 공지천 산책로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책과 조금 거리가 있었던 분들도 산책하시다가 부담 없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0: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인천, 뭐 충남, 전주 등에서도 이 독서대전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요.
1: 네.
0: 그 춘천만의 특별한 점이라면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1: 가장 큰 특징은요. 책의 물결, 춘천 산책이라는 슬로건처럼 문학의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0: 네.
1: 김유정 문학촌이라는 공간에서는 책을 만나고요. 또 마을을 걸어보고 공지천을 산책하면서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4월에 호수를 바라보면서 야외에서 책을 읽는 리딩 웨이브를 진행했는데 그때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0: 네.
1: 이번 본 행사에서 다시 한번 그 감동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사실 춘천은요. 지난 3월에 독서대전의 선포식을 진행하고 거의 매주 책과 관련된 행사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편안하게 느끼길 바라며 도서관 축제도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도 늘 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저는 주말에 조은동 아이디어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공연과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디어 도서관의 이동호 팀장을 만나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3: 책을 같이 함께 도서관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즐기며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런 주기적인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독서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에 와서 또는 책과 관련된 공간에 와서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활동적인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공연이나 체험이 끝나면은 어른들도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올해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이 하다 보니까 독서 대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컸는데요.
4: 여기 도서관 예, 한번 구경하자고 왔어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이 체험 부스도 되게 재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요새 광고 많이 해서 잘

0: 아, 이거 있어요. 네, 꼭 가려고요. 필사대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김유정역 근처에서 크게 전국에서 하는 그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가보고 싶어요.
1: 집 근처에 도서관 있어서 자주 오는데 오늘 이렇게 축제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키캔 만들기랑 말랑이 만들기랑 슬라임 만들기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춘천에 도서관이 많아서 진짜 좋아요. 독서대전도 기대가 돼요.
2: 슬라임도 만들고 공연도 봤어요. 원래도 도서관에 엄마 아빠랑 자주 왔는데 오늘은 공연을 해서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공기천에도 꼭 갈 거예요. 공기천 가서 독서대전도 볼 거예요.
3: 대한민국 독서대전 춘천 많이 놀러와 주세요.
4: 이야, 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초대한 만큼 꼭 가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 밖에 혹시 또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5: 네, 책 멍때리기인데요. 이름부터 참 재밌죠? 네. 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에만 집중해서 보는 챌린지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참가자들이 공지천에 모여서요. 책과 나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인데 가장 오래 집중한 참가자 에게는 문화 상품권도 드립니다.
4: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그 춘천 산책 문화 열차도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죠?
5: 네, 이번 독서대전의 가장 상징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일 아침 용산역에서 문화 열차가 출발을 합니다. 책을 기증하시는 분들은요, 책만 가지고 타면 기차비와 식사 닭갈비 모두 무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가지고 열차에 탑승합니다. 열차는 김유정 문학촌에 도착을 하는데요. 각자가 가져온 책을 모아 춘천 문학열차 백인의 책방이라는 하나의 서가가 만들어지고요. 책은 문학촌 내에 시내와 시내 도서관에 진열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책으로 하나의 서가가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4: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네요. 자, 어쨌든 이번 3일 동안 진행된 행사가 막을 내려도 그 춘천에서 독서대전은 12월까지 계속된다면서요?
5: 네, 맞습니다. 이번 본 행사가 가장 큰 축제이긴 하지만요. 3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 콘서트,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야외 도서관은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단순히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행사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사람과 도시가 만나는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학적인 공간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축제인 만큼 책 한 권 들고 춘천으로 산책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아주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남희 리포터가 소식 전해줬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순천 김희지 리포터를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4: 네, 순천도 날씨부터 전해주세요.
6: 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더위가 여전한데요.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덥습니다. 또 이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천의 기온은 27도입니다.
4: 네, 순천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6: 네, 현재 여수에서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개막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인데요. 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11월 4일까지 61일 동안 이어집니다. 섬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또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공간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개막 초반에는 기대보다 관람객이 적고 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에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콘텐츠 보강에 나섰는데요. 실제 박람회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지난 주말 이 주행사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4: 이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라고 들었는데 행사는 지금 어디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6: 네, 이 행사장은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에 마련돼 있고요. 이 돌산은 여수 도심과 돌산대교로 이어진 섬으로 향이람과 돌산가스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바로 이 돌산의 바다와 맞닿은 이 진모지구를 주행사장으로 삼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렸던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여수의섬 계도와 금호도까지 모두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모지구에는 섬의 생태와 문화 또 미래를 소개하는 전시관과 체험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개막 이후에는 여기에 공연과 쿠킹쇼 또 어린이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더해서 관람객들이 전시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이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4: 네. 우리 김희지 리포터가 박람회 현장에 갔을 때는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던가요?
6: 네, 제가 찾은 지난 일요일에는 오후 내내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바다가 바로 보이는 야외 열린 무대에서는 제16대 대한민국 조리명장인 안유성 셰프가 참여한 이 섬 쿠킹쇼가 열렸습니다. 여수 삼치와 돌산간 묵은지, 이 돌문어와 갑오징어, 거문도 방풍처럼 여수의 섬과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를 직접 요리하면서 음식에 담긴 섬 이야기도 함께 들려줬고요.
4: 네.
6: 또 특별 공연장에서는 서아프리카 전통 음악과 또 춤을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의 섬과 음악을 만나는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람회장 프로그램 현장과 아프리카 종합팀과 한국 전통 연희팀이 합작한 투칸 AMG 허솔님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7: 안유성 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는 필렛으로 해서 갓김치 안에 롤에 들어갈 테니까 여기다 사닥기를 하고요.
8: 창원에서 온 정유찬이요.
7: 아, 창원에서 왔어요.
9: 아, 창원에서 멀리서 왔군요. 네.
7: 진짜 요리사 되고 싶어요? 네. 셰프가?
9: 이 갓김치를 네. 신김치로 좀 해놓은 게 좋아요? 아니면 좀
7: 네. 좀 익은 김치가 더
9: 조금 익은 김치.
7: 네, 좀 익은 김치. 네.
10: 남도의 식재료에 대해서 푹 빠졌거든요.
7: 문어는 이 돌문어는 돌 틈에 사는 돌문어는 이제 여수 우리 섬에 이렇게 좀 많이 있고.

0: 이게 섬, 섬, 섬이 연결돼 있고 섬은 결국 또 하나의 이제 공동체라는 거를 느껴서 아프리카 대륙과 한국이 거점을 역할로 해서 모든 세계는 연결된다라는 주제로 네, 이 공연을 만들어봤습니다.
1: 네, 뭐 음식이나 음악처럼 익숙한 소재를 통해서 섬 얘기를 풀어내니까 아무래도 뭐 관람객들도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앞서 개막 초반에는 뭐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관람객들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2: 네, 이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쿠킹쇼처럼 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고 또 시간을 맞춰 찾아왔다는 관람객도 있었고요.
1: 네.
2: 여수 여행을 하면서 섬 박람회까지 함께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아이들과 전시뿐 아니라 뭐 공연이나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반기는 모습이었는데요.
1: 네.
2: 반면 이 세계 박람회라는 규모에 비해 이 주행사장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콘텐츠가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야외 시설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장에서 만난 관람객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주말에 아이들이랑 날씨도 덥지만 섬 박람회가 개최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놀러 왔습니다.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또 안에 시설이랑 또 시원하게는 돼 있어서 이렇게 보기에는 편했어요.
4: 저 경기도에서
5: 팀에서 즐길 수 있는 거나 여기에 그 천막, 캐노피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야외 컨텐츠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는 되게 괜찮은데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6: 무대가 좀 어떤 것보다가 참여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셰프님이 나와주셔가지고
7: 우리는 여수 사람들인데 개도 그쪽으로 가서 구경을 했고 오늘은 이제 진보지구에 와서 한번 구경을 하자. 이게 여기는 나가냐 자주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구색은 갖춰서 만들어졌는데 좀 낯설어. 뭐가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8: 대구에서 왔어요.
5: 대구에서 왔어요?
8: 여수 여행하면서 박람회도 같이 보려고. 애들도 볼거리가 좀 많은 것 같고 공연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뭐 여행은 다녀도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박람회 하면 뭐 세계의 섬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 공부 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근데 김희지 리포터가 다녀온 이후에도 이 박람회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개막 초반 전시와 체험 콘텐츠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이어서 최근에는 공연의 완성도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거문도의 전통 노동요인 거문도 뱃노래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1톤 트럭을 청과 도추로 꾸며서 배처럼 연출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국제행사의 규모와 예산에 비해서 공연의 완성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1: 네.
2: 또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음식의 가격을 두고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등 박람회 운영과 콘텐츠 전반에 대한 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처음에 제기됐던 콘텐츠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진 셈인데요. 조직위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2: 이 조직위원회는 개막 이후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보강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위클리 콘서트를 운영하고 이 쿠킹쇼와 거리 공연 등도 추가하고 있는데요. 공식 일정에도 이 주행사장뿐 아니라 뭐 개도와 금호도에서 캠핑과 트레킹 또 전시 등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최근 잇따라 제기된 이 콘텐츠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이 조직위가 현재 어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할 계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획본부장 등 관계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또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박람회가 곧 끝나는 것도 아니고 11월 초까지 이어지잖아요. 뭐 그런 만큼 앞으로의 대응도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2: 네, 특히 이번 박람회의 주제가 섬인 만큼 공연과 체험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각각의 콘텐츠가 섬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 부행사장인 금호도와 개도에서도 섬의 자연과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국 주행사장에서 접한 섬의 이야기가 또 실제 여수의 섬을 찾아가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또 박람회가 애초에 내세운 이 섬의 생태와 문화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가 남은 기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2016 여수세계 선박남회는 오는 11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개막 2주차에 접어든 만큼 이 초반에 나온 여러 지적을 또 실제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고 또 남은 기간 박람회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얼마나 채워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2: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1: 무척 잘 치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천 김희지 리포터였습니다.
4: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권 이슈들 짚어보죠.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이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동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와 이 교회 목사가 구속됐는데요. 그렇지만 뭐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죠.
9: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숨진 A군의 외할머니와 교회 목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교회 목사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A군을 38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당시에 교회 관계자가 아이가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A군은 이 당시에 고열과 탈진, 의식, 저하 등의 증세를 보였고 출동한 구급대가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신고 후 3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1: 네.
9: 그런데 이 A군은 과거에도 학대가 의심되는 이 공식적인 정황이 4차례나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2021년에는 A군의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2024년에는 이 외조모가 아이를 때렸다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A군이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는 직접 교회를 뛰쳐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이틀에 걸쳐서 두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 담당자들은요, 교회 현장을 확인한 뒤 그를 다시 교회에 두고 나왔고요. 가해자로 의심된 외조모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1: 네.
9: 결국 이 아동이 마지막 구조 신호 이틀 뒤에 숨지면서 이 지자체와 경찰 또 법원 등 관계 기관의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근데 참 이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까지 된 60대 목사가 이 피해 아동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면서 급여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지금 공분을 사고 있죠.
9: 네, 맞습니다. 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는 물론 복지 지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은 2014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천안시로부터 아동수당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약 3,700만 원 받은 것으로 집계 나타났습니다.
1: 네.
9: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이 공식적인 신고가 있었지만 천안시는 복지급여가 이 실제 아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수급이나 사용 실태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군은 이 지적장애가 있었는데요. 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교회 목사가 아동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목사는 지난 6월부터 이 활동 지원 급여 명목으로 276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A군을 침대에 결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간에도 급여 수령을 위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1: 네. 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도저히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쯤이면 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9: 네, 일단 2021년 또 2024년의 경우에서는요. 지자체에서 조사를 한 뒤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 사례를 이관했지만요. 그 후에 조치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또 최근의 경우에도 시와 경찰이 아이를 다시 교회로 보낸 뒤에 사망하기 이틀 동안 아동의 안전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9: 뿐만 아니라 이 A군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계좌가 친모에서 또 외조모로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요. 이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해야 되지만 관련 서류가 한 건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네, 뭐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합니다만 이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9: 네, 한 가지 원인으로는 이 학교 밖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A군은 이 부적응과 치료 등의 이유로 취학 의무 면제 결정을 받고요. 올해 3월부터 사실상 이 교회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불과 학교 밖 아동이 된 지 5개월 만에 이처럼 비극이 발생한 건데요. A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이 취학 의무 유예를 받은 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차례 동안 소재 파악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당국은 보호자와 연락이 잘 됐고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9: 문제는 이처럼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인데요. 아동이 보호자 앞에서 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만큼 보호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아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총 4차례 의심 정황을 이 교육당국은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과 지자체 또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1: 우리가 참 모두가 나서서 보호해야 될 아동이 오히려 사지로 내몰려 결국 사망한 사건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데요. 모쪼록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의 어떤 아동보호체계 그리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대전의 한 기초의회가 지금 출범한 지 석 달째가 됐는데도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요?
9: 네, 맞습니다. 바로 대전 대덕구 의회 이야기인데요. 지난 7월 1일 출범한 10대 대덕구 의회가 아직까지도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227개의 기초의회 가운데 원구성을 아직도 마치지 못한 의회, 대덕구 의회를 포함해서 단 두 곳뿐입니다.
1: 네.
9: 현재 대덕구 의회는 여야가 4대4로 동수인데요. 서로 의장직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회는 지방의회는 풀뿌리 자치를 표방하는 대의기관이죠.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대표를 뽑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구민은 지난달 대덕구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구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의회를 바랬지 이렇게 의장 자리로 싸우는 의회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뭐 그도 그럴 만한 게 지금 이렇게 의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무엇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9: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대덕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곳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수탁기간이 끝나면서 새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원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이 절차 진행하지 못했고요. 결국 지난달 말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와 가족센터, 공동체 지원센터 등 5~6개 기관 역시 위탁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하반기 중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0: 원구성이 계속 미뤄지면 이 관련 기관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청소년 어울림센터는 운영비 부족으로 직원의 급여 지급이 어렵고 공공요금 체납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구가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해결하고자 했지만 의회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빈집 정비 계획과 연축, 주공, 재건축 등 주민이 기다려온 현안도 구의회 절차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뭐 이런 가운데 대덕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0: 결국 이 구청장까지 직접 나서서 의회를 향해 호소했는데요.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지난 14일 호소문을 통해 원구성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생활과 구정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김 청장은 선거 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역시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직접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방안을 제안했고요. 원장이 원구성이 무제한 지연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오는 21일 다음 주에 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참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충청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였습니다. 오늘 문자가 뭐 정답이 정답인 만큼 맛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5395님, 진해에는 유명한 대구뻘찜 이것이 있는데요.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지인들과 이 집을 찾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참 문자 소개할 때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래도 중간중간 나누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이현섭이 부르는 My Love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아침 저녁은 쌀쌀한 가을이지만 낮에는 아직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28도, 대구와 부산 27도, 제주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도 1, 2도 정도 높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는 다소 더울 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2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경남과 전남,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mm,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할 때가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등 9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이력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행안부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화장품 용기나 과자 상자 등을 이용해 동남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과 판매자, 투약자 30명이 경찰에 붙잡혀 17명이 구속됐습니다.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온 유통책이 식약처 등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요즘

0: 요즘 그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참 많다고 하죠. 근데 혹시 부산시가 만든 이것 지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시가 지난 7월에 지하철 노선도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음식점이라든지 또 부산의 택시기사들이 추천하는 식당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요. 뭐 우선은 한국어와 영어본을 만들었고요. 일본어와 중국어본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과 오늘 정답인 이것과 관광지를 연계한 지도라서 한눈에 어떤 부산의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것 탐방을 하기 위해서 부산을 찾는 분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인 이것은 음식의 맛이 좋기로 이름난 음식점이란 뜻을 지닌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미음, 지읒.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보내주신 문자는 함께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역사 이야기가 있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또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7914님. 카땡땡 지도 앱에서 검색해서 이곳을 찾아갔는데 별 5개짜리 식당에 가도 맛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잘 살펴봅니다. 일단 뭐 이건 뭐 표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 수가 한 1,000명 넘어가면 그래도 신빙성은 좀 있는데 이게 뭐 10몇 명 되는데 점수만 높다. 아, 이런 데는 좀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여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319님,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소문난 갈비와 통닭집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가을이라 식욕이 생겨서 더 살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수원에도 이것이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6709님, 요즘 사위가 장모님표 묵은지 김치찜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요즘 요리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위 이것은 처갓집인가 봐요 하셨는데 아,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사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모르긴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5083님, 이야, 저는 할머니 따라서 6살 때부터 지금 60세까지 단골로 가는 이곳이 있어요. 충주에 있는데 슴슴한 평양냉면과 편육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1982년 충주여고 1학년 때 처음 먹고 신세계를 경험한 한 분식집 쫄면이 있는데요. 지금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노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셨는데 이거 무슨 뭐 같은데요? 방방곡곡의 노포는 여전히 살아있다. 어쨌든 충주의 평양냉면집 54년 동안 다니시는 건가요? 그러면 분식집도 45년 동안 쭉 이용해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대단하네요. 정말 이런 노포들이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집들은 대를 이어서 모르긴 해도 하고 있는 곳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백년 가게네요. 아,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한 가게들이 정말 전국 곳곳에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총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전관리 부실이 인명피해를 키운 걸로 드러났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안전공업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이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는데요. 수사 결과 공장 내부에는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슬러지가 장시간 쌓여 있었고 불법 증축과 방화 구획까지 훼손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불법 증축 공간에서 9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경보를 임의로 차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2017년도부터 경보가 울리면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경보부터 끄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네.
1: 또 최근 5년 동안 공장에서 4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번 화재를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히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로 보고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안전점검 기관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0: 네, 참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네요. 자, 그리고 인천 강화군 한은홍과에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지금 추가 확산 막기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요?
1: 네, 강화군 송여면의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126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감염된 소 한 마리만 살처분했고 나머지 소들은 검사 결과에 따라 도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가 반경 3km는 방역대로 설정했는데요. 이 안에는 64개 농가에서 소 등 2,8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현재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 발생 농가를 드나든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결과 전국 124개 축산 농가가 역학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이들 농가에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소와 염소 농가 776곳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24시간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LH의 매입 임대주택에서 매년 그 16만 건 안팎의 시설 보수와 하자 요청이 접수되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LH 매입 임대주택에서 접수된 시설 보수와 하자 요청은 15만 8천여 건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만 11만 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천장 누수나 곰팡이 같은 문제뿐 아니라 가스경보기 고장이나 소화 배관 누수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사례도 포함됐는데요. 문제는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8월 기준 미처리 건 가운데 1,134건이 LH의 처리 기준인 15일을 넘겼고 이 중 389건은 90일 이상 방치됐습니다. 가장 오래 지연된 천장 방수 공사는 664일 동안 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0: 예.
1: 네, 같은 시설을 반복해서 보수하는 사례도 5년 새 7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뿐 아니라 입주 이후 시설 관리와 안전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앞으로는 그 한 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케이블카 같은 궤도 사업. 여기에 최대 20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도입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최초 허가 이후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기적인 재허가 심사를 통해 궤도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사업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재허가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0: 네.
1: 네, 대표적으로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3대에 걸쳐 같은 가족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싸고 행정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맞사위인 고 한병기 전 대사가 사업권을 받은 뒤 1971년부터 5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런 장기 운영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내일부터 개정 궤도 운송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케이블카와 같은 궤도 사업은 허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운영 기간 20년을 넘긴 17개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정부는 안전검사와 운영실적, 환경보전과 공공복리 등을 따져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한 지역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어떤 역사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2: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제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는 가족을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2: 이때 이제 만난 어떤 지역의 이름, 예를 들어 행정구역과 관련된 것들을 좀 알아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좋네요.
2: 동네에 따라서는 옛날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근데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 변화가 일어난 곳들도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알아보고자 하고요.
1: 네.
2: 오늘은 첫 순서로 조선시대 행정구역부터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조선시대. 그런데 조선시대 이전부터 그 지역을 좀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지 않았나요?
2: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지명은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나눠서 이제 고유어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주는 옛날에 뭐 설아벌, 그다음에 정읍 고창일 때는 고사부리, 그다음에 부여일 때는 소불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한자로 지명을 처음 정하기 시작했던 게 신라 중대 이제 경도왕 때 일인데요. 이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명을 정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큰 고을이다 그러면 두 글자. 그래서 무슨 주 들어가는 두 글자가 큰 고을이고요.
1: 네.
2: 작은 지역명은 무슨 군, 무슨 현 들어가는 세 글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 계신 어떤 곳이 예를 들어서 큰 고을인지 작은 고을인지 여기에 맞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충주, 원주, 뭐 경주 뭐 이런 거죠.
2: 네. 아,
1: 대표적인 지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2: 네, 지금 말씀하셨던 뭐 원주, 충주를 포함해서
1: 네.
2: 상주, 전주, 무주 이런 이름들이
1: 아하.
2: 이때 이제 정해졌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작은 고을의 이름으로 이때 뭐 예천군, 남해군, 음성현, 삼척군, 고부군, 김제군 이런 이름들이 정해졌는데
1: 네.
2: 실제로 이 이름들이 모두 신라 때부터 이어진 지명이다.
1: 그렇게 오래됐어요.
2: 라고 하면 1000년이 넘은 지명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내력을 갖고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고려 때가 되니까 이 큰 고을을 뜻하는 두 글자 지명, 그러니까 무슨 주 이렇게 들어간 지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분이 모호해진 거죠. 그래서
1: 아하.
2: 예전에는 작은 고을이었는데 두 글자 지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큰 고을처럼 보이게 되기도 했었고
1: 네.
2: 이런 부분이 되니까 행정구역 정비와 관심이 많았던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들 지명을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1: 네.
2: 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이제 태종인데요.
1: 네.
2: 그래서 그 유래가 뚜렷하지 않거나 고려 왕실과 관련된 고을은 주가 들어간 지명을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 아니, 어떻게 변경했나요?
2: 네, 여기 이제 원칙이 있어서 고을 주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데 그 글자는 두 글자 중에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산, 하나는 내천자, 천 이렇게 이제 바꾸도록 했으니까
1: 네.
2: 우리나라에 이제 산하고 강이 많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지명으로 바꿨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2: 또 여기에는 이제 조선이 고려의 영향력을 좀 벗어나서 행정구역을 좀 새롭게 만들고 싶다 이런 의도도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국에 한 60개 정도의 고을이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 그렇게 많나요?
2: 네.
1: 바꿔야 할 곳이?
2: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곳으로 인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1: 네.
2: 내천자를 써서 인천.
1: 아, 인천.
2: 그다음에 익주는
1: 익산.
2: 매산자를 써서
1: 아하.
2: 익산. 그다음에 이제 합주는 합천.
1: 천.
2: 괴주는 괴산.
1: 아, 그렇게 바뀐 거군요.
2: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에 천과 산이 많이 들어간 지명들이 생긴 이유가 이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예를 들어서 뭐 인주는 뭐 이자겸으로 알려진 고려 왕실 외척과 관련된 지역이었고
1: 네.
2: 그다음에 익주는 역시 또 기황후와 관련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이제 조선의 분위기로 좀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아, 재밌네요. 인천이 원래 인주였고 익산은 익주, 합천은 합주, 괴산은 괴주였군요. 괴주 이거 참 웃깁니다.
2: 네.
1: 어쨌든 우리 고장의 옛 이름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조선시대 들어서 또 바뀐 지명이 있을까요?
2: 네. 이제 고려를 지나면서 유래가 깊은 원래 지명은 좀 복구를 하자 이런 의도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고려 때 이제 그 여기서 뭐 역모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고을 격을 격화시켜서 계림으로 바뀌어 있었던 곳을 원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주니까
1: 네.
2: 하면서 경주로 이름을 다시 복구를 시키기도 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완산이라는 지명도 원래 이름이었던 전주로 다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는 경상도가 원래 경주 상주의 앞글자를 땄는데
1: 네.
2: 그 고을 이름이 달라져 있으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역시 전라도도
1: 네.
2: 전주 나주의 앞글자를 땄으니까 전주라는 원래 지명을 찾아야 된다
1: 네.
2: 이런 원칙이 그냥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2: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정비된 고을들이 한 330개 정도 되는데 고려 때가 한 500개 정도의 고을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구역 개편도 이때 이루어졌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명만 바꾼 게 아니라 행정구역 체제를 재정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2: 네네.
1: 그럼 지방 행정구역을 나눌 때 어떤 뭐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좀 있었나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방 행정구역을 나눌 때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단일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내력, 뭐 군사적인 중요성, 그 다음에 토지나 인구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이 체제는 이제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고을이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요거를
1: 네.
0: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그 한양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몬던 지방관 사또의 직함을 통해서 그 내력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방관 또는 이제 수령의 이름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어떤 고을로 파견되느냐에 따라서 뭐 같은 사또라도 지위가 좀 달랐다는 얘기인가요?
0: 그렇습니다. 어허.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시장 군수가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1: 네.
0: 예전에는 어느 시장이냐 어느 군수냐에 따라서 굉장한 높낮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 지방으로 보낸 지방관 수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종이품. 그러니까 이품에 대한 부윤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벼슬이고요.
1: 네.
0: 가장 낮은 직급으로는 종5품의 현령, 종6품의 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또인데 우리 동네 사또는 2품에.
1: 좀 차이가 나네요 정말.
0: 네. 굉장히 높은 사또고 어느 동네는 6품에 해당하는 조금 낮은 사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들을 수령의 정원도 이제 경국대전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장 높은 부윤부터 보면은 부윤은 4명, 대도부사는 4명, 목사 20명, 도부사 44명, 군수 82명, 현령 34명, 현감 140 한 명에서 한 310여 명 정도의 지방관에 각각 그러니까 각 고을을 다스리도록 했다.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일단 뭐 부윤이 아까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 가장 높은 지방관 부윤이 파견되는 곳은 어디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0: 네. 이 부윤이 파견되는 부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역사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조선시대에 여기에 해당하는 곳을 경주, 전주, 함흥, 평양 이렇게 봤습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전주는 이제 그 왕실이 발성한 곳,
1: 그렇죠.
0: 전주이씨.
1: 오, 이성계.
0: 그 다음에 영흥 또는 함흥은 태조 이성계의 고향.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경주하고 평양은 각각 한 나라의 도읍지였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로 파견된 거는 나는 역사적인 고을의 사또다.
1: 네.
0: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 종이품.
0: 네. 네.
1: 그렇군요. 그럼 부윤 다음직인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또 어디였나요?
0: 네. 대도부사라고 하는 이제 그 정삼품 또는 도부사가 파견된 종삼품의 고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들 고을들은 모두 군사적 요충지에 아하. 해당합니다.
1: 네.
0: 경국대전에 따르면 안동, 강릉, 안변, 영변 그리고 조선 후기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창원까지 포함돼서 다섯 개의 대도호부가 있었고요.
1: 네.
0: 여기에는 대도호부사가 파견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릉 가면은
1: 네.
0: 우리 동네는 대도호부사가 파견된 고을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1: 네.
0: 그런데 군사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요보다 조금 격이 좀 떨어지는 고을은 40곳 정도에 도호부가 파견되어서 여기에는 도호부사라고 하는 사또가 파견이 됩니다.
1: 도호부사.
0: 네.
1: 아 그러니까 지금의 뭐 경기도지사, 예를 들면 뭐 강원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때 관직 이름도 그러니까 대도호부, 도호부라는 행정구역 단위에 사자를 붙여서 대도호부사, 뭐 도호부사 이렇게 불렀나 보네요.
0: 네, 군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불렸지만 또 부윤이나 또 목사는 또 다른 이름으로
1: 아하.
0: 이제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은 각 지역의 행정 중심 고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행정 중심 고을에 파견되는 곳 사또를
1: 네.
0: 이제 목사라 그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무슨 무슨 목, 나주목, 전주목, 충주목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그 동네에서 중요한 고을들은 이제 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는 목사가 파견되는 곳들은 그 지역의 중심 고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앞에 뭐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래도 목이 파견되는 고을이 더 높아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1: 자부심
0: 네, 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목사골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주목도 역시 이제 제주 목사가 파견되기 때문에 목사골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1: 재밌네요. 자 이렇게 뭐 부 대도부 도후부 이제 목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그 다음 행정구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 네. 이제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고을은 군, 현으로 구분을 했어요. 군에는 군수, 그다음에 현 가운데 조금 큰 현은 현감, 작은 현은 현령 이렇게 파견을 했다는 점에서
1: 네.
0: 이제 각 고을이 사또가 누구였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우리 고을의 격이 어땠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이들 수령을 지휘 감독하는 지방 장관이 관찰사였는데 조선 전기는 관찰사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는 가명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전라도면 전주 경상도 같으면 상주 이런 곳에 머물면서 지방 행정 및 사법 군사 관련된 그리고 수령 감독까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이 지방관 그러니까 수령들은 주로 어떤

0: 사람이 등용되나요?
1: 네, 고위직은 당연히 이제 문과 출신이 이제 그 많고. 파견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은 고을 같은 경우는 중인이 수령이 되기도 해서 네. 때로는 의관 또는 역관 또는 화원이 수령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0: 네.
1: 널리 알려진 것처럼 단원 김홍도가 연풍 현감이었거든요.
0: 네. 이제
1: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이밖에 또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좀 특징이라면요?
1: 지금은 사라진 지명 중에 직할시라고. 있습니다. 광주 직할시가 인천 직할시
0: 그렇죠.
1: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런 직할시와 같은 곳이 조선시대 유수부라고 해서 서울 주변의 4개 도시를 가리켜서 개성 강화 그다음에 수원 광주가 여기에 해당해서 여기는 유수부라고 불렀기 때문에
0: 네.
1: 조금 더 특별한 고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력들을 이번 여행 또는 어떤 그 고향 방문 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방송을 오늘 좀 들으신 분들은 거기 갔을 때 이렇게 뭔가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1: 주자가 들어간 동네면 우리 동네 큰 고을이었어 이렇게
0: 그렇죠.
1: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0: 여기가 원래 뭐였어 네. 아, 이러면서 네. 오늘은 조선시대 지방행정구역 체제와 지명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되네요. 박광일 역사여행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뭐 알고 계시죠? 맛집이 정답이었습니다. 뭐 공주에도 맛집 많다. 1314님 자랑해 주셨고 정말 오늘 충주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뭐 각 지역에 뭐 내노라 하는 이런 맛집들을 많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일일이 시간 관계상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권진원이 부르는 노랑풍선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라디오 전국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떠도는 동안 페넬로페는 이타카에 남아있었습니다. 수많은 구혼자가 왕궁을 차지하고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탕진하며 페넬로페에게 새 남편을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라에르테스가 세상을 떠날 때 입힐 수의를 다 짠 뒤 새로운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낮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배를 짜지만 밤이 되면 홀로 등불을 밝히고 낮에 짠 천을 다시 풀어냅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한 고독한 창조입니다. 기다림은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다림은 사라진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면서도 그 사람의 부재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일입니다. 마침내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을 때도 페넬로페는 곧바로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0: 페넬로페는 눈앞의 남자가 오디세우스임을 알아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겉모습을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 함께 만든 세계의 비밀을 기억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낸 시간,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처와 농담, 서로를 견뎌낸 밤들이 그들만의 움직일 수 없는 침대가 됩니다. 페넬로페의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올리브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폭풍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도 밤마다 다시 풀어야 할 천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성공의 모양,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짜놓은 삶의 무늬입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무늬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짜고 있으며 무엇을 조용히 풀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말씀 나눕니다. 엄홍길 대장은 3년 전부터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영화제가 내일부터 울산 영남알프스에서 열립니다. 산악인이 영화제를 이끄는 건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엄홍길 대장의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졌죠. 에베레스트에서 목숨을 잃은 후배 산악인의 시신을 찾기 위해 다시 히말라야에 올랐던 휴먼 원정대 얘기입니다. 극한의 자연 속에서 인간의 한계와 우정, 책임을 보여주는 산악영화. 그런데 산을 평생 오른 엄홍길 대장이 이제는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악영화제 얘기, 또 히말라야를 오르며 겪었던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인생이라는 산에 대한 엄홍길 대장의 또 다른 도전 얘기 나눠봅니다. 네, 엄홍길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마스테.
0: 나마스테. 네네네. 네,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틀째니까 인사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히말라야는 어떤 곳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나를 받아준 곳이고 네. 인생의 스승 같은 곳이다. 네네. 그리고 10명의 대원을 잃었다는 말씀도 네네. 하셨습니다. 그 영화 히말라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1: 네, 맞습니다.
0: 그
1: 800만 정도가 봤죠.
0: 네, 네. 박무택 대원의 네네.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1: 아, 예.
0: 예. 그 시신을 찾으려고 다시 오르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0: 에베레스트.
1: 네, 에베레스트에 이제 중국 이제 티베트 쪽으로 에베레스트가 이제 그 두 개 국가를 걸쳐 있는데요.
0: 네.
1: 네, 절반은 예를 들면 절반 네팔, 네팔령이고 절반은 이제 중국 티벳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친구가 그 좀 고 박무택 대원이 올라간 그 도전했던 건 이제 중국 티벳 쪽에서 에베레스트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가 네. 이제 결국엔 정상을 성공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바로 정상 직하 8,750m에서 이제 설맹 눈에 반사되는 이제 그 빛으로 인해서 강한 자외선 빛으로 인해서
0: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1: 예,
0: 거죠.
1: 망막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0: 아.
1: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엔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0: 발생되게 된 거죠.
1: 예. 근데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사실은 그 험한 산이니까 거기서 네. 이제 목숨을 잃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렇게 다 시신을 찾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렇죠. 뭐
1: 예.
0: 뭐 아예 이제 아예 어디로 실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뭐 그냥 이렇게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어디 뭐 업종 내 추락을 해가지고 바닥에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히든 크레바스 같은 게 있어요. 크레바스 같은데 빠져가지고 이제 그
1: 사이에
0: 예, 예. 빙하의 틈새 속으로 빠져갖고 이제 뭐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은 어디 거대한데 추락을 해가지고 어디로 뭐 그냥 바닥으로 그냥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추락해서 그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유형이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1: 그런데 왜 박모택 대원의 시신은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셨는지.
0: 예, 예. 네. 그 후배하고 제가 그 전에 이제 8000m 원정을 네 번을 같이 다녔어요. 네. 8000m 때 네 번을 그 도전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나눈 진짜 뭐 형제와 같은
1: 네.
0: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칸첸중과라는 그 산에서 8,586m 그 산을 그 결국에 이제 두 번을 실패하고 제가 세 번째 칸첸중과를 그 도전할 텐데 그때도 이제 마치 등반 중에 동료 셀프 한 명이 한 7,500m 지점에서 빙하 이제 쌀락 떨어지는 걸 막고서 네. 결국엔 내추럴 이제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시신을 수집해 내려와서 그다음 베이스 캠프 도착해가지고 그 이제 헬리콥터로 이제 시신을 보내고 장례 절차를 밝게 하고 저는 이제 그 다시 이제 고민 끝에 다시 이제 그 다시 도전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이번에 꼭 정상을 한번 마지막 도전이 다음 도전해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결국엔 8,500m 지점에서 둘이 이제 그 죽음의 비박을 하게 된 겁니다.
1: 박모택 대원하고 어몽길 대장님하고 단 둘이서.
0: 단 둘이서 절벽에 매달렸어요. 예, 밤에 딱 8시경쯤에 이제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1: 네네. 예,
0: 눈이 워낙 많이 많아가지고 뭐 아주 체력이 다 고갈되고 날도 이제 깜깜해지고 어둡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 못할 그런 딱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달린 채로 이제 아 요새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거기서 절벽 매달린 채로 결국엔 저희가 저도 그렇고 그 후배도 그렇고 그 밤을 죽음의 밤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10시간을 그대로 그냥 절벽 매달린 채로 밤 8시부터 한 10시간을 그대로 매달린 채로.
1: 시발라야 그 빙벽 저 높은 데 매달려서 밤새 눈을 맞으면서
0: 8,500m 지점에서. 그런데 거기서 산되는 것 자체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떻게 어쨌든 그 죽음의 밤을 어쨌든 이겨내고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또 한 100여 메터를 기어서 사력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송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그 후배랑 그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그걸 다 이겨내고 성공하고 살아서 돌아오는데 이 후배가 이제 그 중국 쪽으로 이제 자기 학교 이제 선후배들하고 같이 산악부에서 대학 산악부인데 계명대학교 그 대학 산업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이제 에베레스트 원정을 간다는 거예요.
1: 네, 네.
0: 자기가 이제 그 같이 대원들하고 선후배들하고 거기에 가서 꼭 잘 성공하기 바란다. 저도 이제 그때 팔찜대 열사스폰지 얄롱강이는 봉우리 8,500m 되는 네. 산을 등반하고 원정을 가려고 하고 갔었거든요. 그럼 같이 가서 이제 그 친구는 중국 쪽으로 가서 등반으로 갔고 나는 저는 이제 네팔에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인사라고 헤어졌고 제가 먼저 성공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다음 중국 쪽으로 갔죠.
1: 네.
0: 근데 결국에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귀국해서 나중에 뉴스를 보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1: 그 비보를 들으셨군요.
0: 예. 말씀드렸던 내려오다가 오도가도 어떤 상황이 되고 결국에 이제 그 같이 정상 올라갔던 재학생 후배 역시도 이제 실종되고. 또 그 후배를 그 박모택 대원을 이제 시신을 아니 박모택 대원을 구하러 올라갔던 그 대장도 부대장도 결국엔 만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실종된 거예요. 실제 성공하고 나서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한 명은 이제 매달린 채로 박모택 대원은 거기서 줄에 매달린 채로 거기서 이제 아. 숨을 거두게 되고 두 명은 이제 실종이 다 돼버린 거예요.
1: 찾을 수 없고.
0: 예, 없게 된 겁니다. 예. 어디를 갔는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 소식을 이제 듣고 그 뉴스를 통해서 보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어쨌든 제가 그 위치가 딱 어딘가를 제가 이제 왜냐 그쪽으로 내 정상 올라간 그 전에 정상 올라갔기 때문에
1: 아시니까 예, 거기가 어딘지
0: 어느 어떤 지점인지 알죠 제가 예, 알고 예. 또 한국에 우리 대원 이걸 또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요 그 정상 직하에 그 후배가 매달리는 거를 그러면서 제가 설명해서 이건 그대로 놔둘 순 없다 왜냐 이게 뭐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닥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디가 실종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실종이 된 것도 아니고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딱 거기 이렇게 줄에 매달리는 겁니다 길목에
1: 네네.
0: 그러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매달려 둘 수는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줄 끊어서 내려서 어쨌든 뭐 시신을 가지고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이렇게 묻든가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배하고 인연을 생각해서 이제 이건 내가 시신을 꼭 수습해야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정확히 사후나 2005년도에 이제 흉만 그 원정대라는 시신을 정상을 가는 그 성공을 위해서 정상을 도전하는 그런 등반팀이 아니고 정상 직하에 있는 그 시신을 수습하는 히말라야 등반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시신 수습 원정대가 결정된 거죠.
1: 근데 그걸 찾아 또 그거 네. 운구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0: 진짜 다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예. 야, 그것이 그 낮은 지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상 직하에 있는 그 지점에 있는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거다. 어떤 히말라야 등반사에서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사례가
1: 예.
0: 없어요.
1: 예.
0: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일반 구조 이런 그 구조 훈련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산에서 이런 구조 훈련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1: 네.
0: 아 그냥 뭐 시신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그냥 끌고 내려오면 되지 않겠나라고 막연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수습하는 과정에 또 날씨가 급변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잘못되고 그러면 또 다른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모험적인 어떤 히말라야 등반사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어떤 시신 수습을 하기 위한 원정대였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무조건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이제 갔고
1: 네.
0: 그래가지고 결국 한 달 넘게 만에 이제 그 시신을 결국엔 수습을 해서 그 줄을 끊고 눈을 다 걷어내서 시신을 공부할 때 무게가 뭐 엄청나죠. 그게
1: 네.
0: 진짜 100kg 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년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서 이제 예. 지금은 냉동 인간인 거죠
1: 네,
0: 지금
1: 네.
0: 그대로 깨끗하게 이제 그래서 그 시신을 공부할 때 너무 엄청나게 뭐 그랬고 그때 우리 현지 이제 우리 셀파들 현지 고산족 셀파들이 같이 이제 같이 운구하는데 와 진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뭐 많은 네. 시간과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하고
1: 세계 등반사에 예, 처음 예, 있었던 예,
0: 위험하고 그래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어느 시점에 제가 이제 한 3-4시간 정도 그 시신을 운구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또 급변하는 겁니다.
1: 네.
0: 막 바람이 확 불면서 막 S가 끼고 구름이 있고 막 약간 눈발도 눈보라치 막 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아 여기까지인 것 같다. 더 이상 욕심을 냈다간 결국 우리까지도 이제 이게 이제 큰 네. 사고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제 야 여기서 이제 빨리 시신을 수습하자. 그래 결국엔 그 약간 언덕 위에 이제 그 네. 제가 그쪽 길을 정상을 가봤었으니까 그쪽에 양지바른 곳에 이제 빨리 뭐 좀 돌을 걷어내고 파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시신을 안장하고 돌모돌모 해주고 마지막 장별 인사를 하고 내려왔죠.
1: 네.
0: 근데 어떤
1: 네.
0: 그런 전 과정에 그것을 그때 이제 방송팀에 같이 가가지고
1: 저도 방송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0: 아이베리스라고 해서 다큐멘터리로 이제 네. 2부작으로 방송이 됐거든요. 그게 방송이 되면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감동을 갖고 이제 많은 시청자 눈물을 흘리고 막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1: 네.
0: 히말라야라는 영화로.
1: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0: 아유, 그런 경험은 진짜 뭐 그 산을 오를 때마다 뭐 여러 차례 겪게 되는 경우인데 안나푸르나라는 산이죠. 안나푸르나.
1: 네네. 네,
0: 8,091m인데 이 산은 제가 네 번을 가서 실패하고 다섯 번째 만에 성공한 겁니다.
1: 아.
0: 8,000m 산하를 그 산 하나만을 네 번씩이나 가서 실패를 했어요.
1: 예.
0: 그리고 다섯 번째 만에 성공했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도전할 때 거기서 동료 셀파 한 명이 해발 5,500m 눈밭을 걸어가다가 히트크리파에서 빠져가지고 결국엔 유명을 달리했어요.
1: 아.
0: 제 눈앞에서 거기에 저보다 한 10여 m 앞에 가던 동료가 잠깐 네. 고개 숙이고 딱 드니까 사람이 싹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순간 찰나에 사람이 없어요. 누가 크레파 빙하 속으로 빠진 겁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시신을 또 줄 타고 내려가서 웅굴하고 세 번째 그렇게 실패하고 네 번째 또 갔어요.
1: 네.
0: 또 갔는데 결국 네 번째는 제가 7,600m 지점에서 한 앞에 올라가던 셀파가 또 미끄러지는 걸 그 친구를 잡겠다고 했다가 그 줄이 로프가 제 발목을 감고 떨어져가지고 30m 빙벽을 밑으로 추락해가지고 제 오른쪽 발이 다 완전 골절된 거예요.
1: 네.
0: 줄에 감김해서. 그래가지고 발목이 180도 안 돌아갔습니다.
1: 아.
0: 그 다리를 완전히 뭐 뼈가 다 깨지고 그다음에 인대가 다 끊어진 이 덜렁덜렁 다리를 가지고 2박 3일을 7,600m에서 4,500m까지 한 발로 2박 3일 동안 제가 거기 내려왔어요.
1: 이야.
0: 줄에 매달렸습니다.
1: 네, 예, 정말 예, 예. 초인적인 힘으로 예, 예. 내려오셨네요.
0: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구조됐었죠. 예. 헬리콥터로 구조되고 결국에 이제 거기 네팔에 수술을 못하고 한국까지 와서 후송돼서 이제 한국에서 네. 대수술 받고 그랬죠. 예.
1: 사실 그 어몽길 대장님의 이런 스토리는 저희가 밤새 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히말라야에 16좌 안등하셨는데 마지막 봉우리 로체샤를 올라가셨을 네, 네, 네. 때 그때 극한의 공포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0: 네, 네, 네,
1: 그 얘기를 네, 네. 제가 들었습니다.
0: 네,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1: 그때 경험으로 네팔의 휴먼스쿨을 세우게 되셨다는 얘기
0: 그렇죠.
1: 들었어요.
0: 그 간절함
1: 네.
0: 제발 16좌 성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꼭 여기 잡아두시지 말고요. 제가 10명의 동료를 제가 히말라야에서 잃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를 잡아두지 말고 저를 살려서 내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왜? 저라도 살아남아서 먼저 간 동료들, 유가족들, 자녀들들 제가 돌봐야 될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저를 내려보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히말라야 척박과 히말라야 산 속에서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자란 저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의료의 득도 못 받고 교육의 득도 못 받고 또다시 부모님으로 대물대는 가난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쟤들도 저렇게 그냥 또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저 아이들을 볼 때 이건 아니다. 저 아이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배고프다? 갖다 줘. 먹을 갖다 줘. 춥다? 옷을 갖다. 그건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냐. 지속적인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워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아, 그럼 학교를 져줘야 되겠다.
1: 네.
0: 이런 것이 그 간절함의 염원의 그런 히말라야 신이 저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1: 네.
0: 일을 해라. 그래, 그래. 너 그것만 하지 말고 육아 자녀만 육아육만 도울 게 아니고 너 앞으로 학교도 져야 되겠다. 이런 일을 아이들 위해서 그런
1: 네.
0: 것이 그런 깨우침을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성공하게 해주시고 저를 꼭 산을 내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제가 진짜 보니까 성공을 하고 산을 내려와 있는 겁니다. 히말라야가 저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까? 그럼 저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몽길 휴먼재단을 2008년도 5월 28일 설립을 해서 지금 제가 나했던 히말라야 오지에 지금 그런 아이들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학교를 교육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를 짓고 있는 거예요.
1: 그 휴먼스쿨이 네. 지금 몇 군데나 세워졌나요?
0: 지금 학교 20개 이제 지역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예.
0: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그 3,450m 셀파들의 고향 그쪽에 자그마한 병원도 하나 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16번째 학교에는 또 그 한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 실내 체육관도 져줬고
1: 네.
0: 그다음에 또 2015년도 지진으로 인해서 에베레스트 그쪽 지역 산 속에 이제 큰 옛날 오래된 그 명승 고찰이 절이 이제 붕괴가 됐는데 무너졌는데 그런 절에 이제 새로 또 불사절도 새로 하나 졌고 그다음에
1: 네.
0: 스님들 공방
1: 네.
0: 그런 것도 져주고 그래서 교육사업을 지금 계속 아이들 장학금 지원 사업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우리 어몽길 대장님이 지금 이제 요즘 굉장히 바쁘세요.
0: 네.
1: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준비하시느라고.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사실 산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화가 되면
0: 네.
1: 그게 울림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0: 네. 네. 그럼요. 진짜 그 감동은 이게 실제 이게 우리 상상으로 이렇게 뭐 어떤 가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만드는 그
1: 네.
0: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고 그런 어떤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니까
1: 네.
0: 다 이렇게 그 와닿는 것이 느낌이라는 것이 더 그 강하고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예.
1: 그리고 거기 정말 진짜 극한 상황.
0: 예예예. 예, 예.
1: 인간의 한계.
0: 예예예. 예, 예. 그렇죠.
1: 또 극복 이런 게 다 서사가 나오는.
0: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런 동감이 이렇게 보는 그 시청자들 하여금 관객 그러니까 관객들 하여금 더 이렇게 그 예. 빨려 들어가게 하고 이해가 더 깊고 더 이렇게 감동이 더 큰 울림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이죠.
1: 네. 예. 이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올해 11회째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올해 영화제에서 예. 뭘 좀 눈여겨 보면 좋을까요?
0: 거기 그 저 인공 암벽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1: 네.
0: 예. 거기에 이제 인공 암벽장을 활용한 차박극장.
1: 아.
0: 예. 차박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자갈마당 그 텐트에서 텐트 안에서
1: 네.
0: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텐트 극장이 있고요. 또 숲속에서
1: 네.
0: 그 숲에서 자연 그 숲속에서 이렇게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클래식 그런 극장도 있고.
1: 기가 막히겠네요.
0: 예,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이 자연 속에서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는
1: 네.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산악 영화제니까
1: 예.
0: 그런 걸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이렇게 마련한 거고.
1: 네, 영화 자체도 특별하지만
0: 예, 예,
1: 영화를
0: 예.
1: 볼 수 있는 곳도 특별하고.
0: 그렇죠.
1: 개막작은 어떤 작품입니까?
0: 개막작은 이제 K2 그림자를 네. 따라서 라는
1: 예.
0: 그 영화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실화 다큐멘터리인데.
1: K2면은 에베레스트 다음
0: 예, 그렇죠.
1: 높은 보물이죠.
0: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8,611m. 예, 그 K2란 파키스탄에 있는 사이인데 예, 프랑스 알피니스트 벵자맹이라는 그 벵자맹 그 베데린이 K2에서 이제 그 겪은 그 등반하면서 겪은 어떤 모든 상황들
1: 네.
0: 이런 기록들을 이제 실화를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그 고난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들 상황들을 겪으면서 실제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성공하죠. 성공해서
1: 네.
0: 내려올 때 이제 스키를 타고 이제 저
1: 아.
0: 패러글딩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어쨌든
1: K2의 그 장관을
0: 예. 예. 그렇죠.
1: 보실 수가 있겠어요.
0: 전 과정을 다 이제
1: 예.
0: 그 실화를 이제 영화로 만든 그 지금
1: 네.
0: 영화입니다. 또 개막작은 예, 예.
1: 9월 18일부터
0: 네,
1: 시작이
0: 예,
1: 된다고
0: 예,
1: 하는데
0: 20일까지 5일간 그 개막이 됩니다.
1: 예.
0: 예, 18일 이제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1: 그 산악 영화제 보러 가시면 영화도 이제 보지만은 예. 가신 김에 영남 알프스 얼마나 멋져요. 거기 등반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맞습니다.
1: 어떤 봉우리 하나 좀 추천해 주십시오.
0: 그 말 그대로 이제 영화제를 하는 장소가
1: 네.
0: 신불산 그 자락이거든요.
1: 네네.
0: 그 밑에 그 자락 계곡에서 이제 영화제 모든 장소가 어찌게 다 있어요. 그래서 신불산이라든가 더 이제 좀 산행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간월제 거기는 이제 그 임도가 있거든요.
1: 네네.
0: 임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남녀노소가 누구나 이렇게 쉽게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제거든요.
1: 네.
0: 거기 올라가면 이제 그 갈대와식 쫙 평평원이 이렇게 펼쳐진 게 너무나 아름답고
1: 예.
0: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가.
1: 영남알프스.
0: 예, 신불산이나 간월제.
1: 간월제.
0: 예, 간월제가
1: 예.
0: 남녀노소가 누구나 가족끼리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가.
1: 제가 예. 그 갈대인가요? 억새인가요?
0: 예,
1: 하여튼
0: 예, 억새.
1: 제가
0: 예,
1: 보면서 억새
0: 예,
1: 보면서
0: 예, 예.
1: 언젠가 한번 영남알프스 가보고 싶은 그 장관이 펼쳐지는
0: 네,
1: 그곳이군요.
0: 네. 제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예.
1: 이번 영화제에서 우리 엄홍길 대장님이 장항준 감독님하고 특별한 대담도 하신다고.
0: 아, 예. 왕가상
1: 예.
0: 장항준 감독님이 진짜 올해 뭐 엄청난 뭐 저 영화로 관객이 동원됐던 관객들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1: 네.
0: 1,300만인가 뭐 이렇게
1: 했는데
0: 예, 그러니까요. 뭐 그
1: 예.
0: 왕가사는 남자라는 그
1: 네.
0: 영화. 예, 저희 그 조상님이신 그 엄홍도 그 조상님께서 이제 그 단종의 어떤 그 시신을 수집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
1: 아, 엄 대장님의 응. 조상님이셨어요?
0: 야, 그럼요.
1: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0: 예. 그분이. 예,
1: 거기서 약간 예. 뭐 영화니까 각색됐겠지만은
0: 예.
1: 그 유해진 씨가
0: 예, 맞습니다.
1: 수습하는 걸로
0: 예,
1: 나오는데.
0: 예, 맞습니다. 예, 약간 뭐 이제
1: 와.
0: 실화하고는 조금 약간 이게 좀 저게 하지만 어떤 영화를 어쨌든 관객의 어떤 이게 어쨌든 약간 좀 뭐 이렇게 각색을 하긴 했지만요.
1: 네네.
0: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엄홍도 그 조상님께서 그 이제 단종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면 3대를 멸한다는 그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중계를
1: 아.
0: 중죄를 이렇게 내렸는데 불구하고
1: 네.
0: 저희가 엄홍도 그 조상님께서 이제 그 시신을 호장 그저 마을에 이제 그 호장이셨는데 그 당시에
1: 네네
0: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시신을 수습하고 결국에 이제 우리 그 조상들이 가족들이 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거죠.
1: 그 어문도하고 네. 이 울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0: 아, 저기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 조상님께서 아들들이 네.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평원도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하고 또 네. 일본은 이제

0: 경상도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하나 일본은 이제 충청도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근데
1: 네.
0: 이제 경상도 쪽에 이제 이쪽 울주군 쪽 이쪽으로 많이 이제
1: 아.
0: 내려오죠.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셔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1: 예.
0: 우리 종씨
1: 엄씨들이 거기 거기 예, 살게 됐군요.
0: 살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1: 네, 아유 울산 그 예.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0: 예.
1: 집행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운명이었네요.
0: 네, 글쎄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예, 그런
1: 예. 아, 네, 영화제도 잘 치르시고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셨으면 좋겠고요.
0: 예, 예, 예.
1: 히말라야 16자를 모두 오르셨습니다. 우리 엄 대장님은.
0: 네, 네, 네, 네.
1: 이제는 이제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다.
0: 예, 예,
1: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산으로 보면 어디쯤 계신 것 같으세요?
0: 저 이제 대전의 8000m 16자는 끝을 내고요.
1: 네.
0: 인생의 이제 제2의 이제 인생 17자에 또 도전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것이 바로 이제 어몽길 희모 재단이라는 산이거든요.
1: 아,
0: 산입니다.
1: 그게 이제 예, 17번째 산이군요.
0: 예, 산입니다. 그래서
1: 네.
0: 그 재단을 통해서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오지에 제가 히말라야에서 받은 은혜와 도움을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어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제가 히말라야 깨우침을 받고서 지금 내가 이제 학교를 하나씩 짓고 있는데
1: 네.
0: 어쨌든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오지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교육 사업을 펼치는 것이 제2의 인생의 17자고 도전이고 목표고 꿈입니다.
1: 네.
0: 예.
1: 40년 가까이 산을 오르셨죠.
0: 네네네.
1: 예. 가장 산이 준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가장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1: 네.
0: 물론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어쨌든 성장 과정에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움을 통해서 제가 인생을 뭐 지식을 터득하고 인생의
1: 네.
0: 지혜를 터득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깨우침과 깨달음과 저에게 어쨌든 나침반 역할 같은 어쨌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고 제 인생의 이제 뗄래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운명적인
1: 네.
0: 관계이자 제 인생의 납치판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 네. 네. 아, 이제 17번째 산도
0: 네. 네.
1: 무사히 멋지게 완등하시기를.
0: 네. 네.
1: 네팔에 휴먼스쿨이 진짜 네. 많이 생겨나고 거기서
0: 네.
1: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0: 네. 네.
1: 그런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팔
0: 네.
1: 대홍수 때문에
0: 네.
1: 지금 많은 분들이 네팔 현지 분들도
0: 네.
1: 뭐 시름에 잠겨 있고 그럴 텐데 혹시
0: 네.
1: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0: 진짜 너무나 제가 이번 이 홍수 대쓰나미 그 사태를 보면서 재난 상황을 보면서 진짜 뭐 자연의 어떤 위대한 엄청난 그 진짜 힘 앞에 인간이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1: 네.
0: 우리가 이 진짜 너무나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 사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고 근데 우리 이번 대홍수 참사로 인해서 진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진짜 더군다나 아직도 이제 실종자들을 지금 수색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빨리 하루 빨리 모든 것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실종자 분들이 하루 빨리 이렇게 수색을 통해서 이게 빨리 좀 이렇게 생사가 이렇게 좀 확인됐으면
1: 네.
0: 좋겠고요 또 그 현재 상황에서 진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참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진짜 그 상황을 이렇게 살고 있는 현지 지금 그쪽 분들이 진짜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어쨌든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어쨌든 하루빨리 이거 원상태로 복구가 되고 빨리 그 실종자들이 빨리 어쨌든
1: 네.
0: 생사가 확인됐으면 하는 간절한 말입니다.
1: 네, 누구보다도 히말라야를 사랑하는
0: 네.
1: 우리 어몽길 대장님의
0: 네.
1: 진짜 진심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0: 네.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를 완등한 산악인에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또 산과 자연의 이야기를 영화로 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의 산을 오르고 있는 어몽길 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늦더위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7.1도고요. 전남 강진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으로 27.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28도, 대구와 부산 27도, 제주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도 1, 2도 정도 높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제주도는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2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 경남과 전남 강원 산지는 5에서 20mm, 동해안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구름만 많이 낄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도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이고요. 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누리입니다. 코스피 시장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 7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56포인트 하락한 6715.41에 코스닥은 6.2포인트 상승한 822.1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뉴욕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80포인트 가까이 갭상승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우지 못한 채 장 막판 하락 반전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편 2차전지와 방산, 반도체 소부장주, 로봇과 스페이스X 관련주, 전력설비와 정유, 조선과 조선기자재, 제약주와 창투사, 화장품과 항공기 부품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LS에코에너지와 삼성전기, JB금융지주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2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6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조치입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로 한미 금리차는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일제히 우대금리를 올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의 우대금리가 현지 시각 오늘부터 기존 6.75%에서 7%로 0.25%포인트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기준금리를 따르는 은행들의 우대금리는 신용카드, 개인대출 등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사업의 인수합병에 착수합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형마트 67개 점과 본사, 온라인 사업 부문을 묶어 매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앞서 회생 계획안을 통해 폐점한 자가점포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남아있는 사업 부문 인수합병을 핵심 회생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와 국내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속여 팔아온 유통책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유통책 A씨는 2025년 11월까지 1년 넘게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4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네이버와 쿠팡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압수한 가짜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노동소득은 45살에 4,651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 이전 계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1인당 소비는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이 큰 16살에 4,604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동소득은 45살에 4,651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61살부터 노동소득이 줄어들며 다시 적자로 돌아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수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주택 매수자는 기준일 시점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5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강원도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FED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연 4.1%로 제시해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했는데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시대가 시작된 것일까요? 3년 만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의미, 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증시부터 요약해 주십시오.
2: 오늘 주시장은 좀 아쉽긴 해도 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코스피 0.04% 하락해서 6,715였는데요. 계속 잘 가다가 1% 근처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막판에 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은 연일 오늘 하루 종일 견조했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조금 줄긴 했어도 오늘 0.7% 올라서 822에 마감이 됐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를 2.2조 정도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1: 네.
2: 코스피가 오늘 고점이 6,779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상승폭을 고스란히 다 반납을 해서 살짝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뭐 매파적 인상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이미 반영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무게가 더 실려 있던 것 같고요. 뭐 증시 격언 중에 이미 다하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격언이 오늘 그대로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막판에 상승폭이 이게 반납이 됐던 이유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

0: 했는데 오늘 사실은 유가도 이 장 후반까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했고 국채금리도 마이너스 4.79%까지 좀 내려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막판에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된 이유는 오늘 2시 효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2시 효과.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자사주 매입 시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상승폭은 줄어들고 낙폭은 커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도 좀 재현이 됐다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목요일이니까 옵션 만기일 영향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좀 해석이 좀 됩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뭐 보합권 중심으로 선방을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씩 다 떨어지긴 했는데 뭐 크게 크지는 않았고요. 오늘 눈에 띄었던 건 AI 인프라 관련주들입니다. 이를테면 뭐 전력, 건설, 뭐 원전, 광통신 이런 쪽들인데 이쪽들이 오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조선하고 방산중공업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펀더멘탈 관련돼서 딱히 새로 나온 건 없고요. 환율이 1480원대로 다시 좀 올라선 거 이 영향 다시 말씀드려서 고환율 수혜주로 쓰였던 뭐 복귀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앞서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좋았다 말씀드렸는데 시총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들이 오늘 다 대부분 좋았고요. 네. 우주 항공주가 오늘 눈에 띄었는데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 큰 대형 우주선이 곧 궤도 비행에 나설 것이다. 이 기대감이 오늘 우주 항공주들을 좀 강하게 끌어올렸던 이유입니다.
1: 네. 근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주가에 좀 안 좋다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오늘 생각보다 견조했다는 거네요.
0: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반영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좀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마이너스 1.1%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네. 금리 인상 뭐 영향을 받았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수준이었는데 S&P 500은 0.4% 하락. 특히 가장 금리 인상이 예민할 것 같은 나스닥. 성장주들이 몰려있는 이 나스닥은 오히려 오늘 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섹터별로 봐도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양호했거든요. 엔비디아는 강보와 마이크론도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인텔은 오늘 뭐 4% 넘게 올랐고 애플이나 메타와 같은 이런 빅테크들도 오늘 대부분 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장도 오늘 유가 하락과 국채금리 하락 때문에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됐다가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 때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 그때 상승폭이 좀 줄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선방을 좀 한 거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대만 가권 지수는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증시들이 특히 이제 이 성장주 중심의 이런 장들이 되게 오늘 좋았다라는 건데 오늘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 4%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단이. 근데 네. 사실 미국의 10년물은 지금 벌써 5% 정도니까 그만큼 금리 차가 이미 나는 걸 보면 선반영이 돼 있다. 라는 측면이 확인이 좀 되고 특히나 한 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상 예상되는 이른바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그 연준의 성명서라든가 워시 의장의 그 기자회견 내용들 중에서 곳곳에서 보면 높은 물가의 가장 큰 이유가 고유가다라고 자꾸 이제 명확하게 해주는 점 거꾸로 얘기하면 고유가만 해결되면 연준의 지금 현재 매파적인 이런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을 낮게 한 게 시장에서 오늘 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걸 좀 부정적인 쪽보다 나는 비교적 좀 낙관적인 쪽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연준의 성명서나 워시 의장의 발언에서나 많이 그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게 미국 경제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나 또는 미국 경제가 뭐 큰 영향을 받을 정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경제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재확인했고 유가만 해결되면 금리 인상 얘기는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 네. 뭐 유가는 연준이 올린 게 아니니까요.
0: 그렇죠.
1: 원래 오늘 예정됐던 정부의 대미협상 국회 보고가 연기됐다고요? 이게 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0: 원래 그 대미협상 보고 이 내용은 이제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뭘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앞으로 그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미국과 이제 소위 말하는 MOU를 이제 체결을 하고 뭐 사인도 하고 하고 이런 또 대국민 설명도 갖고 등등등 이런 일정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언제로 연기됐다는 비명도 그냥 22일 뭐 전후로 다 연기됐다 이렇게만 얘기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단독 뭐 달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공통점은 이겁니다. 대미 투자 2호 사업으로 유력한 원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이견 차이가 너무 심하다. 네. 이 부분인데요. 이견 차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지금 미국에 지금 건설할 원전 8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중에 두 기는 한국형 모델 이른바 APR-1400으로 하고 나머지 6기는 미국형 웨스팅하우스 모델을 할 거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렇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8기 모두를 웨스팅하우스 모델로 가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취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뭐 15%를 우리가 인수한다는 등 등등 이런 기사들이 단독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현재 상황은 웨스팅하우스 측은 5% 이상 주기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우리 측에서는 그거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의결권 행사라든가 향후에 그 자금이 투여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 측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최소 10% 이상 의결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언론사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나온 그 기사에서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우리 측의 10% 이상의 지분 의결권 요구를 거부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의결권 문제는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0조 원에 달하는 이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모호한 사업을 우리가 펼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따져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배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 잘못했다가는 정치적 부담에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거는 양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좀 유력하다고 전해진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 사업 같은 경우도 이 투자자금 소요를 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도대체 전력 단가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되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되게 미온적이고 그다음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원전과 건설주들이 반등을 하겠는데 최근에 좀 부전했던 이유도 이렇게 이 대미 프로젝트들이 자꾸 지연되는 이 부분이 원전주와 건설주 등 이쪽 그 인프라주들의 좀 약세 이유가 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국민들의 소득 정점이 45세이고 61세부터는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고요? 네.
0: 국가 데이터처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요. 국민 1인당 생애 주기 소득 흐름을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보면 적자에서 시작을 해서 흑자로 돌아섰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가는 이런 3단계 구조다라는 건데 노동소득이 없는 유년기에 적자를 이룩하다가 28살 때 처음 흑자로 돌아서고요. 그러다가 61세 때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생애 주기 소득 흐름이었습니다. 노동소득은 17세 때부터 늘어서 45세에 4,651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부터 이제 감소를 하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흐름 자체가 흑자보다는 적자 구간이 훨씬 긴 거죠. 1인당 소비는 16세 때 4,600만 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용이 컸는데 역시 이제 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역시 병원비가 급증하는 게 가장 큰 지출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애 주기상 이 적자가 발생한 구간이 긴데 이건 어떻게 메꿔지고 있는 거냐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 정부 지원 그다음에 가족 부양으로 메워지고 있는데요. 유년층과 노년층이 노동 연령층으로부터 이전 그러니까 대가 없이 받는 이 금액이 45조 정도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총 소비가 전년 대비 3% 증가한 1,509조였는데 노동소득은 4.6%가 늘어나서 1,289조였고요. 국민 전체 생애 주기 적자는 22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생애 주기의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 이를테면 뭐 가족이 돈이 많은 집안이거나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좀 일찍부터 이 금융투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추석을 앞두고 장 보시면서 물가 정말 많이 올랐네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과일이나 채소처럼 일부 품목만 잠깐 오른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걸 구분해서 볼 때 쓰는 지표가 바로 근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종합해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근원 물가는 여기서 식료품이나 기름값처럼 가격이 자주 출렁이는 품목을 빼고 물가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폭염 때문에 채소값이 뛰거나 국제 정세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처럼 특정 요인으로 오른 가격은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르면

오른데도 통신비와 기름값처럼 특정 품목에 영향이 컸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도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외식비나 미용실 요금, 학원비처럼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물가 상승세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근원 물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품목 가격이 잠깐 오른 것인지 전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원 물가를 통해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가려진 물가의 전반적인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죠. 일시적인 가격 변동을 걷어내고 물가의 기본 흐름을 들여다보는 지표, 근원 물가.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3년 만인데요. 워시 의장은 인플레가 높고 너무 오래 지속됐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은행에 이어 미 연준까지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시대로 들어선 걸까요?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9월 FOMC에 대한 그런 이제 의견을 피력하신 대로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오늘 굉장히 들어오시는 자세가 당당하시더라고요.
2: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네. 매파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연준 그 위원회에서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이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2: 네, 일단 말씀 주셨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요. 거의 3년 만에 첫 인상을 대응을 했었고 네. 사실 이번에 연준이 올릴 거라는 거는 지난 8월 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캐미런 씨가 많은 시그널들을 줬었어요.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고용시장에 대해서 완전 고용이라는 평가를 했고 그리고 네. 이제 뭐 생산성이라든지 미국의 설비 투자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경제적 자신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물가에 대한 부담이 뭐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뭐 사실 그 이후부터 선물시장에서도 이제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을 거의 90% 넘게 반영을 했었죠.
1: 예, 원래는 한 60%였는데
2: 맞아요.
1: 이제 뭐 8월 물가지표가 나오면서 막 80-90%로 올라갔던 거죠.
2: PPI 나오고 네. 이제 CPI까지 나오고 근데 PPI랑 CPI를 뜯어보니까 연준이 보는 이제 다음 주 발표가 될 건데 PCE 지표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경계감들이 높아지면서 네. 뭐 그걸 뜯어보면 의료비라든지 이제 PCE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항목들의 MOM 전월비가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잭슨홀이랑 이제 CPI, PPI가 겹쳐지면서 아 빼박 이제 9월 달엔 인상하겠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어요.
1: 네. 그러니까 60%대 인상 확률 그래서 90%대로 거의 그냥 이번에 무조건 인상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9월 FOMC를 바라보게 된 거군요.
2: 맞아요. 근데 이제 보다 조금 중요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점도표가 발표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네. 뭐 제가 이제 그림 10번에서도 정리를 했는데 사실 연준의 인상보다는 연준이 연내 또 인상을 과연 예고를 할 건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연준이 바라보는 적정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건지가 관건이었죠.
1: 네.
2: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 번 더 인상하겠다라는 게 강하게 피력이 됐고
1: 네.
2: 뭐 기존에 이제 연준의 정책금리 올해 말 정책금리 수준이 3.8%에서 지금 4.1%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중간값 기준이기 때문에 상단 기준으로는 이제 연말 정도에는 4.25%까지 정책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1: 네. 그러니까 그 정책금리가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나오는 거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3.75에서 4.0 이렇게 밴드로 얘기해서 맞아요. 그 중간을 잡다 보니까 3.875가 되는 건데
2: 맞아요.
1: 한 번 더 올리면 0.25로 올라가니까 4.125가 되는 겁니까?
2: 맞아요. 굉장히
1: 그래서
2: 복잡해요.
1: 4.1이라고 하는 거죠. 4.125가 맞아요. 되니까.
2: 네. 이제 끝자리 날려버리고 네. 저희가 보는 건 4.1이라는 숫자였고
1: 네.
2: 그래서 중간값이다 보니까 상단 기준으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4.25까지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1: 네.
2: 그럼 애초에 이제 저희가 CPI, PPI 그리고 잭슨홀까지 확인하고 나서는 아 그래 한 번 정도 올리겠지였는데 뜯어보니까 아니 한 번 더 올린다는 거구나. 라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1: 네.
2: 문제는 이제 올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점도표 값들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것도 다 4.1%로 상향 조정됐어요. 결국 내년에 더 올리겠다는 건 아닌데
1: 네.
2: 사실 시장에서는 전쟁 끝나고 유가만 잡히면 연준이 원래 전쟁 직전에 했던 통화정책 움직임은 금리 인하였어요.
1: 아,
2: 그렇죠.
1: 네.
2: 이제 작년 말만 하더라도 연준이 언제 인하를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가
1: 원래 올해 시작할 때 한 세 번쯤 내릴 걸로 다 생각하고
2: 맞아요.
1: 시작했었는
2: 2월 전에 딱 그랬죠. 네. 근데 2월에 전쟁 터지고 유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 인하는 물 건너갔구나. 그럼 동결 언제까지 갈까 하다가 지금 종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노이즈가 생기면서 유가가 100불 넘어가고
1: 네.
2: 이러다 보니까 인상으로 전환했었는데 지금 내년까지도 결국엔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연준이 지금 봤을 때는.
1: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연준의 판단은 올해 말 연준의 정책금리가 4.1%고 27년에 연준의 정책금리 타겟도 4.1%라는 말씀이죠.
2: 맞아요. 원래라면 3.6%였는데 4.1%로 올랐죠.
1: 네.
2: 그리고 그럼 인하 언제? 보면 28년도에 드디어 인하를 시작합니다. 4.1에서 3.9까지 빠져요.
1: 아, 그래도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0.1 한 번이라는 거예요.
2: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높이가 많이 네. 변했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실 것 같아요.
1: 높아졌네요.
2: 맞아요. 원래 시장에서는 아, 한 번쯤 하겠지 했는데 오, 지금 올해 두 번 안 해? 근데 내년에도 인하 안 하네? 그리고 이제 28년 뭐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28년 네. 정도 가야 한 번 정도 인하내로 바뀌어서 사실상 이번 FOMC의 시장의 평가 뭐 제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 굉장히 매파적이었군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생각보다 견조했던 거는 뭐 너무 쫄아 있었기 때문입니까?
2: 맞아요. 많이 쫄아 있었죠. 그전에 아.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엔트로픽 관련돼서 이제 AI 관련된 그런
1: 속도 조절론.
2: 맞아요. 속도 조절론도 있었고 그전에 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수익성 논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노이즈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전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5%를 쳤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편함들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인상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게 주가 폭락이라든지 장기 금리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장의 반응이 가장 컸던 건 단기물 금리가 많이 튀었다라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는 결국 이번에 한 번 인상을 했고 그리고 연내 한 번 더 인상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좀 튀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2: 맞습니다.
1: 그러면 장기물이 생각보다 덜 튀거나 안 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2: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최근에 그
1: 기간 프리미엄 얘기를 하시면서 또
2: 맞아요. 이제 열변을 네. 토했었죠.
1: 맞습니다.
2: 그때 제가 보여드린 차트가 지금
1: 몇 번 그림입니까?
2: 그림 7번 한번 봐주시면
1: 네.
2: 되실 것
1: 그림
2: 같아요.
1: 그림 7번 보겠습니다.
2: 네. 미국의 국채 금리를 제가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가장 길게 이끌어내고 있는 건 기간 프리미엄이란 요인이에요.
1: 네.
2: 뭐 이거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예를 들면 재정에 대한 리스크일 수도 있고 국채 공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일 수도 있고 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1: 네.
2: 그 이외에 반영된 건 첫 번째로는 연준의 정책 금리 방향성. 두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연준이 이번에 9월 달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잡았어요. 뭐냐면 긴축 기조를 생각보다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시장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다라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거죠.
1: 네.
2: 실제로 연준이 긴축하면 어쨌거나 유동성들을 묻는 거니까 물가 입장에서는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유가 때문에 그동안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야 걱정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에 반영됐었는데 장기물 금리에 연준이 이제 물가 하나만은 잡겠다라고 완전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1: 네.
2: 그러면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린 회색깔 라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단기물 금리만 반응을 하고 장기물 금리가 반응 안 한 이유도 기간 프리미엄이 억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이게 사실 지난번 이제 김명실 위원 나왔을 때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들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 제 이해한 수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리라는 게 세 개로 쪼개져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고요. 이제 10년물 금리가 첫 번째는 장기 정책 금리. 근데 이제 미래 금리니까 장기 정책 금리에 뭐 미래 예치에 뭐 평균이 들어가는 겁니까?
2: 단기 기대 금리.
1: 아, 단기 기대 금리
2: 네,
1: 평균이 들어가는 거라고
2: 보시면 되실 것
1: 네,
2: 같아요.
1: 네, 이게 정책 금리고. 근데 정책 금리 오늘 어쨌든 발표를 한 거고요.
2: 맞아요.
1: 그리고 여기에 물가가 반영되는데 오늘의 물가가 아니라 미래의 물가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2: 맞아요.
1: 그거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신용이라든가 수급 상황을 고려한 기간 프리미엄인데 지금 이 세 개로 실시간으로 계측되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이게 이제 일간으로 고시는 하고 있어요. 네. NIFED에서.
1: 아, 제발. 아, 이 세 개를 쪼개 가지고요.
2: 네,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하고 나서 세 개 중에 기대 인플레가 쭉 내려간 거예요?
2: 네, 내일 봐야죠. 이제 내일 프라이싱을 해서.

0: 그러면 텀 프리미엄도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네. 분절된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한 가지가 해소가 되면 매수가 붙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무부가 아 미국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 공급 더 늘릴 거야라고 하면 이 제로들은 다 희석되고 기간 프리미엄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채권을 살려는 수요가 없어서 이런 산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잡겠다라는 게 이번 FOMC를 통해서 확인됐으니까 그다음에는 채권 매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용인이 동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1: 그러면 이제 수급 상황이 풀리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좀 내려가는 국면이 나면서 장기 금리도 내려가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아, 그럼 여기서 그 26년 환경이랑 27년 환경을 이제 같이 본다고 했을 때요. 지금 26년 환경은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가 3.7%고 지금 정책 금리는 올라갔지만 3.875%고 그 연내 4.1이고요.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정책금리 4.1%고 물가는 3.7 정도라는 거고요. 내년을 보면은 정책금리 4.1 상단은 똑같고 물가가 2.3으로 헤드라인이 내려가는데 3.7에서 2.3으로 1.4가 뭐 거의 곤두박질 치듯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제 물가는 2.3밖에 안 되는데 금리가 4.1이니까 이제 제약적이라고 느낄만 하잖아요. 근데 이 물가가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
0: 건가? 저는 상당 부분 네. 이제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렸던 내년도 물가 전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케빈어 씨가 이제 이번에 발언했던 내용이랑 상당 부분 상충되는 거에 커요. 왜냐하면 이번에 케빈어 씨가 금리를 올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급 충격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1: 네.
0: 그 말은 즉슨 최근에 미국의 헤드라인 물가가 올랐죠. 당연히 유가 때문에.
1: 네, 유가
0: 근데
1: 때문에.
0: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케빈어 씨의 판단은 유가 부분에 있어서 상승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네. 유가 이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물가를 올리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성장률이 이번에 상향 조정됐어요. 올해와 내년 모두 다.
1: 네.
0: 실업률도 뭐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성장이 이렇게 버텨다 주다 보면 결국에는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 때문에 수요 단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1: 네.
0: 유가 충격이랑은 별개로.
1: 네.
0: 그래서 지금 케빈어 씨가 걱정하는 건 공급발 물가 충격보다 오히려 수요 단에서의 물가 충격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하면 뭐 전쟁이 끝나겠죠? 그 시점은 네. 모르겠지만 언젠간 끝나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아 전쟁 끝나면 유가 빠지니까 물가 빠져서 워시가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고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케빈어 씨가 선을 그었죠. 지금 미국의 물가 문제는 공급 충격 문제가 아니야. 유가 빠지더라도 수요 단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연준은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거야라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전쟁이 완화되면은 지금 PCE 물가 이렇게 높은 게 사실 뭐 연준이 금리 결정 잘못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뭐 관세랑 전쟁이랑 이런 것들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오늘 그 FOMC 설명하는 거를 저도 잠깐 들었는데 뭐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뭐 유정이 개발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0: 맞아요.
1: 식으로 질문을 한 게 저는
0: 네.
1: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지금 유가 올라간 게 금리 결정은 아닌데 근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랑 사건 사고들이 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게 어쨌든 1달락 된다고 생각하면 유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내려간다면 우린 당연히 금리를 내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그걸 선거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 워시의 포인트는 달랐던 거죠. 이게 공급 충격이 아니라 수요 단의 물가 압력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떨어져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 사이클을 보면 저도 차트에서 조금 정리를 해왔었던 것 같은데
1: 네, 몇 번 그림이
0: 3번을 봐주시면
1: 3번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미국의 이제 이 차트를 봐주시면 미국의 물가 주도권은 이제 처음에는 재화 가격 상승 그다음에는 서비스 가격 상승 지금은 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순환 구조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어느 한 팩트에서 해결되는 게 보이지 않고 이게 돌고 돌고 돌면서 계속 물가의 업사이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준이 이제 그동안 3.75라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재화 가격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억제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장에서는.
1: 예.
0: 근데 반대로 뭐 저희가 아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끈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외부 충격으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재화 가격 이슈가 왔어요.
1: 네.
0: 에너지 가격이 결국에는 가장 직결적으로는 재화 가격이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결국 돌고 도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미국의 물가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졌고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단순히 재화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해결된다고 해서 서비스 가격이 당장 떨어지긴 어렵다는 거고 케빈어 씨도 지금 주안점 자체를 유가나 전쟁 같은 이슈보다는 결국 미국 물가에 자리 잡고 있는 끈적한 물가

0: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된 그리고 수요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1: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내년에 전후에 물가가 유가가 특히 빠지면서 헤드라인 물가가 내려왔을 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에
0: 접어버렸죠.
1: 네. 네, 완전히 뭐 찬물을 뭐 대차게 끼얹은 그런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점도표, 27년도 점도표 상에서의 페드의 기준금리 레벨 4.1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네. 28년 가야 겨우 25BP. 거기고 연준 위원들이 보는 이제 롱걸런이라고 장기 기대금리도 3.1에서 3.2로 또 올라갔어요. 이게 사실상 중립금리로 해석이 되는 건데 네. 연준이 바라보는 이 펀더멘털이 버틸 수 있는 이론적인 중립금리 수준조차도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고 내년까지도 그 높아진 금리를 유지를 할 거고 설령 인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계속 지연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지금 채권시장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 뭐 시쳇말로 케빈 워시 체제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전개돼야지 인하가 돼요?
0: 일단 뭐가 하나 터져서 이게 아니라 일단 네, 첫 번째로는 그렇죠. 종전이 돼야겠죠.
1: 아, 종전.
0: 그리고 네. 유가가 안정돼야겠죠.
1: 유가 안정.
0: 네, 그 와중에 고금리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당연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모기지 30년 금리가 거의 7%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개인 소득이라든지 헤드라인 관련된 표면적인 지표는 여전히 약간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데 센티멘트 관련된 지표들은 지금 빠르게 꺾이고 있어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뭐 이제 소비자들이 앞으로 뭘 살 거에 뭐 그 구매를 할 것인데 대해서 서베이를 받잖아요. 그런 지표들은 이미 체감 지표들은 많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시차를 두고 결국 미국은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꺾이고 이런 사이클이 온다면 연준은 인하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결국 고용이에요.
1: 아, 고용.
0: 근데 지금 케빈 워시가 이제 8월 잭슨홀에서 완전 고용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럼 완전 고용이 불완전 고용으로 가는 시기가 언제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점은 올 건데 일단 중요한 건 내년은 아니다. 그리고 내후년 정도 가봐야 이제 연준이 그런 뭐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1: 아, 그런데 오늘 뭐 케빈 워시 세계관에서는 고용은 완전 고용이었고 미국 경제는 연준 전체가 내년도 미국 실제 성장률을 올렸지 않습니까? 0.1%포인트 올렸고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그런 세계관 속에 경기 둔화나 뭐 고용 침체는 없어 보이는데요.
0: 맞아요. 없어요. 일단 연준이 케빈 워시 적어도 케빈 워시와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당장 2, 3년간 침체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발언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설비 투자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거예요. 생산성 관련된 향상을 위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 산업들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1: 네, 아마 뭐 건설 투자 붐이니까요.
0: 맞아요.
1: 네.
0: 실제로 제가 그림 5번을 보시더라도.
1: 5번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0: 뭐 작년에 미국의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YOY로 5.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올해 1분기 지금 2분기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1분기만 하더라도 연율이 11% 정도 증가를 했어요.
1: 아.
0: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건 아 금리가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 조금 망설일 거야, 저조할 거야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지표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 강세의 대부분은 제가 이제 기술을 한 것처럼 AI 서비스 센터를 위한 데이터 센터 이제 짓는 거, 장비랑 소프트웨어 구축 이런 부분들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산업에 대한 레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투자 사이클이 아 이제 내년 내에서는 급격하게 꺾일 거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 네.
0: 두 번째로 이제 그림 4번을 한번 봐주시면. 최근에 이제 회사채 발행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결국에는 고금리 때문에 조달 리스크가 커져서 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하지 못하면 결국에 조달이 어려워져서 이 투자 자체도 꺾일 거다. 근데 실제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회사채 발행을 보면 이제 YY 기준으로 거의 30%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의 높은 금리 수준이 회사채 발행을 막지 못한다는 거고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와 투자에 대한 컨빅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이제 6페이지인데
1: 네.
0: 아까 제가 소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찾으면서 생각보다 너무 강한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GDP 내에서 소비랑 민간 고정 투자의 합계를 이제 분기별로 비교를 해보면 뭐 저희가 재고라든지 정부 순수출을 같은 요인들을 다 제거한 순수 투자에 대한 수요만 보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증가율이 연율로 4.2% 정도 나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경기 안 좋고 투자 꺾일 거야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케빈워 씨의 세계관에서 그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의 수가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단 현재 미국 경제가 너무 견조하고 연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 씬에서 소비라든가 투자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는 아주 좋게 나오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고용도 어쨌든 완전 고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데이터는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이제 내리는 상황은 근데 점도표만 그러니까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내년에 헤드라인 물가는 내려갈 것이고 금리는 유지되지만 내후년엔 또 좀 내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도 잡히는데 그럼 금리 왜 안 내리지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오늘 발표된 숫자만을 봤을 때는 그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0: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피스 인플레이션을 보면 3.7에서 말씀하셨다시피 2.3%로 내려가요.
1: 예.
0: 뭐 이제 경로 자체는 물가가 잡힌다는 거고 왜냐하면 연준이 일단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 잡겠다라고 금리 올렸으니까 물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전망치를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수요단의 물가는 생각보다 잡히지 않을 거라는 연준의 심리가 지금 연준의 장기 기대금리라든지 점도표상의 금리에 녹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좋고 고용 좋고 물가는 잡히지만 표면적으로 헤드라인 물가는 유가가 YOY 기준으로 빠지겠죠. 내년에 올해 워낙 올랐으니까 뭐 설마 내년까지도 이제 뭐 140불 이러겠어요?
1: 네.
0: 뭐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YOY 증감률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유가 물가 지표에 반영되면서 기저효과 부분으로 인한 효과는 분명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요단의 물가 요인이 안 잡힌다라면 결국에 연준은 긴축 강도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 네. 오늘 이제 이런 금리 결정을 하고 뭐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후에 또 질의응답 Q&A를 하잖아요. 이제 김영실 위원님 보시기에 오늘 질의응답 했던 것 중에서 좀 의미 있었던 질문이나 답변들이 있었을까요?
0: 사실 질의응답이 거의 없었죠. 일방적인 소통, 케빈 워시의 소통이었고 케빈 워시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겠다라는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1: 네. 아,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 막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팀라우스 기자 맨 앞에 앉았었는데 네. 맨 뒷줄 거의 맨 뒷줄로 가고 막 자리 배치도 막 다 바꾸고.
0: 30분도 채 안 됐었어요.
1: 미세한 그런 차이 그런 차이들이 좀 많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뭐 질의응답 이 없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서 약간 시장과의 불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케빈 워 씨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의 일방적인 그 내용만 보면 저는 상당 부분 많은 걸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두적인 이런 발언보다는 이런 머테리얼들을 통해서 시장이 명확한 네, 그 시그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명확하게 반응을 했었어. 오히려 이제 두리뭉실하게 조금 이제 그렇죠. 명확하지 않았던 네. 시그널을 줬다면 주식이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1: 네.
0: 올릴 거고 물가 잡겠다. 근데 경기 너무 좋다. 이런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이 명확해져서 주식은 생각보다 안 빠졌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장기물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단기만 올라가는 뭐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해소장이었지 않았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를 올리면은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좀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목표를 명확히 해줌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벗겨진 부분이 있었고 이런 거를 시장에서 잘 반영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근데 지금 이제 중간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 3.7에서 4.0으로 올렸지만 한 번 더 올릴 걸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일단 이 차기 인상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주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18명의 이제 위원 중에 16명이 일단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시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 인상이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연내는 무조건 할 건데 그럼 10월 달에 할까? 12월 달에 할까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나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제 FOMC 직후에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10월 달 인상 확률은 또 50%까지 올라왔어요.
1: 아, 좀 올라온 거예요?
0: 네, 맞아요. 아, 네. 근데 12월 달 확률도 그만큼 높아요. 네, 그럼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압박, 중간 선거를 앞둔 추가 인상에 대한 시기적 부담감들을 고려했을 때는 네. 10월 달보다는 11월 달, 아, 12월 달 인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아, 중간 선거를 그래도 고려할 끝나고. 수밖에 없다.
0: 네, 맞아요.
1: 그렇게 보자면 이제 12월에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0: 충분히 구두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25bp 인상을 했지만 거의 네. 50bp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긴박하게 뭐 한국은행처럼 백투백 연속 인상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아, 여기서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시니까 네. 당황스럽군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아주 명확하게 표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의도가 아주 명확하다. 그게 잘 전달됐다. 그리고 기자들과 Q&A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뭐 선문답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 저도 Q&A 봤는데 답이 진짜 짧더라고요.
0: 네.
1: 원래 그렇게 답변하는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막 답하다가 바로 안 쳐다 그냥 끝내버리고 몇 초 만에 끝내버리고 다음 질문 보고 막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지금 연준의 의사판단은 이런 높아지는 금리에도 불구하고 AI 관련한 어떤 기업들이 이런 높은 금리를 좀 버틸 거라는 그런 뭐 믿음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0: 근데 믿음이 네.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뷰들이 크겠죠. 결국에 AI 관련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이 투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미국의 경기를 부흥하게 하고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루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뭐 장기 성장에 대한 전망치 역시 계속 이제 2%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걸 들고 말은 많아요. AI 산업 전체를 지금 뭐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뭐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빅테크 기업들은 뭐 연준의 금리 상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 조달을 안 하니까. 근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뭐 회사채라든지 대출 같은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AI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1: 아.
0: 그러면 이제 AI 투자는 굉장히 이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높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투자가 계속 되느냐 이 문제보다는 누가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또 누가 빚으로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빚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금리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금리로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케빈 워시 자체는 이제 뭐 전반적인 산업과 전반적인 경제와 지금 AI 사이클을 보는 거지 그 기업 때문에 뭐 인상을 안 하고 아니면 인상의 시기를 미루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연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하시고 이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최근 유로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기에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기억하는 가장 직전의 금리 인상기는 좀 뒤늦은 금리 인상이라고 했었던 22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같은 시기를 그때랑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때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성장은 된 게 미미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커져서 인플레이션 나오고 나서 이제 후행적인 인상의 성격이 강했다면 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그때 대비 겨져요. 근데 이제 성장이 뒷받침되는 속에서 인상이다 보니까 그때랑은 차별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때 대비해서는 연준이라든지 BOJ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훨씬 더 명확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서프라이즈적인 인상들도 있었고 그리고
1: 네.
0: 생각지 못했던 인상 사이클이 굉장히 대다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예고가 되었던 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그러니까는 22년에는 좀 성장 없는 인상.
0: 맞아요.
1: 물가만 너무 튀어버려가지고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더 제약적으로 작동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성장 있는 인상.
0: 맞아요.
1: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제 성장률 자체는 아주 높게 나오잖아요.
0: 수출도 지금 계속 날라가고 네. 있잖아요.
1: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주 흔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보통 2010년대부터 뭔가 투자를 좀 해왔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저성장 저금리에 익숙해지다가 갑자기 뭐 고성장 고금리에 뭐 적응해라 이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체로 이런 소위 연준도 뭐 4% 넘는 금리 계속 유지하고 우리나라도 3% 이상 금리 계속 유지해도 성장 나오고 경제 안 무너지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에 제가 적응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불안불안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0: 그럴 때 뭐 네. 그렇게 갈지 침체가 올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르죠. 저도 모르고 아마 이제 연준도 모르고 하는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단은 그쪽으로 가는 사이클 속에 있다라는 건 맞다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그런 성장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2005년 때 그때 이제 차이나 분 막 불기 시작했을 네. 때 그때 한국 GDP 5%로 날아가고 물가도 막 3% 초반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한국은행이 3.25%에서 5%까지 금리 인상을 했어요. 시장금리 네. 다 올라가고. 근데 성장이 뒷받침된

0: 속에서 인상이다 보니까 경기 충격도 없었고 뭐 전반적인 시장이 바라보는 금리 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국면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운 사이클을 탔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떠신 분들은 이제 AI 사이클의 시작이다. 결국에는 AI 사이클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그런 생산성 자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뭐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잠재 성장률, 명목 성장률, 중립금리 자체가 과거 수준 대비해서는 높아지는 국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네.
0: 실제로 저도 이제 국내 잠재 성장률 과연 얼마일까 궁금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를 막 뒤져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발간한 잠재 성장률 보고서가 24년도 12월 달이었더라고요.
1: 그러면 지금 25년 반도체 붐을 하나도 반영 못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예. 그때 하느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국내 잠재는 2010년에 5%부터 2026년도에 2%까지 구조적으로 꺾이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27년도 이후 전망치는 1.8%까지 더 꺾여요.
1: 네.
0: 그리고 그때 한국은행이 국내를 왜 이렇게 안 좋게 봤냐. 첫 번째로는 인구 줄고 있죠.
1: 네, 초저출산율.
0: 맞아요.
1: 네.
0: 두 번째로는 총 요소 생산성이 나빠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네. 자본 투자 증가세가 둔화돼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둔화되는 걸로 봤는데 지금 1년 8개월 뒤에 이제 하느니 평가했던 요인들을 보니까 한 개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인구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1: 예.
0: 그럼 이것도 개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는 총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명목 잠재 중립금리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AI라는 큰 사이클에서는 그동안 하느니 바라봤던 성장의 궤도 자체도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쩌면 높아진 중립금리 수준을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맞든 안 맞든은 저도 네.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정부의 투자와 민간의 투자 그리고 성장을 바라보는 눈높이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건 자산 가격에 대한 수익률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헷갈리는 게 국내 부동산만 하더라도요. 한국은행이 두 번 연속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대출 관련 규제가 연속해서 있고 산업금융은 좀 규제는 안 하지만 이제 주택 자산금융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금리가 자산에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부동산 쪽에서는 좀 일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근데 뭐 반도체나 성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우리나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짱짱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지난 10년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버티고 네. 이제 새로운 업턴 사이클로 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3%로 개정이 됐잖아요.
1: 네. 실질로요.
0: 네. 맞아요. 실질로. 네. 그 명목은 지금 20%를 넘어가고 네. 있고 내년도도 원래라면 내년에 성장률을 2.1로 봤다가 이번 8월 달에 2.9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보면 뭐 저희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아이비들 콜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수출이 내년도에 빠지긴 할 건데 증가율로만 빠지지 전체적인 총량 자체는 줄어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도 성장률이 최소 3% 이상 나올 거라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봤을 때는 성장은 계속 나올 거고 물가는 애매한데 일단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크다 보니까 안정이 되기는 좀 오래 걸릴 거고 그러면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양극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물가라는 큰 틀을 잡으면서 경기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데 뭐 통화 정책을 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그럼 오늘 종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제와 내용들을 다루긴 했는데요. 이제 9월 FMC라든가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0: 네, 뭐 네. 제가 총평을 할 네,
1: 종합적으로 좀 네. 한 번 더 요약을 해 주시면요.
0: 네, 네, 일단 이번 FMC를 제가 한마디로 좀 네. 생각을 고민을 해봤거든요.
1: 좋습니다.
0: 네, 그럼 핵심은 지금 25BP 인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 사살을 한 FMC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유머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0: 아, 네, 마지막 멘트 그렇습니다.
1: 네. 네. 아, 시장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그냥 확인 사살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높은 금리가 오래 간다.
0: 오래 갈 거다.
1: 그러니까 원래 높은 금리까지는 좀 생각했었는데 네. 아 이게 예전에 뭐라고 했죠? 하이어 포 롱거라고 했나요?
0: 맞아요. 네. 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1: 갑자기 분위기가 좀 안 좋네요. 그런데 네. 23년, 22년 하이어 포 롱거 시절에는 네. 성장 없는 네. 거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높은 금리가 오래 갈 건데 성장을 곁들인.
0: 성장이 있는 네, 높은 성장이 금리인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성장에 기반한 게 금리니까 성장이 있는 금리 하에서의 환경은 또 다른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1: 지금이 또 다른 세상이라는 말씀이군요. 근데 정말 그 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진짜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0: 최민호 씨 연주장이 인터뷰를 한 거나 아니면 성명서 낸 거나 그리고 이제 3분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경제 성장이랑 금리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그 표랑 숫자가 얘기하는 게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그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깔끔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1: 맞아요.
0: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1: 생각보다 불편함이 없었던 회의였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기간 프리미엄 때도 굉장히 진짜 정말 너무 똑부러지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감탄을 했었는데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9월 17일 목요일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 함께해 주십시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불, 오늘은 파란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책이나 논문의 앞부분에 보면 내용 구성을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차례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제1장, 제1과 등과 같이 순서를 표시할 때 제와 숫자 2를 붙였을 때도 있고 띄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그 뒤에 나오는 장이나 과 같은 말을 붙여서 쓰기도 하고 띄어서 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우선 제와 뒤에 오는 숫자는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는 대다수 한자어 수사 앞에 붙어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뒤에 오는 말과 붙여서 쓰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분이 제와 뒤에 오는 숫자를 띄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제가 길게 발음된다고 생각하고 발음을 조차 잘못 띄어 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띄어 쓰기는 발음에 따라 하지 않고 단어별로 하는 것이므로 길게 발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어가 아니라면 띄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를 쓸 때는 띄어서 쓰게 되었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단위 명사와 그 앞에 수관형사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는 맞춤법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장의 경우 제1과 장을 띄어서 써도 맞지만 붙여서 써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7.7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 1.2도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역시 남부지방으로 가면 28, 9도까지 오르면서 약간 더운 곳도 있었습니다. 순창이 29.3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고 대관령과 태백은 20.4도까지 오르는데 그쳐 전국에서 낮 기온이 가장 낮았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전남권, 경남권, 제주에는 비 예보가 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최고 제주도 북부와 서부를 제외한 제주 평지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강원과 전라권역, 경상권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는 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상과 제주 해상, 동해상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려집니다. 아침 기온을 보면 내일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이렇게 출발한 기온은 낮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서 24도에서 최고 30도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거의 엇비슷하겠고 당분간의 일교차가 좀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광업소에서 갱도가 무너져 60대 남성 작업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작업자 한 명이 다리를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갱도 입구에서 250m 들어간 지점에서 두 명이 작업하다 위에서 돌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야권 의원들의 반발 속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여권 주도로 의결했고 국방위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항의 후 퇴장했습니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 가운데 354건이 최종 구제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산 기록 등을 심사한 결과 구제 대상 414건 가운데 354건의 접수를 완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마감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네팔의 대규모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가 네팔 당국의 집계 과정에서 하루 사이 1,0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시각 17일 네팔 당국은 이번 대홍수로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는 지난 15일 5,179명에서 하루 사이 6,15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티베트에서 연락이 끊긴 519명을 합하면 중국과 네팔 양국의 전체 실종자 수는 6,669명에 달합니다. 양국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모두 8,115명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긴급 구호대 이진이 오늘 복귀하지만 정부 합동 대응팀은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 투자에 대한 한미의 최종 합의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사업 합의 지연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내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아내가 유산 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가 유산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현지 시각 16일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93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순위는 집계 대상 145개국 중 101위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경찰이 전현직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 전북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과 수행원 밥값을 본인이 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전 전북지사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설 우리나라 선수단이 결전지인 일본 나고야로 떠났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오늘 오전 일본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5에서 6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강원도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6.2도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자마자 여야가 더욱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각각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위원장이 맡고 있는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고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7번째 기자회견을 합니다. 2기 내각 구성과 개헌, 파병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27년간 홀로 돌보다가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장애인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으로부터 장애인 돌봄 실태와 정부의 정책 방향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일단 법사위에서는 청문보고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해가지고요. 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2기 내각 정국의 분수령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3: 네, 논란이 상당히 많은 후보자였죠.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미 자진사퇴한 용혜인 후보자 이어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했었고 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 논란이 국민들 사이로 퍼져나갔다는 게 알려졌었거든요. 네. 그거 치고는 전격적이고 빨랐다라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는 어차피 다수당의 논리에 따라서 채택이 되는 건데 근데 채택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부적격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부적격 의견을 변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뭐 그 대법관이었던가요? 하여튼 그 후보자에 대해서 소수정당의 한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좀 변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소수 의견을 넣는 과정에서 무리한 접근이라든지 과도한 언어 이런 게 담길 것 같으면 그거는 다수당에서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적격 의견까지도 담아서 채택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어차피 다수당 입장에서는 적격 의견으로

0: 전체 그 다수 의견으로서는 전체 의견으로 적격이라고 채택을 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변경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부적격 의견을 내는 거는 어쨌든 다수당이 적격 의견으로 채택한다는 가정하에 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별로 원하는 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제 부적격 의견을 넣는다는 거는 전제가 적격 의견을 넣은 사람인데 일종의 사이드죠.
1: 예.
2: 부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국민의힘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당연히 반대 입장을 내야 되는데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회 표결을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기 때문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청문회를 그들만의 어떤 리그, 면제부, 요식행위로 했는데 저는 김수근 후보자가 그 청문회 때 자세히 소명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뭐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의견만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 청문회 대상이 한동훈 의원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를 납득이 안 되고 보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여론 수치는 언급하기 그렇지만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과반 정도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2: 대통령이 뭐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의 뜻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하는 데 있어서 뒤에 나오는 문구가
1: 네.
2: 국민의 뜻, 국민의 삶에 더 삶을 더 살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반하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장관을 임명하는 게 과연 국민의 뜻에 의한 건지 제가 볼 때는 뭐 기자회견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저는. 네, 자 최대 정점 식약처 청탁 의혹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그냥 마무리 안 한 채로 그냥 지나갔다고 보시는지 김기웅 대변님.
2: 해명이 안 됐죠. 해명이 안 됐고 이 본질은 뭐냐면 뭐 오빠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오빠입니다. 사실 정당은 어떤 민원이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적인 게 아니라 그 양모 브로커 양모 씨한테 오빠라고 불리는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고 식약처장의 어떤 답변을 캡처를 해가지고 그 양모 씨한테 보내주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발송하지 말라. 그러니까 양모 씨가 아 내가 이거 말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1: 네.
2: 아, 본질은 승인되면 뭐 식약처에서 승인되면 수천억 버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거야. 국회의원이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의 민원, 청탁, 로비. 이거야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민 시각은 이건 청탁이죠.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거야 하고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모 씨라고 하는 제넨셀 대표 회사 같은 경우 저기 대표 같은 경우는 주식 팔은 63억 원, 전환 사채 50억 포함해서 113억 원이라는 이득을 받고 양모 씨는 그로 인해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양모 씨는 또 본인이 등판을 했고 그 과정에서 3만 명의 피해가 난 거잖아요.
1: 네.
2: 그리고 심지어 햄스터 5마리 중 한 마리는 폐사하고 네 마리는 폐가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있는 그것이 동물 실험을 넘어서 임상 실험까지 돼서 93명이 그거를 투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그다음에 재산 보호하지 않은 거잖아요.
1: 네. 자, 지금 이제 김기영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제일 마지막은 이제 93명 실제로 인체에 투입했다는 부분, 햄스터가 피를 토하고 일부 햄스터는 죽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독약 로비다 이런 네이밍도 한동훈 의원은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만 남겼다는 저 신문의 사설 제목인지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만 남긴 김승원 청문회에서 눈물과 문과만 남긴.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는데 약의 네. 성능을 약의 성능을 잘 알고 저기 이거를 알아봐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최소한.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인체에 투입이 됐고 햄스터 실험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고 주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해야지 그다음에 법무장관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햄스터 부분은 사실 뭐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라 할지라도 예. 어, 그거를 실험하는 단계에서 이제 독성 실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 어떤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햄스터가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냐. 그렇진 네. 않겠죠. 중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상태를 좀 어, 이렇게 졸속적으로 뛰어넘으려고 한 거 아니냐. 어,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겠죠. 근데 네. 몰랐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어,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뭐 식약처에 누구 단계에서 막혀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근데 정작 사실 네. 식약처 입장에서는 그 업체가 실험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준비해와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왔어요.
1: 14개나 비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0: 업체가
1: 항목 중에.
0: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뭐가 막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 김성원 후보자가 뭔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덥석 여기에 끼어들어서 청탁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증은 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김성원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했고 또 다른 입증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적인 민원 전달이었다고 보지 않고 또 최근에 지적되는 바지만 어떤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 넣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다? 이거는 부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반박이 안 됐고 근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거나 명확하게 어떤 그 이익 추구, 사익 추구의 의도로 갖고 이 청탁이 행해졌다는 걸 입증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빠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게이트라도 김성원 후보자가 공범 수준인 건지 아니면 휘말려 들어간 건지는 불명확하고 이럴 때는 이제 휘말려 들어갔을 가능성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빠 얘기를 하는데 오빠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에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태를 남편의 난 이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오빠라는 거는 이제 사적 친분의 형태로서 뭐 호칭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관계라든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 실제로 김성원 후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르다. 괜히 오빠 게이트 함으로써 막장 드라마처럼 이걸 끌고 가게 되면 국민들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1: 그러니까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장동혁 대표도 한 건데 한동훈 의원은 그 오빠가 본질이라는 이유가 오빠라는 사적 관계가 공적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오빠가 본질이다. 뭐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0: 그런데 지적을 네. 할 것은 사적 친분에 의해서 그런 청탁을 하는 경우가 공직사회에 왕왕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예. 남자가 청탁할 때 이게 형님 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었던가. 저는 오빠 오빠 게이트를 계속 강조하는 게 성차별적이다. 이 지적도 좀 하고
1: 약간
0: 싶습니다.
1: 약간 그런 부분을 상상을 불러일으키라는
0: 그
1: 내용이다.
0: 유독 여성이 꼈을 때 그런 식으로 유독. 개입을 시킨다는 거죠.
1: 네. 네. 자, 그런 지적을 또 해 주셨고요. 자,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사회단체 김승원 부적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이 절차에 들어간 거 보면 이게 청와대도 계셨지만 청와대하고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절차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2: 뭐 제가 볼 때는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청와대라면 네. 이거는 임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극적 효과를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김성원 후보자 관련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서 강행을 했는데 대통령이 내일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 국민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1: 네.
2: 이런 식으로 지명 철회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네. 극적 효과는 있죠.
1: 극적 효과는 있는데 여당은 모양이 너무 빠지잖아요. 그렇죠?
2: 제가 볼 때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요. 지지율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인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성원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문제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총대를 메는 역할을 해서 딱 점지됐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명백됐다는
1: 네.
2: 겁니다.
1: 네네.
2: 그런데 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 내일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혹 때려다 혹 붙는 격이거든요. 그러다 뭐 표현이 그렇지만 훅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정 동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야당이 비판한 걸 넘어서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동네 북신세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반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1: 네.
2: 가장 극적 효과는 김승훈 후보자 관련해서 지명 철회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네. 이재명 대통령 왜 이제까지 지금 이른바 사법 3법이라고 하고 사법부를 뒤흔들고 공소취소나 연임개헌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내재적 접근 이재명 대통령 관점에서 본다면 이 김승원 후보자는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릴 거라 봅니다.
1: 그래요.
2: 네.
1: 아까 뭐 극적인 반전하셨는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2: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평론을 하기 때문에 1% 2%의 어떤 예외적 상황은 좀 염두에 두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1: 김승원 고다.
2: 네, 고입니다.
1: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린 김에 똑같은 질문 네. 드릴 건데요. 김승원은 고하면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공소취소 그다음에 연임 개헌 나는 원하지 않는다, 안 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2: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어떤 말의 무게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네. 믿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 공소취소 안 한다고 했으면 김승원 후보자 왜 하는 겁니까? 지지를 다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무엇보다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는 겁니다.
1: 자 내일 기자회견에서 김수진 평론가님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이나 뭐 김승원 후보자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나올 걸로 좀 전망을 하세요?
0: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성향을 불문하고 임명을 강행할 거다 예측을 하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네. 김성원 후보자가 특별한 미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김성원 후보자 본인도 공소취소의 경우에 검찰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는 발언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원 후보자를 계속 지킨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지킨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못 지킬 경우에 안 지켜줄 네. 경우에 여당 내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여당 의원들이 본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처지잖아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청문회에서 뭐가 안 나왔다. 이 정도 해서 좀 뭐랄까요. 그 선을
1: 네.
0: 좀 앞에다 끄어놔야 더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좀 국정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는 버텨야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네네.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얘기를 한 것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 안 어울리죠. 현재 정국에서. 정말 예전에 브라질 지금도 대통령 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 퇴임할 때 지지율이 7, 80%고 심지어 야당 후보들이 룰라 마케팅을 할 정도였거든요.
1: 네.
0: 이게 연임을 하려면 그 정도 인기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하고는 안 어울리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정도의 언급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공소취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성원 후보자가 검찰을 공소취소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조작기소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어떤 문제가 불거진다면 발견된다면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 맡기겠다. 이 정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1: 그래요. 근데 여하튼 뭐 요 부분이 공소취소나 연임개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지율에 반영된다는 그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친문 뭐 저 박지원 의원까지도 아 이 부분은 좀 명확히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친문 이제 윤건영 의원 있잖아요. 아이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어 단계에서 신뢰를 반납하는 지금 단계로 가고 있다. 그 동의하세요?
2: 저는 이른바 이제 신뢰 자본,
1: 네.
2: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의 어떤 권위라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같이 간다.
1: 네.
2: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걸 믿을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이든 주식이든.
1: 네.
2: 아니 머니무브라에서 집팔아 가지고 주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부동산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만 잡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전세 끼고 사지 말고 대출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섯 명의 그 장관 후보자 보면 다 전세 끼고 영끌하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어떤 신뢰도 없고요. 대통령의 말에 무게감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이 그래요? 민심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거든요.
1: 그러니까 민심의 풍향계.
2: 풍향계지만 제가 볼 때는 권력에 조금 다가가는 권력을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국민을 위한 풍향계보다는 권력 지향적인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그 얘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마음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이냐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명확하게 입장 내 이겁니다. 이게 바뀐 거거든요.
1: 그게 명확하게 입장 안 내면 이 지지율 반전 안 돼?
2: 반전 안 되죠. 예. 왜냐하면.
1: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2: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서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친명 타이틀을 갈고 정치를 하거나 당선될지 여부를 이제 정치인들이 볼 거다. 근데 냉정했을 때 30%입니다. 내후년 총선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입바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란 건 주변에서 한 얘기 했을 때 이거 뭐지? 그럼 여러 사람이 엉기고 있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지금 제가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라 보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는 없습니다. 신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진영이 그 내부 진영에서마저도 입장 확실히 내라. 네. 그런 어떤 목소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1: 그래요. 자, 대통령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이게 정책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민심에 위반, 부동산이라든지 뭐 사법 제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심 위반을 어떤 식으로 이게 요번 개각으로 조금 돌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그 의도가 성공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0: 사실 더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뼈아픈 거는 이번 개각에 굉장히 원대한 포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예.
0: 상당히 안정지향적인 인사들이 많았어요. 김성원 용인 후보자 때문에 말은 무성했지만 그 두 정치인 후보자들 말고 뭐 관료 후보자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사실 관료들을 뭐 차관이라든지 이런 출신들을 바로 임명했다는 거는 인재풀을 넓게 검토했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있는 사람들을 좀 바꿔야겠다.
1: 차관을 장관시키고 네. 뭐 그런 식이었죠.
0: 그렇죠. 빨리 바꾸기 위한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떤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긴급 투입해서 그 화재를 끄는 불을 끄는 그런 인사였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이 더 일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네.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개각이 물론 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소강이 될 수 있겠지만
1: 네.
0: 많은 부담을 지게 됐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 피하면 안 되는 시기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잡은 것 자체는 평가를 할 만한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잘못해서 긁어부스럼이 되지 않을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활달한 모습을 보였고
1: 네.
0: 또 정책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식견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소위 잘 나가던 시기였었고
1: 네.
0: 지금은 위기 국면인데 대통령은 또 봅니다. 저 정치인이 위기에 강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이 내일 또 시험대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했습니다. 이제 뭐 주로 부동산이에요. 이분도 철거민 특별 분양. 철거민 분양인지 몰랐다. 그냥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한 거다. 그런데 서류에 철거민 분양 신청자 강신철도 써 있는데 그건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예민한 문제가 아들 분당의 7억 상가 이모부한테 돈 빌려서 입주권 가능. 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인사청문회 보면서 배웁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국방부 장관 부동산 문제.
0: 많은 분들이 실망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신철 후보자는 처음에는 가장 논란이 적은 후보자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모았었고 그리고 네. 국방 분야는 사실 초당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또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또 모아가지고 좀 잘해줬으면 하는 역사에 남는 국방부 장관이 돼줬으면 하는 그런 국민들 바람이 있었을 텐데
1: 네.
0: 이게 개인적 사적 가정적 문제에서 재산적 문제에서 이런 게 터졌다라고 하는 거고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재산상의 보상 개념이 아닙니다. 생활 근거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본인이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꽤 거주를 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또 잘 몰랐다. 그러니까 집안일이라 잘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변명이 되지 않거든요.

0: 때문에 그런 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중시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 사실 또 대통령도 고민이 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참 이런 사람을 만약에 공천해가지고 선거에 냈으면 많이 또 논란이 됐을 텐데 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국방이나 안보에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꼭 쓰고 싶다 이런 고민도 또 들긴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1: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아 이거 뭐 몰랐다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이 정부에서 그렇게 부동산 기조를 비거주 1주택도 그렇게 약간 네. 되돌리긴 했지만 그렇죠.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뭐 201, 2소형.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정부가 강조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영끌 꿈의 뭐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 부분들은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의 꼼수나 이런 것들 뭐 이득을 취하려는 살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정부라면 적어도 딴 사람 몰라도 강신철 후보자의 이런 신박한 두 가지 아이템을 갖고는 네.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까? 안 느껴야 됩니까?
2: 느껴야 하죠. 제가 볼 때 성실하게 1주택자이면서 살아온 사람 그리고 다주택자도 악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는 기본값으로 나쁜 놈이고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도 나쁜 사람을 해놨는데 대부분 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후보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후보자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저는 강신철 이분을 보면서 태도적인 면에서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싫습니다. 왜냐? 첫 번째 군인이잖아요. 네. 말투가 왜 그럽니까?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냥 하여가처럼 이방원처럼 우리가 고려시대 정몽주 충신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1: 과거의 사관학교가 이렇고
2: 그렇죠.
1: 현재 사관학교 미래 뭐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2: 대한민국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이분이.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육사 뮤지컬학과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모른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쪽 구로구에 이제 주소를 옮겼잖아요. 그런데 네. 청문 과정에서 보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왜 옮겼는지 모르겠다. 그럼 누가 알아야 됩니까? 아니 본인이 주소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소 이전을 아버지가 제주에 살던 아버지가 자기 집을 팔고서 예. 나중에 아버지가 주소 이전하고서 특공으로 받은 다음에 그 집을 30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들은 네. 7억을 땡겨가지고 그 4평짜리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상가 투자는 되게 위험한데 입주권이 나오는 그 상가 투자 소위 말해서 그 단계가 넘어갔을 때 그날
1: 집이 생길 수 있는
2: 그렇죠. 그날 계약을 안 하면 집이 될 수 없는 그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7억을 이모 이모부한테 받는데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는 게 뭡니까? 제가 비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또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 몰랐다.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아는데 사우디 대사였거든요. 대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 앞에서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거 팩트를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단호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 별 4개 장군이었던 자체도 참 어불성설이지만 이렇게 이른바 철거미 특공이라는 이 자체 그리고 네. 아들은 심지어 이런 식으로 입주자 딱지를 사는 이 행위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요즘 평소보다 도로에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도 빠르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 어렵고요. 비봉나들목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매송 부근에 있는 고장난 화물차 때문입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 1차로에서는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 김포에서 송내까지 14km 정체입니다. 그 사이 계양 부근 진출로 갓길에선 고장난 버스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0: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에서 남사까지 어렵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판교 부근 이동량 늘고 있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정체입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공주휴게소 부근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강신철 후보자 아까 태도 얘기하셨는데 태도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그 전에 보면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가지고 그 사퇴한 정책실장이 김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자식에 관한 질문에 뭐 엄청 흥분을 해가지고 옆에 우상호 당시 수석이 막 말리는데도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그 운영위원장이었죠. 막 정책실장 뭐 이거 아주 유명한 장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정책실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김승원 후보자는 또 자식 얘기를 하면서 이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보였고 자 강신철 후보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프로필 사진을 사성장군 아버지와 뭐 소인지 중인지 위관급 장교였는데 학군 출신인가 봐요. 그래 딱 찍고 그 사진을 오랫동안 카톡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뭐 자랑스러운 아버지일 순 있는데 군대 근무하면서 특혜나 어떤 그 부대장들한테 압박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천하람 의원이 따졌는데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부대 가서 우리 아들이 군 생활 어떻게 했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천하람 의원이 제가요? 지금 청문위원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겁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태도가 뭐냐고.
3: 네.
2: 왜 자식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한국인들은 발끈하고 이렇게 갑자기 감정으로 확 가버릴까요?
3: 김승원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의원님 자식을 제 자식이라는 일터에서 일하게 해보라.
2: 그럼 일주 2주도 못 버틸 거다 그랬잖아요.
3: 네네.
2: 남의 자식이 버틸지 안 버틸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3: 예. 저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였다고 보는 게 물론 그렇게 화내면 안 되는 거였지만 뭐 갭투자 했니 뚝뚝뚝 찌르다가
2: 따님 사시려면 사시겠어요? 뭐 살게 하겠어요?
3: 허위나 이런 게 허위라든지 혹은 무책임한 그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친다면 근데 다른 두 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남의 아들도 고생하고 다 같이 고생하는 건데 그걸 유독 그렇게 내세우는 게 글쎄 어떤 부정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이게 방패막이로 쓴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가족들한테도 신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들이 본인 SNS 프로필에 아버지가 사성장군이다 이런 거 올린 거는 현직 군인이잖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최근에 시즌4까지 전찰리에 상영 중인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도 상영 중인.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사단장 아들로 나오거든요. 그 일반 병입니다. 근데 주변에 고참들하고 엄청 처음에 피곤해하고 눈치 보고 해요. 예. 근데 본인이 또 그 ROTC 나와가지고 소위로 인관을 했는데 사단장도 아니고 별 4개 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저는 그분의 직장 생활에도 좋지 않아요. 친해지려다가도 멀어지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혹은 가까이 꼬여드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꿍심을 갖고 꼬여들 거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람 대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고위공직자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을 직접 뭐 국가에서 앉혀놓고 교육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이런 것들이 어떤 바람직한 윤리에서부터 또 생활 태도 그러니까 뭐 어떤 습성까지 다 고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공유돼야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도 그래도 대장 정도 되시는 분이면 그 가족들이 어느 정도만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공유가 안 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네.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이 강신철 이분이 아들
2: 오자성어로 강신철검인이라고
4: 그렇죠.
2: 하던데.
4: 강신철검인 이분 관련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얘기한 거잖아요. 예, 예. 그 정도로 아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2: 예.
4: 근데 정작 7억 원짜리 그 상가 딱지를 사는데 왜 아버지와 상의 안 하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오자성어네. 선택적 무지. 선택적 인지와 선택적 무지예요, 그게.
4: 아, 제가 볼
2: 그러니까
4: 때는
2: 좀 앞뒤가 안 맞는다.
4: 네, 그렇죠. 네.
2: 아유, 기분도 안 좋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자, 김승원 청문회에서 공교롭게 청문위원이 아닌 한동훈 의원이 가장 장외에서 돋보였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김준 평론가님도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인 한방이 없었고 그냥 주진우 의원이 그 협동조합 뭐 그 가족들이 뭐 그쪽에 이제 활동을 한 부분 문제 삼았는데 자 이번 청문 전국에서 한동훈의 행보 짤막하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3: 많은 조명을 받은 건 맞고 이슈 예. 파이팅을 통해서 무소속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뭐 객관적인 네. 부분이니까요.
2: 네.
3: 동의할 수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게 나오는 편으로 네. 지금 네.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혜자라면 수혜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저는 노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뭐 이건 누구나한테 해당되는 건데 항상 네. 문제점은 위기에 있을 때보다는 잘 나갈 때 노출이 되곤 하는데 일단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완급 조절이 안 된다. 예, 하루에 메시지를 수십 개를 올리는데 그게 네. 양이 많아서 문제인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올리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에 잘 안 남거나 아니면 저 사람 시시콜콜 온갖 얘기 다 한다. 심지어는 DJ DOC의 이한을 씨 얘기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도 조금 중간에 쉼표가 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또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한동훈 참모거나 컨설턴트면 다음 주 월요일 하루는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노출 없이 하루를 그냥 어디 잠적해 있으면
2: 그럼 사람들이 약간 궁금해요.
3: 네, 그렇죠. 오, 한동훈이 왜 오늘 아무 말도 없지? 인사청문회 내일인데?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쉼표가 너무 없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 생각난다.
2: 네.
3: 근데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완급 조절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2: 이준석 대표 요즘 좀 조용한 것 같네.
4: 그렇죠.
3: 예.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완급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을 때 몰래 난 몰래 알아서 조금 고쳐요.
2: 그래요.
3: 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2: 살짝 수정해요.
3: 그렇죠. 그리고 오.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서 또 이 대표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 예, 예.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폭주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메시지는 메시지가 없는 거나 다름없어진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한 의원도 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2: 자, 어쨌든 뭐 이번 그 식약처 로비역 여기에 있어서 그 이제 민주당은 그 출처 이제 저기 알아보겠다는 거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요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이 잠시 이제 스쳐가면서 말씀하셨던 건데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 오빠 독약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김수원 후보자 브로커 양 씨 집에 밤에 둘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무슨 사진을 갖고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좀 원색적인 네이밍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뭐 그게 본질과 거리가 별로 없는 거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좀 요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아, 남녀관계 이런 쪽을 자극하면서 그런 방식 네이밍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4: 정치에서 제가 볼 때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진영이 좀 나뉘어 있고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기대는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2: 네.
4: 프레임을 할 때 굉장히 선전적인 용어를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 뭐 처먹는다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2: 네.
4: 않죠.
2: 네.
4: 근데 그게 본인의 어떤 그 기사화되고 인용될 때 그렇게 해야지만 또 많이 인용이 되고 기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좀 전략일 수도 있고
2: 그래요.
4: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완급 조절을 못하는 계속 강하게만 때린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잖아요. 강력 조절을 했을 때 진짜 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물량 공세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운 거는
2: 네.
4: 의원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보였는데 그게 검사의 이미지에서 크게 네. 벗어나지 못한

0: 상황에서의 어떤 검사 출신의 의원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각인됐다.
1: 네.
0: 그렇다면 본인의 꿈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으로 가는데 지금의 일정 부분의 어떤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 공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1: 네.
0: 조금 의외로 마이너스 요소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했을 때는 본인이 정보를 좀 독점적으로 공유하면서
1: 네.
0: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북에 좀 쏟아붓는
1: 네.
0: 형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자신 지역구 부산 북구의 구포 국수. 자, 피난민들이 한국전쟁 당시 든든한 배를 채웠다는 그 구포국수 이제 선물했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스킵. 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참전을 했습니다. 강하게 원색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했고 오늘 뭐 김용민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 열고 막 그 윤석열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이 검찰 출신이다. 그랬더니 행안부 장관 후보자를 위해서 오늘 행안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아마 김지영 그대로 고우할 것 같은데 자, 이 싸움이 진짜 그 전당대회에서 노정됐던 약간 노선 투쟁, 이념 투쟁 이런 싸움이 여기서 약간 폭발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 폭발을 하려고 노력은 추미애 지사 등이 하는 것 같은데
1: 네.
2: 이게 소재가 일단 폭발할 만한 소재인가 생각이 들고
1: 그러니까
2: 이미 틀어져 버린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김지용 중수청 후보자에 대해서 내란 세력의 일원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기껏 한 게 예전에 검수완박 국면이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 받을 때
1: 네.
2: 그때 반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징계는 사실 징계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정도 까민 걸로 드러나긴 했는데
1: 네.
2: 징계 절차라든지 추 장관의 그 당시 행적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만한 근거를 대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네.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역풍 받고 법정에서 뒤집어지고 이랬던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추머니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보수의 어머니다.
1: 네.
2: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사실 윤석열 정권 출범에 있어서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큰 게 추미애 지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걸로 이 김지용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엮어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에 등이 엎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뭔가를 찾아내서 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1: 네.
2: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됐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주지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1: 네.
2: 근데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무의미한 걸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거는 민주당 전체가 돌아봐야 될 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은 민주당이 열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청문회 그 다음 달에 조국 장관 청문회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의혹들이 나왔는데 소위에게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는 피해 쉴드를 쳤거든요.
1: 네.
2: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래 문재인 정부가 정해놨던 인사 원칙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대통령으로 직행시키지 않겠다는
1: 네.
2: 바람직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채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띄워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데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하고 뭐가 엮였으면 다 내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뭐 재판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내란이라고 했을 때는 딱 정해진 범위가 있는 거고 거기에 걸쳐져서 이 사람이 동조했는지 아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추경호 의원이나 홍장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소가 돼서 걸쳐져 있는 수준이고 검찰에서 같이 일했다거나 뭐 특수부를 했다거나 그런 이유로 다 내란이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건을 수사한 사람은 다 내란이다. 이 논리인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에 반대했던 거 그 당시 평검사 전원이 다 반대하기도 했었거든요.
1: 네.
2: 그럼 검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거냐. 대통령한테 그런 비실용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거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걸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그 갈등이 진짜 2라운드가 세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분석과 함께 추미애의 자기 정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용 대변인.
0: 각자 도생의 시대를 넘어서 제가 볼 때는 진공 상태라고 봅니다. 저는 권력에.
1: 네.
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이게 보면 이제 ARS는 다 대다수가 됐고 갤럽도 이제 38%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권력이란 건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실체적 권력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김용민 의원이 했던 워딩 중에서 좀 무서운 워딩을 발견했어요.
1: 있었죠?
0: 뭐냐면 7대 반동 행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1: 반동?
0: 반동이란 표현을 넣었습니다. 반동. 7대 반동. 그 7대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게 7대 반동 행위라고 하고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동문자라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조국 김용민 맞아. 그러니까 동네북이 됐거든요. 네. 이 정도 됐다고 한. 그런데 과연 왜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강성 지지자들 개혁의 딸들이라는 개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인들은 견적을 뽑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접수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권위 그런 거지고로 됐느냐.
1: 네.
0: 아닙니다. 검찰을 악마하면서 결국은 세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 개딸 소유권을 놓고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 국민은 없고 결국 대통령도요.
1: 네.
0: 저는 최소한 전당대회 지나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가지고 보안수사권 다시
1: 네.
0: 부활시키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그게 아닙니다. 더 세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국정의 어떤 그립감이 무너졌다. 결국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을 따라서 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국민들이 이번 이제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이건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건 농지 대란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고 여당도요.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뭐 농촌 지역구도 많고 하니까 그런 입장을 이제 정책위장이 내놓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농지 조사라 그래야 되나요? 농지 이용실태 조사. 김수인 평론가님 짤막하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네 일단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이 뭐 불법 임대차라든지 무단 휴경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국회 여야 정당의 어떤 그런 의견은 또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실과 네.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기계적으로 대입하면은 좀 곤란한 부분들
1: 네.
2: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보완을 해서 좀 복합적인 시각과 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김기웅 대변인님.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하다. 잘못된 인식, 삐뚤어진 사고를 기초해서 본인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과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현장으로 가는데요. 이 인식이 뭐였냐면 농지 투기를 한다는 겁니다. 농지 투기 안 해요. 농지 투기의 어떤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실제 작용을 하지 않는 게 투기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르신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 못 짓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1: 네네.
0: 투기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강제 이행금이요. 그 금액에 그 토지 그 땅 가격의 25%입니다.
1: 네.
0: 매해 4년 만에 그냥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말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본인의 말이 어떤 국무회의나 그런 어떤 절차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을 하면 그게 법이 되고 그게 뭔가 뭐 지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단이 나다 보니까 지금 네. 역풍이 불고 있거든요.
1: 네네. 자,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11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8%로 취임 후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조금 넘게 남아서 한 2, 30초씩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거긴 한데 자 내일 기자회견 뭐 중요한 기자회견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는 꼭 냈으면 좋겠다. 김수민 평론가님.
2: 예, 저는 뭐 같은 민주당 역사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1: 네.
2: 기자회견을 자주 한 편이었죠. 그리고 좀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으로 기억이 나는데
1: 네.
2: 근데 승부수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재진임 승부수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1: 네.
2: 저는 공소취소나 연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강한 워딩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설령 정말 공소취소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1: 네.
2: 그럼에도 내가 재판을 받겠다. 어차피 대통령 끝나고 받는 거니까 받겠다. 네. 이런 선언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자 임기 끝나고도 재판 받겠다. 공소취소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김경 대변님.
0: 임기 중에 재판 받겠다가 맞죠. 저는 그렇게
2: 너무
0: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그게 네. 왜 그렇죠? 아니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요.
1: 네.
0: 지금 추후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거를 재판 진행하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1: 예. 네. 자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서준이는 야구부 유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타율 상위권의 뛰어난 실력으로 프로야구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감독님도 실력을 인정할 만큼 야구에 대한 꿈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 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아빠는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고, 엄마 역시 3년 전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치료비와 생활비를 위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엄마. 늘어만 가는 훈련 비용에 석준이가 야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엄마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어 가족을 책임지고 싶다는 석준이. 석준이가 꿈을 놓지 않고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전국이 구름 많은 저녁 시간이 되겠고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제주도와 전남, 경남, 강원 동해안 산지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전라권, 경상권은 5에서 20mm인데요.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제주는 5에서 60mm, 많은 곳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풍과 풍랑, 너울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의 바람 매우 강하겠고 부근 해상으로도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거의 엇비슷할 텐데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이 내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28도, 세종, 대전이 27, 대구, 부산, 제주가 25도, 강릉은 24도에 그치면서 역시 비 오는 지역의 기온은 다른 지역보단 조금은 떨어지겠습니다. 이후로 당분간 일교차가 거의 비슷한 날씨가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편 내일은 전국 대부분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그 밖에 비 예보가 있는 전남, 경남, 제주, 강원 동해안 산지는 흐린 가운데 비가 관측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발표 일정이 미뤄진 배경에 대해선 국내 절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국토위 산자중기위는 아예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이력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행안부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등 9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27년 동안 중증 자폐 아들을 홀로 키우다 별세한 고 전경철 작가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전경철 작가의 헌신적인 아들 돌봄은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돌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책들이 현장의 한계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메꿔나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전경 국장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차전경입니다.
3: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네. 자, 고 전경철 작가의 사연, 이거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어떤 사연이었죠?
4: 네, 아마 많이 이제 미디어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네. 지난 27년 동안 발달장애 아들을 이제 홀로 피우신 아버지의 사연인데요.
3: 네.
4: 2025년도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드님을 맡아줄 시설을 이제 찾아야 하니까 네. 이제 찾지를 못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에 그 어려움이 방송 프로그램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좀 네. 잘 알려지게 됐고요. 다행히 아드님은 여름에 충북 제천에 있는 저희 서비스 제공 기관에
3: 네.
4: 이제 돌봄을 이제 받게 되시고
3: 네.
4: 근데 안타깝게도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9월 5일에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3: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을 누군가 돌봐줘야 될 텐데 해서 전국을 이제 찾아다니셨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생각하는 조건도 있고 뭐 구하지 못하다가 어쨌든 네. 방송이 나가면서 알려져가지고 좀 그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인가 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런 그 전경철 작가 사연이 아무래도 그 발달장애인이나

0: 그 가족들 어려움을 우리가 한번 더 돌아보게 되고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국장님도 보시는 거죠?
1: 예, 그렇죠. 네. 사실 그 정경철 작가님이 피터팬 안녕이라는 에세이집을 네. 내셨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정말로 그 어려움이 신랄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책을 읽다가 초반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게 편안하게 읽었는데 중반 이후로는 책을 덮었다 열었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0: 눈물이 나서?
1: 눈물도 나고 제가 당국자니까요. 책임자니까 아, 그 책임의 그래. 무거움 때문에 사실은 이거 접으라고 쓰셨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무겁게 읽었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참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공직자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많죠. 근데 그 우리 국장님도 차전경 국장님도 아 그걸 보면서 참 책임감도 느끼고 더 잘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자, 고 전경철 작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전에 아들의 거주와 지원을 위해서 전국을 수백 곳 넘게 알아봤는데 적절한 시설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일까 시설이 시설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고 전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데를 찾기가 어려웠던 건지 어떤 겁니까 지금 현황이?
1: 둘 다 맞다고 그래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이 정책들이 네.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지금이야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발달장애인 법이 나온 것도 2014년이고
0: 아, 그래요?
1: 네, 최근입니다. 오. 자폐가 이제 발달장애 한 유형으로 속해져 있는데 자폐가 장애 유형으로 들어온 것도 2000년이 돼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뭐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들도 네. 근 수년간 수년 내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사실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코로나19가 사실은 촉발이 되었는데요. 그때 네. 코로나19 때 워낙에 돌봄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가족 참사가 많았습니다. 한 3년간에 한 25건 이상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이제 정부가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서비스는
0: 가족 참사라는 게 뭐죠?
1: 아, 가족사 그러니까 자녀 살해 후 이제 자살이라든가
0: 그
1: 이런 얘기를 것들입니다.
0: 예. 네. 도저히 못 견뎌서
1: 예, 돌봄이 힘드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과 네. 가족들 분들이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좀 희망적인 거는 네. 근 최근에 서비스가 확충되기는 했지만 예, 속도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이제 장애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율들 포션들이 있을 텐데 이건 좀 후발 분야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아직은 조금 저 미비된 점이 솔직히 많지만
1: 네.
0: 그래 그 정책적인 어떤 중요성을 인지해서 그것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1: 맞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요 뭐 약간 연관되는 얘기이긴 한데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유독 발달 장애인만 지난 5년간 16% 이상 늘었어요. 이게 조기 발견 체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수요를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돌봄 관련 인프라가 아까 뭐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좀 확충되는 이 속도랄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높이는 작업들도 병행이 되고 있나요?
1: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0: 네.
1: 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0: 네네.
1: 2024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를 보면은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치료와 재활이
0: 네.
1: 필요하다. 그게 제일 먼저고요. 그다음엔 낮 시간에 갈 곳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갈 곳이 없으면 이제 가족들이 모든 이제 돌봄 부담을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돌봄과 관련된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재활과 치료 그러니까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0: 네.
1: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자폐라는 것도 스펙트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양상이 다양합니다. 어떤 네. 특징들은 있습니다만은 뭐 상호작용이 조금 어렵다거나 뭐 좀 감각에 좀 예민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양상들이 있어서 네. 좀 조기에 개입을 하고 치료를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0: 그 일단 커버리면 돌이키기 어려우니까 빨리 네.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서 드리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낮 시간에 가실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주로 이제 발달장애인들은 이제 특수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네네. 뭐 통합교육을 해서 보통의 학교를 다니기도 하는데 특수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갈 곳이 없으면 안 되니까
1: 네.
0: 이제 방과 후 서비스를 간다거나 아니면 방학 때도 방과 후 서비스를 가고요. 아니면 성인이 되셔서도 뭔가 낮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역사회에 나가서 뭐 이웃들이랑 같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지 일자리도 하든지 네, 일자리를 예. 갖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개개인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통해서 해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나중에 그분들이 아주 사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다른 구성원들과 섞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까지 하는 아주 진한 작업이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은 이제 재활치료 조기에 발견해서
0: 네.
1: 재활치료를 하는 거지만 돌봄 나중에 또 누군가 비는 시간에 맡아줘야 되고 야, 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0: 네. 쉽지는 않은 일이고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만은
1: 네.
0: 그래도 지금 차차 예산도 확충되어 가고 있고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1: 네네.
0: 향후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그래서 새로 마련된 돌봄 대책이 앞으로 뭐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좀 추가 대책 나오고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면 실질적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돌봄 대책 내용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0: 저희가 우선은 생애 주기별이라는 게 이렇게 삶을 좀 들여다봤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어렸을 때 그다음에 조금 컸을 때 그리고 노년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각각 짚어봤습니다.
1: 네.
0: 어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육이나 조기 재활이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1: 네네.
0: 다행히 우리나라가 영유아 검진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뭐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도 있고
1: 네.
0: 거기에 따라서 6살이 되기 전에 8번의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8번 안에 뭐 발달이 좀 늦다거나 아니면 성장이 좀 지체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발견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대부분 발견이 되면 한 3% 정도는 조금 더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심화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또 이 과정에서 또 걸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걸러져서 이제 치료나 재활을 가게끔 하는
1: 네.
0: 그런 루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특수교육의 부분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 방과 후 활동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다만 걱정인 것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전환기에 아, 서비스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의 대책에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는 한데
1: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가 지금까지는 중점이네요.
0: 맞습니다. 그런데
1: 네.
0: 향후에는 사실은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을 할지 그리고 일자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로능력이
1: 네.
0: 좀 제한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낮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지 그분들도 행복하게 사셔야 되니까 이런
1: 네.
0: 부분들 중점적으로
1: 그렇군요.
0: 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요. 국장님. 이게 이제 보호자 예를 들어서 보호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 자신들이 세상 떠났을 때 정경철 작가도 그랬지만 어떻게 이 자식들을 어떻게 공공이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상당 부분 공공이 그 공적으로 지원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거를
0: 맞습니다.
1: 개인적으로 아주 부자인 사람도 이거 뭐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할 만큼 이렇게 돈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이 해주는 건데 보호자 사후에 공공이 좀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좀 갖추고 있습니까?
0: 갖추는 중입니다.
1: 그래요.
0: 사실 발달장애인 이제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요.
1: 예.
0: 말씀 주시는 게 항상 말씀 주시는 게 자녀보다 하루 더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의 부모님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우리 정경철 작가 아드님도 그 피터팬
1: 예.
0: 군도 이제 최중증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의사소통이 좀 쉽지 않고 그 발달장애라고 모두 의사소통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 이 체중증은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고 이제 자해나 타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전국적으로는 5천 명 정도로 추산은 합니다.
1: 네.
0: 제일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부터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체중증 이제 통합돌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1대1로 24시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한 1,500개 정도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고 이제 이분들 이 거주 시설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그 거주 시설을 조금 더 이제 소규모화하고
1: 네.
0: 내 집처럼 만들고 저희가 그걸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서비스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국장님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사후에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중에 이제 보호자가 남긴 재산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공적으로도 도네이션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자식한테 좀 제대로 얘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걱정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 공공신탁이나 공공후견인제도 활용해야 한다 의견 나오는데 이게 실행은 되고 있는 제도입니까?
0: 네. 두 개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0: 네. 일단 공공신탁과 관련돼서는 2022년부터 시작이 됐고 후견인도 네. 그 2016년인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 네네.
0: 이거는 사실은 이제 부모가 사후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유산이 남아 있으면 이
1: 네.
0: 유산이 뭐 사기나 뭐 착취나 되지 않고
1: 네.
0: 잘 아이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1: 그러니까요.
0: 하는 바람이 제일 클 텐데요.
1: 개인한테 맡기면 그냥 갖고 가버린 끝이니까.
0: 예, 예.
1: 그러니까 공공을 찾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정부 대안이 두 가지 공공후견인 제도랑 공공신탁 제도 두 가지입니다.
1: 네.
0: 짧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후견인 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 업무라든지 뭐 공공기관 서류를 발급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1: 네.
0: 입원을 하면 뭐 사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의사결정을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1: 네.
0: 이제 공공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공공에서 후견인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의 보수를 드리고
1: 네.
0: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공공후견인 제도고요. 재산관리 서비스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재산을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1: 네.
0: 하냐면 저희 국민연금공단 아시잖아요.
1: 예, 예.
0: 국민연금공단의 계좌에 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기고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분한테 최적의 서비스가 뭔가를 생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병원비도 되고 용돈도 되고 필요한 이제 돈을 꺼내서 쓸 수 있게끔
1: 그걸 하는.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0: 예, 있습니다.
1: 그죠?
0: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걸 지원하는 제도가 이제 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게 치매 환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네, 똑같이 국민연금에서 하는 네, 제도가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요. 장애인 지원 정책은 복지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벌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공에서 해 줘야 되지만 기업의 참여라든지 사회적 연대 이런 거를 좀 이끌어낼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계세요?
0: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정부 혼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 굉장히 유능하신 이제 당사자 단체나
1: 네.
0: 부모 단체도 있고 저희가 그분들이랑도 같이 일을 하고
1: 네.
0: 또 사회공헌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들도 많습니다. 또 이제 장애인 고용이 사실은 일자리가 복지라는
1: 네.
0: 말도
1: 그렇죠.
0: 있는 것처럼 일자리가
1: 그게 제일
0: 굉장히
1: 중요할 것
0: 중요합니다.
1: 같은데요.
0: 네. 네. 다행인 것은 제가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1: 네네.
0: 그 저희 그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이제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주들은 일정 비율 이상을 그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무 고용 비율이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3.1%인데요.
1: 네.
0: 작년에 제도 시대 시행하고 처음으로 그 의무 고용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1: 아,
0: 계시는
1: 그러네요.
0: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그렇게 계속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기업들이 또 역할을 하고 있군요.
0: 네.
1: 역시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일반 국민은 공무원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도 이끌어가고
0: 네.
1: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네.
1: 자, 일반 국민은 장애인 관련 표현 사용할 때 혹시 실수를 할까 이제 이 용어가 맞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뭐 장애우와 일반인을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할 때 이거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지 좀 더 적절한 표현, 적절한 용어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0: 네, 사실 장애우라는 표현은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요.
1: 많이 썼었어요.
0: 네, 최근에는 많이 안 씁니다.
1: 그래요.
0: 그 이유가 장애우가 약간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친구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최근에는 쓰지 않고요.
1: 예.
0: 지금은 그냥 보편적으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 차라리 네, 그래서 드라이하네요.
0: 네, 드라이하고 중립적이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 장애인을 네,
0: 장애인이라고 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장애인의 반대말을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비장애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씩은 이제 좀 헷갈려서 일반인 또는 정상인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1: 정상인이
0: 계시는데
1: 최악이네요.
0: 네, 그렇게 쓰면은 사실은 이게 반대말이 또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거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장애인, 비장애인.
0: 비장애인입니다.
1: 아, 요게 가장 무난한 표현이다.
0: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1: 정확한 표현이네요.
0: 네.
1: 예. 자, 청년 장애인 목소리를 더 많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근 정부는 장애인 청년 정책 포럼 발족시켰습니다. 자, 장애인 청년 정책 포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하고요. 또 선진국 정책과 비교할 때 우리 장애인 정책 혹은 장애인 청년 정책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세요?
0: 일단 청년 장애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많은 장애인 분들을 만났는데 사실 청년 장애인들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많이 일을 하셨던 이제 단체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
1: 네.
0: 교수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최근에 장애인들, 청년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야
1: 네.
0: 미래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겠다고
1: 그렇죠.
0: 생각을 해서
1: 예.
0: 올해 5월에 발족을 해서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1: 네.
0: 만나보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IT 기술에 굉장히 능하시고.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저나 이제 저희 중진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1: 네.
0: 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우리 청년 장애인들은
1: 네.
0: 굉장히 적극적이고
1: 네.
0: 또 의사 표현도 확실하고 정책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꼭 한번 KBS에서도 이분들을 불러서
1: 그럴까요?
0: 말씀 한번 들어보셨으면 정말 저는
1: 나중에 좀
0: 좋겠습니다.
1: 어떤 분이 좋은지 소개를 해주세요.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정말 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해외와 비교해서 이런
1: 네.
0: 것들인데요. 사실 OECD랑 비교를 해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장애 대 장애 이렇게 비교는 어렵고 이제 근로 무능력이라고 근로하시지 못하는 뭐 아프신 분들,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GDP 대비
1: 네.
0: 이런 통계는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이 한 GDP 대비 2% 정도 예산을 쓰는데
1: 네.
0: 우리나라는 한 0.8% 정도입니다.
1: 아.
0: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1: 네.
0: 제가 보기엔 이 우리나라의 서비스의 내용이나 이 가짓수는 OECD에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일상에서 장애인 우연히 만났을 때 도와주고 싶은데 또 뭐 또 내가 어줍지 않게 하면은 또 실례가 될까 봐 좀 망설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민들 적지 않을 텐데 장애인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좀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뭘까요?
0: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저희도 우리도 이제 뭐 누구나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1: 네네.
0: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1: 그렇죠.
0: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1: 네.
0: 장애인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드릴까요? 한마디 하고 도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국장님 말 듣다 보니까 심플한 접근법이 참 좋군요.
0: 네,
1: 막
0: 맞습니다.
1: 너무 돌려가지고
0: 네.
1: 뒤틀리게 생각할 거 없이.
0: 네.
1: 자, 그리고요. 이번 대책의 명칭을 보니까 보통의 삶. 당연한 일상을 위한 대책 이렇게 명명하셨어요. 자, 일상 속에서 어려움 겪는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정부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대책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주간활동 서비스를 5천 명 늘리겠다.
1: 네.
0: 발달 서비스를 6천 명 늘리겠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숫자가 있는데요. 사실 그 숫자 뒤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그냥 보통으로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1: 네.
0: 그냥 저희가 오늘 저녁에 이제 일이 끝나고 들어가서 내 공간이 있고
1: 네.
0: 부엌이 있고 저녁을 만들어 먹고 이런 삶과 일상이 있는 시간.
1: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
0: 네. 그걸 위해서 대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제일 좀 가슴에 탁 와닿는 얘기가 자녀보다 하루 더 살다가 죽고 싶다 하니까 약간 찡한데 자 오늘 이렇게 얘기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차전경 국장님께서 청취자분들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저희 이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정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되는 거니까 혹시나 이게 중복되지는 않은지 네. 또 과하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게 여러 가지 조건도 꽤나 빡빡하고 여러 가지 또 허들이 있습니다. 그런 허들 때문에 사실은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 균형 사이에 저희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발달장애인과 가족 여러분들께서 네. 아마 이번 대책도 100%는 아닐 거고 조금 느리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잘 지켜봐 달라 믿어달라 이런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스포츠 코너는 축구 특집으로 꾸려봤습니다. 축구 전문 유튜브 새벽에 축구 전문가 운영하고 계신 페노 안민호 씨와 함께 아시안게임과 새로 선임된 모레노 임시감독 이런 얘기들 해보겠습니다. 페노 안민호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역시 씩씩하시군요. 자, 올해 딱 돌아보면 뭐 다 네. 가지는 않았지만 한 4분의 3이 갔잖아요. 자,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월드컵 예선 탈락, 축구협회 논란, 네. 뭐 감독 뭐 진퇴 여부, 새로운 임시감독 선임, 아시안게임까지 왔네요. 네. 지금. 자, 이렇게 우리 페노님 보시기에는 축구 경기 자체만 분석하기 바쁜데 네. 정말 축구 관련해서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1: 이게 약간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예, 제가 또 스포츠 프로그램에 좀 많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시사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고
0: 그러니까.
1: 뭔가 이제
0: 오래 그랬다 그쵸? 이거죠. 네.
1: 그래서 이게 좋은 걸지 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걸지 어쨌든 네.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축구가 좀 우리 대한민국 축구 자체가 좀 네.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모레노 감독 선임되고 하면서 약간은 이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약간은 아직도 불안하다. 좀 안정화돼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우선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좀 볼게요. 이게 병역 문제도 달려 있고요.
1: 맞습니다.
0: 당사자들한테는 꼭 이기고 저 메달을 따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자, 그제 카타르전에서 엄지성이 전반부터 해트트릭 해냈습니다. 패너님께서는 클래스가 달랐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네. 어떤 점에서 클래스가 달랐어요?
1: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카타르 팀이 21세 이하 팀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23세 이하 팀이 나가는 대회예요. 왜 이렇게 두 살 차이가 나냐면 이제 카타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뒤에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네. 이 아시안 게임은 이제 약간 훈련하는 용도로 아, 사용을 하거든요.
0: 그렇군요.
1: 다른 팀들이 근데 다 그래요. 우리만 이제 아무래도 병역 혜택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정말 23세 이하 선수들이 나가는 거고 다른 팀들은 21세 이하 팀이 나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일수록 이 나이에 좀 실력 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이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엄지성 그리고 배준호 그리고 양현준 이현주 이런 이제 앞쪽에 있는 그 몇몇 선수들이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챔피언십 네.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팀의 핵심 선수거든요. 근데 네. 그 잉글랜드 2부라고 해서 좀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잉글랜드가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유럽에서 이제 5대 리그라고 불리는 리그가 있어요. 네. 가장 강한. 그거 바로 다음으로 돈을 많이 쓰는 리그예요.
0: 와,
1: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0: 사실은 대회를 어쨌든 시작하다 보면 네. 나이차도 나고 우리가 늘 유리한 건 사실인데요.
1: 네.
0: 아시안게임을 언제나 쉽게 우승한 적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그 자카르타 팔렘방 그 아시안게임 때 이승우 선수가 마지막에 극적인 골을 넣어서
1: 네.
0: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도 그 골 하나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아놨어요.
1: 이야.
0: 되게 이제 그 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1: 이승우 선수한테 좀 돈 좀 보내고 있나요?
0: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네. 막 고맙다 막 이런 인터뷰도 했었는데
1: 네.
0: 이게 그러다 보니까
1: 무시무시하다.
0: 뭐 두 살 차이라도 네. 이게 또 언제든 이변은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 경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 방심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 골을 실점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실수였는데 우리 신민아 중앙수비수가
1: 네.
0: 약간 좀 허술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네. 먹히면서 아 그거는 좀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래요.
0: 네.
1: 근데 한국이 앞으로 일정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0: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월드컵 때도
1: 네.
0: 운이 좋았거든요. 조가 운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조가 운이 좋아요. 이제 어떤 면이 좋냐면 다른 조들은 4개의 팀이 한 조가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한 팀당 3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3팀이 한 조예요.
1: 오.
0: 왜 그러냐? 이제 원래 거기 이제 호주가 있어야 돼요.
1: 네.
0: 근데 호주는 또 아시아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아시안 컵에는 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아시안 게임에는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빠져서 지금 세 팀이 경기를 해요.
1: 아,
0: 그럼 경기 수가 하나 줄었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력적으로는 다른 팀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이 아시안 게임이 일정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축구는.
1: 네네.
0: 근데 이 사이에 6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3일마다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카타르전을 했고 두 번째 네. 사우디아라비아전인데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카타르랑 사우디아라비아도 만나야 되잖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3일 뒤에 내일 만납니다.
1: 네.
0: 우리 그 경기한 지 한 3일 됐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만나고 우리는 이제 2차전을 또 빠지는 거죠. 그리고 3차전이 한 3, 4일 뒤에 있는데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날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내일 경기하고
1: 네.
0: 3일 뒤에 또 우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체력적인 우위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제 이런 일정상의 우리가 어쨌든 운이 굉장히 좋은 이번 아시안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A 대표팀 얘기 좀 해볼게요. 모레노 감독 선임된 게 지난 9월 1일이었습니다. 스페인 출신 어떤 감독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1: 네.
0: 좀 이제 많은 국가대표팀에 실망하셨던 분들이 홍명보 감독과
1: 네.
0: 그 전에 클린스만 감독이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비판이 어떤 게 나왔냐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비적으로 축구를 할지 공격적으로 축구를 할지 뭐 이런 방향성이 좀 없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축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모레노 감독은 이제 전술 분석관 출신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 감독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의 수석 코치였습니다.
1: 아.
0: 그리고 이제 임시 감독으로 한 10경기 정도를 또 했던 경험이 있어서
1: 네.
0: 굉장히 전술이 명확해요. 이제 우리가 이번 월드컵 때 스페인 축구를 생각하면 패스 막 돌리면서
1: 네.
0: 아름다운 축구를 구사를 하거든요.
1: 예, 예.
0: 많이 뛰면서
1: 예.
0: 딱 그런 스타일의 축구고 그게 이제 지금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갑자기 이 감독의 전술적인 퀄리티는 클린스만 홍명보 그다음 네. 갑자기 모레노가 되면서 그 퀄리티는 굉장히 우리가 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 감독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퀄리티를 기대해본다
0: 네.
1: 이런 말씀이시네요. 모레노 감독. 자 지금으로선 임시 감독인데 정식 감독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게 이제 하는 거 봐서.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이게 약간
1: 하는 거 봐서.
0: 이게 모레노 감독이
1: 네.
0: 요 한국 임시 감독 지원한 게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해요.
1: 그러니까요.
0: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 기간이 11월 27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A매치를 이제 두 번 하게 됩니다.
1: 네.
0: 이제 이번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A매치 4경기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11월 달에 2경기가 있어서 6경기예요. 이 6경기 동안 무언가 보여주기 쉽지가 않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 6경기를 보고 이제 약간 채용형 인턴 같은 건데요.
1: 네.
0: 보고 나서 아시안컵을 맡길지 보겠다. 아시안컵 1월 달에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시안컵까지 또 보겠다. 그리고 아시안컵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정식 감독 해주겠다.
1: 아,
0: 그러니까 두 번에 이제
1: 시험을 두 번
0: 그쵸. 거네요. 시험을 두 번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임시 감독 뽑을 때도 모리노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가진 감독은 아니거든요.
1: 네.
0: 더 좋은 커리어를 가진 감독들이 이번 임시 감독 자리에 일부러 지원 안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자존심이 또 걸린 문제고 한국 대표팀이 아무리 뭐 유망한 자리라고 해도 우리가 그 6경기 그리고 아시안컵 몇 경기 안 되잖아요 그것도

0: 그거 우리가 시험 봐서 정식 감독 돼야 되냐.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약간 이름값이 좀 낮은 감독들이 지원을 했는데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 모레노 감독은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최영호 인턴 왜 지원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1: 그러니까
0: 이제 모레노 감독은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본인도 이제 이 자리가 급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정식 감독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균형 수비 공격 모두 잘하는 네. 선수 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축구 대표팀 명단에서 특히 눈에 띈 선수 누구가 될까요?
0: 그러니까 이 모레노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네. 공격수라도 네. 수비를 잘해야 된다가 일단은 기본입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11명이 다 수비를 일단 잘해야 된다인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엄지성, 배준호 이런 이제 국가대표팀 자원들이 좀 대거 빠졌어요. 예. 공격 라인에. 예. 그 자리에 그럼 누가 들어갈 것이냐. 새로운 얼굴이 이제 거기 딱 뽑힐 거였거든요.
1: 네.
0: 근데 뽑히는 얼굴들 보면 정승원 선수가 뽑혔고요. 네. 서울에서 뛰는. 그리고 송민규 선수가 뽑혔습니다.
1: 네.
0: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네. 많이 뛰는 선수들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수비도 하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요즘에 FC 서울 경기 K리그 경기를 보면 공격수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막 수비를 막 해요.
1: 네.
0: 거기에 핵심 선수가 정승원 선수고요. 송민규 선수는 이제 그걸 잘해서 지난달에 포르투갈로 이제 해외 이적을 또 성공을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 성민규와 정승원 이 두 선수가 많이 뛰는 유형의 선수라서 아, 딱 뽑은 거 보면 이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승우 선수도 요즘에 K리그 되게 잘해서
1: 네.
0: 뽑힐만 하지 않아라고 하셨는데 이승우 선수는 안 뽑혔어요. 왜 안 뽑혔냐? 이승우 선수는 좀 수비를 덜하는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딱 이 명단만 봐도 아, 이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은 이거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1: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모레노 감독 K리그에서 많이 쓰는 4-4-2 포메이션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 해외파들도 많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K리그에서 4-4-2 많이 쓰니까 쓰겠다가 약간 네. 모레노 감독이 약간 자기 PR 같은 거거든요.
1: 아,
0: 뭐냐면
1: 그래요?
0: 내가 한국을 이만큼 많이 봤다라는
1: 아,
0: 거예요.
1: 나 한국 축구 잘
0: 그쵸?
1: 알아.
0: 나는 아, K리그도 봤다 이거예요.
1: 그 얘기군요.
0: 근데 사실 모레노 감독이 그 전 소속팀에서도 4-4-2를 썼습니다.
1: 아, 아, 네.
0: 본인의 어쨌든 기본적인 전술틀은 4-4-2예요. 아, 근데 이제 K리그도 보니까 오이 4-4-2 많이 쓰더라. 그래서 나 K리그도 이렇게 잘 알아. 그래서 이제 뭐 비하인드로는 면접을 볼 때 우리 대표팀하고 내가 김천 상무도 알고 있다를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김천 상무에 우리가 어쨌든 선수가 가서 한 시즌 반은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 한 시즌 반을 임대를 갔다 온다는 그 개념을 알고
1: 그것까지 알고
0: 그것까지
1: 있다?
0: 알고 나 이것까지 알아서 우리 K리그도 봤어요. 이걸 이제 어필을 했다고 해요. 아.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제 4-4-2 포메이션 쓰겠다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군요. 어쨌든 준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는
0: 맞습니다.
1: 해볼 필요가 있고요.
0: 네.
1: 당장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선 6경기 치러야 합니다. 첫 시작이 24일, 다음 주 24일 연휴 시작되는 첫날이죠. 목요일 에콰도르 경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시간 동안 뭐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 에콰도르전은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는 유럽파 선수들은 못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당장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경기가 20일 저녁에 있어요. 이제 경기 끝나면 21일 새벽이거든요.
1: 네네.
0: 한국으로 넘어와도 22일이 됩니다.
1: 아.
0: 그럼 이강인 선수는 애초에 24일 경기에 나오기가 힘들겠죠.
1: 그러네요.
0: 이제 그런 식의
1: 네.
0: 이제 좀 물리적인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좀 제약이 있어서 요 경기에 이제 좀 기대해볼 점은 새로 뽑힌 얼굴들. 아까 아. 이제 정승원 선수라던가
1: 네.
0: 이런 선수들은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또 모레노 감독이 나 K리그 많이 봤다 이거 얘기하는 게 뒤에 이제 김건희라는 선수도 있고요.
1: 네네.
0: K리그 선수들 많이 뽑았어요.
1: 아.
0: 그러면 내가 이 선수들로 뭔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얼굴들로 꾸려가는 대표팀 보여주겠다 이 멘트니까
1: 네.
0: 이제 이번 이 에콰도르전은 그런 이제 새로운 선수를 어떻게 모레노 감독이 활용하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모레노 감독은 전임 홍명보 감독 제재 평가하는 데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패너님께서는 모레노 감독 체제에 어떤 점 아까 뭐 열심히 할 거라는 얘기를
0: 네네.
1: 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뭐 홍명보 감독과 굳이 또 뭐 비교를 해보자면
1: 네네.
0: 전술적인 방향성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아, 첫 번째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그 남아공전이 아무래도 좀 크리티컬 했잖아요. 아, 그 경기가 아쉬웠던 게 우리가 지고 있는데
1: 네.
0: 공격수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수비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1: 그러니까,
0: 근데 이 모레노 감독은 스페인 축구
1: 네.
0: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공격적입니다.
1: 그렇죠.
0: 모레노 감독은 그 공격성 때문에 사실 지금 커리어가 막 좋은 감독은 아닌데 왜 안 좋았냐면 너무 네. 공격적인 축구를 해서 안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0: 오히려 역습 많이 당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답답해하고 너무 소극적인 그런 축구가 아니라 대표팀에서 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모습들을 아마 좀 홍명보 감독과 비교했을 때 네. 느끼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1: 그래요. 그래서 역시 연관되는 질문인데 마지막 네. 질문은 저 에콰도르전 할 때 우리 패노님이 보시기에 장면 중에 이런 장면들은 꼭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호전적인 그 네. 말씀드렸는데 4-4-2에서 최전방 두 명의 공격수가 있고요.
1: 네.
0: 좌우에 윙어 두 명이 있습니다. 네 명 공격하고요.
1: 네.
0: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도 공격을 해요. 그 위에 다섯 명이 있는데
1: 네.
0: 좌우에 풀백들, 측면 수비수들도 올라와서 공격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웬만하면 6에서 7명이 갑자기 공격을 들어가요.
1: 네.
0: 그러다 역습을 당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6, 7명 정도가 올라가서 공격을 할 때 에콰도르가 이제 우리 공격수들에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게 된다면
1: 네.
0: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국가대표팀 경기 재미없게 보셨을 텐데 그래도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해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 안민호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3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그 배경은 뭡니까?
1: 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국제 유가까지 급등까지 이제 겹치면서 네네. 연준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연 네. 3.75에서 4.00%로 결정을 했는데요. FOMC 위원 12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직전 회의에서는 인상을 주장한 위원이 3명뿐이었는데 한 네. 회의 만에 전원이 돌아선 건데요. 가장 큰 배경은 물가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4% 올랐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고요. 워시 연준 의장도 여름 동안 물가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습니다.
0: 네, 이번 인상은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하던 바였습니다. 정작 관심은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지 여기에 쏠리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는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준위원들이 예상한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이 4.1%인데요. 직전 전망 3.8%포인트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75에서 4.0%인 만큼 기준 0.25%포인트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경로와 부합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금리 전망을 제출한 18명 가운데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한 상황입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해 왔습니다. 연준이 중간선거 앞두고 만장일치로 금리를 올렸다. 이런 점이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요구에도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FOMC 직전까지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부와 연준이 각자의 정책 영역을 지켜야 한다라는 취지였고요. 특히 중간선거를 약 7주 앞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주담대나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등의 이자 부담을 높일 수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결정이란 평가입니다.
0: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 연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가야

0: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1: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 직후 미국의 기준금리를 현재 3% 후반이 아니라 1%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한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건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국가고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경제도 호황인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금리 인상이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연준 이사회를 두고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이다라는 비판입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지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면서 책임을 이사회 쪽으로 돌렸습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뛰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 석유화학업계의 원유와 원료 수급에 문제 없어요?
1: 일단 당장 9월과 10월까지는 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서 원유와 네. 나프타 수급에는 큰 차질은 없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11월부터가 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9월 평균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4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96.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과 사우디 얀부항을 통해 들여온 물량에다 현물 구매까지 늘리면서 10월까지 필요한 재고는 지금 확보해둔 상태인데요. 석유화학업계 역시 전쟁 초기부터 나프타 등 원료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당장 과거와 같은 원료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 역할을 해온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폐쇄가 됐다라는 점인데요. 네. 이 송유관이 얼마나 빨리 복구되느냐에 따라 11월 이후 국내 수급 상황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요. 그렇다면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국내 정유 석유화학업계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될까요?
1: 네. 수급 자체보다는 원유와 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가장 큰 부담인데요. 네. 업계에서는 중동에서 정상적으로 원유를 들어오기 어려울 경우 수에즈 운하 등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네. 이 경우 국내 도착까지 30일이 더 걸리고 운임까지 늘어나 조달 비용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에 정유사들은 중동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 미국과 남미 등으로 공급처를 넓히고 있는데요. HD 현대의 오일 뱅크와 SK 이노베이션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도입한 것도 이런 공급망 다변화의 일환입니다.
0: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완화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 연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이 되고요. 세입자의 네. 계약 갱신 기간까지 인정이 되면서 실제 입주는 최장 2029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사면 직접 거주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번에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말까지 말해서 내년 말로 연장하는 동시에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해 연장한 기간까지로 넓힌 건데요. 관련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네.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 계약 2년을 더해 입주를 최장 3년 3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 네. 자, 그렇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실거주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실거주 원칙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외일 뿐이고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입주 이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상은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이 되고요. 네. 정부가 유예를 확대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면서도 기존 세입자를 곧바로 내보내야 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하네요.
1: 맞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관위 등 모두 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네.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첫 압수수색인데요. 압수수색 대상엔 중앙선관위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지역 선관위 등이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포렌식 인력 등을 대규모로 투입해 선관위 내부 서버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투표용지가 왜 부족한 거였는지 그리고 선관위

0: 준비와 관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 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특검은 투표 용지 부족뿐 아니라요.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을 수사하게 됩니까?
0: 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모두 12개 의혹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 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검팀은 앞서 사건을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고 지난 8일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한 상황입니다. 이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에 추가 네. 압수수색 여부와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 여부를 결정한 방침입니다.
1: 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0: 네, 정부는 관련 허가와 수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내년 1분기 안에 임신 중지 약물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업체는 현대약품인데요. 영국 제약사 라임 파마 인터내셔널의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을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미프지미소는 임신 중지를 유도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토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네. 식약처는 현재 안정성과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현대약품은 이미 여러 차례 허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도입이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약품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자료 보안과 관련 법률 문제 등으로 실제 허가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첫 신청은 21년 7월이었고요. 식약처가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자료를 검토한 뒤 보안을 요구했는데 현대약품이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겁니다. 2023년 3월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는데 일부 허가 요건을 심사하려면 이제 좀 관련법이 필요해서 관련 네.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1: 네, 실제 유통 시기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도 이제 그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실제 유통 시기는 품목 허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정식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뭐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이제 약 쪽에서는 비급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비급여로 결정되면 품목 허가와 수입 절차를 마친 뒤 현대약품은 물량을 확보해 이제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출시까지 네.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1: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로 가기 전에 문자 두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184님이 정치 뉴스 들으면 화도 나지만 저녁 시간 뉴스레터 K 들으면 하루가 알차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장정석님, 조금 전에 한국 축구 관련해서 패너님 처음 봤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하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애정어린 문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이번에는 공연 연출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화물차를 배처럼 꾸며서 뱃놀이 공연을 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죠.
0: 네. 소형 화물차 짐칸을 천과 현수막으로 둘러서요. 배처럼 네. 꾸민 다음에 전통 뱃놀이 공연을 진행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박람회 규모에 비해 공연 연출이 지나치게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된 게 이게 지난 15일 열린 거문도 뱃놀이 공연인데요. 뭐 공연자들이 배 모양으로 꾸민 화물차 짐칸에 올라가 노를 젓는 동작을 하면서 행사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영상이 네. 좀 온라인에 퍼지면서 연출 수준과 예산의 적정성을 지정하는 반응이 좀 이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물에 이렇게 배가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이렇게 떠다니니까 이거 700억 예산 들어간 행사에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냐면 이런 얘기 같은데 자,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앞서 먹거리 가격과 구성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15,000원 가까운 간장게장 백반. 이것도 또 한때 도마에 올랐었죠.
0: 네. 1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의 구성과 가격이 좀 적절하냐는 논란이 먼저 불거진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엔 공연 연출까지 좀 도마에 오른 겁니다. 한 음식 리뷰 유튜버가 박람회장에서 주문한 간장게장 백반을 공개했는데 이게 간장게장과 밥에 김치, 콘샐러드, 김, 국물 정도가 제공된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이 됐습니다. 뭐 게장 자체에 대해서는 살이 많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는데 네. 일부 누리꾼들은 가격에 비해 반찬 구성이 부실하다면서 다른 지역 비슷.

0: 비슷한 가격대 게장 백반과 비교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다시 시작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Begin Again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전남과 경남, 제주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주에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은 지금 말씀드린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 강우량이 제주 권역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강원과 전라 권역, 경상권은 5에서 20mm인데요. 제주는 5에서 최대 60, 더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져 내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이 제주 권역으로 호우특보가 내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강한 바람과 풍랑, 너울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도 매우 강하겠고 인근 해상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고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은 새벽부터 남해안의 곳에 따라 내일 비가 시작이 되겠고 오전부터 전북 남동부나 그 밖에 전남 경남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는데요. 부산 울산은 저녁까지 이어지고 또 모레 토요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좀 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대체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서울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중국 가짜 물품과 식품 등을 정품인 것처럼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한 유통책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여야는 국방, 국토, 중기부 장관 후보장 등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청문회 슈퍼위크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이 채택을 강행한다고 항의한 뒤 의결 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미 작전을 다 짜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며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같은 방식으로 국회 국방위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후보자 의혹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인사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국토위, 산자중계위는 아예 회의가 취소돼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합의 채택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뒤 기한 내에 송부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출범한 지 열흘 만에 착수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이태한 특별검사팀. 공식 출범 열흘 만에 첫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 지방선관위 사무실 등 모두 10곳. 선거 당일 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지됐거나 추가로 투표 용지를 받은 곳들입니다. 특검팀은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7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히 각 선관위 사무실에 있는 내부 서버와 투기표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선관위를 수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에서 이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투표 용지 사태 외에도 투표 통계 조작, 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김건희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했던 그 사건을 1년 11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2023년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은 300만 원 상당, 180만 원에 달하는 샤넬 화장품에 40만 원 상당 양주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소환 조사 대신 검사 출장 조사를 거친 그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검찰은 이 물품이 우호적 관계를 위한 사교적 수단일 뿐이고 민원 내용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년 11개월 만에 이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가 이 사건을 포함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도 판단을 바꾼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경찰이 전 현직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나란히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원택 현 도지사에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김관영 전 도지사에게는 유권자 기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 현역 국회의원이자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였던 이원택 도지사는 청년들과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밥값 70여만 원을 동석한 김슬지 도의원이 낸 사실이 알려지며 대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도지사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과 수행원 몫은 따로 계산한 뒤 먼저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도의원에게 밥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해 고발된 사건은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치된 혐의에 대해 향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상대 후보였던 김관영 전 도지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김 전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 등 18명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1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도지사의 또 다른 밥값 대납 의혹과 김 전 도지사의 이른바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 교감설로 불거진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1: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들여와 국내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온 유통책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불법으로 유통된 금액만 45억 원에 달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와 국내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속여 팔아온 유통책이 적발됐습니다. 유통책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년 넘게 화장품과 건기식 등 61종의 위조 상품을 네이버와 쿠팡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위조품을 수입해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파는 수법으로 가짜 상품 8만 3천여 개, 45억 원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A씨의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던 가짜 제품 87종, 시가 13억 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식약처는 얼핏 보기엔 정품과 구분이 쉽지 않지만 포장지의 재질과 인쇄 상태, 제형과 색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과 건기식에선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와 지식재산처는 A씨를 화장품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위조 상품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1: 마운자루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적발 건수만 5천 건이 넘는데 이 중에서는 위조품도 확인됐습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2: 식약처가 정한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마운자루, 위고비 등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비만 치료제의 해외 불법 반입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단 4건에 불과했던 적발 사례는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선 뒤 올해 들어서 8월까지만 5,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반입 경로별로 보면 국제 우편이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특송 화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제 우편으로는 인도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반입된 치료제 중에는 유효 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도 발견됐습니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냉장 유통 없이 운송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세관에 적발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 일부는 감정 결과 위조품으로 판명됐습니다. 관세청은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비만 치료제 등 의약품의 반입 경로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1: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야바 등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한 3개 조직과 판매, 투약자 등 3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마약 운반책 신체나 해바라기 씨 봉투에 필로폰과 케타민을 숨겨 들여오거나 화장품 용기에 채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줄곧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입니다.
7: 미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12명 연준위원 모두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 기준금리는 연 3.75%에서 4%까지가 됐고 한미 금리차는 최대 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준이 통화긴축에 나선 건 여전히 강한 물가 상승세가 핵심 이유였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고 판단할 신호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연내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연말 금리 전망치를 나타낸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위원 19명 중 16명이 금리가 한 차례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이 전해지자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 증시는 장초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그동안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금리 인상을 비판하며 금리가 1%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 투자에 대한 한미의 최종 합의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사업 합의 지연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우리나라 선수단 본단이 결전지에 입성했습니다. 개막에 앞서 일정을 소화 중인 여자 배구는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박주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우리나라 선수단 본단이 결전지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선수단 본단은 오후 일본 나고야 인근 도코나메 주부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본단 출입국 기수로 선정된 탁구스타 신유빈과 배드민턴 남자 복식 간판 서승재를 필두로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과 종목별 선수단 122명이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기수로 입국한 신유빈은 아시안게임에 와서 영광스럽고 기쁘다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를 알렸고 여자 핸드볼 베테랑 류은희는 3년 전 항저우 대회 결승에서 만났던 일본을 상대로 꼭 설욕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입성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최대 45개를 획득해 3회 연속 종합 3위 수성을 노립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 중인 여자배구는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파카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미들블로커 정호영이 양팀 최다인 15점을 올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주택 매수자는 기준일 시점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에 최초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 갱신되는 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매수자의 입주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 가운데 354건이 최종 구제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산 기록 등을 심사해 구제 대상 414건 가운데 354건의 접수를 완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마감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운행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의 용도 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존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에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방 200km 공해상에서 북한 상선에 부속선이 침몰해 3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동해 해경청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금광에서 갱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작업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또 다른 60대 남성 작업자 한 명은 다리를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해 출소한 뒤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3년 8월 제주와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200여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법 제5의 2 민사부는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해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제주와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제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모레까지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광주 남부와 경남에도 내일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부터 낮 동안 제주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정치권 현황과 관련해 원내 사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로 들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김승원 법무장관의 후보자의 이 청문회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야권은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와 인사 공방 또 국회 가는 길 1부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진보 진영 대통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장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린 모습이네요. 김민석표 진보 대통합의 의미와 넘어야 할 과제, 국회 가는 길 네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 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네 분의 출연자가 모두 국회에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국회 가는 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4: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1: 네,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에 주셨습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재입니다.
1: 반갑습니다.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6: 네, 김성열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이 보고서가 여당의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보고서 채택 항의하는 뜻으로 퇴장했죠. 자, 결국 여당 또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아, 이동합 최고님, 네. 이거 여도 이 부담 없습니까? 이렇게 통과하고
3: 여론 부담은 애초부터 감수한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뭐 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좀 과도한 측면들도 있고, 네.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되고 난 다음에 장관으로서 일을 또 충실히 하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유탄 맞은 위원회가 있어요. 아니 뭐. 예컨대 법무부 장관이 문제여서 법사위에서 이걸 채택할 수 없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적격 부적격을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토장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합의가 됐었거든요. 부적격도 아니고 그렇죠. 참 좋다. 이게 야당 의원들까지도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정작 통과되고 여기는 통과가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민생을 볼모로 또 붙잡고 하고 있는 측면들이 오히려 야당에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정원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우리 이거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김생용사라는 말 나왔었잖아요. 네. 뭐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크게 또 반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살리고 용해인 후보자는 분명히 낙마할 것이다. 그 예정된 수순대로 간 결과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채택할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일 이제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내가 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된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원론적인 이유로 들 거예요. 그 과정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0: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또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법무장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득이 될 거냐 뭐 어떤 힘이 실릴 거냐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1: 고난의 길을 겪을 것이다. 확실히 좀 여론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벽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후보자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야권 두 분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 대치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여쭤볼게요. 조우재 공보부장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2: 그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에너지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용혜인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면서 이제 일단락 됐고
1: 네.
2: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데 이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한동훈 의원이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조금 무리하게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막 글도 막 몇십 개씩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오히려 역결집을 일으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여론들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아, 저러면은 우리가 또 뭉쳐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런 결과를 또 낳았지 않나. 근데 다만 이 부정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김승일 최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적절 후보자 임명 강행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오늘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거기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분명히
1: 네.
3: 좋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일단 청탁을 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신약과 관련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서 청탁을 했다. 이거 누가 봐도 부적절하거든요. 거기에 그것만 있습니까? 음주운전도 있어요. 음주운전은 판결문도 내지를 않고 있어요. 왜? 판사 시절에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본인의 판결문을 내지 않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위장전입도 있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도대체 결격 사유가 몇 개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다들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설령 좀 과하게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인사를 잘못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못 뽑았다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둘 겁니다.
1: 발목 잡기에 명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3: 그럼요. 이런 걸 막으라고 양당이 있는 거예요.
0: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네. 진짜 여론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1: 네, 네.
0: 여론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까 조재 국장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야 저기서 공격하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특히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해갖고 만약에 여기가 낙마하잖아. 그럼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비극이에요. 본인들만 결집해갖고 국민 여론은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권한 행사하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한국 정치 문화가 잘못된 거죠.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관련 파면 탄핵을 결정하면서 결정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절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다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절제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그런 교훈 하나도 얻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다 행사하려고 하면 이런 국민적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애투쟁한다라고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동훈 의원도 장애투쟁 이야기를 좀 꾸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갑니까? 아니면 뭐 올림픽공원으로 가는 겁니까?
0: 근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걸로만 보면 분명히 이거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뭐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22일에 국회에서 한번 그 장외 집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마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1: 네.
0: 그 가장 넓은 장소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넓은 장소라는 건 그 광화문이 될 가능성이 크죠.
1: 그럼 한동훈 형은
0: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 이제 한동훈 계로 좀 불리고 네. 계시니까 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가는 곳에 반대로가 있나 어디로 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궁금해요.
0: 장외 집회를 하겠다는 건 같은 생각인데
1: 같은 의도인데 약간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그
1: 들어요.
0: 당권파에서 한동훈 의원과 같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는데
1: 힘을 합친다고요?
0: 일종의 아니 그럼 좋겠다 이거죠. 네네네. 희망사항인데 일종의 이것도 장외집회 세대결로 가나?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0: 그거 하겠죠. 그럼요. 지난번에 그 부산신 선거 치를 때도 굳이 오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1: 혹시 그래서 이번에 국수 보냈습니까? 장도영 대표에게?
0: 혹시 아, 뭐 장외 보낸 거는 이제 추석이고 네네. 네, 훈훈한.
1: 아 훈훈하게 그냥
0: 한가위만 갖다라.
2: 네네. 저는 그 국수 보고 네. 나도 좀 껴줘 앞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찌 됐건 세대결로 가게 되면 이게 북을 칠 겁니까? 뭐 빵빠레를 올릴 겁니까? 아마 이제 그런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럼 한동훈 의원이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시위를 세련되게 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경쟁이 또 언론의 평가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럴 건데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이재명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또는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다.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할 텐데 그런 지점을 온데간데 없고 장동혁 대 한동훈의 대결로 그냥 이게 프레이밍 되면서 또 쓸데없는 논쟁으로 갈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지금 약간 너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2: 어떻게 이런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장외 나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렇죠. 지금 돌아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 공원에서의 뗄감은 거의 다 뗐잖아요. 이제.
1: 네네네.
2: 그러니까 장외로 또 북을 계속 쳐야 되는데 이게 좋은 뗄감인 거예요.
1: 북 치러 간다. 그렇죠. 이번에도.
2: 네, 북을 칠.
1: 그런 생각이
2: 어떤 기회가
1: 같다.
2: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1: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에서 그래도 가장 좀 돋보였던 사람은 아니다 한동훈 의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시사인 의뢰 한국갤럽 조사 1013명이 대상으로 유무선 호남 면접 조사로 진행한 조사에서 가장 신뢰한 정치인 1위로 한동훈 의원이 올랐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모름 거절 응답 비율이 39.3%로 가장 높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이 점점 좀 상승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는데 조우재 공보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3: 그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이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올랐다 이거거든요.
1: 네.
3: 최근 20년간 집권 2년 차 때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 했던 정치인들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손학규, 김무성,
1: 네.
3: 이낙연, 황교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려하네요.
3: 네, 화려하죠.
1: 네네.
3: 큰 의미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1: 아니,
3: 싶습니다.
1: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높이 나왔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직
3: 대통령보다도
1: 현직 정치인보다도 신뢰받는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왔던 기사가 있어요. 뭐
3: 그러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 대선 후보 1위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 워낙에 변동이 심해가지고 예전에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누군가 나타나서 다음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한다라고 했으면 그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만큼 그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게 한국 정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동훈 의원이 그 여론조사 1등은 하고 있지만 향후 좀 더 지켜봐야죠.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존재감은 높아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0: 아니,
1: 정원재 대변인?
0: 실제로 이번 그 청문회 전국에서 한동훈 의원 세 글자 이름 세 글자를 빼면은 뭐 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불가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뭐 자료의 출처, 뭐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것들이 지도자답지 않다. 뭐 큰 정치인이 못 될 거다. 이게 오히려 본인의 정치 커리어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 뭐 검사 시절 버릇 네. 못 버렸다 뭐 이런 것도
0: 근데 그 결과는
1: 있고요.
0: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뢰받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뭐 아까 조재 국장은 이 신뢰받는 정치인과 그 차기 지도자를 약간 혼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신뢰의 받는 정치인 1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가 1등했는지 아세요?
1: 누구입니까?
0: 이재명 대통령이 1등했던 거예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정평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급증하고 이거 약간의 국정 지지율과 비슷한 궤를 같이 가고 있는데 반대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니까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애써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아 저렇게 하면 정치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가는 걸 보십시오 결과를.
1: 민주당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2: 저는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제3자 제4자들이 한동훈이 훌륭하네 이렇게 이제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꼭 굳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저를 주목해 주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2등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본인 나 얼마나 잘났는지를 봐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대목

0: 한국에서는 정말 네. 저는 야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1: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네. 대통령이 5년 네. 연속인가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0: 그때는
1: 있었어요.
0: 그때는 왜냐하면 21년도 때 당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었을 때였고 네, 네, 네, 또 대선 네. 주자로서 계속 활약을 했고 그 이후에 당대표를 쭉 했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대표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 소구력이 그때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업지 않은 부분들이 국민들 평가 속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잘 싸우는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라는 평가가 있는 걸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제3자들이 평가해 주면 좋은데 굳이 자기 입으로 내가 1등입니다 라고 하는 듯한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모습이
1: 네.
0: 에, 참 밉상이다.
1: 알겠습니다.
2: 그런데 이 평가는 네. 제3자들이 한 거고 본인은 성적표를 갖고 가서 부모님께 부모님 저 이번에 시험 이렇게 잘 봤습니다 얘기한 건데 그렇게 꽈서 보는 분들이 민주당 분들이라니까.
1: 안철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집 앞에 붙여놓은 거잖아요.
1: 아, 동네 막내 전부 때에다가 다
0: 동네 막내 동네 사람들.
3: 근데 한동훈 의원이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국민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의원이 이번 청문회에서 비록 청문회장에는 못 들어갔으나 국힘의원들 여럿을 대변할 만한 일을 하셨다. 저도 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다만 그건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가수도요. 120분 동안 혼자 단독 콘서트를 하면 지루합니다. 예, 조용필도요. 리사이틀 할 때요. 밴드 불러놓고 해요. 싸이도요. 흠뻑쇼 할 때 화사 불러가지고 초대가수 불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 좀 더 빛이 나고 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4: 한동훈 의원이 지금 당장은 뭐 좀 기분이 좋으실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 앞에 놓여있는 정치적인 어떤 장애물이 녹록진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묻을까 봐 의원님들이 다들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친한계로 불리는 사람들 다 징계받았습니다.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당원권 정지받았고요. 그리고 진종호 의원 2년 그리고 서범수 의원 10개월 당원권 정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장동혁 대표가 차기 당대표가 또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공천이 무서워서 다들 좀 몸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은 좀 몸이 달아오르고 그러니 막 국수도 보내고 나 좀 봐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거는 조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개혁신당에서 잘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4: 조국혁신당입니다.
2: 조국혁신당에서 당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1: 둘 다 혁신이라고 당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2: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동훈 묻을까봐 이게 각각의 징계 사유가 한동훈 의원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1: 네.
2: 진종호 의원만 일부 좀 그 관련이 있었던 거고 각각의 징계 사유는 한동훈 의원과 가깝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각 뭐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뭐 전반적인 그 저변에 있는 것은 과거의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경계하고 좀 이게 까칠하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많이 완화된 건 사실이에요. 지난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도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고 이번에도 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잘 싸우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한동훈 대표 의원에 대한 저항 강도가 글쎄 그럼 제가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한 100 정도 됐다면
1: 네.
2: 지금은 한 뭐 60 정도로 낮아진 것 같은데요.
1: 완화됐다는 말씀이시죠?
2: 네. 네네. 허들이.
1: 알겠습니다.
4: 70으로 하시죠.
1: 60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군요. 근데 초대손님은 좀 어떻게 초대하실 생각인가요?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혼자 이렇게 개인기를 부리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장외투쟁 같은 거 가서 혼자 한다면은 힘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초대손님 부를 생각은 있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주셔야 되는데 그거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1: 그 부분이 고민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0: 왜냐하면 이게 네. 한동훈 의원이 다른 사람을 띄워주거나 그걸 통해서 결국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거에 상당히 녹록지 않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축구로 따지면 드리블을 계속해서 두 사람 제끼고 세 사람 제끼고 그때 되면 뭐 박수치고 막 사람들 일어나고 와 드리블 잘한다. 저기서 딱 패스를 딱 해야 되는데 패스를 안 하잖아요.
1: 축구를 혼자 하고 있다.
0: 저기서 드리블을 다시 하잖아요. 그럼 네. 자기가 제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앞으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또 제껴야 돼.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질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그렇게 다 제끼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다 못 제낄 것 같습니다.
1: 못 제기다. 축구는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0: 그렇죠.
1: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봤고 자 다음은 용혜인 후보자 낙마로 내상이 깊어진 민주당에서 다시 진보 진영 세력 규합에 나선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후보자 사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밝혔는데 김민석 대표의 진보진영 연대 시도 일단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동학 최고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0: 이거는 전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구체적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기혁신당의 네. 김준영 원내대표 역시도 그 숫자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구체적 수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10석으로 하든 8석으로 하든 17석으로 하든 그거는 그 당대의 이 국민들의 공문을 좀 잘 모으고 네. 실제 국회에서 의미 있을 만한 의석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의의 폭이 이제는 좀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 플러스 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까지 이제 같이 다양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이런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것은 앞으로 논의의 장을 굉장히 넓힐 수 있겠다 기대가 됩니다.
1: 그런데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언론 플레이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낸 것 같아요.
0: 그 뒤에 그래서 또 구체적인 평가를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되겠다.
1: 시작하면 생각합니다. 될 것이다. 네. 김석일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3: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고단수의 그 카드를 던졌어요. 이 10석을 맞춰줘 버리면 조국혁신당을 위한 그런 게 되잖아요.
1: 네.
3: 15석, 3석이 모자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조국혁신당한테 우리한테 잘 보이면 우리가 의원 3명 꺼줄게. 그럼 우리한테 잘 보여. 야, 같이 가자. 이러면 너는 교섭단체 줄게.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요. 국회에서의 위상이 전혀 달라져요.
1: 어떻게 달라집니까?
3: 일단은 의사 일정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죠.
1: 네.
3: 국회 의사 일정을 비교섭단체들은요. 뭐 회의 일정 잡고 이런 걸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의사 일정에 참여할 수도 있죠. 당장 국회에서 나오는 지원금, 활동금, 거기에 이제 국회 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전문위원들 자리도 나옵니다. 2급, 3급. 당이 확 달라져요.
1: 네.
3: 그러니까 이 비교섭단체들은 교섭단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1: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지원금.
3: 그럼 지원금도 있고
1: 네.
3: 거의 2급 3급 전문위원들은요. 굉장히 당회로 하여금 정책적인 자원을 가져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이 공약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 꿈꾸는 이야기죠. 근데 네. 이게 제가 옛날에 대안과 정의라고 그래가지고 정의당이랑 이제 다른 당이랑 이거를 같이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교섭단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진보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무소속 몇 분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1: 네.
3: 15석의 기준에서.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각 당의 목소리가 서로 너무 달라서요. 이게 함께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 합쳐지지가 않는군요.
3: 네. 운영하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과의 관계 회복과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에서 꺼오는 방식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 국민의힘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대표의 제안을 뭐 사탕꾸러미에 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해인 의원의 사퇴 청구서 뭐 조국 대표의 레드팀 행보에 대한 달래기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그거를 이제 10석으로 해줬으면 완벽하게 장동혁 대표가 한 해석이 옳은데
1: 네.
2: 15석으로 하니까 지금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이것에 불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범진보연합이 됐었을 때 그때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게 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1: 네.
2: 근데 그때 10석으로 하겠다 이런 그 계약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 완화만 하겠다라고 해놓으니까 협상력이 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명문화 시켜갖고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1: MOU같이.
2: 그걸 못해갖고 MOU도 깨져요.
1: MOU는 무조건
2: 깨지죠. MOU 다 깨지고
1: 예, 예.
2: 계약서를 써야 됐어요. 근데 이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거고
1: 네.
2: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조금 약올리나? 이제 얘기해 주실 거니까
1: 네.
2: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요.
1: 제가 그래서 조우재 공보부장에게 가장 마지막에 질문을 좀 네.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4: 네.
1: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는데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4: 네.
1: 지금 뭐 하는 거지? 줄 거면 뭐 다 주든가 이게 뭐 줄 듯 말 듯 뭐 이거 하자는 거야 합당을 뭐 논의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지금 표정이 좀 읽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그 저희는 이런 겁니다. 그 김민석 대표가 15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15. 이 15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죠?
1: 어디서 나왔습니까?
4: 객관적 산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 15석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요. 근데 조국혁신당 당론은 10석입니다.
1: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라는
4: 타당성이
1: 거잖아요.
4: 왜 15석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고 네. 조국혁신당은 10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10명의 국회의원들과 공동 발의를 해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 법안을 하나 발의하는데 1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숫자가 10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도 10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1961년 제3공화국 때 국회가 교섭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교섭단체 기준이 10석이었어요. 네. 근데 1973년 박정희의 유신 이후 그 소수정당의 그 어떤 그 언론을 막기 위해서 20석으로 기준을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유신의 잔재예요. 20석은.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그냥 돌려달라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 민주당 민영배 의원 지금 현재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그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법안 발의 해놨습니다. 송영길 의원, 민영배 의원. 다 해놨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김민석 대표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15석이 어떠냐. 마치 중고거래할 때 내고 와듯이. 하는 게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힘들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1: 아니 뭐 물건 깎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0석에서 15석으로 뚝 잘라서 얘기하는데 15석 하면 우리는 안 되는데 왜 15석으로 얘기하지? 우리말을 들어라는 얘기인가? 라고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논의가 시작되기
1: 아,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시작되는 아니, 겁니까?
0: 논의도 없이 그냥 10석 해버리면 국민들이 이거 알겠습니까?
1: 새로운 방향의 논의네요.
0: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티격태격 되면서 네. 저게 왜 필요하지? 15석이 뭐가 중요하지? 10석이 뭐가 중요하지? 이거 국민 공감대까지 형성되는 그 과정까지를 다 설계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4: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OECD 국가 국회의 의석수 대비 교섭단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38개국 회원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기준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4: 그 위에 룩셈부르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전부 교섭단체가 그 기준이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는 거죠.
0: 그래서 10석이 또 제시를 하니까 7석 제시할 수도 있다니까요. 네네. 5석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결국 그 과정으로 간다.
1: 일단 김민석 네. 대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석에는 기준이 있어요. 15석에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그러셨잖아요. 네. 15석은 조국혁신당이 3석이 모자른 게 기준인 거예요.
4: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0: 답이 없다는 거죠.
4: 김민석 당대표의 15석이
1: 잠깐만요. 그러면 네. 진보당 4석이잖아요. 네. 그럼 조국혁신당이랑 합쳐서
4: 바로 되죠.
1: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교섭단체로.
4: 그러니까 그 어떤 진보 연합을 해서 너네끼리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던진 숫자가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대의명분상 10석이 맞지 않느냐. 20석이라는 건 유신의 잔재다. 유신 이전에는 10석이었기 때문에 그냥 돌려달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민주당에서 우리한 조국혁신당이나 혹은 소수정당에게 어떻게 베풀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정상화해달라. 이런 요구가 뭐 잘못됐나요?
1: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뭐 이거 좀 낮추는 거 동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아니 저희는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1: 네, 관심이 없다고요?
2: 뭐 20석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왜 논의가 시작되냐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정치적 거래에 의한 교섭단체 규정 완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죠.
4: 그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친한계 네. 의원님들이 지금 차기 총선에서 공천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친한계 의원님들이. 그런데 교섭단체 요건을 많이 낮춰놓으면 탈당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10석 정도에서.
4: 그렇죠.
2: 많은데
4: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10석으로 낮추면 친한계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죠.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대권 후보로 더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네요.
0: 10석 10명 되는
4: 충분하죠.
1: 10명은 되겠죠.
4: 예, 예. 그러니까 정광윤 대변인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0: 꽤 많아요. 충분하겠는데요. 15석으로 해도 그러면.
1: 알겠습니다.
2: 20석으로 해도 될지도 몰라요.
1: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15석이 뭐 좀 절충안이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3: 아니 근데 이 제의는 진짜 철저하게 정치 공학적인 계산은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이랑 합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진보당이랑 만약에 합치잖아요. 진보당이 3석만큼의 4석만큼의 목숨 요구하지 않아요. 5대5로 나눠 먹자 그런 겁니다. 그럼 조국혁신당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서 이 연대가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논의를 할 거면요. 이 교섭단체 제도 자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되짚어 봐야 돼요. 교섭단체 왜 필요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소수 정당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례 위성 정당, 자신의 이름으로 표를 받지 않은 정당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에게는 다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들어가고 조국혁신당도 들어가고 다 같이 국회 일정 논의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수를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몇 석인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논의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15석으로 뭐 정한 건 아니잖아요. 네,
0: 지금 보세요. 그 기정사실화 전제로 딱 깔고 가니까 이미 거기까지는 다 논의회장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제는 양질의 어떤 선을 정하기 위한 토론이 시작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김지용 중수처장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검찰 출신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발언들이 좀 논란인데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친윤 뭐 검찰주의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김지용 중수처장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이동학 최고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0: 우선 지금 대통령이 인사를 하셨고 네.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라고까지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단 지금은 지명을 하려는 모양새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뭐 반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네. 오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여당 의원인데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장 시키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1: 뭐 친일 형사까지 이야기가 네, 나왔어요.
0: 또 경남 아니 저 그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 역시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고
1: 나치 전범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아픈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제 이렇게 반대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아, 이 과정에서 서로 좀 긴밀하게 좀 소통해가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나가 들고 또 한쪽 편에서는 아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검찰 개혁 국면에서 제도적인 국면으로 완성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개개별적인 어떤 판단들을 해가지고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기 시작하면 실제 공소청이라는 건 이제 출범해야 되고 그 조직적인 어떤 리더십도 가져야 되고 장악도 해야 되고 아니 중수청이요. 중수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직이 새로 생겨나면 기대되는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인사. 들이 거기 가게 되면 실제로 정부로서는 우려가 좀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검찰 개혁 한 것도 지금 사실 다른 평가들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으신데 중수청이나 혹은 경찰이 제대로 못하면 피해자의 어떤 피해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가 그러한 측면에서 그걸 최소화하는 데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인사가 된 건데 그거를 여당에서 너무 세게 또 반대를 하면 이게 어쨌든 처음부터 시작부터 상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1: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정부는 임명 그대로 가겠다는 기류인데 여당에서 반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입장입니까?
4: 반대 입장이죠. 그 중수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단지 수사기관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과도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이 중수청장에 지금 임명이 된 거예요.
1: 네네.
4: 예를 들면 이준석이 여가부 장관 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이 철학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중수청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인물이 중수청장이 되는 게 맞냐. 이게 상징적인 자리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건 타당한 거죠.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김지용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렇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국회의원은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추미애 지사가 좀 연일 좀 강도 높게 중앙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뭐 동의들이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청원도 좀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졌다라고 그래요. 추미애 지사 이런 정치 행보는 김석열 측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지금 추미애 지사는 지금 마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시지만 자기 정치하고 있어요.
5: 자기 정치다.
3: 네. 네. 이게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본인을 안 도왔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지사는. 대통령이나 이런 주류 여권 쪽에서
5: 기분이 많이
3: 말하는 친명계 쪽에서 네. 한준호 의원을 밀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 원수 져버리면 이거 오래가거든요.
5: 그 전부터 원수지지 않았나요? 국회의장 때 그렇죠. 모습 때부터.
3: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때 것들이 이제 마음에 맺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 건데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어쨌든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럴 거면 공천을 안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 지사가 저희 개혁신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경기도 지사가 되자마자 뭐였습니까? 갑자기 경기도 재정이 거의 파탄 수준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막 민생 예산 막 깎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다분히 정치적인 게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은 일단 시민단체 보조금 같은 눈에 잘 안 띄는 예산부터 깎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지사가 깎고 있는 거요. 산후조리원 지원금 같은 가장 민생에 밀접한 지원금을 깎고 있어요. 반발이 아주 센. 이거 누구 욕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런 이득을 위해서 이 민생을 오히려 괴롭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매우 안 좋다고 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건 처리를 하세요. 본인들이 공천을 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5: 경기도 네. 내부의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신경을 쓰면서 경기도민들을 좀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네. 뭐 김민석 대 추미애 구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김민석 대표가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추미애 지사를 아주 그냥 대놓고 조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0: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도 문제인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5: 네네.
0: 왜냐하면 당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컨설팅 업체 만들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다 이제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결국엔 그 유튜브 TV를 통해서 그들을 노출하고
5: 네.
0: 그리고 결국 그 계약 때 엄청난 돈을 벌고 계속 그 지위를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 건데
5: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넘어가기엔 금액이 너무 크던데요.
0: 그러니까요.
5: 네. 네.
0: 거의 뭐 20억이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5: 그거 그러니까 한 곳만 그렇고 네,
0: 다른 지역도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5: 네.
0: 이제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받고 의도적인 여론을 지지층 내부에서 형성하고 이런 것들은 여론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당도 사실은 거기에 지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애초에 당이 왜 왜 여론조사에 그런 것들을 다 맡겨가지고 당의 결정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 결정 이런 것들을 왜 여론이 없는데 막 여론조사하고 돈 여론조사 업체에 주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 근본적으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5: 네.
0: 그다음에 추미애 지사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게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할수록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득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 선회해 보자면 이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엄청난 견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당신 잘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견제구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 네.
0: 저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한켠에서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5: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6: 예.
5: 강 건너 불구경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2: 아, 흥미롭죠.
5: 네.
2: 저는 일종의 그 예속 논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검찰이 했었던 수사의 상당 부분을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은 중도 실용 요선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거기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은 검찰 출신일 수밖에 없어요.
5: 네.
2: 여기다 갑자기 대고 무슨 김영민 의원이니 박은정 의원이니 그동안 검찰개혁 외쳤던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불가피한데 근데 검찰 출신을 안 쳤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김영민 네. 의원도 그렇고.
5: 네.
2: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그러면 왜 이 이슈를 갖고 들어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은 뉴 이재명 그룹과 과거의 친노 친문으로 대표되는 구주류 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당권 선거에서도 뉴이재명 그룹이 54% 얻고 기존 그 구주리가 46% 얻은 거예요. 54% 내선 김민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46%를 대표하는 세력 중에는 정청래 의원도 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가 봤을 때는 요걸 내가 먹으면 다음에 내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고.
1: 나 여기 있어요.
2: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소재는 검찰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이재명 그룹이 하는 검찰개혁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명성 있는 목소리를 내면 나의 정치적 위상도 상승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앙정치 무대로 추미애 경기지사가 뛰어든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는

0: 김석열 최고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대체.
1: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좋은 글씨예요. 네, 검찰 출신하면 무조건 좋은 글씨를 박아놓습니다. 저는 추미애 지사 진짜로 나라 걱정을 했으면요. 민생 걱정을 하고 그랬으면은 아니 부정청탁하고 그다음에 위장전입하고 음주운전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온다는 이 얘기에만 한정해서 하는 거 이거를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다음번에 자신이 친청계 사람들을 함께 해가지고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야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신 분이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지사시잖아요. 경기도에서 행정가잖아요. 네. 지금 경기도 민생 어렵다면서요.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면서요. 그런데 20억 가까운 컨설팅 비용을 주면서 그 돈 줄 돈은 있고 산후부 조리비 줄 돈은 없어요. 이런 거는 정말 민주당 내부에서 단속을 하셔야 돼요.
2: 아, 이거는 꼭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가야 되는 이제 장관 자리에 유일하게 비어있는 곳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정성호 장관이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관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에 또 검사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들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수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들이나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수사 실무를 충분히 잘하는 인력들이 인재들이 있습니다. 검사가 네. 수사를 잘한다는 것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관들 실제 수사했던 수사관들 그리고 경찰 수사 인력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니,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요. 검찰의 조작 기소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데 그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2: 그래서 그 인사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도 하면 그런 검사 출신 앉히면 안 되고 법무부 차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3: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검찰 출신들을 악마화해가지고 실제로 아니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검찰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뛰어넘는 뭔가를 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제도를 또 보완하고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지지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개선책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 출신이니까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빼기 시작하면 네. 실제로 지금 어쨌든 제도가 거대하게 지금 70여 년 만에 확 바뀌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영이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뭐 명령을 내려도 밑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뭐 그러고 그런 현실을 다 이겨내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성과로 국민들께 보여야 돼요. 근데 계속 검사들과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땐 평가는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
0: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내 4당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듣기가 좋네요. 예예, 각자 입장을 들어볼 수 있어서 선명하게 좀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졸뻔했습니다.
4: 아니 아무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방송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네. 선전을 하고 있다, 바람을 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0: 선전이라니요? 선전. 요즘 선전이라 그러면 늘크크라 그러면.
4: 아니요, 선전이 내가 광고의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선전 잘 싸우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한 거예요.
3: 선전하고 있다.
4: 선전하고 있다. 예.
0: 다음부터 잘 이해되게 설명해.
4: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 네.
0: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 로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출연자가 국회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국회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문자가 또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00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뭔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정말 정치권은 한 치 앞도 모르겠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한 말씀.
3: 일단 하락하는 예. 하락세 정도는 일단 멈추게 만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 이게 기조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이 이기는 정부 없다. 이거는 늘 지론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책적 측면에서는 변화의 어떤 실마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동안 공소시효라든가 야당에서 좀 과도하게 공격했었던 부분들 뭐 연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명쾌하게 좀 선을 그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사 문제라든가 또 탄핵 문제라든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또 설명하실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예, 이제 내일 좀 중요한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랜 기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지만 당내에서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다음에 뭐 민생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불만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정광재 대변인부터 네.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내일 진짜 중요한 기자회견이에요. 네. 2024년에 4월 1일,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4월 1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대국민 담화를 했냐면 의대 정원 2천 명과 관련해갖고 1시간 넘게 담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2천 명에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여론이라는 게 2천 명을 왜 고수하느냐. 그거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주장 제기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해갖고 총선 폭망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가 없을 뿐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 분기점에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김수건 후보자 임명할 것 같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대략 한 두 배 정도 높은 걸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김승원 후보자 지명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의 민심 위반은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아까 뭐 장외 집회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가을은 장외 집회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옵니다. 네. 2019년 10월 3일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때 조국 사태 때문에 정말 광화문에 보수 정치에선 보기 드물게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그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그 정치적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일 만약에 기자회견을 잘 못하면 그렇게 예상합니다.
0: 양쪽으로 그때 갈려서 엄청나게 반발이 나뉘어서 크게 다퉜던 상황을 기억을 합니다. 진짜 그 가을이 됐고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좀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근데 기자회견이 이게 좀 누구의 요구가 그러니까 뭐 당내 요구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나온 겁니까?
3: 아, 이거를 하려고 원래 오래전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네.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참모들이 뒤로 조금 밀었으면 좋겠다, 밀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이제 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애초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뭐 X라든가 이렇게 다른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뜨문뜨문 이제 밝혀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는 좀 모아져서 이제 국민들 앞에 이제 대놓고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 나온 내용들은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측면까지 해서 거의 전체의 부분을 다 할애해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내일 질문 미리 질문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자유롭게 질문을 자유롭죠. 주고 받는 겁니까?
3: 항상 대통령 스타일은 또 자유로운 거니까요.
0: 그렇군요. 네. 김태현 최고는 내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기자회견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수직 낙하 수준의 상태에서 딱 막을 만한 방파제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사면 초과 상태예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오른쪽만 상대했으면 됐어요. 그럼 왼쪽으로 등을 돌리고 오른쪽을 상대로 신나게 싸웠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양면에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자신이 방어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생각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분명히 내일 기자회견에 오셔가지고 김승원 후보자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대시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러실 건데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를 통과시키고 싶지만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보였던 그런 강점, 리더십, 어? 이런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발세를 불러왔다. 그러면은 아 이번에는 내가 국민들의 이야기에 한번 들어보겠다. 한번 물러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지지율에 어느 정도 방패막이 될 겁니다.

0: 반등의 그 실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0: 그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
1: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네. 이 여론을 좀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
0: 그 정도 카드가 아니고서는요. 지금 움직일 방법이 안 보입니다.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조재 공보부장.
2: 저는 다만 그 대통령의 지금 기자회견이 형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대 다수로 지금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한 명의 기자가 개헌과 연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답변을 하죠. 그런데 그다음 기자가 나타나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긴장감이 확 떨어지고 질문 간의 그 연속성이 없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질문을 들어가려면 기자 한 명과 대담 형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요. 근데 지금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고 두 번째로 가장 물어야 되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개혁이냐?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3: 검찰개혁에 대해서.
2: 네, 검찰개혁. 네. 그동안 정부에서 가져온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후퇴했다고 그 강경파들에 의해서 다시 후퇴해서 다시 가져오고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르무즈 파병할 것이냐?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 한국보다 국방력이 센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밖에 없어요. 한국이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는 유럽의 선진국들 다 쳐다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호르무즈에 파병한 국가 지금 전 세계 아무데도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의 공치모 모임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있거든요.
1: 공소 취소 모임이요.
2: 네. 네. 민주당의 공치모 모임이 주장하는 공소 취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의하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핵심입니다.
1: 이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뭐 검찰개혁이나 뭐 호르무즈 이야기도 뭐 검찰개혁도 뭐 특히 조국 혁신당의 뭐 그렇죠. 정확한 입장이다 보니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고 호르무즈 내용도 궁금하지만 연임에 대한 이야기 공소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4: 저도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과도한 공격적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건 인위적인 공소 취소는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 역시도 말을 했고요. 근데 이 특검법에다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넣으면서 이게 이 논쟁이 좀 커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에서도 중론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국정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통해서 이거 특검해가지고 실제 수사로 진짜 이런 일들이 이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조작 수사가 있었는지를 진짜 밝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네. 그 특검법을 지금 하자. 라는 데는 이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쯤에도 이런 논쟁을 했었는데 이미 그것은 민생 이후로 미루자. 지금 당장 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산도 넘지도 못했어요. 그 산을 넘어가야만 거기서 증명되어야만 공소취소라는 게 순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저는 이 법무부 장관께서 의견 표명을 하신 대로 이게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정도의 이 의견 표명은 하실 것 같다. 네. 연임은 뭐 더더구나 말을 더 해도 입에 아플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1: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4: 그렇죠.
1: 명확하게
4: 그 대답을
1: 얘기를
4: 하기도
1: 겁니까?
4: 상당히 지금 머쓱한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네네. 법에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차단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그 입장 표명까지 하실 거다.
1: 공소 취소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4: 그렇습니다.
1: 그러면? 공소 취소 할 것이다. 뭐 재판 얘기까지 나온다. 뭐 여기까지 가는 겁니까? 얘기가 네, 그러면?
4: 공소취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네. 연임도 같은 취지로 이제는 해석이 더 달라붙지 않아도 되게끔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2: 기대도 됩니까?
4: 얘기를 하실 거다.
0: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게 기대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뭘 물러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저는 김승원 저희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그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공소취소 뭐 그거 당연히 안 하는 거다 얘기를 해도요. 김승원 장관 임명 자체가 국민들은 이거 하려는 거 아니야? 김성원 장관이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4: 근데 이걸 짧게만 제가 설명드리면 네.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또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거의 국정동력이 상실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거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이고 그거를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동력이 있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있다면은 후퇴를 왜 합니까? 근데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동력을 사그라뜨리는 형태로 움직이지 못할 거다. 네, 그건 너무 알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1: 오늘도 안 그래도 부동산 관련해서도 정부가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긴 했죠. 뭐 그러니까 세를 끼고 매매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악담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장동훈 대표는 탄핵 얘기하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승원 임명 강행하면 지지율 20% 뭐 레드덕을 넘어서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멘트가 좀 세지고 있습니다.
3: 하여튼 현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3: 그 탄핵이라는 것은 아마 한 단계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정말 공소 취소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국헌문란 행위다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20%대 그 지지율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앞자리 수 바뀐다는 얘기는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했었던 얘기고 내일 아까 얘기 조호재 국장이 얘기했던 네 개의 이슈들 있잖아요. 검찰개혁, 개헌, 공소취소, 호르무주 네 개의 주제 있잖아요.
1: 네.
3: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이슈들입니다. 검찰개혁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본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10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경파 목소리에 이끌려갖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개헌을 통한 뭐 연임과 관련한 문제, 공소취소 문제, 이거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상당히 나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냐? 지금까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갑자기 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믿어줘야지. 예,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호르무주 파병? 저는 호르무주 파병 비전투병 위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 네.
3: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의 파병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2003년에 이미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돌파할 그 추진력이 있느냐 국정 동력이 있느냐 이미 다 까먹었어요. 인사 과정에서.
1: 호르무주 관련해서도 내일 입장이 좀 나올 예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4: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어려운 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어려운 점. 그러니까
1: 네.
4: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통상. 뭐 외교 안보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북한 문제까지 다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게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여서 그런 점들은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들.
1: 그렇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죠.
4: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달라. 라고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4: 국민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이걸 만약에 강행한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그 후과가 또 엄청나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우리가 보냈을 때의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이제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 여론을 좀 어찌 보면 좀 모아보는 그런 정도의 전초 작업 정도를 하시지 않을까? 그럼 국회에서도 또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1: 알겠습니다. 조호재 네. 공보부장,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완전 반대잖아요.
2: 완전 반대죠.
1: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2: 완전 반대입니다.
1: 비전투. 도 완전 반대죠.
2: 네, 뭐가 됐건 그냥 다 반대입니다.
1: 그냥 아예 다 반대.
2: 파병은 안 됩니다. 그냥 네네네. 그 기자회견도 했고 최근에 그리고 그 국회에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을 빨리 조속히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 정치 상황을 가지고 외교 무대에서 레버리지로 삼아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파병을 반대해야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국내 정치가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너네들 많이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내 이 대통령을 위한다면 반대해 주는 게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은 파병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0: 일단은 신중해야 될 내용은 맞아요.
1: 네.
0: 그런데 무조건적인 반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금 미국과의 현실적인 외교 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꼭 집어서 우리나라가 너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지금 일한다고 마무리되는 순간 저희한테 어떤 종류의 청구서가 얼마만큼 날라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근 10년 이내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저희한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저희도 저희 장병들을

0: 하위방으로 보내는 게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그러고 싶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국익을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외교는 현실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아, 내일 기자회견 정말 엄청 뜨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나왔던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셔도 이거 내일 이거 한 2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내일도 한 3시간 정도
2: 이상 예.
1: 이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겠고 내일 또 열린 토론도 대통령 기자회견 하시고 나면 따끈따끈한 뒷이야기 또 취재 기자분들의 기자들과 또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 뒷이야기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문자가 왔는데요. 김정은 님께서 출연자들 목소리 중에서 개혁신당 출연자님 목소리가 가장 화가 나는 것 같아요.
0: 야.
1: 문자 보내셨는데.
3: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1: 화나는 이유가 있어요?
0: 아니, 구분을 해 주시잖아. 네.
1: 아니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잖아요. 왜 이렇게 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랬는데 네. 진짜 안 좋은 일이 좀 개혁신당 안에서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아니 뭐 가와 만사성인데 네. 이제 가화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어떻게든 좀 후습을 해보고 비대위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내부에서 제 역할상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 저 혼자 힘쓴다고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let them 이쯤 되면은 놓아두자. 본인들께서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1: 예?
0: 각자의
1: 잠깐만요.
0: 의견을 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을 잘 나눠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해서 토의를 해서 잡아가자.
1: 그 무슨 말씀이세요?
2: 같은 얘긴데.
0: 네? 제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1: 아니 지금 말씀 중에 네. 놓아주자라고 단어를 쓰신
2: 생각이 다르면 놓아줄 예, 수밖에 없죠.
0: 이 렛댐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을 제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쇄신안이 나왔으면 그 쇄신안에 대해서 따라주는 게 맞죠. 예, 따라주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 강요나 이런 것보다는 설득이나 이런 게 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사람인데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제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이 작은 당이 한 명이라도 더 뺏기면 안 되고 우리 동지가 정말 소중한 동지들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뭐 당내 뭐 국회의원 한 분이 나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0: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1: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0: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4: 네네. 한 분이 국민의힘으로 뭐 날아간다거나 그런.
2: 아니 건가요? 근데 네. 그분들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도 없어요.
1: 네.
5: 근데 생각이 다르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안을 던졌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천하람 의원 같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1: 네.
5: 이제 거기에서 조율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사람들이 더 붙고 차기 총선도 준비하고 할 텐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붙어지면 그러면 계속 한 집에 있기가 사실
1: 그러네요.
5: 서로에게 불편할 거예요.
0: 저는 네. 근데 조율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세게 붙으면서도 또 각자의 입장을 서로 이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거를 좀 안쪽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바깥에 이제 공개하면서 하는 건 요새 트렌드 것 같기는 해요.
6: 네. 네. 아까 이동훈 최고가 조국 때 혁신당과의 그 원내 교섭단체 그거에 예. 있어서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것만도
0: 예.
6: 상당히 진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예. 재밌네.
1: 결국 이긴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은
0: 네.
1: 결국 이준석 대표의 말과 같은 말이었잖아요.
0: 예,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 그대로예요.
1: 그대로 그냥 똑같이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라고 생각이
0: 그
1: 되는데
0: 예.
1: 그럼 지금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경기 남부벨트 전략 그 남부벨트의 전략에 대해서 다른 개혁신당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0: 각자의 생각들이 좀 다르겠죠.
1: 네.
0: 그러니까 다 같이 자강을 해야 된다. 뭐 합당하겠다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자. 이 길이 자강의 길이다.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목적지가 같다면요. 그분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한 가지 길로 좀 정해서 가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의 이견이 이 정도까지 노출이 됐으면 이제는 그냥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터놓고 자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부딪혀보고
1: 네.
0: 결론 날 때까지 토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뭉쳐서 가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1: 합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까?
0: 합당 없어요.
1: 합당은 없다?
0: 다 자강입니다.
1: 그냥 자강으로 가자?
0: 네.
1: 자강인데 그냥 길만 다를 뿐이다?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개혁신당의 이슈가 또 굉장히 좀 근데 지금 국회의원 세 분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그 스피커 큰 두 분이 그렇게 등을 돌리시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0: 글쎄요. 저는 이게 그 갈등이 비화가 돼서 뭐 쪼개지고 뭐 탈당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보고요.
1: 네.
0: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굳어지고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저희 다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와가지고 고생한 젊은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젊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말이 조금 세게 나오고 그런 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도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갈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6: 뭐 개혁신당이 일종의 성장통이라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안쓰러운 측면도 있어요. 근데 또 워낙 그 이준석 대표 당 전 대표의 그립이 강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를 제외하고 또 개혁신당을 논의할 수 없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너무 그 섣불리 당대표직을 물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키를 잡고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 당을 쇄신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조국신당과 민당이 항상 우당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우당의 관계에서 언젠가 뭐 같이 할 기회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0: 이건 잠깐만 반박할게요. 네네. 이 대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실제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절대 그냥 놓은 건 아닙니다.
1: 네네.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원내사당의 발음은 사인사색 정국 국회 가는 길 이곳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재, 김성렬, 이동학, 정광재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을 보면은 통합하자고 하는데 먼저 싸우고 쇄신하자고 하는데 다시 갈등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뭐 정작 서로부터 좀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원래 말로 하는 일이라지만 요즘은 말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구를 설득하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적어도 질문보다 답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좋은 질문을 찾아뵙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도 아시안게임 미리보기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시안게임의 이색 종목들을 탐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올림픽과 다르게 아시안게임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종목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0: 스포츠가 아시안게임 개막 주간을 맞아 준비한 아시안게임 미리보기 시리즈. 오늘은 이색 종목을 만납니다. 그래서 먼저 모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스케이트보드 중계를 맡게 된 김수찬 해설위원, 그리고 3x3 농구와 주짓수 종목 캐스터 김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김진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사실 그 김수찬 해설위원님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지만 그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쭤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어떤 분께서 우리의 방송을 맡아주실까 하고서 김수찬 위원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201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스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그 보드 자체는 2009년부터 탔고 2012년부터 17년까지 선수 생활하면서 국내 대회에서 4등도 해보고 한일 교류전에 본선도 나가보고 각종 이벤트나 대회에 좀 많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스케이트보드 행사 MC로 나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스케이트보드 팬분들한테는 제가 또 스케이트보드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역할로 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0: 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더니 스케이트보더가 아니라 전문 방송인
1: 톤이 일단 네. 방송 톤이 좀 묻어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방송 한시름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케이트보드 그럼 국내 1세대라고 봐야 할까요?
2: 제가 시작 할 때도 이미 타시던 분들은 이미 계셨어서
0: 네.
2: 뭐 스케이트보드를 제가 1세대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지금에 비해서는 확실히 행사나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들의 인원도 많이 적어서 1세대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문화 저변 자체나 어떤 인프라 자체는 거의 초창기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이 처음에 스케이트보드를 타신 게 2009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게 뭐 종합대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2: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나 대회도 적고
0: 네.
2: 타시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인구라고 말하는 타시는 분들도 많이 적었어서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죠. 그래서 당시는 또 스케이트보드가 스포츠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기도 했지만 그거를 다 떠나서 시간이 지금 흐르고 우리나라에 타는 사람도 없고 사실 스케이트보드 약간 약소국? 불모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봤을 때
0: 네.
2: 좀 감개가 확실히 감개가 무량하죠.
0: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김진웅 아나운서도 맡은 종목이 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맡은 종목이 그렇게 막 대중적인 종목은 아니죠?
1: 그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리그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아시겠지만 사실 3대3 농구 뭐 남녀 농구라든지 이제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마니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색 종목도 맞는 표현이지만 이 미발견 종목들의 이 매력을 네. 또 캐스터로서 이 어려운 종목을 쉽게 말하는 또 역할을 한번 맡아보자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캐스터가 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1: 네.
0: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정보도 많이 얻어야 할 텐데 사실 그 비인기 종목일수록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1: 예.
0: 정보를 얻는 데 제한적이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어렵진 않았어요?
1: 아,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룰부터 제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공식 뭐 룰 규정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게 되고 또 국제대회 이제 성적을 또 조회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제가 뭐 전문적으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해설위원분이랑 리허설을 할 때 질문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뭘 보는 게 좋냐 혹은 또 캐스터가 또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막히는지를 또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0: 네. 자, 3x3 농구 3대3 농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포츠 출연진이기도 한 박재민 위원이 해설을 합니다.
1: 예.
0: 박재민 위원도 그렇고 우리 김진웅 캐스터도 그렇고

0: 열정적이고 예, 또 이제 막 발타오르고 네. 말 많고 예, 부담스럽고 네. 예, 좀 줄였으면 좋겠고 예. 이런 분들이 두 분이 만났잖아요.
1: 네.
0: 예, 두 분이 좀 입을 맞춰보셨나요?
1: 아직 이제 그 예. 입을 맞춰본 적은 없고 예전에 또 프로그램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 호흡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다만 이 오디오가 겹치는 거는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이게 또 3대3 농구 특징이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12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끼리 약간 이런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멘트가 12초 이상 넘어가면 우리끼리 반칙 아. 서로 옐로 카드를 들자.
0: 좋네요. 좋네요.
1: 예, 이렇게 좀 예. 최대한 말을 줄이는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하지만 오디오가 겹치는 건 피할 수가 없다.
1: 예.
0: 기왕이면 화음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둘이서.
1: 아, 네. 예. 그럼 제가 한번
0: 뭐 석점 이런 거에서
1: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제 3x3 말고도 주짓수도 해설위원이 따로 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느 분께서 맡아주셨나요?
1: 이제 청주에서 이제 주짓수 도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네. 이제 올라와 주셔서 같이 이제 리허설로 이제 합을 맞춰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 뭐 다른 방송에서 중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뭘 또 호흡을 맞춰보니까 아, 뭐 그래도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분도 또 이제 또 마니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 그분들 시선에서 그리고 또 처음 보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잘 짚어주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0: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스케이트보드는 어느 캐스터가 정해져 있나요?
2: 정지원 아나운서께서 캐스터를 맡아주셨는데 제가 이전 거도 좀 찾아보니까 이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경력이 있으셔서 다행히 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좀 크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정지원 아나운서는 이제 의지를 하기보다는 상생을 하도록 예, 어떻게든 예, 잘 버티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만약에 스케이트보드를 즐겁게 보시라고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것부터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2: 일단 세부 종목이 두 개로 나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가 세부 종목이 비슷하게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크 그리고 두 번째 스트릿으로 나뉘는데 파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스케이트보드 탄 그럼 U자형 하프파이프라는 기물을 좀 떠오르시기 좋은데
0: 네.
2: 그런 것처럼 굴곡진 경사면을 이용해서 위로 붕 뜬다거나 회전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기술을 선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더 큰 기술이다 모르더라도 좀 멋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쉽고요. 두 번째 스트릿은 스트릿 말 그대로 길거리 길거리의 조형물들 뭐 계단이라던가 난간이라던가 봉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케이트보드를 돌리거나 걸쳐서 내려오는 등의 기술을 보이게 됩니다.
0: 네.
2: 그래서 네.
0: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 봤던 스노보드 종목에서 좀 봤던 모습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 맞습니다. 스케이트보드와 스노보드는 상당히 유사성도 같고 스케이트보드의 기술을 차용해서 스노보드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노보드를 타셨던 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경기를 보신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고 반대로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이번에 동계 아시안게임이나 동계 올림픽이나 보셨을 때 스노보드 경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0: 그렇군요. 연계성이 있군요. 그렇다면은 그 이제 파크 종목과 스트리트 종목, 뭐 경기 규칙이나 점수 계산, 뭐 모든 걸 다 알려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거는 대량 득점이다 싶은 많은 것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2: 맞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특성상 대량 득점, 큰 득점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2: 첫 번째는 반대로 타는 거. 어떤 선수는 왼발이 앞으로 타고 어떤 선수는 오른발을 앞으로 타는데 왼발이 앞으로 오게 타는 선수가 오른발로 탄다든지 하면은 똑같은 기술이더라도 큰 득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파크, 스트릿 둘 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시도한 기술을 모두 성공을 하면 보통 퍼펙트 런이라고 부르는데
0: 네.
2: 퍼펙트 런을 이뤄내면은 보통 큰 득점이 나옵니다.
0: 가산점도 있나요?
2: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 런을 하는지 이번에 시도했던 기술이 중에 뭐가 하나가 실패를 했네 조금 아쉽게 됐네 이러면은 조금 큰 득점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시죠.
0: 그러면은 약간 전략 전술도 필요하겠네요. 그 크고 어려운 기술을 여러 개 하기보다는 뭐 이제 한 중간급 기술을 연속을 해서 퍼펙트 런을 하는 게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지만 먼저 내가 뭐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해놓은 다음에 다음 시도나 다다음 시도가 있을 때 그때 내가 했던 시도의 기술들 중에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다거나 조금 더 큰 기분을 산다거나
0: 네.
2: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그 선수당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나요?
2: 파크는 예선 3번, 본선 3번
0: 네.
2: 주어졌고 스트릿은 예선 3번, 본선 두 번 그리고 단일 기술 시도가 다섯 번이 이루어집니다.
0: 어.
2: 그래서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죠.
0: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고서도 스케이트보드 경기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김진우 캐스터한테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3대3 농구는 5인제 농구와 일단 다른데 3명 대 3명이 붙는 건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일단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농구의 쇼폼 버전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0: 쇼폼, 네. 네.
1: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코트도 일단 절반이고 시간도 10분인데 21점을 먼저 득점하면 이겨요. 근데 공격 시간이 단 12초입니다. 그리고 또 농구 일반 농구처럼 2점, 3점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성공하면 1점, 바깥쪽은 2점이어서 이제 2점 슛의 그 한 방의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템포가 빠른 만큼 득점하고 이렇게 뭐 셀러브레이션 할 시간도 없이 상대 공격이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계할 때도 아 이게 5대5 농구 일반 농구와 호흡이 굉장히 다르겠구나. 설명 하나하나 하다가 공격 두 번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유의하고 있습니다.
0: 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잖아요.
1: 맞습니다. 이제 2020년 하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농구 세부 종목이고 그리고 또 이 종목도 어쨌든 그 스피드와 템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는 분들께서 굉장히 좀 텐션 올리면서 또 이렇게 좀 간식과 함께 보기에 굉장히 좀 부담 없이 즐거운 또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주짓수도 좀 여쭤볼게요. 그 이번에 아시안 게임 종목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주짓수는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이종격 투기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친숙은 합니다.
1: 네.
0: 근데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패배를 하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승부가 나게 되나요?
1: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종합격 투기의 이제 그라운드 기술, 그 그래플링이 이제 일단 그 근간이 되는 스포츠가 브라질리안 주짓수, 이 주짓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주먹이나 발차기가 없고요. 넘어뜨린 다음에 이제 포지션을 장악하거나 혹은 그 관절기랑 조르기로 상대의 탭, 그러니까 항복을 받아내면 이제 이기게 됩니다. 제한 시간이 있고 예를 들어 특정 포지션 혹은 테이크다운을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누적이 돼가지고 종료가 5분이 종료가 됐을 때 이제 더 많은 점수를 딴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겉으로 보면은 좀 뭔가 아, 저 두 선수가 왜 이렇게 엉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체스처럼 한 칸씩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나가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마치 예. 유도처럼 부분 점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가 차면 유도나 레슬링처럼 뭐 폴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1: 맞아요.
0: 예, 한 판처럼. 예.
1: 그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에 뭐 이제 유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절반
1: 그리고 경고를 유배. 이런 것처럼 특정 포지션을 점했을 때 점수가 쌓이는 게 다르고 근데 그 포지션을 완벽히 점유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일정 시간 유지를 하면 또 주어지는 어드밴테이지 같은 게 있어요. 또 경고가 주어지면은 또 이제 상대에게 또 이제 마이너스 또 이렇게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계산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판 승부가 있는 것처럼
0: 네.
1: 이제 뭐 관절기 예를 들어 암바라든지 기무라라든지 아니면 초크 같은 기술을 걸어서 상대가 이제 탭을 치게 되면은 그 즉시
0: 기권승
1: 예, 예. 종료가 되는 겁니다.
0: 오, 알겠습니다. 두 분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뭐 이색 종목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사람들의 눈목길을 확 끌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스포츠 스포츠가 아시안게임 개막 주간에 맞아 준비한 아시안게임 미리보기 시리즈. 오늘은 이색 종목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수찬 KBS 스케이트보드 해설위원, 여자 농구 3대3 농구 그리고 주짓수 종목 담당 캐스터 김진웅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케이트보드는 아무래도 선수층이 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다 젊은 선수들이더라고요.
2: 맞습니다. 국내대 출전하는 선수들도 실제로 20살이 넘는 선수가 거의 없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부터 쭉 왔을 때 국가대표 선발됐던 스케이트보드 선수들은 만으로 20살 넘는 선수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10대였고
1: 오.
2: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출전하는 선수들도 전부 10대 선수들입니다.
1: 네. 그러면은 그 우리 대표팀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2: 우리 대표팀에는 스트리트 부문에 남자 2명, 여자 1명의 선수, 파크 부문에 남자 2명, 여자 1명의 선수가 있는데
1: 네.
2: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선수는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스트리트 부문에 여자 선수 신지율 선수나
1: 네.
2: 또는 남자 강준희 선수를 주목해 주시면 좋은데요. 신지율 선수부터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해 아시안 스케이트보딩 챔피언십,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1위로 차지한 경험이 있고 또 해외 피닉스 AM이라는 대회에서도 1위를 했었고
1: 네.
2: 또 최근 월드 스케이트보딩 투어에서, 이거는 국제 대회입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모이는 대회였는데 그 대회에서는 6위로 마무리를 해서 국제 대회에서 이미 영향력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다지고 있는 선수라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느끼시고요. 또 한 명의 선수 강준희 선수는 전 세계 프로들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탐파 AM이라는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제대회,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나가면은 무조건 메달 하나는 따는 성적을 계속해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강준희 선수는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 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선수들도 몇 차례 이기고
1: 네.
2: 메달을 쟁취한 적이 있어서 스케이트보드 팬분들은 강준희 선수는 메달을 딸 것이다가 아니라 무조건 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따놓은 당상이다.
2: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이 두 선수가 이제 15, 17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은 신지율 선수, 강준희 선수 다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겠네요.
2: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두 선수 외에도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이번에 스케이트보드 종목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모든 선수들이 파크와 스트리트 양쪽을 다 오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눠져서 뽑혔나요?
2: 나눠져서 선발이 되고요.
1: 예.
2: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세부 종목이 특징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탈 수는 있겠지만 선수 정도로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강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영재발굴단 출신이더라고요.
2: 맞습니다. 2019년도에 방송을 했었고 당시에는 잘 타고 국내에서의 유망주라고 좀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너무 또 어리기도 했, 지금도 어리지만 당시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아이의 모습이 좀 강했는데 지금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영상을 보면 아이의 모습보다는 화면을 뚫고서 그 선수의 그 아우라가 느껴질 정도로 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정도의 기간에서 어린 아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이 정도 발전은 나이를 떠나서 좀 본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1: 이야, 대단하네요. 그 2019년 방송이면은 올해 17이니까 10살 때 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진짜 영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선수가 그 7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기량을 발굴해 왔을지 빨리 대회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김진웅 캐스터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3: 네.
1: 주짓수에도 금메달 후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 맞아요. 우리 네. 대표팀 주짓수 이번에 호성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77kg급 우승자 구본철이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고요.
1: 네.
3: 그리고 이 주짓수 종목이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된 해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였거든요.
1: 네네.
3: 이때 초대 챔피언이 바로 우리 여자 63kg급 성기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또 항저우 때는 또 은을 또 목에 걸었기 때문에
1: 네.
3: 이제 최강자 복귀를 다시 아시아 최정상 복귀를 노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주짓수 종목에서는 최소 메달 2개 정도는 노리고 있겠네요.
3: 네, 뭐 제 생각에는 한 3, 4개 정도는 네, 충분히 이제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야 뭐 당연히 선전을 기원하지만 또 이제 네, 경쟁자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주짓수는 아시아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강한가요?
3: 일단 그 리허설을 같이 합을 맞췄던 김명한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은 좀 아랍에미리트를 가장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주짓수 대회의 가장 큰 규모가 뭐냐고 봤을 때 주짓수가 이제 기 주짓수가 있고 기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 도복을 입지 않고 하는 그래플링 형식의 또 주짓수 대회가 있는데 네, 그 그래플링 형식의 주짓수 가장 큰 대회가 이제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네, 네, 네, 이제 기 주짓수는 주로 이제 문디알이라고 해서 이제 좀 다른 곳에서 많이 열리는데 근데 이렇기 때문에 좀 그 저변이 조금 더 넓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 항저우에서 금메달을 4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주짓수 이제 최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0: 그리고 조금 더 경계해야 될 나라가 있다면 필리핀,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도 조금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항저우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두 개, 동메달 세 개를 땄기 때문에 네. 정말 아시아 정상권의 기량을 갖추고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3대3 농구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3대3 종목에서 메달 경쟁력이 있나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팀 명단을 보면 김승우, 이주영, 이동근, 구민규 이렇게 23세 이하로 팀이 꾸려져 있는데 네. 이 네 명이 지난 2026 FIBA 3대3 아시아컵에서 함께 뛰어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보셔야 될 게 이때 이제 오세아니아 쪽에 있는 나라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나라들은 지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5대5 농구보다 3대3 농구가 이 전력 차이 각 국가 간의 그 전력 차이 피지컬 차이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더 재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아시안 선수권 같은 대회에서 이제 호성적을 거뒀다면 아마도 이제 결승전 상대가 궁금해질 텐데 만약에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간다면 누구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나요?
0: 보통 일단 지난 대회를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가장 좀 이제 그 경계가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일본, 몽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팀들이 아마 충분히 이제 좀 호성적을 거두고 우리나라에 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종목은 어떤가요? 어디가 강국인가요?
2: 방금 3대3 농구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일본, 몽골 말씀하셨는데 네. 스케이트보드도 중국과 일본이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스케이트보드 스타들이 주기적으로 나왔던 나라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성적들이 많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일본은 본인들의 어떤 아시아 최강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더 성장하고 있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압도적으로 진다라기보단 이번에는 저희가 충분히 승리 기대해볼 만한 경기라고 기대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김수찬 해설위원 뭐 사실 그 우리 김 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설위원 모든 캐스터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이 종목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못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계를 하시면서 아, 이 부분만큼은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다 하는 지점이 있을까요?
2: 아, 스케이트보드가 사실 스케이트보드라는 물건은 많이 알고들 계세요.
1: 네.
2: 다만 이거를 타보고 싶다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조금 높은 스포츠기는 해요.
1: 네.
2: 그래서 재밌게 보시고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종목이나 시작했을 때 많이 난이도적으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아 저렇게 타는 게 세계적인 클래스고 나는 조금 더 시작한다면 더 쉽게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보시더라도 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진훈 캐스터 역시 사실 그 매번 이런 종합대회 때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캐스터로 활약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뭐 여자농구 3대3 그리고 주짓수 종목을 전달하면서 아, 이 부분만큼 꼭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있을까요?
0: 네, 이 세 종목들을 또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이 종목들이 미발견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선수들이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땀과 눈물 또 이런 노력을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메달을 노리겠지만 저는 그 선수들의 이름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중계를 더 혼신을 담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안게임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김수찰 해설위원 그리고 이제 김진웅 캐스터 마지막으로 방송을 앞두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좋고요. 선수단에게도 좋고 마지막 한 말씀 전달하면서 이 방송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2: 네.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된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 후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 스케이트보드 위에서는 사실 저보다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사실 크게 되진 않지만
1: 네.
2: 개인적인 바람은 다치지 않고 경기 성적 물론

0: 승리는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아쉬움 없이 경기를 치르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하고 싶습니다.
1: 네.
2: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신을 담은 노력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더 즐겁고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더 박진감 넘치고 좀 뭔가 감동이 또 울림이 있는 그런 중계를 해보도록 저도 한번 열심히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종목까지 준비해서 아시안게임 중계에 나섭니다. 아시안게임은 KBS와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포츠 스포츠 아시안게임 미리보기 시리즈 이색 종목 알아보기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찬 KBS 스케이트보드 해설위원 게스터 김진욱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내일은 아시안게임을 향한 선수들의 도전과 노력의 이야기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1회 승부사들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제주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은 제주와 함께 전남, 경남,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주로 강원과 전라권역, 경상권역은 5에서 20mm의 비지만 제주는 이보다 양이 많습니다. 제주는 대체로 5에서 60mm, 많은 곳은 최고 100mm 이상이 예보돼 내일 새벽이나 아침 제주도 쪽으로는 계속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풍과 풍랑, 너울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까지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남해상, 제주해상, 동해상은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가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선선하게 출발해서 내일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4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좀 크게 벌어지면서 서울 29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28도, 세종과 대전이 27도, 대구와 부산, 제주는 25도, 강릉은 비가 내리면서 24도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주로 서울, 광주 등 서쪽의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8도, 습도는 54%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미국 기준금리가 약 3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조처입니다.
1: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연준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3년 2개월 만의 인상으로 미 기준금리는 최대 연 4%로 올라서며 한미 금리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통화 긴축으로 돌아선 결정적 이유는 꺾이지 않는 물가 때문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3: So our predominant focus is on the
4: 우리는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고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겁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입니다.
2: 연준은 물가 상승세를 낮추기 위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연말 금리 전망치를 나타낸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위원 19명 중 16명이 연내 한 번 이상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워시 연준 의장은 그간 금리 인하를 압박한 트럼프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는 1% 이하여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5: The board is very hostile. They're very political.
4: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정치적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꼽히는 5%대 안팎에서 움직이며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0: 네,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커졌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에도 상승 출발한 코스피. 전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만큼 국내 증시는 이미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8: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제 장기적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두려움을 조금은 해소시켜줬잖아요.
7: 다만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133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 최근 오름세로 돌아서더니 1382원으로 올라섰습니다. 환율 상승은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9: 추가로 더 오를 거다라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20원 가까이 더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7: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란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며 선제 대응을 했지만 미 연준의 긴축 전환과 물가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10: 저 같은 자영업자들 중에는 대출이 없는 자영업자가 없어서 금리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여가나 외식부터 줄이기 때문에
7: 정부는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일본 등 주요국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조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 조처의 배경이 된 전월세 불안 속에 서울 집값은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집을 사려면 행정기관 허가를 받고 난 뒤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전월세 시장마저 불안해지자 정부가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준 겁니다. 정부가 이 특례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내년엔 집을 사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만 유예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것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시점은 최대 2029년 말까지 늦춰집니다. 세입자도 최장 3년 3개월 더 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12: 당장 전세 매물이 회수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임대차로 물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임대차 불안을 뒤로 유예해 놓은 정도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11: 2025년 2월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84주째 계속됐습니다. 강남 서초구가 6주째 하락세였지만 22개 구는 상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2년 시작된 역대 최장 기록 85주 연속 상승을 곧 넘어서게 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0: 주택 재개발 같은 서울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원래 살고 있던 가구 수가 실제보다 적게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면 이주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정비사업 효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울시가 가구 수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철거를 앞둔 서울 양천구의 한 정비구역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 집계를 보면 1,590여 세대가 사라지고 1,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주 규모는 2,110여 세대. 서울시 자료보다 500여 세대나 더 많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이 정비구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집계로는 570여 세대가 사라지는데 실제로는 730여 세대가 살았습니다.
14: 예를 들어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가구가 1, 2, 3층이 있으면 많게는 5집, 6집이 살고 그러면 하나가 멸실되면 5, 6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13: 누락된 세입자까지 반영하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달라집니다. A구역은 가구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B구역은 가구 수 증가 폭이 확 줄어듭니다. 이런 집계 오류, 정비조합이 구청에 보고한 숫자를 서울시가 단순 취합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숫자가 잘못돼도 검증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15: 조합의 부실한 통계가 서울시 정책 평가나 성과의 지표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순증이 됩니다라고. 근데 결국은 이건 명백하게 서울시가 이 부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13: 원 가구 수를 적게 잡으면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 이주 규모가 예상보다 많아집니다. 인근 지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이주 수요는 15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기초적인 자료부터 착오가 있었던 셈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전체 자치구에 가구 수 재파악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권만 참여한 채 상임위에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전 퇴장하거나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보도에 여소연 기자입니다.
16: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청문 보고서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17: 청문을 통해 가지고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청문 보고서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18: 인사청문회법에는 3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19: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강행해서
16: 결국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의원들만 앉아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20: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1: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어차피 맞을매 빨리 맞고 가자라는 심산으로 이렇게 강행 처리.
16: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같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20: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4: 진성준
20: 회의에 불참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 답변을 들을수록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확신만.
16: 야당이 소관 상임위원장인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하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23: 추석 연휴 이후에 악화된 민심이 확인이 되면
4: 언제든
23: 당에 나설 수 있게 실무적 준비를 갖춰.
16: 여야는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까지 명시해 합의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쪽이 야당이 아니라 여권 강경파입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4: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25: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초대 수장으로 만들어 중수청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24: 전날 혁신당 의원들과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연이틀 압박에 나선 겁니다. 또 다른 여권 내 강경파 추미애 경기지사는 후보자를 밀정, 나치에 빗대며 직격했습니다. 검찰 간부 시절 후보자가 검찰 정권 하수인이었다며 중수청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입니다. 지금 청장 후보를 바꾸면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생긴다. 친윤 검사란 비판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1: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24: 정부는 직접 방어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했었고 수사 기소 분리엔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 일은 없다고 강경파의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2: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24: 정부까지 앞에 나선 상황. 청와대도 조만간 후보자 재검증을 마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거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3: 어젯밤 발생한 25호 태풍 두지안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근 태풍이 유난히 한반도를 비껴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5: 북서태평양에선 올해 25번째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두지안입니다. 앞으로 강도 3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초 일본 남쪽 해상까지 올라옵니다. 이후 해상을 따라 북동 진할 것으로 예측돼 이번에도 한반도를 비껴가겠습니다. 9월도 하순을 향해 가고 있어 이대로라면 3년 연속 상륙 태풍이 없는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3년간 6월에서 9월까지 발생한 모든 태풍의 경로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수십 개의 태풍이 북상했지만 유독 한반도 부근은 비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2024년 태풍 종다리가 올라왔지만 상륙하지 못한 채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건 주변 공기의 흐름입니다. 최근 1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상륙했던 태풍은 모두 8개, 당시 기압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이렇게 북상한 뒤 우리나라 부근에서 상층에 찬 기압골과 만나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서 태풍의 길이 열린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상층 기압골과 거리가 멀어 이렇게 고기압에 가로막히거나 한반도를 뒤덮은 상층 공기 탓에 북서풍을 만나 밀려나거나 너무 일찍 기압골을 만나 일본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6: 태풍이 중위도 지역인 우리나라까지 접근했을 때는 기압골이나 주변 고기압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기압골을 만나느냐에 따라 태풍의 진로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5: 과거에도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륙 태풍이 없었지만 이후엔 다시 잇따라 상륙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기압계가 다른 만큼 최근의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3: 추석을 앞두고 집에서 전이나 튀김 요리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식용유를 오래 가열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백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분식집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튀김기에 담긴 식용유였습니다. 과열된 식용유에서 시작된 불이 가게로 번지며 내부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식용유 화재의 위험성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식용유를 가열한 지 3분이 지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5분이 지나자 내부 온도가 300도를 훌쩍 넘고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가열된 식용유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고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 스스로 불이 붙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불을 끄겠다며 물을 부으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사방으로 번집니다.
26: 불이 붙은 상태에서 거기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수증기화가 되면서 불이 붙은 게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8: 식용유에 붙은 불을 끄려면 우선 가스밸브를 잠근 뒤 산소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불이 붙은 냄비를 젖은 수건으로 덮자 곧바로 불길이 사그라듭니다. 기름의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6: 이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이런 입체솔을 던져 넣으면 이 불길이 더 확산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8: 일반 분말 소화기는 분사 압력이 강해 오히려 불길이 번질 수 있는 만큼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주방 화재용 K급 소화기를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튀김기름 화재로 발생한 불은 매년 500건 안팎. 이 불로 200여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백상은입니다.
3: 최근 해외에서 비만 치료제를 불법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인데 이렇게 불법 반입된 제품 중에 위조품도 상당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인도에서 온 국제 우편입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나옵니다. 인도에서는 이 약을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수입 절차 없이 국내로 비만 치료제를 들여오는 건 엄연한 불법. 최근 이런 불법 반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단 4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00건을 넘어섰고 올해는 8월까지만 5,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 우편이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순이었습니다. 국제 우편의 90%는 인도에서, 여행자 휴대품의 60% 넘게는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9: 국내 마운자로나 위고비 비해서 일본은 최대 2배, 인도는 한 3배 정도의 그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 차이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 또는 여행을 가셔서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7: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들어온 마운자로 제품들입니다. 9개를 무작위로 골라서 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9개 모두 짝퉁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유효 성분 함량이 들쭉날쭉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2도씨에서 8도씨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제품인데도 냉장 유통체계 없이 배송하기도 했습니다.
10: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의 위험성도 높이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7: 관세청은 비만 치료제의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3: 6년 전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청년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김민수 검사 사건인데요. 당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 일당과 총책까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11: 6년 전 28살 취업준비생에게 걸려온 전화.
12: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11: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다짜고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12: 장택 소재지로 소환장이 먼저 1차적으로 발부가 되고요. 소환장에도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이에요.
11: 자신의 통장이 금융범죄에 이용됐다는 거짓말에 11시간 동안 압박을 받은 청년. 기존 계좌에 있던 돈도 범죄 수익금일 수 있다는 추궁에 420만 원을 건넸고 이틀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건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 사기 조직. 검찰 등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겁을 줘 6년에 걸쳐 230여 명으로부터 5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2023년까지 경찰이 붙잡은 조직원만 360여 명. 후속 수사로 67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습니다. 50대 중국인 총책도 포함됐습니다.
14: 옷은 바꿔 입게요.
15: 네, 옷은 바꿔 입어야지.
27: 모집도 하고 근태 관리나 이런 걸 했는데 자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원을 안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게 아니니까 그런 죄책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11: 범죄 수익금은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아직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3명도 추적해 강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0: 홍해 길목을 장악한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도 공격했다면서 후티 반군이 기세등등한 반면 사우디는 고립무원 처지로 보입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8: 어두운 밤하늘에 굉음과 함께 솟구치는 미사일. 조준 영상엔 타격 순간까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추락한 전투기 잔해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국기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4: 여기 항공기 꼬리 부분에 사우디 국기가 있습니다. 신은 위대하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28: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후티는 사우디 본토의 공군 기지와 홍해 연안 얀부의 아람코 석유 시설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얀부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사우디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사용해온 곳입니다. 사우디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티를 상대로 중국제 탄도미사일을 실전 투입한 정황이 처음 포착되는 등 잇단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동맹국들의 지원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13: 후티가 미국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인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급히 이집트를 찾았지만 이집트 역시 직접 군사 개입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후티 반군은 저항의 축 변방에 있던 소수 무장 세력에서 이제 홍해 요충지를 장악한 정규군급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후티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고 왜 사우디를 집중 공격하는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방금 보신 전투기 앞에서 환호하는 후티 대원들 모습, 사우디가 허를 찔렸다는 분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후티를 부를 때 함께 붙는 호칭, 반군이죠. 주로 산악지역 게릴라전을 하던 2004년만 해도 무장병력이 수백 명에 불과했는데요. 해마다 점점 늘더니 최근엔 3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반군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세력이 됐을까요? 저항의 축 일원으로 원래 변방에 있던 후티는 최근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전투력이 약해지면서 이란의 집중 지원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12년 전 쿠데타로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무기와 군부대, 정보기관까지 장악한 게 발판이 됐습니다. 그런 사나 국제공항이 두 달 전 공격을 받았는데요. 후티는 공격 배후로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던 앙숙, 사우디를 지목하고 이번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병력을 결집시킨 후티는 지난 9일 홍해 연안의 알하우하를 시작으로 전략 요충지 모카와 두바브를 거쳐 페림섬과 하니시 제도까지 차례로 장악했습니다. 홍해 길목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권을 거머쥔 건데요.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를 위협하는 명실상부한 저항의 축 핵심 세력으로 등극한 겁니다.
13: 후티의 핵심 타깃은 미국의 동맹 사우디입니다.
28: 우리는 봉쇄에는 봉쇄로 원칙을 계속 이행하고 사우디 목표물을 타격하며 긴장 고조에는 긴장 고조로 맞설 것입니다.
13: 미국도 최근 개입해달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후티와 일종의 암묵적 양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대리 세력 후티의 약진은 이란에게도 이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내일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납니다.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안보와 경제 분야에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15: 7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당장 걸린 현안은 대미 투자입니다. 한미는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첫 사업으로 추진하고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투자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막판 조율이 길어지면서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미뤄졌습니다.
17: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15: 한미는 추석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주 초엔 국회 보고가 이뤄질 거로 전망됩니다. 호르무즈 문제도 발등에 불입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도 정부는 항행과 에너지 수급,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8: 어떤 결정이든 저희가 주체적인 결정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인 국익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15: 특히 파병 대신 기여라는 표현을 쓰며 영국, 프랑스 등과의 다자 협력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당초 호르무즈 문제를 논의할 거로 예상됐던 NSC 상임위는 오늘 열리지 않았습니다.
19: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NSC 열릴 계획이 있습니까?
18: 없습니다.
15: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정상회담 후속 협의와 북미 대화 관련 논의도 예상됩니다.
7: 조 현 장관은 어떤 현안이든 국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0: 우리 공군의 F-35와 프랑스의 라팔이 한반도 상공에서 함께 훈련했습니다. 서로 상대국 전투기에 공중급유하는 훈련도 있었는데 윤쟁 기자가 프랑스 공중급유기에 동승해 취재했습니다.
7: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전투기 5대, 우리 공군 F-35와 프랑스 항공우주군 소속 전투기 라팔입니다. 가상 적군을 맞아 다양한 형태의 전술 비행을 하며 호흡을 맞춥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3년 만에 우리 상공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입니다. 돌풍이라는 뜻의 라팔은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로 공대공, 공대지 작전은 물론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핵 억제 임무까지 수행합니다. 이어서 실시된 공중급유. 비행속도는 시속 555km. 우리 급유기의 호스가 라팔 기수의 급유기에 정확히 꽂힙니다. 우리 F-35 기체 상단에도 프랑스 급유기가 급유관을 체결합니다. 양국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와 피닉스는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만든 같은 기종. 서로 급유를 실시하며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곳은 한반도 상공을 비행 중인 프랑스 공중급유 수송기 안입니다. 공중급유는 고속으로 비행하는 두 항공기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양국 공군의 정교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양국 전투기는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부산 유엔 기념공원 상공에서 추모 비행도 실시했습니다.
1: But in today's world, which is very dangerous, it's important we know each other. Because we might end up having to fight alongside.
28: 이번 훈련은 프랑스가
7: 저 멀리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공군력을 전개하는 페가수스 작전의 일환으로 양국은 이를 통해 호르무즈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군사협력 강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3: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나온 비핵화 언급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담화를 냈는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지연 기자입니다.
2: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IAEA 총회. 올해 의제 역시 북핵 안전조치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북한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매년 IAEA 총회 때마다 빈 북한 대표부나 원자력 공업성 대변인 등이 반발 담화를 내왔는데 올해는 격을 높여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담화를 낸 겁니다. 김여정은 IAEA의 비핵화 촉구에 대해 귀에 익은 잡소리, 잡음일 뿐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8: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구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화장품 용기나 과자 상자 등을 이용해 동남아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과 판매자, 투약자 30명이 경찰에 붙잡혀 17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은 국가에 2,2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포FC 회계 담당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업체 더본코리아가 회사 관련 비판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00여 명과 배달의 민족 사이 이른바 부당수수료 징수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약관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말씀 나눕니다. 엄홍길 대장은 3년 전부터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영화제가 내일부터 울산 영남알프스에서 열립니다. 산악인이 영화제를 이끄는 건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엄홍길 대장의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졌죠. 에베레스트에서 목숨을 잃은 후배 산악인의 시신을 찾기 위해 다시 히말라야에 올랐던 휴먼 원정대 얘기입니다. 극한의 자연 속에서 인간의 한계와 우정, 책임을 보여주는 산악 영화. 그런데 산을 평생 오른 엄홍길 대장이 이제는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악 영화제의 얘기, 또 히말라야를 오르며 겪었던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인생이라는 산에 대한 엄홍길 대장의 또 다른 도전 얘기 나눠봅니다.

0: 같은데
1: 네,
0: 저도
1: 맞습니다. 한 800만 정도가 받죠.
0: 네. 박무택 대원의 네네.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1: 아, 예.
0: 예. 그 시신을 찾으려고 다시 오르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0: 에베레스트.
1: 네, 에베레스트에 이제 중국 이제 티벳 쪽으로. 에베레스트가 이제 그 두 개 국가를 걸쳐 있는데요.
0: 네.
1: 네, 절반은 예를 들면 절반은 네팔. 네팔령이고 절반은 이제 중국 티벳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친구가 그 고 박무택 대원이 올라간 그 도전했던 건 이제 중국 티벳 쪽에서 에베레스트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가 네. 이제 결국엔 정상을 성공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바로 정상 직하 8,750m에서 이제 설맹 눈에 반사되는 이제 그 빛으로 인해서 강한 자외선 빛으로 인해서
0: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1: 예,
0: 거죠.
1: 망막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앞을 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0: 아.
1: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엔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발생되게 된 거죠. 예.
0: 근데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사실은 그 험한 산이니까 거기서 네. 이제 목숨을 잃는 분들도 계시는데
1: 네.
0: 그렇게 다 시신을 찾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1: 아,
0: 있어요.
1: 그렇죠. 뭐,
0: 예.
1: 뭐 아예 이제 아예 어디로 실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뭐 그냥 이렇게 어.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뭐 업종에 추락을 해가지고 바닥에 이제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히든 크레바스 같은 게 있어요. 크레바스 같은데 빠져가지고 이제
0: 그 사이에
1: 예, 예. 빙하의 틈새 속으로 빠져갖고 이제 뭐 못 찾는 어. 경우도 있고. 그 참 어디 거대한데 추락을 해가지고 어디로 뭐 그냥 바닥으로 그냥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추락해서 그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유형이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0: 그런데 왜 박무택 대원의 시신은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아. 생각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셨는지.
1: 아, 예, 예. 네. 그 후배하고 제가 그 전에 이제 8,000m 원정을 네 번을 같이 다녔어요. 네. 8,000m 때 네 번을 그 도전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나눈 진짜 뭐 형제와도 같은
0: 네.
1: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칸첸중과라는 그 산에서 8,586m 그 산을 그 결국에 이제 두 번을 실패하고 제가 세 번째 칸첸중과를 그 도전할 텐데 그때도 이제 마치 등반 중에 동료 셀프 한 명이 한 7,500m 지점에서 뭐 빙하 이제 쇠락 떨어지는 걸 막고서 네. 결국엔 내추럴 이제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시신을 수집해서 내려와서 그다음 베이스 캠프 도착해가지고 그 이제 헬리콥터로 이제 그 시신을 보내고 장례 절차를 밝게 하고 저는 이제 그 다시 이제 고민 끝에 다시 이제 그 다시 도전하게 된 거예요.
0: 네.
1: 연락이 됐어요. 그 그리고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이번에 꼭 정상을 한번 마지막 도전이 다음 도전해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결국엔 8,500m 지점에서 둘이 이제 그 죽음의 비박을 하게 된 겁니다.
0: 박무택 대원하고 네, 어몽이 대장님하고
1: 네,
0: 단 둘이서.
1: 네, 단 둘이서 절벽에 네. 매달렸어요.
0: 아.
1: 네, 밤에 딱 8시경쯤에 이제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0: 네, 네. 네.
1: 눈이 워낙 많이 많아가지고 뭐 아주 체력이 다 고갈되고 날도 이제 깜깜해지고 어둡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 못할 그런 딱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달린 채로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거기서 절벽 매달린 채로 결국엔 저희가 저도 그렇고 그 후배도 그렇고 그 밤을 죽음의 밤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아침을 맞이 한 겁니다.
0: 아.
1: 10시간을 그대로 그냥 절벽 매달린 채로 밤 그 8시부터 아니 10시간을 그대로 매달린 채로
0: 시발라야 그 빙벽 저 높은 데 예, 매달려서 그렇죠. 밤새 8,500, 눈을 맞으면서
1: 8,500m 지점에서 그런데 예, 거기서 산되는 것 자체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떻게 어쨌든 그 죽음의 밤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또 한 100여 미터를 기어서 사력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성공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그 후배랑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그걸 다 이겨내고 성공하고 살아서 돌아오는데 이 후배가 이제 그 중국 쪽으로 이제 자기 학교 이제 선후배들하고 같이 산악부에서 대학 산악부인데 계명대학교 그 대학 산악부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이제 에베레스트 원정을 간다는 거예요.
0: 네, 네.
1: 자기가 이제 그 같이 대원들하고 선후배들하고.

0: 거기에 가서 꼭 잘 성공하기 바란다. 저도 이제 그때 팔찜대 13스폰지 얄록하기는 봉우리 8,500m 되는 네. 산을 등반하고 등정을 가려고 하고 갔었거든요. 같이 가서 이제 그 친구는 중국 쪽으로 가서 등반으로 갔고 나는 저는 이제 네팔에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인사라고 헤어졌고 제가 먼저 성공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다음 중국 쪽으로 갔죠.
1: 네.
0: 근데 결국에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귀국해서 나중에 뉴스를 보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1: 그래서 피보를 들으셨군요.
0: 예. 말씀드렸던 내려오다가 오다가 좀 어떤 상황이 되고 결국에 이제 그 같이 정상 올라갔던 재학생 후배 역시도 이제 실종되고 또 그 후배를 방부댁 대원을 구하러 올라갔던 그 대장도 부대장도 결국엔 만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실종된 거예요. 솔직히 성공하고 나서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한 명은 이제 매달린 채로 방부댁 대원은 거기서 줄에 매달린 채로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고 두 명은 이제 실종이 다 돼버린 거예요.
1: 찾을 수 없고.
0: 예, 없게 된 겁니다. 예. 어디를 갔는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 소식을 이제 듣고 그 뉴스를 통해서 보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어쨌든 제가 그 위치가 딱 어딘가를 제가 이제 왜냐 그쪽으로 내 정상 올라간 그 전에 정상 올라갔기 때문에
1: 아시니까 네, 거기가 어딘지
0: 오늘 어떤 지점인지 알죠 제가
1: 예,
0: 알고
1: 예.
0: 또 한국에 우리 대원 이걸 또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요 그 정상 직하에 그 후배가 매달리는 거를 그러면서 제가 살림 보면서 이건 그대로 놔줄 순 없다 왜냐 이게 뭐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닥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디가 실종돼 있는 것도 실종이 된 것도 아니고 정상을 가는 길목에 딱 거기 이렇게 줄에 매달리는 겁니다. 길목에.
1: 네네. 그러니까
0: 야 이거는 어떻게 매달려 둘 수는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줄 끊어서 내려서 어쨌든 뭐 신을 가지고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이렇게 묻든가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배하고 인연을 생각해서 이제 이건 내가 시즌을 꼭 수습해야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정확히 4호나 2005년도에 이제 흉만 원정대라는 시즌을 정상을 가는 그 성공을 위해서 정상을 도전하는 그런 등반팀이 아니고 정상 직하에 있는 그 시즌을 수습하는 히말라야 등반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시수습 원정대가 결정된 거죠.
1: 근데 그걸 찾아 또 그거 네. 운구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0: 진짜 다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시즌을 수습하러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1: 예.
0: 야, 그것이 그 낮은 지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상 직하에 있는 그 지점에 있는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거다. 어떤 히말라 등반사에서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사례가
1: 예.
0: 없어요.
1: 예.
0: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일반 구조 이런 그 구조 훈련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산에서 이런 구조 훈련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1: 네.
0: 아 그냥 뭐 시신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그냥 끌고 내려오면 되지 않겠나라고. 막연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수습하는 과정에 또 날씨가 급변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잘못되고 그러면 또 다른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모험적인 어떤 히말라야 등반사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어떤 시신 수습을 하기 위한 원정대였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무조건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갔고.
1: 네.
0: 그래가지고 결국 한 달 넘게 만에 이제 그 시신을 결국엔 수습을 해줘. 줄을 끊고 눈을 다 걷어내서 시신을 운구할 때 무게가 뭐 엄청나죠.
1: 네.
0: 진짜 100kg 넘는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서 이제
1: 네.
0: 지금은 냉동인간인 거죠.
1: 네,
0: 지금
1: 네.
0: 그대로 깨끗하게 진짜. 그래서 그 시신을 운구할 때 너무 엄청나게 뭐 그래갖고 그때 우리 현지 이제 우리 셀파들 현지 고산족 셀파들이 같이 이제 같이 운구하는데 와 진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뭐 많은
1: 네.
0: 시간과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하고
1: 세계 등반사에 예, 처음 있었던
0: 예, 위험하고 그래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어느 시점에 제가 이제 한 3-4시간 정도 그 시즌을 운구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또 급변하는 겁니다.
1: 네.
0: 막 바람이 확 불면서 막 에스가 끼고 구름이 있고 막 약간 눈발도 눈보라치 막 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아 여기까지인 것 같다. 더 이상 욕심을 냈다간 결국 우리까지도 이제 이게 이제 큰
1: 네.
0: 사고가 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제 야 여기서 이제 빨리 시선을 수습하자. 그래 결국엔 그 약간 언덕 위에 이제 그
1: 네.
0: 제가 그쪽 길을 정상을 가봤었으니까 그쪽에 양지바른 곳에 이제 빨리 뭐 좀 돌을 걷어내고 파자. 그래 거기다 이제 시선을 안착하고 돌모돌모 해주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내려왔죠.
1: 네.
0: 근데 어떤 그런 전 과정에 그것을 그때 이제 방송팀이 같이 가가지고
1: 저도 방송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0: 아이베리스라고 해요. 다큐멘터리로 이제 2부작으로 방송이 됐거든요. 그게 방송이 되면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많은 시청자들 눈물을 흘리고 막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히말라야라는 영화로.
1: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0: 아유, 그런 경험은 진짜 뭐 그 산을 오를 때마다 뭐 여러 차례 겪게 되는 경우인데 안나푸르나라는 산이죠. 안나푸르나.
1: 네네.
0: 네, 8,091m인데 이 산은 제가 네 번을 가서 실패하고 다섯 번째 만에 성공한 겁니다.
1: 아.
0: 네, 8,000m 산 하나를 그 산 하나만을 네 번씩이나 가서 실패했어요.
1: 예.
0: 그리고 다섯 번째 만에 성공했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도전할 때 거기서 동료 셀파 한 명이 해발 5,500m 눈밭을 걸어가다가 히트크리파에서 빠져가지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어요.
1: 아.
0: 제 눈앞에서 거기에 저보다 한 10여 m 앞에 가던 동료가 잠깐 거기에 숙이고 딱 드니까 사람이 싹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요 순간 요 찰나에 사람이 없어요. 눈밭 크리파 빙하 속으로 빠진 겁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시신을 또 줄 타고 내려가서 몽구를 하고 내 세 번째 그렇게 실패하고 네 번째 또 갔어요.
1: 네.
0: 또 갔는데 결국 네 번째는 제가 7,600m 지점에서 한 앞에 올라가던 셀파가 또 미끄러지는 걸 그 친구를 잡겠다고 했다가 그 줄이 로프가 제 발목을 감고 떨어져가지고 30m 빙벽을 밑으로 추락해가지고 제 오른쪽 발이 다 완전 골절된 거예요.
1: 네.
0: 줄에 감김해서. 그래가지고 발목이 180도 안 돌아갔습니다.
1: 아.
0: 그 다리를 완전히 뭐 뼈가 다 깨지고 그다음에 인대가 다 끊어진 이 덜렁덜렁 다리를 가지고 2박 3일을 7,600m에서 4,500m까지 한 발로 2박 3일 동안 제가 거기 내려왔어요. 줄에 매달렸습니다.
1: 네, 예, 정말 예. 초인적인 힘으로 내려오셨네요.
0: 예, 그렇죠. 그래서 구조됐었죠. 예. 헬리콥터로 구조되고 결국에 이제 거기 네팔에서 수술 못하고 한국까지 와서 후송돼서 이제 한국에서 대수술 받고 그랬죠. 예.
1: 사실 그 어몽길 대장님의 이런 스토리는 저희가 밤새 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히말라야에 16좌 안등하셨는데 마지막 봉우리 로체샤를 올라가셨을 네, 때 그때 극한의 공포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0: 네,
1: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0: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1: 그때 경험으로 네팔의 휴먼 스쿨을 세우게 되셨다는 얘기
0: 그렇죠.
1: 들었어요.
0: 그 간절함.
1: 네.
0: 제발 16좌 성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꼭 여기 잡아두시지 말고요. 제가 10명의 동료를 제가 히말라야에서 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잡아두지 말고 저를 살려서 내려보내 주셔야 됩니다. 왜? 저라도 살아남아서 먼저 간 동료들, 유가족들, 자녀들들 제가 돌봐야 될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저를 내려보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히말라야 척박과 히말라야 산 속에서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자란 저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의료의 혜택도 못 받고 교육의 혜택도 못 받고 또다시 부모님으로 대물대는 가난의 고리도 끊지 못하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쟤들도 저렇게 그냥 또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저 아이들을 볼 때 이건 아니다. 저 아이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배고프다? 갖다 줘. 먹을 갖다 줘. 춥다? 옷을 갖다. 그건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냐. 지속적인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워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아, 그럼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1: 네.
0: 이런 것이 그 간절함의 염원에 그런 히말라야 신이 저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해라. 그래. 너 그것만 하지 말고 자녀만 유가족만 도울 게 아니고 너 앞으로 학교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일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그런 깨우침을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성공하게 해주시고 저를 꼭 산을 내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제가 진짜 보니까 성공을 하고 산을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히말라야가 저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까? 그럼 저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몽길 휴먼재단을 2008년도 5월 28일 설립을 해서 지금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호주에 지금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학교를 교육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를 짓고 있는 거예요.
1: 그 휴먼 스쿨이 지금 몇 군데나 세워졌나요?
0: 지금 학교 20개 제 지역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그 3,450m 셀파들의 고향 그쪽에 자그마한 병원도 하나 짓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16번째 학교에는 또 그 한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 실내 체육관도 져줬고
1: 네.
0: 그다음에 또 2015년도 지진으로 인해서 에베레스트 그쪽 지역 산 속에 이제 큰 옛날 오래된 그 명승 고찰이 절이 이제 붕괴가 됐는데 무너졌는데 그런 절에 이제 새로 또 불사절도 새로 하나 졌고 그다음에 네. 스님들 공방 그런 네. 것도 져주고 그래서 교육사업을 지금 계속 아이들 장학금 지원 사업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0: 우리 어몽길 대장님이 지금 이제 요즘 굉장히 바쁘세요. 네.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준비하시느라고.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사실 산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화가 되면 네. 그게 울림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1: 네, 예. 그럼요. 진짜 그 감동은 이게 실제 이게 우리 상상으로 이렇게 뭐 어떤 가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만드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고 그런 어떤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니까
0: 네.
1: 다 이렇게 그 와닿는 것이 느낌이라는 것이 더 그 강하고 뭐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0: 예. 그리고 거기 정말 진짜 극한 상황.
1: 예예예. 예, 예.
0: 인간의 한계.
1: 예예예. 예, 예. 그렇죠.
0: 또 극복 이런 게 다 서사가 나오는.
1: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런 동감이 이렇게 보는 그 시청자들 하여금 관객 그러니까 관객들 하여금 더 이렇게 그 예. 빨려 들어가게 하고 이해가 더 깊고 더 이렇게 감동이 더 큰 울림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이죠.
0: 네. 예. 이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올해 11회째라고 하더라고요.
1: 네네네.
0: 올해 영화제에서 예. 뭘 좀 눈여겨 보면 좋을까요?
1: 거기 그 저 인공 암벽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0: 네. 예.
1: 거기에 이제 인공 암벽장을 활용한 차박극장.
0: 아.
1: 예. 차박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자갈마당 그 텐트에서 텐트 안에서
0: 네.
1: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텐트 극장이 있고요. 또 숲속에서
0: 네.
1: 그 숲에서 자연 그 숲속에서 이렇게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클래식 그런 극장도 있고.
0: 기가 막히겠네요.
1: 예,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이 자연 속에서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는
0: 네.
1: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산악 영화제니까
0: 예.
1: 그런 걸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이렇게 마련한 거고.
0: 네, 영화 자체도 특별하지만
1: 예, 예,
0: 영화를
1: 예.
0: 볼 수 있는 곳도 특별하고.
1: 그렇죠.
0: 개막작은 어떤 작품입니까?
1: 개막작은 이제 K2 그림자를 네. 따라서 라는
0: 예.
1: 그 영화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실화 다큐멘터리인데.
0: K2면은 에베레스트 다음
1: 예, 그렇죠.
0: 높은 봉우리죠.
1: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8,611m.
0: 네네.
1: 예, 그 K2란 파키스탄에 있는 사이인데 예, 프랑스 알피니스트 벵자맹이라는 그 벵자맹 그 베데린이 K2에서 이제 그 겪은 그 등반하면서 겪은 어떤 모든 상황들
0: 네.
1: 이런 기록들을 이제 실화를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그 고난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들 상황들을 겪으면서 실제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성공하죠. 성공해
0: 네.
1: 내려올 때 이제 스키를 타고 이제 저
0: 아.
1: 패러글링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어쨌든
0: K2의 그 장관을
1: 예. 그렇죠.
0: 보실 수가 있겠어요.
1: 전 과정을 다 이제
0: 예.
1: 거기 실화를 이제 영화로 만든. 그 지금
0: 네.
1: 영화입니다. 또 개막작은 예, 예.
0: 9월 18일부터
1: 네,
0: 시작이
1: 예,
0: 된다고
1: 예,
0: 하는데
1: 20일까지 5일간 그 개막이 됩니다.
0: 예.
1: 예, 18일 이제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0: 그 산악 영화제 보러 가시면 영화도 이제 보지만은 예. 가신 김에 영남알프스 얼마나 멋져요. 거기 등반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맞습니다.
0: 어떤 봉우리 하나 좀 추천해 주십시오.
1: 그 말 그대로 이제 영화제를 하는 장소가
0: 네.
1: 신불산 그 자락이거든요.
0: 네네.
1: 그 밑에 그 자락 계곡에서 이제 영화제 모든 장소가 어찌 다 있어요. 그래서 신불산이라든가 더 이제 좀 산행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간월제 거기는 이제 임도가 있거든요.
0: 네네.
1: 임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남녀노소가 누구나 이렇게 쉽게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하나 이제 제거든요.
0: 네.
1: 거기 올라가면 이제 그 갈대와식 쫙 평평원이 이렇게 펼쳐진 게 너무나 아름답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가
0: 영남알프스.
1: 예, 신불산이나 간월제.
0: 간월제.
1: 예, 간월제가
0: 예.
1: 남녀노소가 누구나 가족끼리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가.
0: 제가
1: 예.
0: 그 갈대인가요? 억새인가요?
1: 예,
0: 하여튼
1: 예, 억새.
0: 제가
1: 예,
0: 보면서 억새
1: 예,
0: 보면서
1: 예, 예.
0: 언젠가 한번 영남알프스 가보고 싶은 그 장관이 펼쳐지는
1: 예,
0: 그
1: 네,
0: 곳이군요.
1: 제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0: 예,
1: 좋습니다. 예.
0: 예. 이번 영화제에서 우리 어몽길 예. 대장님이 장항준 감독님하고 특별한 대담도 하신다고.
1: 아, 예, 예, 예. 왕가상.
0: 예.
1: 장항준 감독님이 진짜 올해 뭐 엄청난 뭐 저 영화로 관객이 동원됐던 관객들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0: 네.
1: 1,300만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뭐
0: 예.
1: 그 왕가사는 남자라는 그
0: 네.
1: 영화. 예, 저희 그 조상님이신 그 어몽도 그 조상님께서 이제 그 단종의 어떤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
0: 아, 엄대장님의 응. 조상님이셨어요?
1: 아, 그럼요. 예,
0: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1: 예예예 예, 예, 예. 그분이 예,
0: 거기서 조상님. 약간 예. 뭐 영화니까 각색됐겠지만은 예, 예. 그 유해진 씨가
1: 예, 예, 맞습니다.
0: 수습하는 걸로
1: 예,
0: 나오는데
1: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약간 뭐 이제 와. 실화하고는 조금 약간 이게 좀 저긴 하지만 어떤 영화를 어쨌든 어쨌든 관객의 어떤 이게 어쨌든 약간 좀 뭐 이렇게 각색을 하긴 했지만요.
0: 네네.
1: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엄홍덕 조상님께서 그 이제 단종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면 3대를 멸한다는 그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중재를 아. 중재를 이렇게 내렸는데 불구하고
0: 네.
1: 저희가 엄홍덕 그 조상님께서 이제 그 시신을 호장 그저 마을에 이제 그 호장이셨는데 그 당시에
0: 네네.
1: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걸 시신을 수습하고 결국에 이제 우리 그 조상들이 저 가족들이 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거죠.
0: 그 엄흥도하고 네. 이 울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 아, 저희가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 조상님께서 아들들이
0: 네.
1: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저는 이제 평원도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하고. 또 네. 일본은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하나 일본은 이제 충청도 쪽 이렇게 가고. 그런데
0: 네.
1: 이제 경상도 쪽에 이제 좀 울주군 쪽 이쪽으로 많이 좀
0: 아.
1: 내려오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셔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0: 예.
1: 우리
0: 엄씨들이 거기 엄씨들이 거기 살게 거기 됐군요.
1: 살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0: 네, 아유 울산 그 예.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예. 집행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운명이었네요.
1: 네, 글쎄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예.
0: 예. 예. 아, 네, 영화제도 잘 치르시고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셨으면 좋겠고요.
1: 예, 예, 예.
0: 히말라야 16좌를 모두 오르셨습니다. 우리 엄대장님은.
1: 네, 네, 네.
0: 이제는 이제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다.
1: 예,
0: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산으로 보면 어디쯤 계신 것 같으세요?
1: 저 이제 대전의 8000m 16좌는 끝을 내고요.
0: 네.
1: 인생의 이제 제2의 이제 인생 17좌에 또 도전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것이 바로 이제 어몽길 희모재단이라는 산입니다.
0: 아, 그게 이제 예, 17번째 산이군요.
1: 예, 예, 산입니다. 그래서
0: 네.
1: 그 재단을 통해서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오지에 제가 히말라야에서 받은 은혜와 도움을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면 살아야겠다는 제가 히말라야 깨우침을 받고서 지금 내가 이제 학교를 하나씩 짓고 있는데
0: 네.
1: 어쨌든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오지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이 제2의 인생의 17자고 도전이고 목표고 꿈입니다.
0: 네.
1: 예.
0: 40년 가까이 산을 오르셨죠.
1: 네네네.
0: 예. 가장 산이 준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0: 네.
1: 물론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어쨌든 성장 과정에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움을 통해서 제가 인생을 뭐 지식을 터득하고 인생의
0: 네.
1: 지혜를 터득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깨우침과 깨달음과 저에게 어쨌든 나침반 역할 같은 어쨌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고 제 인생의 이제 뗄래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운명적인
0: 네.
1: 관계이자 제 인생의 납천판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 네. 네. 아, 이제 17번째 산도
1: 네. 네.
0: 무사히 멋지게 완등하시기를.
1: 네. 네.
0: 네팔에 휴먼스쿨이 진짜 네. 많이 생겨나고 거기서
1: 네.
0: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1: 네. 네.
0: 그런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네. 네.
0: 예.
1: 알겠습니다.
0: 네팔
1: 네.
0: 대홍수 때문에
1: 네.
0: 지금 많은 분들이 네팔 현지 분들도
1: 네.
0: 뭐 시름에 잠겨 있고 그럴 텐데 혹시
1: 네.
0: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1: 진짜 너무나 제가 이번 이 홍수 대쓰나미 그 사태를 보면서 재난 상황을 보면서 진짜 뭐 자연의 어떤 위대한 엄청난 그 진짜 힘 앞에 인간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0: 네.
1: 우리가 이 진짜 너무나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 사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번 대홍수 참사로 인해서 진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진짜 더군다나 아직도 이제 실종자들을 지금 수색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빨리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실종자분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수색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생사가 확인됐으면 네. 좋겠고요. 또 그 현재 상황에서 진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좀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진짜

0: 그 상황을 이렇게 살고 있는 현지 지금 그쪽 분들이 진짜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어쨌든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어쨌든 하루빨리 이거 원상태로 복구가 되고 빨리 그 실종자들이 빨리 어쨌든 잘 어쨌든 네. 생사가 확인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1: 네. 네. 누구보다도 히말라야를 사랑하는 네. 엄홍길 대장님의 네. 진짜 진심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를 완등한 산악인에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또 산과 자연의 이야기를 영화로 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의 산을 오르고 있는 엄홍길 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전남권, 경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는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제주도 산지, 중산 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1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호우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4도에서 2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51%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야권 의원들의 반발 속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여권 주도로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항의 후 퇴장했습니다. 국방위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반대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보고서 채택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코스피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04% 내린 6,715.41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76% 오른 822.18의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원 60전 오른 1382원 20전으로 3주 만에 1380원을 넘었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활동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 복귀하지만 정부 합동대응팀은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금광에서 갱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작업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0: 또 다른 60대 남성 작업자 한 명은 다리를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시 갱도 입구에서 약 250m 들어간 지점에서 두 명이 작업하던 중 위쪽에 있던 바위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해 출소한 뒤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앞서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봉대산 일대에 산불을 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출소했으며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라고 불린 연쇄 방화범입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한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 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 절차 등을 계기로 마련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특약 매입과 위수탁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됩니다. 제주와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200여 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법 제5회 2 민사부는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해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6차례 올렸습니다. 경찰이 전현직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 전북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과 수행원 밥값을 본인이 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제주와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제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모레까지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광주, 남부와 경남에도 내일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1: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물가가 너무 높고 이런 상태가 오래됐다면서 연준위원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한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끈질기게 요구해왔었는데요.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고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오늘 밤 일라디오 9월 1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내일 오전 10시인가요?
1: 10시에서 11시 정도.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0: 이후에 이제 7번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1: 네,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역대 전례 대통령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한 두 배 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어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으로 자주 하긴 했지만 예. 정기적인 기자회견에 비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더 비교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 5배 그러니까 7배 정도 많다는 그런 수치가 조사가 됐거든요. 예. 사실 그런 건 다 자신감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은 좀 출발부터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는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전국도 막히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거고요. 좀 비유를 쉽게 해드리면 지금까지는 나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성적표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네. 이제는 내가 시험에 망한 이유를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자회견에서는 가장 먼저 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제 공은 대통령한테 넘어갔고 그대로 임명할지 아니면 좀 더 여론을 지켜볼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임 개헌 논란도 있는데요.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거나 재검증을 받은 만큼 이제 인사 검증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질문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어떻게 할 건지, 부동산 문제는 또 어떻게 정책을 수정할 건지 이런 문제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인데요. 질문은 충분히 쌓였고요. 이제 대통령이 얼마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인사청문회 후보 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은 됐는데 여당 주도로
1: 네.
0: 채택이 됐고 국민의힘은 아예 뭐 표결하기 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 이틀 만에 민주당이 두 후보자한테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은 아 이건 의혹 안 풀렸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김승원 후보자 보고서 처리할 때는 표결 직전에 모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신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회의에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충돌이 가장 거셌던 인물 아무래도 김 후보자입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는 민원을 이걸 식약처에 전달한 게 단순히 민원 처리였는지 아니면 청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는데요.
0: 네.
1: 김 후보자는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이 정도면 의혹이 좀 풀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새롭게 해명한 게 없는데도 민주당이 너무 빨리 합격 도장 찍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0: 예.
1: 검사를 해보지도 않고 이상 없다 이런 진단서 먼저 써줬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취모 그러니까 공소취소 모임을 좀 주장을 해온 주도를 해온 그런 인물인 만큼
0: 예.
1: 임명 자체가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례랑 또 배우자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장관 업무를 맡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도 다행히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여야가 함께 보고서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물론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요. 의견은 달라도 절차에는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승원,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맞불을 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아예 취소해버렸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랑 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처리도 미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김승원 후보자 국회 검증 절차는 모두 끝났는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뭐 장외 투쟁까지 지금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1: 네.
0: 예,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갈등을 빚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두 사람의 좀 같은 깃발을 내는 모습인데요.
0: 네.
1: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하면 거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도 장외 투쟁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승원 후보자라는 공동의 적이 좀 생기면서 갈등 관계였던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정치권 대학관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실제 상황은 좀 복잡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표적은 같지만 야권에서는 4개의 계산기를 돌리고 있다 이런 건데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 생각이 좀 다르고요. 장동혁 대표와 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건데 먼저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승원 후보자 문제를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명명을 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친한계 의원들 오늘 취재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신중한 분위기였고요. 한 의원이 별도로 집회를 열고 지지자들을 모으면 당 내에서 이걸 연대가 아니라 당 밖에 세력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복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복당의 문이 좀 더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게 저번 6.3 지방선거 때 부산 북구갑에 내려가서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진종호 의원 있잖아요. 네.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아주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장외투쟁에 함께하게 되면 혹시 우리도 네. 징계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함께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조국 사태도 국민들이 먼저 움직였던 것처럼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신중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 대표의 속내도 단순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번 검증전은 한동훈 의원이 가져갔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0: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로서는 제1야당 수장이 무소속 의원 한 명한테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취재를 했을 때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 대표가 장외투쟁에 좀 뜻을 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원내 대표,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취재를 해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외투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까 이때 국회를 비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지지자들을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장외로 나가면 이게 묻힐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고요. 결국 이제 한동훈 의원이랑 장동혁 대표가 당장 손을 잡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셈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정부가 이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명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를 공개하면서 방을 나섰지만은 여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뭐 지명 철회 요구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어떻습니까? 이제 김지용 지명자가 기용이 될지 안 될지 네. 지금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1: 일단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일단 김지용 지명자를 그대로 기용하겠다 이런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다만 이제 인사청 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보내진 않고 있고요. 겉으로는 방어하고 있지만 실제 임명 절차에는 잠시 아주 잠시 브레이크를 건 모습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김 지명자한테 개인적인 비위가 있느냐 이건 아니에요. 네. 어떤 거냐면 사실 김 지명자가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좀 반대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이 이름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당 강경파에서는 사실 검찰 수사권 떼어내서 만든 새 기관을 검찰개혁 반대한 인물한테 맡기는 게 맞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방어에 좀 나섰습니다. 김 지명자가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원칙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실제로 지금 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나는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0: 예, 예.
1: 이걸 좀 인용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에는 검수완박 이걸 반대한 게 단순히 분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문제를 걱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윤 검사다 이런 지명에 대해서도 좀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김 지명자가 윤 전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재수사를 지시한 적이 있다는 점 이걸 좀 내세웠고요. 그리고 검찰 안팎에서도 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나 뭐 친문이나 이런 정치적 색채는 좀 얕다 이런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네, 이런 김지용 지명자를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뭐 날선 비판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서 이거 최근에 추지사의 행보를 두고 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추미애 지사 지금 중앙정부랑 경기도 양쪽에서 동시에 전선을 좀 넓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지용

0: 지면자 문제로 이제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기도에서는 재정 운용 이걸 둘러싼 논란이랑 사퇴 청원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손으로는 중앙 정부랑 싸우고 또 다른 손으로는 지역의 반발을 좀 막는 모습인데요. 추지사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 이거는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이런 소신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개혁 추진하려면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잘못된 인사는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 여당 소속 도지사가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아무래도 수위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민석 대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도지사가 할 발언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공개적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상황도 사실 녹록진 않은데요.
1: 재정 뭐 비상상황 선언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추지사 취임 뒤에 바로 재정 비상상황 선언했고요.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전임 김동연 지사 때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서 재정난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복지 민생 사업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민들의 반발이 상당했고 또 추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공식 답변 기준을 넘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당적 버리라 이런 청원도 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추지사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경기도의 시집온 며느리에 좀 비태기도 했습니다. 예. 부잣집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금고는 비어있고 빈 문서만 쌓여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 안 쫓겨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정사태 수사하고 있는 선관위 특별검사팀, 중앙선관위 또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뭐 선관위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특검 출범한 지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선관위 그리고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지역 선관위까지 모두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이랑 또 디지털 자료 분석하는 인력까지 한 75명 정도 투입이 됐다고 하고요. 핵심은 아무래도 투표용지 왜 모자랐냐 이걸 살펴보는 건데요. 네. 단순하게 계산을 착오한 건지 아니면 보고랑 대응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했는지 좀 살펴보는 건데 사실 투표용지 한 장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잖아요. 국민 한 사람의 투표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에만 그치지 않고 특검은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 이랑 외유성 출장 논란, 부정 채용, 승진 그리고 특정 업체랑 유착까지 모두 12개 의혹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압수수색 12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오늘 끝내지 못한 곳은 영장 집행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뉴스픽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소식 뭐 많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이 뭐 아마 될 것 같다는 소식을 경제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1: 네.
0: 이게 좀 금리 올린 게 좀 오랜만인 거죠?
1: 오랜만이죠. 네. 한 3년쯤
0: 3년
1: 됐고요.
0: 2개월. 예, 예. 네. 예. 역시 이제 뭐 배경은 물가가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1: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뭐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는 사실은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예. 평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리가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이렇게 딱 고정적이지 않고 언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로 네. 얘기하잖아요. 3.75에서 4.00%로 올랐는데 만장일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미국은 그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내리자 내리자 내리자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계속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0: 맞습니다.
1: 금리 계속 내리자고 했는데 그

0: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첫 금리 결정이었는데 예. 만장일치로 당연히 의장도 동의했다는 얘기죠. 같이 금리 인상에 손을 들어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와는 전혀 반대로 갔다. 그런데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경제를 진단을 해요. 항상 이제 그렇죠. 브리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활동 탄탄하고 소비도 버티고 있고 투자도 강하고 실업률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2%였던 걸 2.3%로 올렸고 실업률 전망은 4.3에서 4.1. 내년 내후년에도 조금씩 조금씩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1: 물가.
0: 예, 그래서 워시 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강하고 강해졌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요인이 뭐 당연히 여러 가지겠죠. 뭐 일단은 중동 정세 때문에 당연히 유가 제일 문제죠. 그럼 또 100달러 배럴당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1: 그렇죠.
0: 이것도 문제죠.
1: 우리는 이것도 예상했잖아요.
0: 그렇죠.
1: 관세 뭐 올릴 때부터.
0: 이걸 예상을 못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뭐 당연한 건데.
1: 그러니까요.
0: 예예. 예. 트럼프 관세도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게 아니고 뭐 다 네. 고용 소비 버티고 사실은 설비 투자도 늘어납니다. AI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물가를 올리는 압력이 사실은 여전하고 수요가 식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더 고민이에요. 경기가 나빠버리면 물가가 좀 높으면 금리 올리면 되거든요. 금리 내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돼도 아직까지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정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네. 판단은. 그래서 이런 판단에서 연준이 경기 둔화 위험성보다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더 염두에 두고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1: 예, 경제가 지금 이제 충분히 버텨줄 힘이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또 금리를 올려도 괜찮고 네. 오히려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는 거겠죠.
0: 금리 인상이 다소 무리수가 있더라도 받아들일 네. 수 있는 정도의 경제 체력이 된다라는
1: 예.
0: 거죠.
1: 예. 자, 이번 금리 인상 사실 이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결정입니다.
0: 네.
1: 예. 경제의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보다는 이제 오랫동안 이어오던 금리를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었다.
1: 네.
0: 그러니까 계속 내리자 얘기만 했다가 이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선회했다는 거를 가장 포인트로 보셔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1: 사실 뭐 올 초만 해도 금리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봤었거든요.
0: 그렇죠. 예예. 네. 예. 정부의 압력도 상당히
1: 강했고. 그러니까요.
0: 네. 지난 몇 년간의 미국 금융시장 어쨌든 금리를 내리냐 말 거냐 이걸 고민해왔는데 이제는 올리는 방향으로 가버렸다 한 번. 연준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올해 말에 정책금리를 3.8% 내년 말에는 3.6%로 예상을 했습니다.
1: 예.
0: 쭉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 말 내년 말 모두 4.1%가 될 거다. 2028년 전망도 3.4% 기존에서 3.9%로 올렸습니다. 근데 연준 정책위원들 가운데 19명 뭐 20명 가까이 되는데 16명이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걸로 일단 봤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더 올릴 여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1: 그렇죠.
0: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연내 금리 인상이 최소한 한 번 이상 더 있을 거다. 한 2명 정도는 두 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럼 내년 말쯤에는 어떻게 될 거냐를 전망을 이 연준 의원들이 또 했습니다.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전망이 엇갈립니다. 추가 더 인상될 거다 내년에. 와 상당폭 내년에는 인하할 수 있을 거다로 갈렸습니다. 이 두 입장의 평균을 내다 보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4.1%로 올해 전망치와 비슷한 전망치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4.1%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는 있죠. 이제 내년에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판단이 엇갈리는 것과 반면에 올해는 어쨌든 다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까지는. 그럼 이번 금리 조정이 진짜 이제 미국 경제 변곡점, 금리가 계속 이제 인상 방향으로 가는 변곡점이 될 거냐. 요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 조금 봐야죠. 이게 한 번이었으니까 두 번까지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유가가 만약 떨어지고 지금 떨어지기 조금 희박해 보이지만 물가가 빨리 그걸 빌미로 안정될 수 있으면 이번 인상은 일회성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연준의 위원들이 정책위원들이 아, 올해까지는 무조건 오를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이제 마락 추가 인상이 있다. 반대로 이러면 이번 결정이 정말 이제 변곡점, 새로운 사이클의 시각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1: 예. 어떤 뭐 예상을 하면서 이게 점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점에 이제 평균을 내서 예상한다고 제가 예. 들었는데 아무튼 올해까지는 좀 오르는 쪽에다가 좀 점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제에 뭐 탄탄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문제가 이제 물가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과거에도 뭐 이런 비슷한 전례는 많지 않았습니까?
0: 사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바이든 정부 때도 바이든 정부가 왜 선거에서 패했느냐.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했느냐고. 그때 가장 화두였던 게 경제였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경제 불만을 품고 트럼프를 뽑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물가. 바이든 때도 거시경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미국 경제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성장 고용도 괜찮았고 그런데 물가가 미국의 이제 기준에 2% 인상인데 이 2%로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의 경제 어떤 체질 자체가 갖는 구조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 때 지금 다 뭔가 이 요인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때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은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재정 수요가 기본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민간 경기가 조금 식어도 정부가 재정 투자를 막 하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공급망 충격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때도 바이든 때도 뭐 예를 들면 노력을 하고 트럼프 때도 이제 우리 중국에서 좀 벗어나야 돼. 공급망을 좀 바꿔봐야 돼. 이러면서 관세 매기고 안보 비용 더 지불하고 생산을 미국 내에서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산업정책 측면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제한 정책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1: 인건비.
0: 인건비가 오르죠.
1: 그렇죠.
0: 서비스 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물가가 인상할 요인만 정책적으로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게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때도 그렇고 조금 양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AI 정책 지금 계속 이제 드라이브 걸잖아요. 뭐 지금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기본 방향이 아직 꺾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AI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여러 문제가 이 AI로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 해결된다. 이걸로 AI가 돌아가면 생산력이 향상된다. 탈세계화 우리가 공급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AI 드라이브를 거는데 지금 AI도 이걸 마구 발전시키는데 벌써 파열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1: 속도 조절로 나오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데는 뭐 단순히 뭐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크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상당히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물가가 높은 건 다 아는데 또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은 물가를 더
0: 가잖아요.
1: 올리는 정책들만
0: 맞아요.
1: 나오고 예. 예. 코로나 때 돈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물가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 글쎄요.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정책들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것도 요구를 해왔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서 케빈 워시 그 임명할 때도 이제는 금리 이제 내릴 사람으로 사실 지목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완전 반대로 갔어요. 굉장히 불만이 클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그 케빈 워시 의장을 임명할 때 뭐 이제는 다 해결됐다는
1: 네,
0: 식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고 예예 예. 그리고 연준의 어떤 독립성을 흔들면서까지 대폭의 금리 인하를 주장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야 기업이나 가계 대출 부담도 줄고 그래야지 뭐 투자도 소비도 더 살아날 거고 주택시장에도 호재가 있을 거고 그래야지 경기가 돌아가고 정부 입장에서는 저 막대한 정부 부채에 이자라도 좀 덜 내야 될 거니까 금리가 다운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금리가 딱 인상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금리가 이렇게 지금 막 3.75,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1% 혹은 그 이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예.
0: 전혀 지금 흐름과 반대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금리를 낮추려고 전에 있었던 파월 의장 그렇게 힘들게 몰아내고
1: 엄청 싸웠잖아요.
0: 예, 워시를 앉혔는데 임기 첫 금리 결정에서 저렇게 해버리면 예, 대통령이 뭐가 되냐라고 생각하는
1: 약간
0: 거죠.
1: 약간 이제 배신당했던 그런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상당히 모순이 있잖아요. 낮은 그렇죠. 금리 강한 성장 주장하면서 관세 매기고 그 수입품값 올려버리고 이민정책 계속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니까 연준이 사실은 워시 네. 의장이 여기 만장일치에 본인도 손을 들었다는 건 정말 오죽했으면 안 풀리니까.
1: 경제학자 예. 뭐 경제 관련자로서 약간 양심이 있다.
0: 놔둘 수는 없는 예. 거예요. 지금.
1: 금리 내리면 예. 물가 더 오를 텐데 그건
0: 그렇죠.
1: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0: 예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이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식 경제정책, 예. 트럼프식 정부 방향이 맞았느냐 하는 논쟁으로도 이제 이어질 거란 얘기죠.
1: 그렇군요. 보통 올해 또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이제 무엇보다 우리는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많기 때문에
0: 오늘도 뭐
1: 네, 파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미국에서는 그 미중 정상회담 소식으로 뭐 거의

0: 협상, 첨단 기술, 대만 얘기 빠질 수 없고 군사 안보, 뭐 좀 더 가면 이란, 북한 이런 국제 안보까지 이렇게 몇 가지 덩어리가 갈 겁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주목받는 거는 이제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당연히 통상 관세 주요 의제가 되겠죠. 이 미국하고 중국이 각각 서로 힘드니까 서로 관세 전쟁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유예도 해시켜놓은 상태고 유예를 좀 연장하고 각각 300억 달러 규모 상품을 선정해서 상호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예. 예. 이 300억 달러의 상품은 이렇게 덜 민감한 품목들. 예를 들면 농산물, 에너지, 또 중국산 제조업 중간재 이런 품목들이 이제 돼요. 이제 양국이 굉장히 나를 세우고 있는 첨단 산업 이런 거 아니고 나머지 것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무역 휴전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도 관심사고요. 조금 서로 간의 유화적인 태도를 지금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회담 때 좀 잘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를 늘리겠다. LNG 장기 계약 나서겠다. 이렇게 회담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 좀 만들어보자. 회담 전에 우리가 좀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 풍기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AI가 화두가 될 거예요. 지금 AI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미중 양 정상이 지난 5월에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AI의 안전장치 문제, 안전장치를 걸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AI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가장 두 나라 간에 아마 인식을 많이 한 거는 군사적인 의미일 겁니다. 네. AI가 정말 잘못 쓰여서 핵을 건드린다거나 사이버 공격에 핵을 이용한다거나 이럴 때 그냥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큰 위험을 함께 감당하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말 한 군데서 터져버리면 아예 감당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나라가 과연 이 안전장치 얘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아 세계가 안전해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할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둘 다 AI가 어떤 이제 양쪽에서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경제를 넘어서 당연히 이게 AI가 군사력을 서로 간의 군사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 될 텐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의 기술적 우위 뺏길 수 없으니까 야, 뭐 이렇게 안전장치 걸어서 좀 자제 좀 시키자. 중국을 묶겠다는 식의 머릿속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안전장치를 거론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미국이 저 규제 안전장치 운운하면서 중국의 충격을 늦추려고 하고 우리 손발을 묶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5월에 제안했던 게 이때까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쨌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거나 양국 간의 논의는 될 겁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주된 안보 현안 하면 아무래도 대만 문제가 가장 먼저 꼽히죠.
0: 그렇죠. 네. 이제 대만에 대한 뭐 미중 간의 상호 경계는 오늘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만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발 국제 정세 지금 막 엉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전쟁이 커지면서 미국이 아시아 쪽의 군사력을 지금 자꾸 중동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억지력, 영향력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가장 위험해지는 게 초크 포인트인 대만이 되는 거니까 대만으로서는 불안한데 그럼 대만이 달릴 방법이 있느냐. 중국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작고 군사력도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대만이 지난달 말에 어떤 계약을 미국하고 체결했냐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신형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우리가 미국 드론 사겠다 이만큼. 이게 지난해 말에 미국이 대만에다가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을 했는데 그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만이 왕창 미국 무기를 산다고 하니까 그걸 본 중국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대만의 신규 무기 판매를 승인할 경우에는 우린 정상회담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통보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 주석한테 대만은 사활적인 이익이고 난 죽어도 대만만은 양보 못하고 이런 거를 드러낸 셈이 되는 거죠. 중국이. 그런데 이제 대만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뭐 지금의 미중 관계가 미국이 막 중국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얽혀 있고 지금 미국도 사실은 중국의 눈치를 안 보지 않습니다. 많이 봐요. 서로 관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무역 관세도 유예하고 어쨌든 막 매기지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미국이 중국의 어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 어떤 이런 미국이 중국과의

0: 관계를 조금 낮게 하기 위해 혹은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만 문제 가운데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대만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미국 농산물 같은 거나 에너지 구매 같은 거 좀 들어주고 뭐 상호 관세 인하를 협의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아 그래 너희가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우리도 좀 양보할게 하면서 자칫 대만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대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가장 열심히 관측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대만이겠죠.
1: 그렇죠. 또 이란과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이제 이게 뭐 중국이란 이름은 안 들어가지만은 이 두 전쟁이 중국과 알게 모르게도 다 연관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좀 여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0: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문제, 이란 전쟁,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가 이제 중국이 다 걸려요. 이란을 압박하려도 러시아를 다루기에도 중국이 다 걸립니다. 이란 전쟁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도 이란 전쟁이 안 풀리니까 군사적인 압박을 하면서도 계속 저거를 군사적으로는 좀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올감해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란의 돈줄을 끊는 경제 고립 작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란과 그러니까 이란만이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이란과 거래만 해도 차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자들이 물었어요. 중국에도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그냥 국가 특정 국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미국의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해요. 국제법상 유엔 협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전쟁 전에도 이란산 원유를 80% 넘게 사들이는 큰 손이었고 최근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란산 원유를 금융 제재를 우회해서 거래하는 게 포착됐다는 보도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막 엄포는 놓고 있지만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딱히 제재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제재를 내놔도 이게 시장에서 실효성이 없어요. 주가도 별로 안 움직이고 뭐 유가도 별로 안 움직이고 미국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중국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이런 가운데 지금 이란이 또 외무장관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남겨놓고 베이징으로 가서 왕이 중국의 국장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밀착을 과시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쪽도 보면 최근에 이제 러중 간에 밀착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는 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산 부품 사고, 중국 중심의 어떤 저렴한 공급망에서 원료 같은 거, 자원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지원받으면서 드론 순항미사일 값싸게 만들어서 막 무기를 찍어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 미국에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결국엔 이란을 압박하든 러시아를 압박하든 전쟁을 수습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런 미국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죠.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겠죠.
1: 예. 자, 끝으로 우리나라 문제 짧게 보죠. 예.
0: 그렇습니다.
1: 우리도 뭐 이 정상회담 남일이 아니잖아요.
0: 네. 사실은 뭐 우리,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제일 많이 걸리죠. 아마 요 직전에 미중 정상회담 워싱턴 DC에서 있는데 그 직전에 22일에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가고 뭐 일본 총리도 가고 다 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다카이시 총리가 이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하든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막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보도로 다 알려요.
1: 예.
0: 그런 동시에 또 중국에도 채널을 열어서 일본 여야 의원들이 뭐 중국 가서 외교부 관계자들 중국과도 좀 잘 해보려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어떤 이렇게 좀 자리를 앉을 자리를 보면서
1: 예, 좀
0: 여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은. 예. 우리는 이런 지금 움직임이 뭐 보도가 되거나 나오거나 발표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할 거고 해야 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우리도 현안이 많잖아요. 뭐 미중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세, 당연히 반도체, AI, 대만 해협에 혹시 우리를 끌어들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 문제,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줄줄이 걸려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게다가 북한과 만나겠다.
1: 예.
0: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본보다 현안이 어떻게 보면
1: 더 많죠.
0: 더 많습니다.
1: 예.
0: 트럼프 북한과 만나겠다는 그 얘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면서 나 북한과 만나고 싶으니까 중국 너네 좀 협조해줘라고 말할 수도 있는
1: 그렇죠.
0: 문제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점을 찾아서 좀 만나거나 얘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 네. 문제는 유엔 총회는 다자회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라 정상들이 가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런 기회를 포착하기가 사실은 어느 나라의 정상들이고 쉬운 건 아닙니다.
1: 네. 보통 우리가 좀 소외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예. 자, 워싱턴 리포트였습니다.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사람의 인생을 쭉 놓고 소득과 소비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소득과 소비 두 개를 그려놓고 보면은 이제 적자인 구간도 있을 거고 흑자인 구간도 네. 있을 텐데요.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좀 몇 살쯤 됩니까? 가장 뭐 이익이 많이 나는 나라랄까요?
1: 제일 많이 버는 나이. 예. 그렇죠. 예, 45살입니다.
0: 45세 때가 가장 예.
1: 1인당 노동 소득이 4,651만 원이고요. 예. 흑자로 치면 1,932만 원 흑자가 나는 시기가
0: 45세가
1: 있는. 시기인데 예. 사람 인생은 이제 소득과 소비로만 보면 적자였다가 흑자였다가 적자가 되는데 처음에 적자일 땐 교육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27세까지는 버는 돈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쓰는 돈은 굉장히 많은 시기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16세 때가 적자가 가장 큰데 이때는 대학 입시를 비롯해서 이제 교육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는 소득이 많아지니까 노동 소득이 늘면서 28세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45세 가장 흑자를 찍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45세까지 노동 소득 자체가 크기 때문에 흑자를 찍고 그러다가 60세까지 흑자가 쭉 이어지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 또 적자인
0: 거예요. 퇴하고 그러니까.
1: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서 40대 중반 정점을 찍는 겁니다.
0: 예. 뭐 대충 이제 인생 라인을 그려보면은 이해는 네. 되겠고 뭐 45세가 되는 거군요.
1: 네.
0: 예. 예전보다는 흑자 인생이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1: 예.
0: 그리고 이 노년층의 적자 규모가 이런 어린 시절, 아이들 시절보다도 더 커졌다면서요?
1: 예.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2010년에는 56세였는데 지금은 예. 이제 61세가 되고 있는데
0: 일하는 나이가 좀 더 늘었다고 볼 수도
1: 맞습니다.
0: 있겠네요.
1: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원래 적자가 되는 이유가 퇴직을 하니까 벌어들인 소득은 많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 병원비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56세에서 61세 이렇게 늦춰지게 된 거는 은퇴를 하고도 계속 일하는 계층들이 그런 고령층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일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나이 들어서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적자가 된다는 것 좀 서글픈데요.
0: 네.
1: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자산 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이제 그 이 많아지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노령 인구 자체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0: 예.
1: 이번 조사에서 노년층의 전체 적자 규모가 유년층을 이제 앞질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뒷받침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령층의 생활과 의료를 뒷받침하는 부담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커졌다는 걸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0: 예, 국가 데이터처에서 분석한 내용이네요.
1: 네.
0: 네. 지난주에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네. 시스템이 마감 직전에 이게 이제 먹통이 되면서
1: 네.
0: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 수험생이 이제 피해를 봤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그 가운데서 한 350건 좀 넘게
1: 네.
0: 최종 이제 구제가 확정이 됐다고요?
1: 예. 그러니까 당시 원서 접수 대행 업체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마감 시한을 1시간 정도 연장을 했었는데
0: 네.
1: 교육부가 이제 이 이후에 피해 수험생들의 구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고요.
0: 네.
1: 그중에서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제가 확정돼서 원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는 354건인데요.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 11일 오후 5시 50분에 오류 기록이 있는 경우
0: 네.
1: 그다음 그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 제출하려는 시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0: 네.
1: 단순히 접속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만 한다고 해서 구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0: 예.
1: 당시에 전산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게 예,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0: 그렇군요. 그 접수 시간에 비해서 1시간 연장이 됐잖아요.
1: 네,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을 확인을 하고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이 있다는 논란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1: 예.
0: 옛날 같이 뭐 일종의 뭐 눈치 작전처럼
1: 그렇죠,
0: 해가지고
1: 그렇죠.
0: 예.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좀 확인됐나요?
1: 그러니까 마감이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개 대학이 연장된 시간에도 경쟁률을 공개를 한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1: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이제 그 시간에 접수된 원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경쟁률이 알려진 상태에서 실제로 경쟁률을 조회를 하고 그 대학의 원서를 낸 게 3건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수험생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에다가 3건의 접수를 취소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책임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장애 충분히 대책을 못했으니까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도된 부분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에 장애 대응 모의 훈련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그랬는데 원서 접수 마감일 접속자 폭증했다는 상황은 빠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부실이 논란에 올라서게 된 거고요.
0: 예.
1: 근데 지금 이 말씀드렸던 아까 세 건의 접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는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험생이 반발하거나 대학이 접수 취소를 거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뭐 개인이 아 근데 그거 보고 한 거 아니라고 또 주장하면은
1: 그렇죠.
0: 그걸 또 입증할 방법이 과연 있는 건지.
1: 네.
0: 예. 또 이게 이제 민간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건 좀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은가.
1: 그렇죠. 뭐
0: 그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내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좀 간간이 있죠.
1: 예.
0: 근데 금액으로 봤더니 지난해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했다고요.
1: 예, 994억 원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0억 원인데 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납이라고 해서 다 고의로 통행료를 안 낸 경우는 아닌데요.
0: 그렇죠.
1: 저도 한번 가끔 이제 단말기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0: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제 친 적 있는데 그 뒤에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1: 날아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카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운전자가 착오로 해서 실수로 이제 미납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 고의 체납 차량인데요.
0: 예.
1: 도로공사에서 1년에 20번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면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예금 압류나 차량 강제인도 심한 경우는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0: 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깜빡하고 뭐 단말기에 오류가 있다거나
1: 네,
0: 인식이
1: 맞습니다.
0: 안 되거나 그러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늦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1: 네. 예전처럼 이제 고속도로 영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되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나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하실 수 있고요. 도로공사 홈페이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플러스 앱 혹은 콜센터를 통해서 그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는 알림톡을 통해서 미납 사실도 빠르게 알려줘서 장기적에 체납이 돼서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도록 막기로 했는데요.
0: 예.
1: 그리고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는 AI를 이용해서 이동 경로를 예측해서 단속을 하거나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합동 단속을 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처럼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잖아요.
0: 예.
1: 그러면 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제 추석 앞두면서 선물, 택배가 오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분위기를 노려서 또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1: 해마다 명절 전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선물 세트나 상품권 거래도 많고 택배도 자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물 세트나 상품권을 좀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시중보다 싸게 판다라고 속여가지고 돈을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고 잠적하는 경우.
0: 문제입니다.
1: 예.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스미싱하는 경우도 있는데 택배 배송을 확인하십시오. 뭐 명절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는 물론이고 또는 모바일 상품권 증정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조회를 가장하기도 한다는
0: 그렇죠.
1: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눌렀는데 그게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 소유 결제가 저절로 되거나 금융 정보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싸면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판매자의 거래 이력이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누르지도 보지도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이버 사기에 속아서 돈을 보냈다, 피해를 봤다. 그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요. 돈을 보내 뭐 이체 내요. 그리고 판매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사교 화면을 삭제를 하지 말고 보관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동통신사나 게임사를 관련 사업자한테 제출을 하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상시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명절에는 택배나 선물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좀 덜 하죠. 평소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자에 속아서 링크를 먼저 누르지 마시고 차라리 택배사나 공식 홈페이지 뭐 앱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너무 이제 싸거나 저렴하면 반드시
1: 그러니까요.
0: 의심을 해보시고 예,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밤참 뉴스였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강원동해안 산지와 전남권, 경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는 강원동해안 산지와 제주도 산지 중산 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1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호우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4도에서 29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1도, 습도는 49%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삶은 고통이고 삶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것은 고통이며 공포입니다. 현재의 사람들은 고통과 공포를 사랑하기에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영정입니다.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의 한 구절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소설은 러시아의 한 지방소도시의 지주의 아들인 귀족 청년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이 돌아오면서 시작되는데요. 자, 이어질 이야기 작은 서점 계절학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임진아 작가의 아직 도쿄입니다. 유유히 출판사에서 출간됐고요. 나 자신과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도쿄 여행법이 궁금하다면 자,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프랑스와 오종 감독이 연출한 영화 이방인 예매권을 준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 이 다독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인스타그램 또는 샵9730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예매권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너무 유명해서 읽어봤다고 착각하는 책. 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서점 계절학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0: 네, 계절학기 일곱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렵다고 소문이 난 그 책 악령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도사모 여러분. 도선생님 전도사 김박입니다.
0: 네. 실제로 팬클럽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아...
0: 김정아 박사님.
1: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네. 저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제가 팬클럽 회장 한번 해볼까요?
1: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알찬 시간으로 아, 저의 이 어떤 지적 그 지평선을 막 확대해 주시는 게 너무 저 요즘 만나면 도스토옙스키 얘기만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읽어봤어?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이름이 뭔지 알아?
1: 회장 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저기 다른 책 말고 김정아 박사님이 번역한 거 꼭 읽으라고. 아니 제가 정말 실제로 우리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 사고 다니는데
1: 감사합니다. 네.
0: 자 오늘 아 악령이에요. 악령을 네. 또 저희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실지 너무 궁금한데 네. 이 책이 약간 이 가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막 읽어 읽기 시작하면 진짜 이렇게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책인 거죠.
1: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거대 사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아벌 같은 경우에는 뭐 초인 사상, 공리주의 뭐 이게 다였다면 네. 그리고 뭐 백치 같은 경우에는 연민, 미가 사랑을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였다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신인론, 끼릴로프의 인신론, 네. 뭐 이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인 신인론,
0: 네.
1: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반 짜레비치라든지 러시아 역사를 알아야 되는 그다음에 러시아 뭐 제3 로마 이론 뭐 어마어마한 거대 사상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마흐친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평가가 있어요. 네. 그 비평가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은 이데올로그다. 뭐냐면 네. 이데올로기의 담지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적확하게 떨어지는 작품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각각의 인물들이 각각의 거대 사상들을 다 하나씩 담지를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그 하나만 나와도 막 이해하기가 좀 힘들 판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서 막 부딪히고 공명하고 깨지고 막 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따라가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하나하나의 많은 그 사상들 이제 주로 서구에서 올라온 네. 이제 서구에서 넘어온 사상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러시아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사상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악령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0: 네. 처음 이제 다뤘었던 죄와 벌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인이 네. 나오고 지난번에 봤던 백치에서는 연민을 갖고 있는 이제 구원자가 네. 나오고 이제 그 자리가 다 비면서 그 공백을 악령이 채운다. 뭐 그런 게 흐름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순서는 맞죠. 순서는 네네네. 그렇게 그 순서대로 쓰신 거고.
1: 그러니까 네. 제가 기스 네. 그 원래 굉장히 두꺼운 책, 이 네. 4대 장편을 하나로 합한 책이 네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낸 이유가 바로 이 기승전결처럼 네 권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백치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완전히 백치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스위스로 가죠. 그러면 이 베체르부르크에 남은 그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깨끗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은 지금 다 파멸했고 러시아 땅을 떠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그리스도가 떠난 자리에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악령들인 거예요. 실제로 이 제목은
0: 악령들 복수입니다. 네. 그것도 네, 복수예요, 굉장히 복수. 중요한 예, 포인트예요.
1: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악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어 원문을 보면 BSE예요. 그래서 그 BS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악령들, 무수히 많은 악령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0: 네.
1: 이제 그래서 이게 정치 팜플렛이다 막 이렇게 비평하는 비평가들도 많아요. 너무 정치적이다. 왜냐하면은 그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 네차예프 사건이라는 것을 그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거의 도 선생님이 그 이반 샤토프를 죽이는 그 장면에서는 거의 아. 신문에 난 그대로 쓰신 거거든요.
0: 아, 그 네차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1: 아, 그게 뭐였냐면 그 모스크바 농대생들이 그 이제 네차프라는 애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혁명가, 혁명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뭐 그룹을 혁명 그룹을 만들었는데 네. 그 혁명 그룹에서 이반 이바노프라는 그런 학생이 자기가 이제 여기를 벗어나겠다. 나는 이거랑 맞지 않는다. 너와도 맞지 않는다. 결이 이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애가 자기네를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
0: 네.
1: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그 혁명가 애들을 이제 다 모아서 얘를 죽여요. 근데 그냥 죽이는 정도가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까지 드디어 패고 목을 조르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 총을 쏘고
0: 네.
1: 그리고 그 아이를 얼음 구덩이인 그런 그 연못 얼어 있는 연못에다 얼음을 깨고 이제 돌을 달아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도 선생님이 경악을 한 거죠.
0: 네.
1: 이건
0: 그러네요.
1: 네, 그러니까 경악을 한 거예요.
0: 사상을 갖지 않은 동지를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1: 네.
0: 있어?
1: 그러니까 혁명가가 나쁘다. 혁명이 나쁘다. 그랬으면 정치 팜플렛이겠죠.
0: 네.
1: 그런데 도 선생님은 거기서 어떻게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그 잘못 전염이 됐길래 이 지경 인간이 인간성을 잃고 자기의 동료를 이렇게 죽이는 지경까지 가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0: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죄업을에서도 초인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공리주의 뭐 초인 사상 이런 것들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의 하나의 실험으로서 알리오나노파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영혼이, 그러니까 심장이 비어버린 그런 곳에 그 들어오는 그런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연민이 아니라 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인 거나 네. 자기가 파괴되거나 필멸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0: 한 어떤 사회면에서 다뤘던 그 사건이 굉장히 큰 모티브가 됐다.
1: 네, 맞아요.
0: 실제로 또 도 선생님께서 어떤 진보 어떤 그룹에서
1: 그렇죠.
0: 있었기 때문에 더 공감도 많이 하고 더 분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걸로
1: 맞습니다.
0: 이제 유형까지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1: 1840년대에 자기는 이렇게까지 혁명적이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가 원래 약간 동조를 했던 것은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못 사니까 사회가 바뀌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시베리아에 다녀왔잖아요.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면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거기서 본 거는 합리와 진짜. 이성이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고서 인간은 뭔가 이성적인 존재, 이성이 인간의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세워진 공리주의라든지 퓨리에리즘이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다.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0: 네네.
1: 그러고 와서 보니까 우리 1840년대는 나는 그냥 약간 온건한 서구주의 여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뿌리가 돼서 1860년대는 이러한 그 엄청난 악령과 같은
0: 네.
1: 이러한 세대의 그 세대를 낳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절절히 깨닫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은 1860년대에 내가 그러니까 네. 도 선생님이 1840년대에 도 선생님에게 주는 그런 경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0: 제가 알기로는 막 얽히고 설키고 이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건을 죽는

0: 게 아니라 이렇게 얽히고 저기서 계속 죽고 뭐 굉장히 복잡한 그 줄거리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짧게 이게 요약이 가능할까요?
1: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짧아요.
0: 아,
1: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중소도시예요.
0: 네.
1: 중소도시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페테르부르크였잖아요. 네. 대도시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작은 중소도시예요. 중소도시에 그 페테르부르크나 이런 데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었던 그 니콜라이 프셰드블루 니콜라이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굉장히 잘생겼고 정말 너무너무 잘생겨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여자가 다 좋아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경박한 여자, 착한 여자, 네. 심지어 유로지바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실을 보는 그 사람까지도 부인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블랙홀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거대한 약간 자석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고 다 우러러보고 그래요. 네. 이제 이러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이제 와요. 엄마 집이 여기 이쪽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면서 그 사람을 거의 신봉하고 그 사람의 그 멋있음, 이 카리스마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얘를 얼굴로 내세우려는 사람이 이제 뾰드르. 그래서 그 피오트르 스테파노비치라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1840년대 사람을 대표하는
0: 네.
1: 그 사람의 아들로
0: 문제적 인물이죠.
1: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 아들이 이제 먼저 와가지고 네. 여기서 그 혁명 조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혁명 조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공을 하려면 이제 완전히 막 여기 혼란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하는 데는 실제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revolutionary한 방법이 있는 거고 하나는 evolution. 그러니까 revolution은 혁명인 거죠. 혁명이라는 것은 그 이전 단계를 부정하고
0: 그렇죠.
1: 파괴하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그 evolution이라는 것은 그 전 단계를 긍정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거죠.
0: 네.
1: 그럼 여기서 이제 혁명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기대해요? 모든 게 파괴되는 걸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온갖 거짓과 그 다음에 뭐 방화, 살인, 뭐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뾰드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이 악령의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제사라고 하면 이제
1: 맨 앞에 네,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푸시킨의 시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온
0: 네.
1: 건데 제가 누가복음에서 나온 그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 악령의 이제 에피그라프로 나오는 네 누가복음의 일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네.
1: 8장 32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이것을 읽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키이기 때문에
0: 그래요. 네.
1: 네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0: 네.
1: 제가
0: 네.
1: 오늘 이 장면을 읽고 있는데 저희 MZ 세대의 저희 아들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드님이요?
1: 네. 네. 돼지는 무슨 죄예요? 이렇게.
0: 불쌍한 돼지.
1: 오늘 너무 네. 어려운 무거운 작품을 하니까
0: 네.
1: 제가 이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 장면은 실제로 이 에피그라프는 그 악령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의 러시아 사회 역시 마치 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완전히 병들어 있다는 거죠.
0: 네.
1: 모든 온갖 서구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우리 가슴 속에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러시아인의 가슴 속에 있던 러시아성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 형제의 선량한 마음, 그다음에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병들게 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인 거죠.
0: 타락했다.
1: 네네. 그래서 이제 뾰트르 베르호벤스키죠. 그 사람이 네. 그 여기에 그 이제 나와가지고.

0: 혁명가, 혁명을 조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베로벤스키를 비롯한 혁명가들과 젊은이들은 이런 위험한 사상에 휩쓸려가지고 거짓말, 선동, 방화, 살인 막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돼지떼가 한꺼번에 이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돼지떼가 어떻게 죽었냐, 돼지떼가 죽었냐 살았냐 이게 아니에요. 그 돼지떼 악령에 쉬었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있죠. 거기서 바로 약간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미쳐서 그냥 아주 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악령에 걸렸던 이 러시아가 이제 다시 이런 소용돌이를 다 지나서 이제 고통을 받고 다시 그 고통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다시 새로운 러시아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구원의 가능성까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1: 네. 그러면 보통 우리 앞서 작품들 보면 다 페트르부르크가 이제 좀 그 이제 배경이 됐고
0: 맞습니다.
1: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죽은 자의 위에 세워진 도시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타락과 뭔가 이렇게 물질 만능의 그런 도시로 이제 상징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름은 어떤 주방 지방 중소도시를 배경으로
0: 지방 중소도시예요. 이게
1: 뭐 다른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0: 왜냐하면 이제 지방 중소도시까지 혁명의 세력이 손을 뻗은 거죠.
1: 아 그런 의미죠.
0: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페테르부르크가 아니에요. 지식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스테판이 여기에 굉장히 아주 지식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돼 있단 말이죠.
1: 그 교수님.
0: 네네, 그 교수님이. 네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화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도시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는 그다지 많은 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테판의 그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고 이제 지방 도시까지 이게 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페테르부르크는 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잖아요. 네. 마치 실험실 같은 거죠. 전 러시아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너무 쉬운 거죠. 무슨 일이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 러시아 전체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거의 미쳐 날뛰고 있는 그 러시아 전체 사회의 축소판. 그래서 이제 중소도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도시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이 도시는. 어디나 될 수 있는 도시. 하지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 어느 도시나 될 수 있는 거예요.
1: 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일이다를 알려주는. 네. 여기 악령에서는 그 어떤 인물도 지금 구원자로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 파멸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지금 비극으로 다 짓다는 거죠.
0: 약간 그
1: 구원의 어떤 여지가 좀 있나요?
0: 아까 그 그 성경 구절에서 제사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되는 걸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악령에서 지금 혁명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콜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그 플롯 라인을 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근데 악령의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요 누구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악령의 첫 페이지를 딱 보면 서원을 대신해서 많은 존경을 받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베르호벤스키의 전기 중에 몇 가지 상세한 이야기. 그러니까 뾰트르의 아버지가 보여요. 그 혁명론자의 아버지. 그리고 이 혁명론자의 아버지인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왜 여기에 왔냐면 니콜라이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불러서 이 니콜라이를 얘를 이제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정말 유지이자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지 곧장 얘기를 시작하겠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우리 사이에서 언제나 어떤 특별한 역할, 말하자면 어떤 국민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그 자신도 심하다 싶을 만큼 이 역할을 좋아했다. 아마 이 역할을 그에게서 빼앗는다면 그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뭐 그렇다고 내가 그를 무대 위에선 배우에다 비유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치도 않은 소리다. 우선 나 자신부터 그를 존경하고 있으니까. 그가 이러는 것은 습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되어왔던 그의 고상한 척 하려는 성향 때문이리라. 그는 자신을 아름다운 시민으로 상상하는 달콤한 꿈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이상주의자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상황을 박해받는 사람, 말하자면 추방당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것에 심히 만족했다. 이 두 단어 속에는 단박에 그를 매혹해 영원히 사로잡는 제법 고전적인 광채가 있다. 후에 이런 것들은 그의 생각 속에서 점점 커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침내 그의 자존심을 극도로 만족시키는 아주 엄청난 지위로까지 그를 격상해놓고 말았다. 여기를 보면은요, 이 사람을 지금 화자가 존경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1: 약간 조롱하는 느낌.
0: 약간 조롱하는 것 같죠.
1: 네.
0: 그런데 이 조롱하는 이 사람이 이 전체 작품의 16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전체 작품의 처음과 끝의 프레임을 이루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처음 시작 첫 번째 페이지가 서원을 대신해 여기서 하나만 말씀, 많은 존경을 받는 우리가 러시아 이름이 어렵죠. 러시아 이름에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베르호벤스키 이렇게 세 이름이 다 나와요. 뭐냐면 스테판이라는 것은 나의 이제 실제 이름이에요. 내 이름 성 이름 할 때 그 이름인 거 포스트 네임인 거죠. 트로피모비치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부칭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트로피모비치니까 이 말은 뭐냐면 트로핌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1: 네네.
0: 그래서 트로핌의 아들 스테판이에요. 근데 베르호벤스키예요.
1: 네.
0: 그게 성이에요. 근데 성이 베르호벤스키인데 베르흐라는 게 러시아어로 뭐냐면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1: 네.
0: 위에 있는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존경을 받는 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게 벌써 약간 시니컬하죠.
1: 네네.
0: 근데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러시아 이름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판도 스티파 뭐 별 거 다 부를 수가 있어요. 아, 제 이름 아냐킴도 안나 아냐 아니슈카 다. 근데 이렇게 새가 아무리 존경을 해도 이렇게 새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1: 네.
0: 보통 존경을 하면 가스파진 베르호벤스키, 베르호벤스키 네. 씨, 뭐 이렇게 가스파진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이렇게 부르던가 이렇게 세 개를 다 부른다는 거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런 뜻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네,
1: 역설적으로
0: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까 거기서 보면은 자기를 박해받는 사람, 추방당한 사람으로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 누구에 의해서 박해? 정부에 의해서 박해.
1: 네네.
0: 정부에 의해서 추방당한 사람.
1: 네.
0: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페테르부르크에서 날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정부 어쩔 수 없이 정부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골에 있는 거야.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1840년대 도스토옙스키의 같은 그런 1840년대 이상주의자예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아들이 혁명가로 등장을 하죠. 피오트르.
1: 네.
0: 완전히 막 거짓말도 막 밥 먹듯이 하고
1: 네.
0: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기분 나쁜 사람. 근데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나의 그 친부가 이제 이 사람인 거죠. 근데 니콜라이의 정신적인 아버지, 니콜라이는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 니콜라이한테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초빙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니콜라이의 그 정신적인 아버지가 바로 또 스테판인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지금 1860년대의 혁명 조직의 두 중요한 인물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니콜라이는 원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혁명 조직의 얼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모든 음모와 지략을 짜는 뾰뚜르는 이 사람의 친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1840년대의 그 사상
1: 네.
0: 그것이 아무리 온건해 보이고 그 아무리 무해해 보이고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뭔가 이제 나쁜 짓을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고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네 책임이야 라는 거죠. 결국은 네가 낳은 애들이야. 이 혁명가. 너의 그 무책임함.
1: 네.
0: 네가 이곳에 진정한 위험을 몰랐기 때문에 네가 막 쏟아부었던 것들. 그것이 이들한테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맨 끝에 보면 스테판이 갑자기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1: 네. 누구한테요?
0: 그 성경을 팔러 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읽어달라고 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기적 같은 범상치 않은 구절이 내 일생 동안 발에 걸리는 장애물이었소.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 실제로 자기가 뭐 민중과 굉장히 가깝다. 농민과 굉장히 가깝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의 반 이상이 불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러시아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 같은 범상치 않은 구절이 내 일생 동안 발에 걸리는 장애물이었소. 그래서 난 어릴 적부터 이 부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방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너무도 많은 생각들이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군요. 보시다시피 이건 바로 우리 러시아 그대로입니다. 아까 그 악령에서 치료된 사람, 병든 자로부터 나가 돼지 속으로 들어간 마귀들은 우리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병자, 말하자면 우리 러시아의 수백 년 동안 쌓이고 쌓인 모든 해악이며 전염병이고 모든 불결함이며 모든 크고 작은 악마입니다. 너무 분명해지죠? 악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늘 사랑해왔던 러시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의지는 위에서부터 러시아를 비춰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모든 마귀들이 내쫓겼듯 표면에서 골마 터진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스스로 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들어가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저들. 그리고 페트루샤도. 이 아들이에요. 페트루. 페트루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중에 제일 가는 마귀요. 마귀의 두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1840년대 내 사상들. 우리는 마귀에 쉬워 미쳐서 질주하다가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몽땅 빠져 죽고 말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정도 가치밖에는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자는 치료되어 예수의 발 아래 앉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너무 놀라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어떤 막 혁명의 기운이 막 몰아오고 있고 막 혼돈의 이 시대에 모든 인물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거대 담론만 얘기해요.
0: 맞아요.
1: 나 잘났다 하면서 이 세상 이런 사상으로 뭐 구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진짜 돼지떼들 다 몰려가듯이 그냥
0: 다 죽는 거죠.
1: 죽는 거죠.
0: 근데 네. 여기서 네. 이제 그 장강명 작가님을 네. 이제 네. 신을 잃게 만든 네. 그 사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1: 네.
0: 그것이 키릴로프의 인신론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인생이 다 힘들잖아요. 인생이 고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 예수님 다 인생이 고였는데 저희 같은 미물이야 당연히 인생이 네. 힘들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 이거죠.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힘든 인생을 왜 살아? 안 살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두려워서라는 거예요.
1: 네.
0: 키릴로프는.
1: 네.
0: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발명해냈다.
1: 인간이 만든 게 신이다.
0: 신이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1: 네.
0: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죽음 그 자체에는 고통이 없다. 아픔이 없다.
1: 네.
0: 왜냐?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 이 머리 위에 너무너무 큰 건물이 한 채 있어요. 건물만한 바위가 있어요. 그게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달랑달랑.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제가 떨어지면 아플 텐데 라는 그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공포 속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체가 딱 떨어지면
1: 네.
0: 우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1: 느끼지 못한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냥 네. 죽는 거죠. 전혀 아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죽음
1: 네.
0: 그 자체에는
1: 네.
0: 고통이 없다는 소리죠.
1: 근데 그 죽음 뒤에 고통, 뭐 보상을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을 만든 거다.
0: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신이

0: 착하다라는 걸 발명을 네. 해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름다운 세상이 막 펼쳐질 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가 착하게 살면 네. 뭐 이런 거인 거죠.
1: 근데 그 고통을 없다고 생각하면 신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고통을 극복하면.

0: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네. 혹할 만한 그런 네.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죽음의 고통을 극복했어. 그럼 그 사람은 삶과 죽음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죠. 네. 그것을 깨달은 최초의 사람은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자신의 이 사상에 프로포겐다로서 자신의 네. 사상을 실현하는 그 실현화 현실화로서의 자살은 네. 불가피하다. 아. 그러니까 포스트 펭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네, 네, 네. 포스트 펭귄이 되면 사람들 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에 의한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한 자살을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이것은 명백한 그 무신론이죠.
1: 그쵸.
0: 내가 신이 네, 신이 네.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승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무신론이에요. 그러면 이 이제 최초의 이 무신론자로서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신이 되는 그 현실화의 수단으로서의 자살은 엄청 멋있어야 되죠. 빛이 막 나야 되죠. 짜잔 네, 네. 하고 두둥. 그런데 정말 살해다 처참한 살해를 당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에요. 한번 죽으려고 하다 못 죽어요. 그리고 그것도 등 떠밀려 죽는 거예요. 네. 뾰뚜르한테. 네. 근데 어찌됐든 그 죽은 이후의 모습도 너무 처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왈왈 죽음이에요. 왈왈 죽음보다 못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세트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론이 정말 제대로 된 이론이었으면
1: 그 이 사람이 빛이 났었어야 되는데.
0: 멋있어야 되죠. 모든 것이. 네.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허망한 네. 그런 이론이라는 거죠.
1: 아, 그렇기 때문에 인신론에 의한 죽음은 결국 실패였던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이론의 프로파간다로서의 네. 멋있는 죽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위배되는 인간의 네.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이론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허망하고 괴리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제 세트로 읽어주셔야 네. 훨씬 더 이렇게 혹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1: 네, 아 근데 그 또 인신론도 나오지만 또 그 샤토브의 신인론도 같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또 이해도
0: 조금
1: 필요하죠.
0: 어렵죠. 네. 조금 네. 어려운 사상이긴 한데 네. 이 신인론이라는 것은 네. 신인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신인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예. 이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1: 네.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죠.
0: 네네, 네, 이거는 신인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샤토프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데 실제로는 신을 믿고 싶어 하지만 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계속 네. 끝까지 너 신을 믿어? 영생을 믿어? 하는데 다 대답을 못해요. 믿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키릴로프의 그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인 거예요. 네. 완전한 유신론이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구원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신인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냐? 이제 러시아다. 그래서 이게 샤토프의 이 이론이 국수주의, 뭐 네네. 제국주의, 국뽕 이렇게 많이 오해를 받는데요. 그것은 오해예요. 네. 왜냐하면은 도 선생님은 원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처음에는.
0: 네. 네. 그러니까 20대 때 그러니까 서구적인 사상. 그다음에 서구가 워낙 잘 살고 워낙 진보돼 있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서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시베리아에 다녀오셨잖아요. 서구의 사상이 굉장히 말도 안 된다.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사상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유럽 여행을 잠깐 다녀오는데 그때 서구 유럽의 그 그러니까 혁명이 성공한 프랑스에서도 네. 너무너무 빈부격차 심하고 너무 사람들이 불행하고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아니다. 우리가 구원은 서구에서 올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봤냐면 시베리아의 그 정말 무지렁이인 러시아 사람 속에서 본 거예요.
1: 그 민중들 그 민중 사이에 속에서 있는 본 거예요. 영웅들이 있다.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0: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뭐 정말 그 아이를 뭐 몇 명을 찔러 죽이고 막 이렇게 네네. 들어온 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속에는 그냥 신앙이 신에 대한 믿음이 탑재돼 있더라. 디폴트로 그걸 느끼.

0: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서구에서 우리가 원래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서구의 사상으로 그렇지 않다. 이 구원의 사상은 이제 러시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1: 여기서 또 이제 슬라브주의와 또 서구주의 사상의 이제 대립도 나오고.
0: 그러니까 이게 국수주의 아니냐. 지금 이제 러브 전쟁과 더불어서 이게 훨씬 더 이러한 도스 선생님의 사상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이. 네. 그러니까 너네 국수주의, 제국주의, 아, 뭐 러시아가 아시아를 제패할 것이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쉬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신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딱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훅 날아가지 않았잖아요. 슈퍼맨처럼. 계속 넘어지고 인간의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골고다를 힘겹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고행의 길이죠. 우리가 보통 힘든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러시아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공격하는 뭐 제국주의니 팽창주의니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이 그것은 19세기 그 영적인 이런 그 작가 철학가의 그 컨텍스트를 그 문장들을 이게 21세기의 지정학적인 문장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오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악령을 읽고 나면 이 많은 사상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오해도 할 수 있고 네네네. 잘못된 길로 빠져서
0: 맞습니다. 신을 잃을 수도 있고
1: 아 그렇네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당시 19세기 이제 러시아의 농노 해방 이후 그 혼란했던 맞아요. 그 러시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혹시 이 이후에 어떤 볼셰비키 사상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악령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 당시의 사상을 좀 네네네. 기본 어떤 그 상황들 현상들을 좀 본 다음에 접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약간 그런 생각 좀 해볼
0: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도 선생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1: 그래, 네. 역시 소문대로 어려운 이야기고
0: 조금 무겁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끝까지 그 줄거리를 못 따라갔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거에서 이제 좀 힘들게 책을 덮을 수밖에 없는
0: 맞습니다.
1: 근데 그 죽음 하나하나가 다 어찌 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0: 정말 그 이러한 네. 악령들의 세계가 네. 그러니까 그 악령에 쉬인 그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파괴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니콜라이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푸시의 몰로도비치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푸시의 몰로도비치. 그게 푸시가 모든이란 뜻이에요. 네. 몰로드가 뭐냐면 자유의지 또는 의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니콜라이는.
1: 네.
0: 그리고 모두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해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겉에서 보면 태양처럼 보여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갑자기 현 지사의 귀를 물어뜯어요.
1: 네.
0: 그리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절름발이에 너무 가난하고 반 미취광이에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1: 네.
0: 왜 그럴까요?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판이 이 사람의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네.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얘한테. 이 어린애한테. 네.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이 아이한테 어떨 때는 이상주의적인 어떨 때는 허무주의
1: 네.
0: 어떨 때는 혁명 사상. 다 갖다 쏟아 부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에 네. 갑자기 자는 애를
1: 네.
0: 깨워가지고 갑자기 흐느끼 울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이제 한바탕 늘어놓으면서 그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아까 정부의 뭐 핍박을 네, 네, 받고 네. 이게 다 정부의 핍박을 받는 이유가 이제 서구적인 약간 반짜르적인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얘한테 다 들이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이 그 자체가 그냥 러시아였군요. 그때 당시에
0: 아무것도 네. 없는 네. 이제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러시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방탕에 몸을 맡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가 자고 있는데 잠깐 들어가서 보고 기겁을 하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 같다.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인 거예요. 블랙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자기한테로 끌어들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 파멸로 이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엄마로서 네. 저 세 아이의 엄마라 네. 엄마로서 참 무서운 것을 보는 게 이 어머니가 이제 똑똑한 사람이고 돈도 있고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올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어려서부터 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욕구하고 욕망하기도 전에 이 아이한테 이미 입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욕망하는 네. 법을 못 배운 아이인 거예요.
1: 우리 또 현대 그 어떤 교육계도 좀 어떤 일침을 네, 맞아요. 하는 장면이네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아이디가 많으니까 이제 올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이제 도파민을 어떤 데서 찾냐면 비정상적인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스타브로긴의 그 고백이라는 게 나와요. 굉장히 끔찍한 건데. 그래서 원래는 19세기에는 이게 이제 검열에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그걸 빼고 했었어요. 근데 그 10대 아주 초반에 소녀를 범하고 그 아이가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거를 자기가 또 고백을 해요. 네. 그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완전히 모든 게 트위스트돼서 트위스트된 욕망밖에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욕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결핍이 있는 사람으로 네.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1: 엄마의 마음에서 또 이렇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군요. 이 작품 양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가슴 속에 자기가 가슴이 비어 있으면요. 그 어떤 자기가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선생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연민이라는 거고 사랑이라는 거고 내가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빈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 빈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파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령은 혁명가들만을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다른 비평가들이 욕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치적인 팜플렛이다. 이게 아니에요. 네.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스토옙스키는 혁명이라는 결과보다 그 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작품에는 혁명가도 나오지만 허영에 빠진 귀족도 나오고 네. 책임지지 않는 지식인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스테판이죠. 그다음에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청년도 있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삶의 중심이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 선생님은 이제 이 악령을 통해서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놀라울 만큼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저는 네. 또 느끼는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인터넷 SNS를 통해서 또 알고리즘 얼마나 무서워요. 네, 네.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음모 그다음에 뭐 극단적인 이념에 얼마나 빨리 쉽게 휩쓸리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와 허무가 들어오면 네.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1: 네. 점점 우리가 어떤 연민 또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그 어떤 뒷전으로 밀려가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너무 그 이념 대결 진영의 어떤 대립이 이게 너무 맞습니다. 심하잖아요. 그럼 현실 속에서 바로 우리도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어떤 크나큰 메시지를 주는
0: 엄청 큰 거죠.
1: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
0: 그렇죠.
1: 그 결말을 또 보여주잖아요.
0: 네. 너무 무서운 거죠. 다 죽잖아요. 여기서 정말 갓 태어난 아이도 죽고 네. 곧 아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죽고 네. 10대 아이도 죽고 지금 뭐 다 죽습니다.
1: 현대 우리가 이 도스토옙스키 작가를 통해서 듣는 얘기는 너희 그러다 다 죽어.
0: 맞습니다. 우리 필명으로 만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한 장 한 장 곱씹으면서 그렇죠? 네, 우리 또 박

0: 목사님의 그 지침에 따라서 차근히 네,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조 선생님의 메시지는 네. 굉장히 일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가슴을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네. 연민으로 채우라는 거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건 다 똑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그 정말 인류에 넘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찰을 또 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 절대로 악령 귀신 이야기 아닙니다. 네, 더더욱 정치적인 네네. 그런 어떤
1: 정치 팜플렛 아닙니다.
0: 아니고요. 네. 네네. 자, 작은 서점 개설학기 오늘은 도스토옙스키 소설 가운데 좀 읽기 어렵다고 알려진 악령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독이 분들도 좀 끝까지 한번 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1: 네, 맞습니다.
0: 네,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0: garden and cover up the lawn. Let us remember each year in turn.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떠도는 동안 페넬로페는 이타카에 남아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원자가 왕궁을 차지하고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탕진하며 페넬로페에게 새 남편을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페넬로페는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라에르테스가 세상을 떠날 때 입힐 수의를 다 짠 뒤 새로운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낮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배를 짜지만 밤이 되면 홀로 등불을 밝히고 낮에 짠 천을 다시 풀어냅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한 고독한 창조입니다. 기다림은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다림은 사라진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면서도 그 사람의 부재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일입니다. 마침내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돌아왔을 때도 페넬로페는 곧바로 그를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정말 오디세우스인지 시험합니다. 그녀는 시녀에게 두 사람의 침대를 방 밖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놀라며 말합니다. 그 침대는 누구도 옮길 수 없다고. 자신이 살아있는 올리브나무를 중심 기둥으로 삼아 방을 짓고 그 나무의 밑동을 깎아 직접 만든 침대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페넬로페는 눈앞의 남자가 오디세우스임을 알아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겉모습을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 함께 만든 세계의 비밀을 기억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낸 시간,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처와 농담, 서로를 견뎌낸 밤들이 그들만의 움직일 수 없는 침대가 됩니다. 페넬로페의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올리브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폭풍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도 밤마다 다시 풀어야 할 천이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성공의 모양,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짜놓은 삶의 무늬입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무늬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짜고 있으며 무엇을 조용히 풀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도 옮길 수 없는 올리브나무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3: KBS 기상통보.
4: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1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전남권, 경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는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제주도 산지 중산 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1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실외 설치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4도에서 29도입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동해 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5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3도에서 30도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19도, 파주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29도, 수원 28도, 파주 27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과 원주 17도, 춘천 16도, 대관령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7도, 춘천 26도, 원주 27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8도, 동해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4도, 동해 25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7도, 대전 19도, 세종 18도, 천안 17도, 보령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6도, 대전과 세종, 천안 27도, 보령 28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광주

0: 19도, 목포와 여수, 순천 20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9도, 군산 28도, 광주 28도, 목포 27도, 여수 25도, 순천 26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구 20도, 포항 22도, 안동 18도, 부산과 울산 21도, 진주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25도, 안동 26도, 부산과 울산 25도, 진주 24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양과 개성 17도, 신의주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과 개성 27도, 신의주 2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야권 의원들의 반발 속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여권 주도로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항의 후 퇴장했습니다. 국방위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반대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보고서 채택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습니다. 경제당국이 3년 2개월 만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금리 인상은 시장에 먼저 반영돼 있고 금융시장 여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이번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한미 관계 측면에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어제 파병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지역 교민, 국민의 안전 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파병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많이 쓰이는 데 대해 국제사회와는 주로 기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출범 열흘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관련 지역 선관위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 계약 유착 등 12개 의혹입니다. 4대 종단은 종교인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는 침략전쟁 가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실천불교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단 종교인단체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과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군사적 파견과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혼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의 해외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올해 8월까지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해외 불법 반입 비만 치료제 적발 건수가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5,030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의 4.2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아내가 유산, 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지원책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이 시즌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어제 열린 오사수나와의 라리가 홈 경기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9분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오늘까지 100mm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광주와 경남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아침부터 낮 동안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지금도 클래식의 벽은 높게 느껴지는데요. 그나마 최근 젊은 음악가들의 활약이 눈에 띄면서 꾸준히 클래식 공연을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발벗고 뛰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모실 분도 그런 분입니다. 최근에 신간 흐린 날의 음악을 입히다를 낸 플루티스트이자 음악 칼럼니스트 안예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쇼팽의 YH 6번 패트릭 갈로아의 플루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플루티스트이자 음악 칼럼니스트 안일구 씨는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와 마인츠 국립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했습니다. 플루트 아트센터와 에스프리의 대표로서 공연 기획에 힘쓰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일구쌤 클래식을 통해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클래식 듣는 맛, 하루하나 클래식 100, 365, 흐린 날의 음악을 입히다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최근에 신간 흐린 날의 음악을 입히다를 출간한 플루티스트 안일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아는 분을 만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여쭤봤죠. 우리 본 적 있냐고.
2: 저도 네.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고 저의 첫 라디오를 또 너무 훌륭하신 분과 함께 돼서.
1: 첫 라디오세요? 네. 의외인데요. 왠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에 이제 클래식 평론가 유정우 쌤이 나오시거든요. 방송 전후에 일구 쌤 말씀을 종종 하셔서 네. 네. 어떤 인연이신가요?
2: 아, 유정우 선생님과는 제가 처음에 공연 기획을 할 때 한국에서 좀 훌륭한 분을 모시고 싶어서 제가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에 네. 46년 동안 일하셨던 플루티스트 분을 초대했었는데요. 근데 이 예술의 전당 공연 기획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여러 도움이 필요했는데 네. 이때 그 플루티스트 분께서 직접 유정우 선생님을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독일 분이 한국 분을 추천해 주시니까
1: 이분이 거의 독일 분이랑 독일인처럼 말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뵀었는데 네. 그때 참 좋은 기억으로 있었고 서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가 유튜브 하게 되면서 제가 좀 병원에 찾아가서 네. 의사 선생님으로서 뵈면서 그 다음부터는 매주 거의 만나면서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지난 주말에 스위스 루체른에서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 클래식 페스티벌이 워낙 유명한 곳이라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유정우 쌤이 또 소개도 해주셨고 근데 두 분이 같이 가신 건 아니시죠?
2: 네. 따로 갔다가 이제 네. 일정이 맞아서 조금 두 번 정도 뵀었어요.
1: 아, 네. 어떻게 가신 건가요?
2: 따로 이제 뭐 여행사랑 함께 갈 수도 있고 동행 형태로 갈 때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유정우 선생님이 워낙 많이 드나드시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뮌헨 같은 좀 갈아타야 되는 구간에서 네. 만난 적도 있고 가장 중요한 그 잘츠부르크 공연이 카르멘 공연이 네. 있었는데 그때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1: 야,
2: 그랬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페스티벌 그렇게 정말 제 집 드나들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희 덕분에도 이야기를 듣고 있기도 한데 페스티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공연 몇 개 정도나 보고 오셨어요?
2: 제가 한 2주 전쯤부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먼저 갔었고요. 그때는 7개 공연 정도를 봤고 그 다음에 한국에 5일 잠시 들어가 있다가 다시 루체른으로 가서 9개 공연을 봤는데 5일 안에 다 봤어요.
1: 5일 안에 9개 가능한가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가능할지 저도 몰랐는데 네. 이게 공연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호수도 많이 보고
1: 네.
2: 리기산도 잠깐 갔다 오고
1: 그렇죠. 네, 호수 그래서. 너무 예쁘잖아요.
2: 네.
1: 예. 아니 근데 그 9개 공연이라는 게 물론 누구나 거기 간 이상 네. 정말 많이 다 보고 도장깨기처럼 보고 싶지만 그게 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네.
1: 어떤 무슨 노하우가 있나요?
2: 티켓이 네.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사전에 이렇게 잘 여러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냥 미리 이메일로 연락을 하기도 했고 이제 공연 티켓이 좀 구하기 어려운 공연은 아주 좀 거의 라인업이 발표되자마자부터 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네. 부지런히 또 움직이신 것도
2: 네,
1: 있군요.
2: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네.
1: 그 페스티벌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사실 시즌 공연을 더 좋아해요. 시즌 공연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오케스트라 시즌인데 이 시즌에 갔을 때 매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항상 시즌 공연을 갔었고 근데 페스티벌은 제 입장에서는 많이 비싸고 그리고 워낙 좀 덥고
1: 예,
2: 이러니까
1: 여름이니까.
2: 좀 피해 왔었는데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 페스티벌이 어떤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좀 깨달은 이후부터는 한 곳에서 세계 최고의 그런 오페라나 심포니 연주나 리사이틀 연주나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주자들이 임하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왜냐면 우리가 연주하고 다음 날 또 또 다른 스타들이 그쵸. 오고
1: 서로 또 거장들끼리 네. 만나는 거니까
2: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도 있고 네. 관객들 입장에서도 자연과 함께 좀 휴가 겸 연주를 최고 퀄리티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긴 해서 막상 가니까 또 좋았다라는 네. 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정말 품격 있는 휴가란 그런 휴가를 말하는 네. 거군요. 또 지금 일구쌤 클래식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클래식 음악 듣기, 한 달에 한 번은 클래식 공연 찾기, 1년에 한 번은 클래식 여행 가기. 이제 이게 일구쌤의 모토 같은 건가요?
2: 아, 이거를 제가 써놓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질문을 주셔서 굉장히 놀란 게 내년 제가 하고 싶은 챌린지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영상으로 아니면 음원으로 클래식 듣고 한 달에 한 번은 네, 공연을 네. 찾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은 클래식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는 것을
1: 클래식으로
2: 제가
1: 채워지겠네요. 인생이. 네,
2: 느껴서. 예. 근데 이게 꼭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도 워낙 좋은 서울이 아닌 곳에 이런 네.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
1: 그렇군요.
2: 구독자들이랑 같이.
1: 그냥 언뜻 듣기에는 뭐 클래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근처에 계시니까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실천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2: 네. 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매일 공연을 볼 수는 없지만 네. 음원이나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연에.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삶의 터전을 조금만 떠나면 확실히 이제 체감되는 게 많아서 거기에서 음악을 들어보는 경험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클래식 축제를 찾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유튜브 보니까 아까 말씀도 하셨고 올 초에 네. 짤스부르크 페스티벌 또 이제 루체른까지 두 번 다녀오신 건가요 벌써?
2: 제가 네. 어쩌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한 건 아닌데 2월에 암스테르담과 켈른을 시즌 공연을 갔었고요.
1: 그렇군요.
2: 5월에는 이제 베를린 라이프지히 드레스덴을 묶어서 이렇게 네. 갔었고
1: 4년치를 다 다녀오셨네요.
2: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한 번만 가야 되는데 그래서 8월, 9월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도 조금 갈 예정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많이 가게 됐네요.
1: 그렇군요. 거의 뭐 해외에서 반 사시는 그런 느낌?
2: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네, 일주일 정도씩.
1: 근데 그렇게 네. 그 유명한 페스티벌 찾아가시면 어때요? 그 유정호 쌤처럼 그렇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2: 네.
1: 이렇게 거기에서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거기서 막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같이 이제 동행하신 분들도 있고
1: 네.
2: 이제 여행사랑 가든 동행으로 이렇게 가볍게 가든 어쨌든 함께 가신 분들이랑 되게 친해지고 그리고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만나면 타지에서 만나면 더 반갑고 좀 끈끈해지는 게
1: 그런
2: 있더라고요.
1: 게 있죠.
2: 그래서 맥주 한 잔, 커피 한 잔 해도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고 이번에는 루체른에서 어떤 합창단원 한국 분을 만났는데
1: 네.
2: 그분이 너무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너무 20년 만이라 제가 잘 못 알아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저한테 가장 저렴한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호박전을 해주셨던 분이었던
1: 그래요.
2: 거예요.
1: 성악가. 특별한 분이었네요.
2: 네. 그 성악가 분을 합창단원으로 이렇게 공연 때 공연을 하시고 저는 관객으로 가서 네. 만난 일도 있어서 이런 우연들이 계속 생기니까
1: 네.
2: 더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런 거 다 기록해둬야 되겠네요.
2: 네.
1: 정말 이렇게 공연 보시랴 또 이렇게 여행 가서도 당연히 또 영상 담으랴 유튜브에 또 올리랴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시겠어요.
2: 좀 네 바쁠 때도 있고 근데 보이는 게 좀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좀 아주 생각보다 바쁘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예. 그 시간 조절을 잘 하신다는 얘기네요.
2: 네. 그냥 몰아서 딱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1: 네. 저는 그 유럽 여행 갈 때 항상 유정호 선생님한테 어디 어디 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2: 네.
1: 루트도 받고 가야 될 식당도 받고 근데 그 식당을 가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겉에서 볼 때 긴가민가 하거든요.
2: 네.
1: 근데 막상 가서 먹어보면 아 역시 또 고수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구나 막 이런데
2: 네.
1: 어때요? 이렇게 이런 짤스부르크 같은 데 가서 유정호 선생님 만나면 좀 더 특별할 것 같긴 한데요.
2: 네. 더 특별하고 유정호 선생님 같은 분은 이 시간이 쌓인 레이어가 층층이
1: 맞아요.
2: 켜켜이 쌓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1: 네.
2: 믿고 저도 항상 움직이고 루트도 추천받고
1: 네.
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유정호 선생님도 이제 일구쌤 볼 때 굉장히 네. 반갑기도 하고 좀 뿌듯할 것 같기도 해요.
2: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1: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주자들 인터뷰 하시던데 섭외는 직접 하시나요?
2: 네, 저는 모든 활동을 제가 다 직접 하고 있고요. 섭외든 기획이든 편집이든 누가 해주지

0: 많아서요. 그래서 뭐
1: 제일 잘해서 그런 거겠죠.
0: 네.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근데 음악계라는 게 이렇게 아주 그렇게 넓다고 여겨지지는 않아서 제가 직접 아는 분들도 있지만 한 다리 정도 건너서 네. 이렇게 연락드리고 다행히 좋게 생각해 주셔서 많이 인터뷰 응해 주시고 네.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보통 일반 칼럼니스트하고는 또 다른 게 직접 연주자이기도 하시니까 네. 뭔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인터뷰를 응해 주시는 분들이.
1: 네. 네. 저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플루티스트이자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안일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일구 씨의 추천곡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0: 첫 번째 곡은 스탠포드라는 작곡가의 The Bluebird라는 곡인데요.
1: 네.
0: 이 곡은 사실은 유명한데 안 유명해요. 그러니까 합창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실내 합창 규모의 곡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알려진 곡이지만 일반 대중한테는 소개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또 들으시는 분들이 새로운 곡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가져왔는데
1: 네.
0: 가사가 있는 곡이고 가사가 단순해요.
1: 네.
0: 아주 평평한 호수가 펼쳐져 있고 그 호수를 합창이 그리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라노가 그 위에 날아가는 파랑새 네. 더 블루버드를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음악인데 완전히 풍경이 보이는 듯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알게 된 이후로는 사실 제 거의 힐링 음악으로 계속 실제로 사용하는 곡이고
1: 그렇군요.
0: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기대하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하루하나 클래식이라는 코너는 매일 아침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시나요?
2: 이게 게시물 형태로 영상 링크와 설명을 붙여서 네.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했던 컨텐츠들이 3년간의 분량이 네. 출간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됐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음악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같은 곡도 애플 뮤직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보면 거의 몇백 곡씩 이렇게 있는데 그걸 네. 조금 선별해서 좋은 음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좋은 분들이랑 같이 좀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정기구독이에요. 네.
1: 와, 매일 아침 8시 라이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 예약을 해놓습니다. 미리미리 해서 예약을
1: 그렇군요.
2: 해놓고.
1: 네. 그렇게 1년간 소개한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말씀하신 대로 책으로 하루하나 클래식 365라고 내셨는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그 첫 번째는 100곡을 모아서 이제 1년 중에 가장 좀 베스트 100곡을 뽑아보자 해서 하루하나 클래식 100으로 냈고요. 그다음에 네. 조금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리고 좋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곡들을 다 담고 싶어서 하루하나 클래식 365 이렇게 네. 해서 좀 두꺼운 책으로 두 번째 책을 냈고 아마 올해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년치 분량을 모아서 하루하나 클래식 피날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공동 저자분들도 있으시네요?
2: 네. 이게 유정우 선생님한테 당연히 먼저 말씀을 드렸고 네. 당연하게도 네.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리고 제 독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워낙 그 평생 음악을 들으신 음악 고수 분이셔서 그분에게 음반 추천도 좀 부탁을 드렸고 네. 글도 좀 부탁을 드리고 해서 독일 교수님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추천만큼은 좀 자신이 있고 네. 거기 있는 음악들은 그래도 비교적 너무 그 레퍼토리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음악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의 설명과 함께 네. 하루에 하나씩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 그렇군요. 정말 매일 한 곡씩만 들어도 365개의 곡을 알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뭐 영어 단어 외울 때나 수학 문제 풀 때 항상 마음을 먹어도 그게 참 안 됐었거든요.
2: 네.
1: 클래식 음악 감상 매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2: 그냥 루틴화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중에서 어떤 날은 책도 이제 집중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되는 날 왜 집중이 잘 됐을까처럼 음악이 갑자기 이렇게 딱 꽂힐 때가 있거든요.
1: 네.
2: 가슴에 콕 박힐 때는 어떤 음악이었는지 보고 왜 내가 이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좀 생각해보고 그 영상이나 음악을 따라서 조금 듣는 것을 자발적으로 또 1시간, 2시간 듣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그래서 정말 듣는 사람이 소수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그리고 그게 좋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서 이렇게 매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본인이 직접 선택해 들을 수도 있을 거고 하나는 랜덤으로 듣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일구생 같은 분들이 추천하는 곡 들어보면 좋겠네요.
2: 네, 저도 사실 좋은 분들이 추천하는 음악을 들어왔었고 예를 들면 레슨 한번 하더라도 저는 교수님이 CD를 막 10장씩 주셨거든요. 그때는 CD로만 들을 때여서
1: 네.
2: 근데 선생님 추천으로 듣다 보니까 확실히 저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들어봤던 시간이 훨씬 더 긴 분이 추천해 주시니까
1: 네.
2: 귀에 쏙쏙 들어오고 배울 점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2: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좋게 봐주시면

0: 제 추천을 들어보시고 또 나는 다른 게 좋다 또는 네. 이게 좋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네.
1: 구독자가 꽤 있으시던데 네. 예, 그 뭔가 좀 덕후들이 좀 많겠네요.
0: 네, 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채널에 뭐 4만 명 그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좀 진지하시고 클래식을 아주 오래 들으신 분도 계셔서 저도 구독자들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고수들이 많이 섞여 있겠네요.
0: 아, 그럼요. 네.
1: 모임 같은 건 안 하시나요?
0: 그 구독자들과 모임은 하지 않는데 제가 네. 뭐 여는 강의나 모임이나 음감회나 이런 것들에 와주세요.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1: 그렇겠네요.
0: 데 네, 와주셔서 만나면 구독자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 반갑죠. 왜냐면 그분들은 저를 아시는데
1: 그렇죠.
0: 저는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뵙게 되는 거라서
1: 네. 네. 이렇게 매일 한 곡씩 소개하다 보니까 하루하나 클래식 365 책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0: 그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이 뭐 아주 그렇게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가볍게 하려고 일부러 온라인상에서 한 것도 있어서 일단은 세 권이면은 많이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추천은 네.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생각이에요.
1: 어떤 네. 게 그렇게 어렵던가요?
0: 일단 교정이나 그런 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저자가 7명이었어요. 많을 때는.
1: 그래요?
0: 그러면 7명을 따로따로 다 의견을 여쭙고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이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중간에서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즐겁게는 했는데 아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구나. 네, 그래서 딱 세 권은 하고 네, 이제 좀 가볍게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악은 깊어도. 네.
1: 책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세 권 이제 쓰고 아 이제 할 만큼 했다 하지만 또 이제 스물스물 시간이 지나면 쓸 때가 네. 됐지 하면서 네. 그렇게 버릇처럼 작가분들이 네. 그렇게 써 나가시더라고요. 네.
0: 그러다가 또 다음 책을 어떤 사진 작가님과 한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흐린 날의 음악을 입히다를 또 또 이게 습관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아, 네. 계속해서 쓰게 되실 것 같아요.
0: 네. 네.
1: 자, 오늘 프로테스테이자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안일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곡 만나볼게요.
0: 네, 이 라흐마니노프의 즈제시 허라쇼라고 읽더라고요. 근데 이게 뜻은 여기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라흐마니노프가 젊은 시절에 작곡한 곡이고 제가 가져온 음반은 흐보로스톱스키 네. 이름이 어렵네요.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의 음반인데 이 곡을 제가 몰랐던 곡이고요. 아까 전에 그 더 블루버드는 그래도 안지가 꽤 된 곡인데
1: 네.
0: 이 곡은 사실 루체른에서 이번에 알게 된 곡입니다.
1: 그래요?
0: 라흐마니노프가 여름 별장으로 이 사용했던 루체른의 호숫가 반도에 빌라가 있어요.
1: 네.
0: 빌라 세나르라는 곳인데
1: 네.
0: 이 이름을 따서 세나르라고 지어서 세르게이와 부인의 이름까지 따서 이렇게 빌라 세나르라는 곳에서 음악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1: 네. 직접 그곳에 가서 네. 너무 좋았겠네요.
0: 그래서 유람선 네. 같은 걸 타고 네. 거기 들어가서 음악을 들었는데 평소에는 내부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행사나 연주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경우였고 거기에서 이제 티모셴코라는 바리톤이 리사이트를 했어요.
1: 와.
0: 근데 거기에서 연주했던 피아노가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연주했던 스타인웨이 옛날 네. 피아노였고
1: 거기 원래 놓여 있나 보죠 별장에?
0: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당연히 누군가 와서 이렇게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아니고 유산이죠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0: 그래서 그 피아노와 티모셴코라는 바리톤 가수가 라흐마니노프 가곡을 포함한 이제 뭐 새롭게 위촉된 곡도 있었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연주를 들었는데 지금도 약간 지금 소름이 돋고 있는데
1: 듣는 사람도 지금 예, 네. 벌써 상상이 되면서
0: 네.
1: 예,
0: 거기에서 수많은 가곡 중에 이제 마지막 곡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여기는 좋다 입니다. 근데 라흐마니노프가 사실 이 여기는 좋다라는 게 너무 아름다운 고향의 풍경을 담은 곡인데 사실 떠나게 됐고 고국을 여러 가지 러시아는 정치적 상황으로 망명을 네.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라흐마니노프가 못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루체른 집에서도 떠난 다음에 미국에서 또 못 돌아오시고 루체른이라는 곳으로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와 시간이 이제 쌓여 있는데 곡은 2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2분 안에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여기는 좋은데 거길 다시 갈 수 없었다는 그런 라흐마니노프의 이야기도 느낄 수 있고
1: 네.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도약하는 음이 하나 있어요.
1: 네.
0: 들어보시면

0: 근데 그 도약음이 조금 반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1: 그래요?
0: 보면. 그래서
1: 예.
0: 너무 좋은데 너라는 그 존재가 꿈속에만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가사인데 이 부분을

0: 정말 루체른에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별장에서
1: 네.
0: 그의 피아노를 또 후대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며 아 정말 호사를 누리셨네요.
1: 어, 네.
0: 그 장면을 우리는 가보지 못하지만 상상을 하면서 특히 마지막에 그 도약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얘기를 듣고 들어서 그런지 정말 고향을 그리는 애잔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아, 흐린 날의 음악을 입히다라는 책 보니까 표지가 흐린 날이네요.
1: 네,
0: 굉장히
1: 그러네요.
0: 감성적인데요. 네. 저자 소개를 보니까 아마추어가 되고 싶은 프로 연주자라고 했거든요.
1: 네.
0: 무슨 의미일까요?
1: 아, 아마추어라는 게 순수하게 즐긴다는 뜻이 있어서 프로 연주자 전공을 했지만
0: 네.
1: 음악을 좀 순수하게 즐기지 못할 때가 생기거든요.
0: 특히 프로
1: 일로.
0: 연주자는 그럴 것
1: 네.
0: 같기도 해요.
1: 정말 막 싫어하게 될 때도 있고 그냥 음악을 들을 때 온전하게 못 즐길 때가 있어서
0: 네.
1: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는 좀 아마추어처럼 되고 싶다. 순수하게 즐기고 싶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0: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이 책은 제가 또그 습관을 못 참고 매일매일 음악을 추천해야겠다라는 습관을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제
0: 예.
1: 인생 음반에 가까운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음악들을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0: 네.
1: 이건 이제 브런치 스토리의 글과 함께 올리려고 했고 근데 또 혼자 하면 좀덜 재밌는 느낌이 들어서
0: 네.
1: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 작가님을 초청을 했어요. 제 프로젝트에. 그래서
0: 그렇군요.
1: 네. 그 김신중 사진 작가님인데,
0: 네.
1: 그래서 이 사진 작가님이, 이문찬 피아니스트의 사진 작가로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사진을 저는 좋아하고, 이분이
0: 네.
1: 흑백 사진을 잘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음반을 추천하고, 흑백 사진 두 장을 페어링하는 식으로 해서, 52주를
0: 예.
1: 했어요.
0: 네.
1: 그랬더니, 뭐, 한 권의 책 분량이 나와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사진들이 이렇게 목차마다 함께 같이 있는데, 정말 멋지네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책을 위해서 일부러 찍으신 사진이겠죠?
1: 네, 반 정도는 직접 이렇게 새롭게 작업을 한게 있고, 네, 기존에 작업하셨던 사진 중에서 또
0: 네.
1: 음반을, 음악을 그냥 제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음반만 드리고, 그 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사진을 페어링 하셨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
1: 그래서.
0: 또한 또 작품이네요. 예.
1: 맞아요. 네, 그래서 사진만 봐도 이게 음악이랑 글을 보지 않으셔도 그 책이 괜찮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 너무 컨셉이 좋아서 독자들을 상대로 뭔가 이런 콘서트 같은 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1: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음감의 형식으로

0: 출간 기념회처럼 하긴 했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소수로 했지만 다들 되게 좋아해 주셔서 네, 스크린에 이렇게 흑백 사진도 보고
1: 띄워놓고
0: 음악도 듣고 이렇게 했었어요.
1: 네. 네. 52 개 음악을 전부 음반을 소개할 순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지금 생각나는 거를 몇 개만 추천해드리면 네. 크리스틴 부시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잘 모르는 대중들이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하실 텐데 굉장히 또 그 업계 고음악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고 챔버 오케스트라나 바로크 연주단을 많이 이끄시는 리더신데 네. 이분이 이제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와 소나타를 내셨는데 와 이거를 듣는데 그냥 약간은 무섭달까? 이 곡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탐구를 하고 근데 그 탐구한 고민이나 시간은 보이는데 네. 우리한테 들릴 때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담기게 이렇게 네. 연주를 해주셔서 제가 그 독일 교수님한테도 여쭤봤을 때 유치한 질문이지만 무인도에 가져갈 다섯 개 음반을 꼽아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생님도 이 음반을 꼽으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사실 음반을 누구한테 추천받지 않으면 평생 못 듣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0: 왜냐면 뭐 하루에도 몇 개씩
1: 너무 많으니까.
0: 네, 쏟아지니까. 근데 저는 이 음반만큼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세 개의 소나타와 세 개의 파르티타가 담겨있는 되게 가치가 높은 음반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아레리치랑 플레트네프 그 너무나 유명한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두 분이 네. 이제는 완전히 80세가 넘으시고 70세가 넘으신 거장들인데 네. 이 두 분이 동화 이야기를 담은 포엔즈 음반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코피에프의 신데렐라와 그리고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이 한 피아노로 연주한 곡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한 의자 또는 두 의자를 바로 붙여놓고 연주를 하셨을 텐데 네. 이게 동화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들을 수 있기도 하고 그 두 분의 연주를 같이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음반은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디오 아바도라는 지휘자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1: 네.
0: 베를린 필하모닉과 말러 9번 음반을 담은 음반도 있어서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했던 영상을 제일 좋아하지만
1: 네.
0: 음반으로서는 또 베를린 필하모닉만 낼 수 있는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말로 9번은 진짜 약간 완전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곡이에요. 그래서 네. 아바도 같은 분의 해석으로 들으시면 너무 황홀하죠.
1: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저도 어릴 때는 클래식을 들으면 좀 지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0: 네.
1: 이제 갈수록 점점 이게 들리고 익숙해지고 이제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좋은 음악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0: 네.
1: 이렇게 전문적으로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느끼면서 듣는 기분은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0: 이게 근데 저도 네. 과정이 네. 되게 길었고
1: 네.
0: 그냥 처음에는 저도 싫었어요. 아예.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연습을 너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악보를 막 거들떠보기도 싫었는데
1: 네.
0: 한 곡, 짧은 곡 하나에 빠지다가 조금 긴 곡 듣다가 그 다음 작곡가로 넘어가고 그다음 다른 시대가 또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낭만 시대를 좋아했으면 고전
1: 맞아요.
0: 시대 들어보고 바로크 시대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데 이 확장이 끝이 없으니까 평생 확장될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게 된 이후로는 사실 이게 뭐 쉴 때 어떤 분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힐링 음악으로 듣는 분도 계시지만 저한테는 완전히 좀 액티브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어떤 진짜 배울 점이 많고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수단처럼 돼서
1: 네.
0: 그런 거를 만약에 4시간이라 한들 4시간 안에 겪을 수 있다면 4시간이면 진짜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까지 지금 드는 상황이 됐어요.
1: 네. 네. 그렇군요.
0: 이런 걸 좀 환자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1: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설명하실 때 기운이 느껴지니까 듣는 사람들은 정말 들어보고 싶다라고 혹할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걸 진짜 클래식 음악을 팔 수 있다면 부자가 됐을 텐데.
0: 네.
1: 네. 그 이번 책 그 QR 이용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래서 전체 음반은 이제 찾아서 들으실 수 있고 QR은 제가 그 음반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트랙 하나를 넣어놨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트랙만 들으시고 좋으실 경우에는 음반 전체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1: 네.
0: 넣어놨습니다.
1: 와, QR 이용의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사진도 거의 작품 사진 같은 사진들이 들어갔고 책값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는데요?
0: 네. 이거는 이제 출간 제의를 주신 곳이 없어서 제가 하는 와중에 근데 저는 이제 시간상 네. 52주가 끝날 때 또 출간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POD 출판이라는 형태로 했고요. 그거는 이제 재고 없이 주문이 네. 들어오면 이렇게 생산을 해서 보내드리는 방식이에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더 비싸요.
1: 그럴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주문 제작이네요. 주문 네. 제작. 책을 주문 제작으로 받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겠는데요.
0: 네. 근데 막상 받으신 분들이 그걸 아우 너무 비싸다라고 안 해주시고 와 진짜 이 가격에 이런 사진과 52개의 인생 음반을 담은 거니까
1: 네.
0: 사실 그 책을 소화하려면 1년 안에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네. 뭐
1: 약간 작품집 같은 소품집 네. 이런 느낌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네. 주문 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0: 네.
1: 지금은 플루티스트로 활동하기보다 클래식 알리는 일에 더 열심히 매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렇게 됐는데요.
1: 네.
0: 연주도 하고 있고 제가 제 스스로 정체성은 어쨌든 플루티스트라는 정체성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봐주시거나 저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1: 네.
0: 클래식 음악을 좀 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니까
1: 네.
0: 그것도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플루트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0: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긴 했는데 그때는 취미로 하다가
1: 네.
0: 거의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제가 농구를 했었는데
1: 네.
0: 농구부에서 농구나 플룻을 직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1: 진짜요?
0: 네. 근데 농구는
1: 극과 극인데요.
0: 네. 그냥 지금 생각해봐도 네. 좀 생명력이 짧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신체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봤습니다.
1: 네.
0: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1: 그리고
0: 네.
1: 바로 유학까지 가고.
0: 네.
1: 와, 추진력이 남다르시긴 하네요.
0: 그냥 생각이 들 때 안 하면 사실 너무 미루게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 클래식 전도사가 이제 되셨는데 클래식을 전공한 이후에도 클래식을 좋아한다라는 말 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0: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전공자들이 오히려 클래식 애호가가 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순수하게 음악을 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또는 학교 입시를 위해서
1: 네.
0: 또는 어떤 오디션을 위해서 하다 보면 기술적인 면이나 내가 돋보여야 하는 것들에 좀 집중하게 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그리고 뭐 아무리 좋은 음악이어도 10시간 붙들고 있으면 진짜 꿈에도 나오고 진짜 진절머리가 날 때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결국에는 클래식을 음악 자체를 진짜 좋아하고 뭐 곡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 작곡가의 음악을 진짜 공감하는 애호가가 돼야 또 연주자도 결국에는 더 좋은 연주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 과정이 그냥 뚝딱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도 전공하고 5년까지는 좋아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20대 중반쯤 돼서야 20대 초중반쯤 돼서야 진짜 음악을 좋아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1: 지금 뭐 클래식 전도사이기도 하고 본인이 아까 막 환자라는 표현까지 네. 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후에 연주를 한 모습은 좀 더 달라졌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빠져서 그 곡에
1: 예.
0: 조금 이성과 감성을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이제 항상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좀 울컥할 때도 있고
1: 플루스는 울컥하면 안 되잖아요.
0: 네, 근데 그러면 완전히 이제 호흡이
1: 네.
0: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절하는 법도 막 학교에서 배웠었고
1: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울컥하면서 플루트 하는 거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0: 네, 네. 뭐 많이 소리가 안 좋아질 텐데
1: 네, 근데 그거, 그 감성이 느껴지면 네.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번에도 성악가가 약간 눈물을 보였어요.
1: 네.
0: 흘린 건지 그게 땀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거의 우시는 느낌이었는데 이 아까 전에 추천드렸던 여기는 좋다인데 왜 울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를 보니까 관객분들이 다 울고 계세요. 와, 그래서 이런 전달력이 발생할 수가 있구나.
1: 그렇죠. 다 같이 라흐마니노프의 감정을 느낀 거죠.
0: 그런가
1: 봐요. 그 순간에.
0: 네.
1: 네. 참 멋지네요. 세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0: 네. 이 곡은 사실 제가 세 곡 중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곡이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아. 이자이라는 친구의 결혼식 때

0: 이렇게 작곡을 해서 직접 들려줬던 곡이고 너무 유명한 곡이고 사실 프랑크라는 작곡가를 대표하는 곡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리사이틀 같은 데서 연주가 많이 되는 곡이에요. 저는 이 곡을 듣자마자 거의 사랑에 빠지듯이 좋아하게 됐는데 네. 이미 클래식 애호가인 상태에서 들었었고 근데 이걸 플루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연주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에마뉘엘 파위라는 지금 현재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으로 계신 분이고 네. 이분은 22살 때부터 30년 넘게 지금 베를린 필하모닉 계신데 플루스로 바이올린 곡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별로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이올린이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음에서 바이올린은 얇아지는데 플루스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호흡이라는 게 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을 길게 쓰면 활보다 오히려 프레이징을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주자가 아주 탁월한 경우에는 플루스로 하는 것에 장점도 있는데 에마뉘엘 파위라는 분이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아, 플루스이 다른 악기를 능가할 수 있구나.
1: 네.
0: 그래서 가능성을 넓혀주신 분이기도 하고 이 곡 자체가 이제 4악장을 들려드릴 건데
1: 네.
0: 이 4악장은 피아노와 솔리스트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대화 형식을 보이지 않지만 들으면서 감상하는 매력도 있고요.
1: 네.
0: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버전입니다.
1: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네, 뭐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셨지만 오늘 일골쌤 보니까 아직도 배가 고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구상한 일이나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1: 저는 사실 클래식 전도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클래식을 100명 중에 한 명이 들을까요?
0: 아직 아닐 것 같아요.
1: 네, 예.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1000명 중에 한 명은 들을 것 같죠. 근데 이거를 100명 중에 한 명 또는 10명 중에 한 명 이 듣게 된다면 네. 괜찮을 것 같거든요.
0: 그쵸.
1: 클래식 공연 업계도 그렇고
0: 득될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1: 그리고
0: 좋으니까.
1: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늘려갔으면 좋겠다.
0: 네,
1: 네 이런 꿈이 있습니다.
0: 지금 잘하고 계시고 더 열심히 뜨시면 그런 날이 네. 올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구쌤에게 클래식이란?
1: 저는 좀 중독성 강한 친구 같고요. 어릴 때는 이제 친구 새로 만나면 서로 집에도 놀러 가고
0: 네.
1: 이제 어두워진 줄 모르고 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힐링 음악이라기보다는 진짜 중독성이 강한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유튜브 채널 일구쌤 클래식과 또 최근에 흐린 날의 음악을 리피다를 낸 프로티스트이자 칼럼니스트 안일구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새로운 책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가끔은 이상문. 가끔은 전등을 끄고 밤하늘 별을 세어보자. 가끔은 잊혀져가는 얼굴도 떠올려보자. 가끔은 일기장에 눈물 한 방울도 떨어뜨려보자. 가끔은 무뎌진 우리 감성을 리셋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죠. 이상문 시인의 가끔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정치권 현황과 관련해 원내 4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로 들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김승원 법무장관의 후보자의 이 청문회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죠. 야권은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와 인사공방, 또 국회 가는 길 1부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진보진영 대통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장이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린 모습이네요. 김민석표 진보 대통합의 의미와 넘어야 할 과제, 국회 가는 길 네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 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네 분의 출연자가 모두 국회에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국회 가는 길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4: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1: 네,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에 주셨습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재입니다.
1: 반갑습니다.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6: 네, 김성열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이 보고서가 여당의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보고서 채택 항의한다는 뜻으로 퇴장했죠. 자, 결국 여당 또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아, 이동학 최고님, 네. 이거 이 부담 없습니까? 이렇게 통과돼도
3: 여론 부담은 애초부터 감수한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뭐 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좀 과도한 측면들도 있고 네.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되고 난 다음에 장관으로서 일을 또 충실히 하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유탄 맞은 위원회가 있어요. 아니 뭐.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문제여서 법사위에서 이걸 채택할 수 없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적격 부적격을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토장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합의가 됐었거든요. 부적격도 아니고 그렇죠. 참 좋다. 이게 야당 의원들까지도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정작 통과되고 여기는 통과가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민생을 볼모로 또 붙잡고 하고 있는 측면들이 오히려 야당에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정원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우리 이거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김생용사라는 말 나왔었잖아요. 네. 뭐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크게 또 반박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살리고 용혜인 후보자는 분명히 낙마할 것이다. 그 예정된 수순대로 간 결과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채택할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일 이제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내가 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된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원론적인 이유로 들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또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 이후에 법무장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득이 될 거냐 뭐 어떤 힘이 실릴 거냐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1: 고난의 길을 겪을 것이다. 확실히 좀 여론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벽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생각 해주시는 게 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수원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후보자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다른 상임위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야권 두 분은 김수원 후보자 관련 대치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여쭤볼게요. 조우재 공보부장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5: 그 김수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에너지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용혜인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면서 이제 일단락 됐고
1: 네.
5: 이제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데 이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한동훈 의원이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동훈 의원이 조금 무리하게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막 글도 막 몇십 개씩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오히려 역결집을 일으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여론들에 대해서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1: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아, 저러면은 우리가 또 뭉쳐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런 결과를 또 낳았지 않나. 근데 다만 이 부정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김세길 최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적절 후보자 임명 강행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6: 선생님,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오늘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거기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1: 네.
6: 국민은 좋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일단 청탁을 하신 내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신약과 관련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청탁을 했다. 이거 누가 봐도 부적절하거든요. 거기에 그것만 있습니까? 음주운전도 있어요. 음주운전은 판결문도 내지를 않고 있어요. 왜? 판사 시절에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본인의 판결문을 내지 않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위장전입도 있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도대체 결격 사유가 몇 개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다들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설령 좀 과하게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인사를 잘못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못 뽑았다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둘 겁니다.
1: 발목 잡기에 명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6: 그럼요.
1: 아니,
6: 이런 걸 막으라고 양당이 있는 거예요.
4: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건.
1: 네.
4: 진짜 여론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1: 네네.
4: 여론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까 조재 국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야 저기서 공격하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특히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해갖고 만약에 여기가 낙마하잖아. 그럼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비극이에요. 본인들만 결집해갖고 국민 여론은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권한 행사하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한국 정치 문화가 잘못된 거죠.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관련 파면 탄핵을 결정하면서 결정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절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다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의 절제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그런 교훈 하나도 얻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다 행사하려고 하면 이런 국민적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0: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애투쟁한다라고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동훈 의원도 장애투쟁 이야기를 좀 끌어온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갑니까? 아니면 뭐 올림픽공원으로 가는 겁니까?
1: 근데 뭐 아직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걸로만 보면 분명히 이거 장외투쟁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뭐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22일에 국회에서 한번 그 장외 집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마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네. 그 가장 넓은 장소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넓은 장소라는 건 그 광화문이 될 가능성이 크죠.
0: 그럼 한동훈
1: 왜
0: 의원
1: 이렇게 웃고 계세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 이제 한동훈 계로 좀 불리고 네. 계시니까 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가는 곳에 반대로 가 있나 어디로 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1: 아니, 지금 장외 집회를 하겠다는 건 같은 생각인데
0: 같은 의도인데 약간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당권파에서 한동훈 의원과 같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없죠.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는데.
0: 힘을 합친다고요?
1: 일종의 아니 그럼 좋겠다 이거죠. 네네네. 희망사항인데 일종의 이것도 장애 집회 세대결로 가나?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중심돼서 하는 집회에는 몇만 명 오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집회에는 몇만 명 오고 이런 식으로 또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좀 아니, 부담스럽기도 해요.
0: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한동훈계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같이 동시에 장애 집회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1: 그건 그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네.
2: 그 징계당해요.
0: 그러니까 그것도 징계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네. 한다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 부산시 선거 치를 때도 굳이 오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0: 혹시 그래서 이번에 국수 보냈습니까? 장도영 대표에게?
1: 혹시 뭐 장외 보낸 거는 이제 추석이고 네네. 네, 훈훈한
0: 아 훈훈하게 그냥
1: 한가위만 받자라
3: 네네 장외 그 국수 보고 네. 나도 좀 껴줘 앞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세대결로 가게 되면 이게 북을 칠 겁니까 뭐 빵빠레를 올릴 겁니까 아마 이제 그런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럼 한동훈 의원이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시위를 세련되게 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경쟁이 또 언론의 평가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럴 건데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이재명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또는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된 인사다. 이거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할 텐데 그런 지점을 온데간데 없고 장동혁 대 한동훈의 대결로 그냥 이게 프레이밍 되면서 또 쓸데없는 논쟁으로 갈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지금 약간 너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3: 어떻게 이런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0: 장외 나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그렇죠. 지금 돌아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 공원에서의 뗄감은 거의 다 뗐잖아요. 이제. 네네네. 그러니까 장외로 또 북을 계속 쳐야 되는데 이게 좋은 뗄감인 거예요.
0: 북 치러 간다
3: 그렇죠.
0: 이번에도.
3: 네, 북을 칠.
0: 그런 생각이
3: 어떤 기회가
0: 같다.
3: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0: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에서 그래도 가장 좀 돋보였던 사람은 아니다 한동훈 의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시사인 의뢰 한국갤럽 조사 1013명이 대상으로 유무선 호남 면접조사로 진행한 조사에서 가장 신뢰한 정치인 1위로 한동훈 의원이 올랐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모름 거절 응답 비율이 39.3%로 가장 높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이 점점 좀 상승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는데 조우재 공보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 그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이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올랐다 이거거든요. 네. 최근 20년간 집권 2년차 때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 했던 정치인들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손학규, 김무성, 네. 이낙연, 황교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화려하네요. 네,
4: 네네. 화려하죠. 네네. 큰 의미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0: 아니,
4: 싶습니다.
0: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높이 나왔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직
4: 대통령보다도
0: 현직 정치인보다도 신뢰받는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왔던 기사가 있어요.
4: 그러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 대선 후보 1위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는 워낙에 변동이 심해가지고 예전에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누군가 나타나서 다음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한다. 라고 했으면 그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만큼 그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게 한국 정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동훈 의원이 그 여론조사 1등을 하고 있지만 향후 좀 더 지켜봐야죠.
0: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존재감은 높아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아니, 정원재 대변인.
1: 실제로 이번 그 청문회 전국에서 한동훈 의원 세 글자 이름 세 글자를 빼면은 뭐 이 김수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불가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뭐 자료의 출처, 뭐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것들이 지도자답지 않다, 뭐 큰 정치인이 못 될 거다, 이게 오히려 본인의 정치 커리어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 뭐 검사 시절 버릇 네. 못 버렸다 뭐 이런
1: 것도
0: 있고요.
1: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재평가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뢰받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뭐 아까 조재 국장은 이 신뢰받는 정치인과 그 차기 지도자를 약간 혼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신뢰받는 정치인 1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가 1등했는지 아세요?
0: 누구입니까?
1: 이재명 대통령이 1등했던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정평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급증하고 이거 약간의 국정 지지율과 비슷한 궤를 같이 가고 있는데 반대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니까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애써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아 저렇게 하면 정치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가는 값 그걸 보십시오 결과를.
0: 민주당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3: 저는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제3자 제4자들이 한동훈이 훌륭하네 이렇게 이제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꼭 굳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저를 주목해 주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2등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본인 나 얼마나 잘났는지를 봐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네. 저는 야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0: 근데 실제로 이재명 네. 대통령이 5년 네. 연속인가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3: 그때는
0: 있었어요.
3: 그때는 왜냐하면 21년도 때 당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었을 때였고 네. 또 대선 주자로서 계속 활약을 했고 그 이후에 당대표를 쭉 했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대표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소구력이 그때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었지 않은 부분들이 국민들 평가 속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잘 싸우는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라는 평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3: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제3자들이 평가해 주면 좋은데 굳이 자기 입으로 내가 1등입니다 라고 하는 듯한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모습이
0: 네.
3: 에, 참 밉상이다.
0: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이 평가는 네. 제3자들이 한 거고 본인은 성적표를 갖고 가서 부모님께 부모님 저 이번에 시험 이렇게 잘 봤습니다 얘기한 건데 그렇게 꽈서 보는 분들이 민주당 분들이라니까.
0: 안승철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집 앞에 붙여놓은 거잖아요.
0: 아, 동네방네 전부 때에다가 다
3: 동네방네 동네 사람들.
5: 근데 한동훈 의원이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국민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의원이 이번 청문회에서 비록 청문회장에는 못 들어갔으나 국힘의원들 여럿을 대변할 만한 일을 하셨다. 저도 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다만 그건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가수도요. 120분 동안 혼자 단독 콘서트를 하면 지루합니다. 예, 조용필도요. 리사이틀 할 때요. 밴드 불러놓고 해요. 싸이도요. 흠뻑쇼 할 때 화사 불러가지고 초대가서 불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 좀 더 빛이 나고 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0: 네.
5: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4: 한동훈 의원이 지금 당장은 뭐 좀 기분이 좋으실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 앞에 놓여있는 정치적인 어떤 장애물이 녹록진 않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묻을까 봐 의원님들이 다들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친한계로 불리는 사람들 다 징계받았습니다.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당원권 정지받았고요. 그리고 진종호 의원 2년 그리고 서범수 의원 10개월 당원권 정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장동혁 대표가 차기 당대표가 또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공천이 무서워서 다들 좀 몸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은 좀 몸이 달아오르고 그러니 막 국수도 보내고 나 좀 봐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거는 조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개혁신당에서 잘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4: 조국혁신당입니다.
1: 당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0: 둘 다 혁신이라고 다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1: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동훈 묻을까 봐 이게 각각의 징계 사유가 한동훈 의원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0: 네.
1: 진종호 의원만 일부 좀 그 관련이 있었던 거고 각각의 징계 사유는 한동훈 의원과 가깝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각 뭐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뭐 전반적인 그 저변에 있는 것은 과거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경계하고 좀 이게 까칠하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많이 완화된 건 사실이에요. 지난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도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고 이번에도 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잘 싸우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한동훈 대표 의원에 대한 저항 강도가 글쎄 그럼 제가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한 100 정도 됐다면 네. 지금은 한 뭐 60 정도로 낮아진 것 같은데요.
0: 완화됐다는 말씀이시죠.
1: 그럼요. 네네. 허들이.
0: 알겠습니다.
4: 70으로 하시죠.
0: 60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군요. 근데 초대수님은 좀 어떻게 초대하실 생각인가요?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혼자 이렇게 개인기를 부리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장외투쟁 같은 거 가서 혼자 한다면은 힘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초대손님 부를 생각은 있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주셔야 되는데 그거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0: 그 부분이 고민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3: 왜냐하면 이게 네. 한동훈 의원이 다른 사람을 띄워주거나 그걸 통해서 결국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거에 상당히 녹록지 않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축구로 따지면 드리블을 계속해서 두 사람 제끼고 세 사람 제끼고 그때 되면 뭐 박수 치고 막 사람들 일어나고 와 드리블 잘한다. 저기서 딱 패스를 딱 해야 되는데 패스를 안 하잖아요.
0: 축구를 혼자 하고 있다.
3: 저기서 드리블을 다시 하잖아요. 그럼 네. 자기가 제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앞으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또 제껴야 돼.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질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렇게 다 제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다 못 제낄 것 같습니다.
0: 못 제기다. 축구는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봤고 자 다음은 용해인 후보자 낙마로 내상이 깊어진 민주당에서 다시 진보 진영 세력 규합에 나선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후보자 사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밝혔는데 김민석 대표의 진보진영 연대 시도 일단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동학 초고부터 말씀해 주시죠.
3: 이거는 전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구체적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기혁신당의 네. 김준영 원내대표 역시도 그 숫자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구체적 수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10석으로 하든 8석으로 하든 17석으로 하든 그거는 그 당대의 이 국민들의 공문을 좀 잘 모으고 네. 실제 국회에서 의미 있을 만한 의석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의의 폭이 이제는 좀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 플러스 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까지 이제 같이 다양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이런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것은 앞으로 논의의 장을 굉장히 넓힐 수 있겠다 기대가 됩니다.
0: 그런데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언론플레이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낸 것 같아요.
3: 그 뒤에 그래서 또 구체적인 평가를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되겠다.
0: 시작하면 생각합니다. 될 것이다. 네. 김석일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6: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고단수의 그 카드를 던졌어요. 이 10석을 맞춰줘 버리면 조국혁신당을 위한 그런 게 되잖아요. 네. 15석, 3석이 모자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조국혁신당한테 우리한테 잘 보이면 우리가 의원 3명 꺼줄게. 그럼 우리한테 잘 보여. 야, 같이 가자. 이러면 너는 교섭단체 줄게.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요.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요. 국회에서의 위상이 전혀 달라져요.
0: 어떻게 달라집니까?
6: 일단은 의사 일정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죠. 네. 국회 의사 일정을 비교섭단체들은요. 뭐 회의 일정 잡고 이런 걸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의사 일정에 참여할 수도 있죠. 당장 국회에서 나오는 지원금, 활동금, 거기에 이제 국회 연구위원이라고 그래서 전문위원들 자리도 나옵니다. 2급, 3급. 당이 확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 비교섭단체들은 교섭단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0: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지원금.
6: 그럼 지원금도 있고 네. 2급 3급 전문위원들은요. 굉장히 당회로 하여금 정책적인 자원을 가져오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이 공약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 꿈꾸는 이야기죠. 근데 네. 이게 제가 옛날에 대안과 정의라고 그래가지고 정의당이랑 이제 다른 당이랑 이거를 같이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교섭단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사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진보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무소속 몇 분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네. 15석의 기준에서.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각 당의 목소리가 서로 너무 달라서요. 이게 함께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합쳐지지가 않는군요. 네.
6: 운영하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과의 관계 회복과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에서 꺼우는 방식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0: 국민의힘은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윤석 대표의 제안을 뭐 사탕꾸러미에 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용해 의원의 사퇴 청구서 뭐 조국 대표의 레드팀 행보에 대한 달래기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그거를 이제 10석으로 해줬으면 완벽하게 장동혁 대표가 한 해석이 옳은데 네. 15석으로 하니까

0: 지금 그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이것에 불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범진보연합이 됐었을 때 그때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게 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열석으로 하겠다 이런 그 계약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 완화만 하겠다라고 해놓으니까 협상력이 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명문화 시켜갖고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1: MOU같이.
0: 그걸 못해갖고 MOU도 되는군요. 깨져요.
1: MOU는 무조건 깨지죠.
0: MOU 다 깨지거든요. 예, 예, 예. 계약서를 써야 됐어요. 근데 이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거고 네.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조금 약올리나? 아, 이제 얘기해 주실 거니까 네.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요.
2: 제가 그래서 조우재 공보부장에게 가장 마지막에 질문을 좀 네.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네.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는데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네. 지금 뭐 하는 거지? 줄 거면 뭐 다 주든가 이게 뭐 줄 듯 말 듯 뭐 이거 하자는 거야 합당을 뭐 논의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지금 표정이 좀 읽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 저희는 이런 겁니다. 그 김민석 대표가 15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15. 이 15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죠?
2: 어디서 나왔습니까?
3: 객관적 산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 15석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요. 근데 조국혁신당 당론은 10석입니다.
2: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라는
3: 타당성이
2: 거잖아요.
3: 그러니까 왜 15석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제고. 네. 조국혁신당은 10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10명의 국회의원들과 공동 발의를 해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 법안을 하나 발의하는데 1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숫자가 10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도 10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1961년 제3공화국 때 국회가 교섭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교섭단체 기준이 10석이었어요. 네. 근데 1973년 박정희의 유신 이후 그 소수정당의 그 어떤 그 언론을 막기 위해서 20석으로 기준을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유신의 잔재예요. 20석은.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그냥 돌려달라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 민주당 민영배 의원 지금 현재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그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법안 발의 해놨습니다. 송영길 의원, 민영배 의원 다 해놨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김민석 대표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15석이 어떠냐. 마치 중고 거래할 때 내고 와듯이 그렇게 하는 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2: 아니 뭐 물건 깎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0석에서 15석으로 뚝 잘라서 얘기하는데 15석 하면 우리는 안 되는데 왜 15석으로 얘기하지? 우리 말을 들어라는 얘기인가? 라고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민주당 보세요. 입장 어떻습니까?
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2: 아, 이게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까?
4: 논의가 이게 없이 그냥 10석 해버리면 국민들이 이거 알겠습니까?
2: 새로운 방향의 논의네요.
4: 국민들까지도 이렇게 티격태격 되면서 네. 저게 왜 필요하지? 15석이 뭐가 중요하지? 10석이 뭐가 중요하지? 이거 국민 공감대까지 형성되는 그 과정까지를 다 설계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3: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그 OECD 국가 국회의 의석수 대비 교섭단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38개국 회원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기준이 높습니다.
2: 그렇군요.
3: 그 위에 룩셈부르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전부 교섭단체가 그 기준이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는 거죠.
4: 그래서 10석이 또 제시를 하니까 10석, 7석 제시할 수도 있다니까요. 네네. 5석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결국 그 과정으로 간다.
2: 일단 김민석 네. 대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석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치. 15석이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그러셨잖아요. 네. 15석은 조국혁신당이 3석이 모자른 게 기준인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4: 답이 없다는 거죠.
3: 김민석 당대표의 15석이
2: 잠깐만요. 그러면 진보당 4석이잖아요. 네. 그럼 조국혁신당이랑 합쳐서
3: 바로 되죠.
2: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교섭단체로.
3: 그러니까 그 어떤 진보 연합을 해서 너네끼리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던진 숫자가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대의명분상 10석이 맞지 않느냐. 20석이라는 건 유신의 잔재다. 유신 이전에는 10석이었기 때문에 그냥 돌려달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민주당에서 우리한 조국혁신당이나 혹은 소수정당에게 어떻게 베풀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정상화해달라. 이런 요구가 뭐 잘못됐네.
2: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뭐 이거 좀 낮추는 거 동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아니 저희는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2: 관심이 없다고요?
0: 뭐 20석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왜 논의가 시작되냐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정치적 거래에 의한 교섭단체 규정 완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죠.
3: 그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 친한계 의원님들이 지금 차기 총선에서 공천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친한계 의원님들이. 그런데 교섭단체 요건을 많이 낮춰놓으면 탈당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열성 정도에서
3: 그렇죠.
0: 많은데
3: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열성으로 낮춰놓으면 친한계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3: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죠.
1: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대권 후보로 더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네요.
4: 열성 10명 되는
3: 충분하죠.
1: 10명 되겠죠.
3: 그러니까 정광진 대변인 좋은 일이 있습니다.
0: 꽤 많아요.
4: 충분하겠는데요. 15석으로 해도 그러면
0: 20석으로 해도 될지도 몰라요.
1: 김태갈 최고는 어떻게 네. 보세요? 15석이 뭐 좀 절충안이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5: 아니 근데 이 제의는 진짜 철저하게 정치 공학적인 계산은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조국혁신당이 진보당이랑 합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진보당이랑 만약에 합치잖아요. 진보당이 3석만큼의 4석만큼의 목숨 요구하지 않아요. 5대5로 나눠 먹자고 그런 겁니다. 그럼 조국혁신당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서 이 연대가 쉽게 되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논의를 할 거면요. 이 교섭단체 제도 자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되짚어 봐야 돼요. 교섭단체 왜 필요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소수 정당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례 위성 정당, 자신의 이름으로 표를 받지 않은 정당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에게는 다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들어가고 조국혁신당도 들어가고 다 같이 국회 일정 논의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수를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몇 석인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거 논의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15석으로 뭐 정한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4: 지금 보세요. 그 기정사실화 전제로 딱 깔고 가니까 이미 거기까지는 다 논의의 장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제 양질의 어떤 선을 정하기 위한 토론이 시작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김지용 중수처장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검찰 출신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발언들이 좀 논란인데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친윤 뭐 검찰주의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김지용 중수처장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이동학 최고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4: 우선 지금 대통령이 인사를 하셨고 네.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라고까지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단 지금은 지명을 하려는 모양새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네. 오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여당 의원인데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장 시키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1: 뭐 친일 형사까지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4: 또 경남 아니 저 그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 역시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고
1: 나치 전범 이야기를 했습니다.
4: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아픈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제 이렇게 반대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아, 이 과정에서 서로 좀 긴밀하게 좀 소통해가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나가 들고 또 한쪽 편에서는 아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검찰 개혁 국면에서 제도적인 국면으로 완성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개개별적인 어떤 판단들을 해가지고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기 시작하면 실제 공소청이라는 건 이제 출범해야 되고 그 조직적인 어떤 리더십도 가져야 되고 장악도 해야 되고 아니 중수청이요. 중수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직이 새로 생겨나면 기대되는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인사 들이 거기 가게 되면 실제로 정부로서는 우려가 좀 될 것 같아요.
1: 네네.
4: 그래서 검찰개혁 한 것도 지금 사실 다른 평가들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으신데 중수청이나 혹은 경찰이 제대로 못하면 피해자의 어떤 피해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가 그러한 측면에서 그걸 최소화하는 데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인사가 된 건데 그거를 여당에서 너무 세게 또 반대를 하면 이게 어쨌든 처음부터 시작부터 상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1: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정부는 임명 그대로 가겠다는 기류인데 여당에서 반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입장입니까?
3: 반대 입장이죠. 그 중수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단지 수사기관이 하나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과도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 공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0: 이런 지적을 하는 건 타당한 거죠.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김지용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렇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국회의원은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충희 지사가 좀 연일 좀 강도 높게 중앙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뭐 도민들이 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청원도 좀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졌다라고 그래요. 추미애 지사 이런 정치 행보는 김석열 측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지금 추미애 지사는 지금 마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시지만 자기 정치하고 있어요.
1: 자기 정치다.
2: 네. 네. 이게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 때 본인을 안 도왔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지사는 대통령이나 이런 주류 여권 쪽에서
1: 기분이 많이 흔히
2: 말하는 친명계 쪽에서 네. 한준호 의원을 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때 원수 져버리면 이거 오래 가거든요.
1: 그 전부터 원수지지 않았나요? 국회의장 때 그렇죠. 모습 때부터
2: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때 것들이 이제 마음에 맺혀 있다 보니까 그걸 한 건데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어쨌든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럴 거면 공천을 안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 지사가 저희 개혁신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경기도 지사가 되자마자 뭐였습니까? 갑자기 경기도 재정이 거의 파탄 수준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막 민생 예산 막 깎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다분히 정치적인 게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은 일단 시민단체 보조금 같은 눈에 잘 안 띄는 예산부터 깎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지사가 깎고 있는 거요. 산후조리원 지원금 같은 가장 민생에 밀접한 지원금을 깎고 있어요. 반발이 아주 센. 이거 누구 욕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런 이득을 위해서 이 민생을 오히려 괴롭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매우 안 좋다고 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건 처리를 하세요. 본인들이 공천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1: 경기도 네. 내부의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신경을 쓰면서 경기도민들을 좀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네. 뭐 김민석 대 추미애 구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김민석 대표가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추미애 지사를 아주 그냥 대놓고 정조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3: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도 문제인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1: 네네.
3: 왜냐하면 당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컨설팅 업체 만들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다 이제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결국엔 그 유튜브 TV를 통해서 그들을 노출하고
1: 네.
3: 그리고 결국 그 계약 때 엄청난 돈을 벌고 계속 그 지위를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 건데
1: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넘어가기엔 금액이 너무 크던데요.
3: 그러니까요.
1: 네. 네.
3: 거의 뭐 20억이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1: 그거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한 곳만 그렇고 네,
3: 다른 지역도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네.
3: 이제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받고 의도적인 여론을 지지층 내부에서 형성하고 이런 것들은 여론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당도 사실은 거기에 지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추미애 지사뿐만 아니라 애초에 당이 왜 여론조사에 그런 것들을 다 맡겨가지고 당의 결정,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 결정 이런 것들을 왜 여론이 없는데 막 여론조사하고 돈 여론조사 업체에 주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 근본적으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1: 네.
3: 그다음에 추미애 지사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게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할수록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득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 선회해 보자면. 이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엄청난 견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당신 잘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견제구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3: 저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한켠에서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4: 네.
1: 강 건너 불구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4: 아, 흥미롭죠.
1: 네.
4: 저는 일종의 그 예속론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검찰이 했었던 수사의 상당 부분을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은 중도 실용 요선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거기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은 검찰 출신일 수밖에 없어요.
1: 네.
4: 여기다 갑자기 대고 무슨 김영민 의원이니 박은정 의원이니 그동안 검찰개혁 외쳤던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불가피한데 근데 검찰 출신을 안 쳤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목

0: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김용민 네. 의원도 그렇고. 네.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그러면 왜 이 이슈를 갖고 들어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은 뉴 이재명 그룹과 과거의 친노 친문으로 대표되는 구주류 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당권 선거에서도 뉴 이재명 그룹이 54% 얻고 기존 그 구주류가 46% 얻은 거예요. 54% 내선 김민석이라는 아주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46%를 대표하는 세력 중에는 정청래 의원도 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가 봤을 때는 요걸 내가 먹으면 다음에 내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고.
1: 나 여기 있어요.
0: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소재는 검찰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이재명 그룹이 하는 검찰개혁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명성 있는 목소리를 내면 나의 정치적 위상도 상승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앙정치 무대로 추미애 경기지사가 뛰어든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이야기는 김재결 최고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대체.
2: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좋은 글씨예요. 네, 검찰 출신하면 무조건 좋은 글씨를 박아놉니다. 저는 추미애 지사 진짜로 나라 걱정을 했으면요. 민생 걱정을 하고 그랬으면은 아니 부정청탁하고 그다음에 위장전입하고 음주운전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온다는 이 얘기에만 한정해서 하는 거 이거를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다음번에 자신이 친청계의 사람들을 함께 해가지고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야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신 분이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지사시잖아요. 경기도에서 행정가잖아요. 네. 지금 경기도 민생 어렵다면서요.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면서요. 그런데 20억 가까운 컨설팅 비용을 주면서 그 돈 줄 돈은 있고 산후부 조리비 줄 돈은 없어요. 이런 거는 정말 민주당 내부에서 단속을 하셔야 돼요.
3: 아, 이거는 꼭 한 네.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가야 되는 이제 장관 자리에 유일하게 비어있는 곳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정성호 장관이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관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에 또 검사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들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수사 실무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들이나 그리고 경찰 내부에도 수사 실무를 충분히 잘하는 인력들이 인재들이 있습니다. 검사가 네. 수사를 잘한다는 것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관들 실제 수사했던 수사관들 그리고 경찰 수사 인력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아니,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요. 검찰의 조작 기소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데 그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3: 그래서 그 인사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도 하면 그런 검사 출신 앉히면 안 되고 법무부 차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4: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검찰 출신들을 악마화해가지고 실제로 아니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검찰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뛰어넘는 뭔가를 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제도를 또 보완하고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지지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개선책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검사 출신이니까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빼기 시작하면 네. 실제로 지금 어쨌든 제도가 거대하게 지금 70여 년 만에 확 바뀌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영이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뭐 명령을 내려도 밑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뭐 그러고 그런 현실을 다 이겨내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성과로 국민들께 보여야 돼요. 근데 계속 검사들과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땐 평가는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내 4당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듣기가 좋네요. 예예, 각자 입장을 들어볼 수 있어서 선명하게 좀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중앙의 대변인 졸 뻔했습니다.
0: 아니,
1: 아무 관심이 없는데요.
0: 이런 방송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네. 선전하고 있던 네. 바람을 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선전이라니요. 네. 선전. 요즘 선전이라 그러면 늘 그렇구나 그럽니다.
0: 선전이 내가 광고의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선전 잘 싸우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한 겁니다.
4: 선전하고 있다.
0: 선전하고 있다. 예.
1: 다음부터 잘 이해되게 설명해.
0: 그렇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1: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 로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KBS 열린 토론 4명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국회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문자가 또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00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뭔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정말 정치권은 한치 앞도 모르겠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한 말씀.
1: 일단 하락세 정도는 일단 멈추게 만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 이게 기조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이 이기는 정부 없다. 이거는 늘 지론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책적 측면에서는 변화의 어떤 실마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동안 공소취소라든가 야당에서 좀 과도하게 공격했었던 부분들 뭐 연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명쾌하게 좀 선을 그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사 문제라든가 또 탄핵 문제라든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또 설명하실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로 넘어 가볼까요? 예, 이제 내일 좀 중요한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랜 기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지만 당내에서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다음에 뭐 민생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불만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정광재 대변인부터 네.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내일 진짜 중요한 기자회견이에요. 네. 2024년에 4월 1일,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4월 1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대국민 담화를 했냐면 의대 정원 2천 명과 관련해갖고 1시간 넘게 담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2천 명에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여론이라는 게 2천 명을 왜 고수하느냐. 그거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주장 제기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해갖고 총선 폭망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가 없을 뿐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 분기점에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김수건 후보자 임명할 것 같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대략 한 두 배 정도 높은 걸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김승원 후보자 지명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의 민심 위반은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아까 뭐 장외 집회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가을은 장외 집회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옵니다. 네. 2019년 10월 3일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때 조국 사태 때문에 정말 광화문에 보수 정치에선 보기 드물게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그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그 정치적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일 만약에 기자회견을 잘 못하면 그렇게 예상합니다.
0: 양쪽으로 그때 갈려서 엄청나게 반발이 나뉘어서 크게 다퉜던 상황을 기억을 합니다. 진짜 그 가을이 됐고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좀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근데 기자회견이 이게 좀 누구의 요구가 그러니까 뭐 당내 요구인 거야? 아니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나온 겁니까?
1: 아, 이거를 하려고 원래 오래전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네.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참모들이 뒤로 조금 밀었으면 좋겠다, 밀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이제 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애초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뭐 X라든가 이렇게 다른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뜨문뜨문 이제 밝혀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는 좀 모아져서 이제 국민들 앞에 이제 대놓고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 나온 내용들은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측면까지 해서 거의 전체의 부분을 다 할애해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내일 질문 미리 질문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자유롭게 질문을 자유롭죠. 주고 받는 겁니까?
1: 항상 대통령 스타일은 또 자유로운 거니까요.
0: 그렇군요. 네. 김세현 최고는 내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기자회견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수직 낙하 수준의 상태에서 딱 막을 만한 방파제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사면 초과 상태예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오른쪽만 상대했으면 됐어요. 그럼 왼쪽으로 등을 돌리고 오른쪽을 상대로 신나게 싸웠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양면에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자신이 방어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생각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분명히 내일 기자회견에 오셔가지고 김승원 후보자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대시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러실 건데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를 통과시키고 싶지만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보였던 그런 강점, 리더십, 어? 이런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발세를 불러왔다. 그러면은 아, 이번에는 내가 국민들의 이야기에 한번 들어보겠다. 한번 물러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지지율에 어느 정도 방패막이 될 겁니다. 반등의 그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0: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3: 그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
0: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네. 이 여론을 좀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
3: 그 정도 카드가 아니고서는요. 지금 움직일 방법이 안 보입니다.
0: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재 공보부장.
4: 저는 다만 그 대통령의 지금 기자회견이 형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대 다수로 지금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한 명의 기자가 개헌과 연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답변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기자가 나타나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긴장감이 확 떨어지고 질문 간의 그 연속성이 없고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질문을 들어가려면 기자 한 명과 대담 형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고 두 번째로 가장 물어야 되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개혁이냐?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0: 검찰개혁에 대해서.
4: 네, 검찰개혁. 네. 그동안 정부에서 가져온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후퇴했다고 그 강경파들에 의해서 다시 후퇴해서 다시 가져오고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르무즈 파병할 것이냐? 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 한국보다 국방력이 센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밖에 없어요. 한국이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는 유럽의 선진국들 다 쳐다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호르무즈에 파병한 국가 지금 전 세계 아무데도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의 공치모 모임 아직도 해산하지 않고 있거든요.
0: 공소취소 모임이요?
4: 네. 네. 민주당의 공치모 모임이 주장하는 공소취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의하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핵심입니다.
0: 이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뭐 검찰개혁이나 뭐 호르무즈 이야기도 뭐 검찰개혁도 뭐 특히 혁신당의 뭐 그렇죠. 정확한 입장이다 보니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고 호르무즈 내용도 궁금하지만 연임에 대한 이야기 공소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1: 저도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과도한 공격적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소취소와 관련된 건 인위적인 공소취소는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 역시도 말을 했고요. 근데 이 특검법에다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넣으면서 이게 이 논쟁이 좀 커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에서도 중론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국정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통해서 이거 특검해가지고 실제 수사로 진짜 이런 일들이 이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조작 수사가 있었는지를 진짜 밝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네. 그 특검법을 지금 하자. 라는 데는 이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쯤에도 이런 논쟁을 했었는데 이미 그것은 민생 이후로 미루자. 지금 당장 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산도 넘지도 못했어요. 그 산을 넘어가야만 거기서 증명되어야만 공소취소라는 게 순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저는 이 법무부 장관께서 의견 표명하신 대로 이게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정도의 이 의견 표명은 하실 것 같다. 네. 연임은 뭐 더더구나 말을 더 해도 입이 아플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0: 정확하게 얘기한다라는 거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1: 그렇죠.
0: 명확하게
1: 그 대답을
0: 얘기를
1: 하기도
0: 한 겁니까?
1: 상당히 지금 머쓱한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네네. 법에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0: 차단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그 입장 표명까지 하실 거다.
1: 공소 취소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0: 그렇습니다.
1: 공소 취소 할 것이다. 뭐 재판 얘기까지 나온다. 뭐 여기까지 가는 겁니까? 얘기가 네, 그러면?
0: 공소 취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네. 연임도 같은 취지로 이제는 해석이 더 달라붙지 않아도 되게끔
1: 네.
0: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1: 기대도 됩니까?
0: 얘기를 하실 거다.
2: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게 기대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뭘 물러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혀. 그리고 저는 김승원 저희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그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을 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공소취소 뭐 그거 당연히 안 하는 거다 얘기를 해도요. 김승원 장관 임명 자체가 국민들은 이거 하려는 거 아니야? 김성훈 장관이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0: 근데
2: 거예요.
0: 근데 이걸 짧게만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또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거의 국정동력이 상실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거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이고 그거를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동력이 있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있다면은 후퇴를 왜 합니까? 근데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동력을 사그라뜨리는 형태로 움직이진 못할 거다.
1: 네,
0: 그건 너무
1: 알겠습니다.
0: 당연한 거죠.
1: 오늘도 안 그래도 부동산 관련해서도 정부가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긴 했죠. 뭐 그러니까 세를 끼고 매매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악담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정동욱 대표는 탄핵 얘기하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승원 임명 강행하면 지지율 20% 뭐 레드덕을 넘어서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멘트가 좀 세지고 있습니다.
3: 하여튼 현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3: 그 탄핵이라는 것은 아마 한 단계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정말 공소취소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국헌문란 행위다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20%대 그 지지율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앞자리 수 바뀐다는 얘기는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했었던 얘기고 내일 아까 얘기 조호재 국장이 얘기했던 네 개의 이슈들 있잖아요. 검찰개혁, 개헌, 공소취소, 호르무즈 네 개의 주제 있잖아요.
1: 네.
3: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이슈들입니다. 검찰개혁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번수사건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10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경파 목소리에 이끌려갖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개헌을 통한 뭐 연임과 관련한 문제, 공소취소 문제 이거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상당히 나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냐? 지금까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갑자기 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믿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호르무즈 파병 저는 호르무즈 파병 비전투병 위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 네.
3: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의 파병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2003년에 이미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돌파할 그 추진력이 있느냐 국정 동력이 있느냐 이미 다 까먹었어요. 인사 과정에서.
1: 호르무즈 관련해서도 내일 입장이 좀 나올 예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0: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어려운 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어려운 점,
1: 네. 그러니까
0: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통상, 뭐 외교 안보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북한 문제까지 다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게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 거여서 그런 점들은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들.
1: 그렇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0: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 라고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국민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이걸 만약에 강행한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그 후과가 또 엄청나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우리가 보냈을 때의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이제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 여론을 좀 어찌 보면 좀 모아보는 그런 정도의 전초 작업 정도를 하시지 않을까? 그럼 국회에서도 또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1: 알겠습니다. 조호재 네. 공보부장,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완전 반대잖아요.
4: 완전 반대죠.
1: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4: 완전 반대입니다.
1: 비전투도 완전 반대.

0: 되죠.
1: 네, 뭐가 됐건 그냥 다 반대입니다.
2: 그냥 아예 다 반대.
1: 파병은 안 됩니다. 그냥 그 기자회견도 했고 최근에 그리고 그 국회에 파병 반대 촉구 결의안을 빨리 조속히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 정치 상황을 가지고 외교 무대에서 레버리지로 삼아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파병을 반대해야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국내 정치가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파병하게 되면 너네들 많이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내 이 대통령을 위한다면 반대해 주는 게 좋습니다.
3: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은 파병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4: 일단은 신중해야 될 내용은 맞아요. 네. 그런데 무조건적인 반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과의 현실적인 외교 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꼭 집어서 우리나라가 너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지금 일한다고 마무리되는 순간 저희한테 어떤 종류의 청구서가 얼마만큼 날라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근 10년 이내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저희한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저희도 저희 장병들을 파병으로 보내는 게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그러고 싶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국익을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외교는 현실이다. 이건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3: 알겠습니다. 아, 내일 기자회견 정말 엄청 뜨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나왔던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셔도 이거 내일... 이거 한 2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내일도 한 3시간 정도 이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겠고 내일 또 열린 토론도 대통령 기자회견 하시고 나면 따끈따끈한 뒷이야기 또 취재 기자분들의 기자들과 또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 뒷이야기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문자가 왔는데요. 김정훈님께서 출연자들 목소리 중에서 개혁신당 출연자님 목소리가 가장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야. 문자 보내셨는데
1: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3: 화난 이유가 아니, 있어요?
4: 그래도 구분을 해주시잖아. 네.
3: 아니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랬는데 진짜 안 좋은 일이 좀 개혁신당 안에서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아니, 뭐 가와 만사성인데 이제 가화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 어떻게든 좀 후습을 해보고 비대위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내부에서 제 역할상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 저 혼자 힘쓴다고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3: 네.
4: 그래서 이제는 let them 이쯤 되면은 놓아두자. 본인들께서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3: 예?
4: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을 잘 나눠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해서 토의를 해서 잡아가자.
3: 그 무슨 말씀이세요?
5: 같은 얘긴데.
4: 네? 제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3: 아니 지금 말씀 중에 네. 놓아주자라고 단어를 쓰셨죠.
5: 생각이 다르면 놓아줄 네, 수밖에 없죠.
4: 이 렛댐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을 제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쇄신안이 나왔으면 그 쇄신안에 대해서 따라주는 게 맞죠. 예, 따라주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 강요나 이런 것보다는 설득이나 이런 게 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사람인데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서로 간에 입장차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제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이 작은 당이 한 명이라도 더 뺏기면 안 되고 우리 동지가 정말 소중한 동지들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뭐 당내 뭐 국회의원 한 분이 나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4: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3: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4: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네.
1: 한 분이 국민의힘으로 뭐 날아간다거나 그런
5: 아니 근데 건가요? 그분들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도 없어요.
3: 네.
6: 근데 생각이 다르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안을 던졌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3: 네.
6: 이제 거기에서 조율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사람들이 더 붙고 차기 총선도 준비하고 할 텐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붙어지면 그러면 계속 한 집에 있기가 사실 그러네요. 서로에게 불편할 거예요.
4: 저는 네. 근데 조율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세게 붙으면서도 또 각자의 입장을 서로 이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거를 좀 안쪽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바깥에 이제 공개하면서 하는 건 요새 트렌드 것 같기는 해요.
7: 네, 아까 이동훈 최고가 조국 때 혁신당과의 그 원내 교섭단체 그거에 예. 있어서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것만도
4: 예.
7: 상당히 진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예. 재밌네.
3: 결국 이긴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은 네. 결국 이준석 대표의 말과 같은 말이었잖아요.
4: 예,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 그대로예요.
3: 그대로 그냥 똑같이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라고 생각이 그 되는데 그럼 지금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경기 남부벨트 전략 그 남부벨트

0: 전략에 대해서 다른 개혁신당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1: 각자의 생각들이 좀 다르겠죠.
0: 네.
1: 그러니까 다 같이 자강을 해야 된다. 뭐 합당하겠다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자. 이 길이 자강의 길이다.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목적지가 같다면요. 그분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한 가지 길로 좀 정해서 가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의 이견이 이 정도까지 노출이 됐으면 이제는 그냥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아, 터놓고 자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부딪혀보고
0: 네.
1: 결론 날 때까지 토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뭉쳐서 가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0: 합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까?
1: 합당 없어요.
0: 합당은 없다?
1: 다 자강입니다.
0: 그냥 자강으로 가자.
1: 네.
0: 자강인데 그냥 길만 다를 뿐이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맞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이게 개혁신당의 이슈가 또 굉장히 좀 또 근데 지금 국회의원 세 분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 스피커 큰 두 분이 그렇게 등을 돌리시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 글쎄요. 저는 이게 그 갈등이 비화가 돼서 뭐 쪼개지고 뭐 탈당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보고요.
0: 네.
1: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굳어지고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저희 다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고 나와가지고 고생한 젊은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젊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말이 조금 세게 나오고 그런 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도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갈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뭐 개혁신당이 일종의 성장통이라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안쓰러운 측면도 있어요. 근데 또 워낙 그 이준석 대표 당 전 대표의 그립이 강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를 제외하고는 또 개혁신당을 논의할 수 없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너무 그 섣불리 당대표직을 물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키를 잡고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 당을 쇄신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조국신당과 민당이 항상 우당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우당의 관계에서 언젠가 뭐 같이 할 기회를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1: 이건 잠깐만 반박할게요. 이 대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실제 많이 했어요. 절대 그냥 놓은 건 아닙니다.
0: 네네.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좀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원내사당의 발언은 사인사색 정구 국회 가는 길 이곳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재, 김성렬, 이동학, 정광재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을 보면은 통합하자고 하는데 먼저 싸우고 쇄신하자고 하는데 다시 갈등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뭐 정작 서로부터 좀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원래 말로 하는 일이라지만 요즘은 말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구를 설득하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적어도 질문보다 답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좋은 질문을 찾아뵙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인 3, 4월이죠. 하지만 추석 명절을 앞둔 지금도 산불 위험 구간으로 꼽힙니다. 바로 벌초와 성묘객이 늘기 때문인데요.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5년간의 성묘객 산불 182건을 분석한 결과 성묘객 산불의 약 80%가 추석 3주 전부터 추석 연휴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경북 영천, 대구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이어졌죠. 건조한 데다 바람도 많다 보니 한순간에 방심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년 중 가장 풍성해야 할 추석에 산불로 모든 걸 잃을 순 없습니다. 벌초와 성묘를 할 때는 화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고 담배꽁초를 비롯한 작은 불씨 하나까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종료 다음 날이었죠. 지난 12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역시나 이 한미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2: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에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꼬박꼬박 대응을 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1: 네.
2: 네, 과거에 김정일 시기에는 오히려 한미가 훈련을 하면 좀 잠잠한 오히려 이제 우발적 충돌이나 이런 가능성을 더 북한에서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탈북한 이 전방 지역 북한 군들 증언에 의하면은 뭐 총탄까지 회수할 정도로 전방 군인들의 오히려 북한이 좀 움츠러들었다, 네. 조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특히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로는 꼬박꼬박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이 끝나는 종료되는 시점에 이 본인들의 군사적 존재감 무력 시위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 우리 측의 연합훈련에 이렇게 매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특히 이제 과거에도 민감했죠. 그러나 이제 꼭 반응을 하는 게 최근의 특징이고요.
1: 네.
2: 군사 연습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동일한 군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항공기 같은 경우에 평양에서 서울까지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 네.
2: 그런 상황에서 이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상공에 항공기가 떠 있게 되면 북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경제적인 여건상 그게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니까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항상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이제 대북 적대 정책 철회에 전제 조건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정치 외교적 이런 것보다
1: 네.
2: 군사적인 북한의 대응 능력의 한계 이런 게 반발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미사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2: 조선중앙통신에 밝혔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현장 참관은 안 했고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도를 했고, 그러니까 장거리 포,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전술지대지미사일, 이런 다종 다양한, 이 포병 전력을 활용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 안 했습니다만, 우리 합참도, 다수의, 사거리 250km의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 그랬는데 뭐 지금 밝힌 걸 보니까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단거리

0: 한도탄, 그 다음에 이제 포병
1: 네.
0: 사격까지도 같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1: 또 이제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서 이달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4차례나 발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거든요. 어떤 의도일까요?
0: 일단은 이제 내부, 지금 오늘 조선중앙통신, 이건 대외형이거든요.
1: 네.
0: 여기에는 보도를 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본인들이 뭐 핵을 개발한 이후로는 군사적으로는 자신들이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 네.
0: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면 본인들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무력시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좀 궁색하거든요. 자기들 대규모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대외적인 시위는 하지만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그리고 또 이 네 차례 모두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서해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0: 일단 동해 쪽에 일단 주로 북한이 주로 이제 원산 김정은 위원장 특각이 있는 별장이 있는 이쪽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요. 원래 이제 그쪽이 동해의 또 알섬이라고 그래서
1: 네.
0: 그러니까 미사일 사격 그 훈련을 하는 그 훈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보통 이번에는 한 250km 사거리가 확보가 됐지만 보통 길 때는 한 800km 내외까지도 발사를 하거든요.
1: 예.
0: 그럼 서해로 오게 되면 이러면 중국 쪽에 떨어지게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서해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NLL도 있고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지역을 서해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잘못하면 군사적으로 중국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중국을 향해 공격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1: 아하.
0: 따라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계속 회전하면 활자형으로 회전하면서 오니까 중국을 자극할 일이 없거든요.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서해가 있지만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인근에 떨어지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서해 쪽에서는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게 할 때 아주 단거리 100km 이내 이 정도를 쓰지만 그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거죠.
1: 예. 이번에 네 차례 발사 모두 이제 중장거리는 없는 상황인데 이건 역시 북미 협상을 의식한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0: 예, 이제 단거리를 1000km 이내, 그 다음에 이제 ICBM은 5500km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1000km 이내가 되면은 이게 한반도용이지만, 중거리나 장거리, 특히 ICBM 같은 경우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도 2017년 9월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고, ICBM도 최근에는 심지어 중거리까지도 발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본인들의 존재감은 군사적 시위는 하고 있고 존재감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수위는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북한과 러시아가 2023년부터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을 논의했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내용입니까?
0: 예, 이게 지금 북한이 인민군 파병한 이후에 이 전사자나 이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이라는 걸 준공을 했거든요.
1: 네.
0: 여기에 가보면은 이제 각종 기록들이나 전사자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케이 신문이 여기를 방문했던 인사의 증언을 토대로 기사를 썼거든요. 아마 조총련 계열이 아닐까 좀 싶은데요.
1: 네.
0: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에 평양에서 이제 사실상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1년 전부터 양측이 군사적인 협의 파병을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일찍부터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그렇군요. 북한군 사망자가 2,288명이라고 전해졌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군요.
0: 그 이제 그 기념관 벽면에 전사자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1: 네.
0: 이걸 안 그래도 전에 교도통신이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2,300명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거의 맞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2,300명이라고 하는 전사자 수는 초기에 11,000명 파병, 그다음에 추가 전투 인원 3,000명 파병, 이 14,000명 정도에서 대부분 발생한 전사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뭐 네. 대단히 이 전사자가 많이 발생한 사례로 볼 수가 있죠.
1: 또 이 가운데 이른바 영웅으로 추대된 북한군이 300명이라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0: 이제 영웅으로 치면 우리를 치면 최고 훈장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얼마나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냐면 6.25 때 한국전쟁 때 북한군 혹은 주변 관련된 영웅 칭호가 한 600명 정도 수여됐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뭐 14,000명 가서 몇 달 작전했는데 300명 영웅 칭호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뭐 너무 남발을 한 거죠. 사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이 부분에 아주 각별히 신경 쓰는 걸 엿볼 수 있는 게 이 과다한 영웅 칭호 수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그렇군요. 또 이 전사자의 대다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고 절반 이상이 자폭한 걸로 추정이 된다던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0: 이제 전투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영웅적 행위로. 그런데 이 자폭을 보면 그냥 적 전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적 무기에 대해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자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폭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집단적 자폭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보면 북한군은 포로가 되면 안 된다는 복무 신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상당히 무모한 희생이다.
1: 아하.
0: 이게 뭐 전투에 도움되는 것보다는 이 포로가 되는 게 수치기 때문에 자폭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막대한 전투력이다, 용감하게 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문제예요.
1: 그렇군요. 참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죠?
3: 네, 지금은 공장이 수도권에 있든 지방에 있든 같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을 더 낮춰주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건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지나치게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으로 끌어오면서 송전망 건설 비용이 늘고 지역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직접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서 이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우선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서울의 강남과 경기 남부는 현재와 비슷한 요금이 적용되지만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인천부터는 요금이 낮아집니다.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할인폭이 커져서 경상이나 전라 등 남부권에서는 현재보다 최대 10%가량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 광양의 철강이나 여수, 울산, 석유화학처럼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송전망의 이용 정도나 지역 내의 전력 생산량, 균형 발전의 필요성 등을 따져서 지역별로 결정이 됩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차등화가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우려도 있는데 요금 할인에 따른 부담이 정부나 한국전력에 돌아갈 수 있고 전력 공급 비용 외에 균형발전 같은 정책적 요소까지 요금에 반영하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올 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내답한 달러가 크게 늘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3: 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비금융 민간 기업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약 1,87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특히 2분기에만 순매도액이 1,1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이 달러를 사들인 규모도 증가했지만 수출 등으로 확보한 달러를 시장에 내답한 규모가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는 현물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특정 시점에 달러를 팔기로 하는 선물환 거래도 포함이 됩니다. 기업의 달러 매도가 늘어난 시점은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때와 맞물립니다. 환율이 연초부터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정부는 주요 수출 기업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신속하게 환전을 하고 해외에 쌓아둔 자금도 국내로 들여와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늘어난 데다가 조선사의 선물한 매도와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의 국내 유입까지 더해지면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확대됐습니다. 환율도 최근에는 빠르게 내려왔는데 한때 1,500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서는 1,4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환율은 주요국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위험, 글로벌 투자 심리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가 달러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서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호조가 계속될 경우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얼마나 유입되느냐도 앞으로 환율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1: 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도 눈길을 끄네요.
3: 네, 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세 지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세 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공제해주는 걸 말합니다. 지난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약 7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늘면서 전년보다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거둘 수 있었던 세금 가운데서 각종 공제나 감면을 통해서 받지 않은 세금이 그만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건 소득 계층별로 누가 조세 지출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지를 처음 분석했다는 겁니다. 분석 결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뿐만이 아니라 세금 감면이나 공제 혜택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 결정세액의 약 78%를 부담했는데요. 주요 조세 지출의 혜택에서도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모도 상대적으로 컸던 겁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서는 쏠림이 뚜렷했는데 보험료와 연금계좌, 교육비 공제의 경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10%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는 양상이 달랐는데 근로장려금이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대부분의 소득하위 계층에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1: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기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약이 도입된다는데 세입자들이 걱정을 좀 덜 수 있을까요?
3: 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와 함께 전세금을 직접 보관하고 돌려주는 번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존 전세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그런데 안심신탁은 허그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의 계약을 맺고 보증금 전액을 허그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허그는 이 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을 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줍니다. 집주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이나 전세 대출 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보증료 부담도 덜게 됩니다. 정부는 월세 매물이 전세로 전환되면서 주거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월세 74만 원을 내던 임차인이 안심신탁을 이용해서 전세로 전환하면 대출 이자를 포함한 월 부담이 약 53만 원에서 20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허그는 맡겨진 전세금을 운용하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1: 그렇다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하는 대신에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3: 네, 임대인은 허그가 전세금을 운용해서

0: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고령층이 안심신탁에 참여한 뒤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수도권에 보유한 주택을 전세 물량으로 내놓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방 이전과 노후소득 확보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집주인은 전세금 전액을 허그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른 주택을 사는 데 쓰는 이른바 갭투자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고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전세금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등을 사전에 심사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계약 절차를 거친 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공 매입 임대주택 일부에도 안심 신탁 방식을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1: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화환을 처분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 개선된다고요?
0: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장례식장이 이를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게 한 뒤 수거나 제사용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이 화환을 헐값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새롭게 마련이 됐는데 앞으로는 과일이나 음료, 주류처럼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중독 등 위생사고 우려가 있는 밥이나 국, 전, 반찬처럼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천적으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장례식장과 유족이 사전에 협의했다면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는 있습니다. 장례의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이 됐는데 그동안 처음 안내받은 금액보다 실제 장례를 치른 뒤 훨씬 많은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장례식장은 계약을 맺기 전에 시설 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 용품비와 관리비 등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비자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유족이 예상보다 많은 장례비를 부담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번 표준약관은 법적으로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들이 개정된 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유족과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채권시장의 새로운 수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군요.
0: 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553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하면 45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폭 증가한 겁니다. 통상 퇴직연금 납입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 이익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증가분의 대부분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에 집중이 됐는데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즉 DB형은 2조 4천억 원 늘어난 반면에 확정기여형인 DC형은 20조 1천억 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LP는 22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IRP 비중은 처음으로 DC형을 넘어섰고 두 상품을 합친 비중이 전체 퇴직연금의 59.5%까지 높아졌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성향도 달라지고 있는데 원리금 비보장형 잔액은 197조 7천억 원으로 석 달 만에 35.9% 늘었는데 원리금 보장형은 1.9% 줄었습니다. 예금성 상품에 머물던 퇴직연금이 펀드나 ETF 같은 투자형 상품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채권시장은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데 DC형과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있어서 일정 비율을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2분기 투신의 국채 순매수 규모는 4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조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증가 자체가 곧바로 장기 국채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은 장기채 현물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단기채나 만기 매칭형 ETF, 채권 혼합형 상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 카페 창업 트렌드 짚어볼 텐데요. 2026년 하반기 카페 시장을 먼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까요?
2: 예, 우리나라 카페 시장 여전히 뜨거운데요. 2026년 하반기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이 커피 전문점에서 이제는 종합 음료 플랫폼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예전에는 어떤 좋은 원두나 생두 아니면 맛있는 커피가 경쟁력이었다면 지금은 가격, 디저트, 특히 비커피 음료, 그리고 배달 경쟁력, 모바일,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공간 경영까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소비자가 한 브랜드에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1: 네.
2: 출근길에는 이런 2,000원대 저가 커피 마시고 사람 만날 때는 5,000원, 6,000원대 이런 중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리고 주말에는 분위기 좋은 외곽상권의 대형 독립카페를 찾는 이런 성향이 좀 다변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카페 소비자들은 어느 카페가 제일 좋은가 보다는 지금 시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카페가 적합한가, 즉 구매 시점별로 선택하는 경향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저가 커피 브랜드의 소비자 이용률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추월했다는 결과가 나와서도 화제가 됐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픈 서베이가 전국의 20에서 5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카페 트렌드 리포트 2026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지금까지 1개월 사이에 이용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가, 우리나라 가맹점 수가 제일 많은 브랜드가 메가커피인데요. 메가커피가 한 71%, 스타벅스가 69.2%, 컴포주가 52.9%, 투썸플레이스가 48.6% 순으로 나타나서 야 이제는 좀 자주 이용하는 카페 브랜드에 있어서도 이런 스타벅스 같은 중대형 브랜드를 메가커피 같은 저가 브랜드가 이용률에서 앞서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특이한 조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2: 물론 뭐 기업 가치 자체가 추월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는 이런 저가 커피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선호도 측면에서도 저가 커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좀 저가 커피가 주류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택, 그다음에 이런 구매 시점에 따라서 카페 이용이 좀 이렇게 다변화되는 이런 부분도 이런 시장조사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가 커피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2: 그러게, 우리나라 저가 커피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싸게만 팔아서 성공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다.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최근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은 늘어도 원자재 비용이 높아지고 인건비 높아지면서 순이익률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가 브랜드들도 일부 브랜드는 메뉴 가격을 200원 이상 인상하기도 했고요.
1: 네.
2: 많게는 5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을 좀 올리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커피 핵심 경쟁력이라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이게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가격 대비 만족도, 메뉴 개발 이런 쪽으로 포함된 좀 신상품 개발을 되게 신경 쓰는 이런 분위기고요. 이런 상권 입지 접근성이라든지 회전율, 그냥 운영 효율성 쪽을 최대한 신경 쓰는 분위기로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도 아마 개별 브랜드마다 이런 조건들이 좀 많이 달라서 기존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이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외적인 매출액보다 매출액 대비 원가와 비용을 제외한 한 달에 순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또 이제 최근 국내 카페 시장에는 이 커피보다 말차, 밀크티 같은 차 음료가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상권 분위기 어떤가요?
2: 맞습니다. 최근에 이 차 음료를 주도하는 브랜드는 중국에서 건너온 이런 헤이티나 차지, 차백도 같은 중국계 차 전문 브랜드들이 이런 이 서울 지역 이런 감성골목, 성수동 같은 이런 벨트에서 지금 소비자들에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읽혀지는데요. 네.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이들 브랜드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2030 여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커피 외에 비커피 시장이 좀 확장되는 이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차나 밀크티, 과일티 같은 이런 비커피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나 AI 시대가 좀 가속화되면서 네. 기존에는 커피가 주력이었지만 이제는 음료나 디저트 그리고 소비자들의 경험 단계까지 만족해 하는 이런 카페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0: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다면 2026년 하반기 국내 카페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메뉴 트렌드 어떤 걸까요?
0: 크게 본다면 말차 티, 정말 요즘 상당히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말차와 티,
1: 네.
0: 그리고 특히 티카페인 수요는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많이 마시니까 오후에 한 잔은 티카페인으로 주세요. 이렇게 이런 수요 커지고 있고요. 저당이나 건강 트렌드, 그리고 그 매장에만 가야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 만들기, 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 차 음료가 커지면서 이런 건강, 카페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프랜차이즈 카페에 말차, 녹차, 라떼 같은 밀키티 조사했는데요. 제품에 따라서 뭐 카페인 함량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카페 메뉴는 단순히 맛있다에 그치지 않고 저당인지 디카페인인지 건강한지 찍을 거리가 있는지 다른 카페에서 먹을 수 없는 특별한 이런 메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피는 소비자들은 갈수록 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야 아메리카노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우리 카페를 찾아와야 할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야만 카페 시장에서 어떤 지속가능 경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또 이 뭐 떡볶이나 간편식까지 판매하는 카페도 등장하고 있던데 메뉴의 영역도 계속 넓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업종의 경계가 좀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 카페나 베이커리와 함께 이런 디저트가 강화되면서 차도 마시고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대행할 수 있는 이를테면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쪽 메뉴를 카페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전에는 디저트 카페 정도, 브런치 정도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가 커피에서도 간단한 떡볶이라든지 이런 간편식 메뉴를 좀 추가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최근에 요즘 좀 달라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는 이런 뭐 기존의 구매력이나 물류 시스템, 메뉴 개발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간편식을 추가하려면 최소한 주방 동선과 주방 시스템 이런 부분에 또 보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특히 1인 카페 운영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간단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메뉴 확장 이런 브랜드는 분명하게 일으킬 수 있고요.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고 특정 메뉴를 좀 집중적으로 알리는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또 이 뭐 가격뿐만 아니라 주문 속도, 배달까지 이 카페의 경쟁력 만들기가 관건이라고 하던데요.
0: 요즘 그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주문한 음료를 한 3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패스트 서브 같은 이런 서비스 하는 이런 브랜드도 있는데요.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도 모바일로 주문하고 픽업하는 이런 시스템 상당히 좀 신경 쓰고 있고요. 결국은 예전에는 맛이나 공간, 가격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맛, 공간, 가격은 기본이면서 시간과 편의성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소비자들이 좀 구매 기준이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직장인 상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출근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이거 매우 중요해서 작은 카페들 같은 경우도 주문해서 제조, 결제하고 픽업 동선을 얼마나 좀 짧게 할 것인가. 이거 매우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1: 네.
0: 코로나 이후부터 카페도 배달 경쟁력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페도 배달시키는 이런 수요는 우편화된 소비 스타일 중에 하나라서 저는 카페를 고르는 기준이 이제는 맛과 가격, 주문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달비가 얼마인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소비자들이 카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마지막으로 앞으로 카페를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0: 결국은 카페를 그냥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이 찾아올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공간 경쟁력,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점주의 캐릭터나 지역성, 우리 가게만의 이런 온오프라인 콘텐츠 만들기,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0: 참 신경 쓸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메리카노만 보고 창업하면 이제 안 되는 시장이고
1: 네.
0: 비커피 쪽의 시그니처 메뉴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인 스스로가 SNS에서 좀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콘텐츠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치열한 우리나라 이런 카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이승철이 부르는 서쪽 하늘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옆에 있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추월해 갈 때가 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거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가 구급차나 소방차라면은 전혀 화가 나지 않겠지요. 다 그럴만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장자의 고사 중에 빈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빈배가 와서 부딪히면은 아무도 화를 내지 않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곧바로 화를 낸다고 합니다. 배가 부딪힌 상황은 똑같은데 말이죠. 화가 나는 것도 어쩌면 그 원인보다는 받아들이는 내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쩌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현미의 노래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네, 오늘은 성병조 작가의 수필 봉창이 있는 집의 일부 대목을 골라서 소개합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불그스레한 흙담집에 외눈처럼 박혀있던 봉창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젊을 때는 무심코 지나친 일들이 인생의 황혼이 짙어질수록 부모와 함께 지내고 형제들과 뛰놀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른다. 아직 봉창 너머는 먹물 같은 어둠인데 부모님은 하루 일에 대한 정겨운 대화로 어린 우리들의 고난 잠을 깨우곤 했다. 아침밥을 지으러 나가려는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마주하고픈 아버지의 애정 담긴 말씀은 한밤중을 헤매는 어린 내 귀를 짜증스럽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돈독했던 금실이 우리 형제들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탱해주는 소중한 바지랑 때였다. 어릴 때 봉창을 통해 본 추억들이 새삼 가슴속을 소용돌이 친다. 여름밤이면 작은 불꽃처럼 봉창을 날아다니던 반딧불이 계절마다 다른 들의 향기와 가을의 푸른 사색을 봉창은 눈빛으로 일러주었다. 그리고 봄이면 진달래빛 창이, 여름이면 녹음 우거진 초록창이, 가을이면 열매들을 주렁주렁 단 황금창이 되었고 겨울이면 눈으로 하얗게 단장한 흰색 창이 되어 무수한 자연의 지혜들을 내 상상의 뜰에다 심어주었다. 어릴 적 함께 북적거리던 형제들과 부모님, 내 울음과 웃음들이 짙게 배인 흙집과 흙집의 외눈 같던 봉창은 수명을 다했는지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봉창 위에 손을 얹고 정겨운 목소리, 지나간 옛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놓고 싶다. 오기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향 무정.

탈춤 한마당의 흥겨운 웃음 뒤에도 숨겨진 사연들이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우리 전통 탈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해지는 허도령 전설입니다. 전설을 만나기 전에 하회탈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겠네요. 하회탈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별신구 탈놀이를 할 때 광대들이 쓰던 탈입니다. 보통 우리 전통 탈은 바가지나 종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오래 보존하기 어려웠고 놀이가 끝나면 불태워 없애는 풍습이 있었지요. 하지만 하회탈은 단단한 오리나무를 깎아서 그 위에 오치를 여러 번 입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탈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탈인데요. 이 하회탈이 처음 만들어진 데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때는 고려시대 중기, 하회마을에 김해허 씨들이 털을 잡고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재주 많고 잘생긴 청년 허도령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과 흉흉한 재앙들이 연달아 들이닥쳤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 시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허도령의 꿈속에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신령님이 과연 허도령에게 어떤 계시를 내렸을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상국의 쾌지나 칭칭나네, 활주로의 탈춤, 최숙자의 안동 브루스, 그리고 진성의 안동역에서

강원도 땅에는 산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나무도 많소. 강원도 땅에는 감자도 많소.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많소. 가는 곳마다 와글와글 산하 제안을 해야 만겠소. 서울 아이들 잘 먹는 건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요. 충청도 땅으로 내려가유. 이 동네 말꼬린 길기도 길어유. 이래유 저래유 I love you 충청도유. 충청도 사람은 양반이래유. 전라도 땅으로 가보더라고. 가는 곳마다 풍년이랑 함께 김제망령의 온갖 곡식이 누렇게 이가 땅께로 풍년이랑께 사투리 많은 경상도는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소이. 대구 땅에는 사과도 많소. 비타민C가 많아서 좋소이. 부산 땅으로 가보입시대. 영도섬 다리가 끄덕끄덕 하루에 두 번씩 끄덕끄덕 아 거기 배가 왔다 갔다

네, 진성의 안동역에서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들 김상국의 쾌지나 칭칭난의 활주로의 탈춤 그리고 최숙자의 안동 브루스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유람 오늘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해지는 허도령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허도령의 꿈속에 나타난 신령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의 우환을 씻으려거든 12개의 탈을 만들거라. 그 탈을 쓰고 구슬을 하면 재앙이 물러갈 것이다. 단, 탈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그 누구도 너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해선 안 된다. 꿈에서 깬 허도령은 고통받는 마을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을 외곽 수목이 울창하고 한적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외부인의 발길을 막는 금줄을 둘러쳤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정갈하게 목욕재개를 하며 탈을 깎는 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허도령은 각각의 탈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2개의 탈을 모두 깎으려면 좋게 석 달은 걸릴 터, 백정에게는 억척스러우면서도 솔직한 표정을, 할미에게는 삶의 주름을, 초랭이에게는 촐랑되고 익살스러운 맛을 불어넣어 마을 사람들을 위로해줘야겠다. 허도령의 손끝에서 나무는 생생한 표정을 얻어갔습니다. 허도령이 깊은 숲속에서 두문불출하며 정성을 쏟는 동안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번져갔습니다. 탈을 깎는 허도령의 고결한 모습이 마치 선계의 신선 같다느니 빼어난 귀공자 같을 것 같다면서 남몰래 사모의 정을 품는 처녀들이 많아졌지요. 그 가운데는 김씨 처녀도 있었는데요. 자, 과연 허도령은 신령님이 내린 금기를 끝까지 지키면서 12개의 탈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뒷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수봉의 노래 비나리, 장현의 미련, 그리고 수연의 높은 하늘아 세 곡입니다.

내 사연 전해볼까나 기약.

네, 노래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심수봉의 비나리, 창현의 미련, 그리고 수연의 높은 하늘아.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해지는 허도령 전설입니다. 허도령을 흠모하던 김씨 처녀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매일 밤 뒤뜰 은행나무 아래 정화서를 떠놓고 허도령의 작업이 하루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정성스레 빌었습니다. 석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밤, 막 기도를 올리려던 처녀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맑은 정화수 수면 위로 허도령의 처소와 거의 완성된 탈의 모습이 비춰진 겁니다. 이제 작업이 다 끝났구나 생각하자 억눌려왔던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지요. 처녀는 달빛에 홀린 듯 허도령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풍지에 조심스레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지요. 방 안에는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었고 허도령은 마지막 12번째 탈인 이메탈의 턱을 깎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허도령의 모습은 소문대로 천상의 신선과도 같았지요. 창호지 틈으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김씨 처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허도령님, 허도령님, 잠시 멈추시고 저와 이야기 좀 나누어요. 난데없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허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깊은 밤에 뉘시오, 밖에 누가 와 있단 말이오. 도령님이 너무나 그리워 찾아왔습니다. 부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면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허도령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허도령의 손에 들려있던 마지막 탈 이메탈은 끝내 턱을 붙이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게 됐지요. 자신의 어리석은 연정이 허도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깨달은 처녀 역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허도령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매년 정성껏 제사를 올렸고 처녀의 넋을 달래기 위해 화산 중턱에 사당을 짓고 성황신으로 모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하베탈은 양반, 선비, 각시, 임해, 백정, 초랭이 등 11점이 전해지고 있고요. 총각탈과 별채탈, 떡다리탈, 석점은 안타깝게도 유실돼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안동에서 전해지는 허도령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들 안다성의 비극은 없다, 여운의 과거는 흘러갔다, 그리고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8년 9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서울올림픽 역사적 개막. 제24회 서울올림픽이 17일 오전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성대한 개회식을 갖고 16일 동안 열전에 돌입한다. 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 IOC 총회에서 서울올림픽 대회가 확정된 지 7년 만에 막을 올리는 이번 대회에는 160개국 선수단 13,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올림픽은 미국과 소련 등 동서방 진영이 1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질적인 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편 서울올림픽을 밝힐 평화의 불 성화는 16일 오후 망우리를 거쳐 서울에 입성, 71.3km에 이르는 시내 봉송을 마친 뒤 이날 오후 7시 시청 앞 광장에 임시 성화대에 옮겨붙어 올림픽 전야를 밝혔다. 성화는 시청 앞 광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7일 오전 25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잠실 주경기장 성화로에 점화된다. 네, 단군 이래 최대 행사로 온 국민을 텔레비전 앞에 끌어모았던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날의 생생한 기사였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하면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명장면들이 참 많았지요. 혼자 주 경기장을 가로지르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7살짜리 굴렁쇠 소년, 그리고 성화를 들고 주 경기장에 입장했던 손기정 옹의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선합니다. 코리아나의 노래 듣지요?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코리아나의 노래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고향 갈 준비로 벌써 마음이 분주하시겠죠? 제수 음식, 가족 선물, 오가는 차편과 일정 챙길 게 많아서 간혹 하나씩 빠뜨릴 때가 있는데요. 미리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즐겁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배호의 누가 울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의 우아한 목기 시대. 이정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현재 이 조명은 아들방 침대 머리맡에 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형광등 켜기엔 너무 밝고 책상 등을 켜놓기엔 끌어가기 귀찮을 때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참 지나 들여다보니 아들이 잘 사용하지는

0: 않는 것 같다.
1: 혹시 효도 삼아 가져가서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렇다고 아들에게 확인하기도 서로 멋쩍다. 원래 모든 게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라 혼자 자위하기로 한다. 처음 한다가 잘한다는 아니니까. 만약 그랬다면 난 최초보다 최고를 더 좋아했겠지 하며. 처음은 설렘이 있다. 처음이 주는 두려움도 있다. 설렘이 더 많다면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두려움이 더 많다면 즐기기 어려워진다. 반세기를 돌아 내 남은 인생에서도 새로운 처음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만끽하고 싶다. 태어나서 처음 자전거 타던 날을 떠올려 본다. 자전거는 타는 법을 다 배우고 나서 타는 게 아니라 일단 올라타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던 때였다. 너와 나, 선 그은 날. 너도와 나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원을 갖고 태어난다. 꽤 오래전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 영화의 대사였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모닥불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에서 배운 이야기를 손자에게 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원을 갖고 태어나, 그리고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지. 어떤 사람은 원 안에 가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 전체가 있지만, 자기 혼자만 있는 사람도 있어. 원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야. 오래전에 본 영화라 정확히 떠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루했던 영화에서 이 장면만 매우 강하게 인상이 남았다. 손자에게 전하는 원시 부족 노인의 말이었지만 내게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으로 들렸다. 선조의 지혜라고 배워왔던 내용들은 수도자의 삶같이 지나치게 이타적이라 현실성이 부족해 보였고, 그렇다고 속이는 것이 능력이라는 식의 처세술은 너무 이기적이었다. 이 노인의 이야기는 양쪽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시각으로 보였다. 원이 작아질수록 이기적이 되고 커질수록 이타적이 된다. 그러면서도 원 안의 사람들에게 잘해준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원을 생각해보게 된다. 나의 원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조금은 더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원 안의 사람 일부가 들고 나기도 한다. 하지만 원이 작아지기는 쉬워도 획기적으로 커지는 것은 좀처럼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원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라 하지 않았을까? 큰 사람도 많고 작은 사람도 많겠지만 이 글에서 나의 크기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자책하는 시간을 굳이 만들지 말자. 다만 크든 작든 원의 경계선을 이야기하려 한다. 원 안과 밖을 가르는 선은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갖고 있다. 그 선을 긋는 기준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그 선을 그으며 산다. 목공방의 동물 전쟁. 공방에서도 경계선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 있다.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없는 완전한 고독과 어둠의 시간이 찾아온 공방의 밤. 주변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면 떠돌이 개 서너 마리가 동네 건달처럼 위세를 부리며 지나간다. 떠돌이 개들 몇 마리 때문에 119가 출동하기도 한다. 혼자 있는 밤에 조금 무서워지면 몽둥이가 될 만한 각재를 옆에 챙기고 괜스레 드릴을 돌려 소리를 내고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인다. 공방 밖 밤 세상에서는 작은 동물들의 생존 투쟁이 벌어진다. 하루는 고양이 한 마리가 전날 밤 사나운 떠돌이 개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는지 다리뼈가 보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공방을 찾았다. 그날부터 공방의 회원들이 팔 걷고 나서 고양이를 살폈다. 공방 한쪽에 고양이 특식이 쌓이기 시작했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혹시 모를 깡패 개들의 위협으로부터 격리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건강검진까지 했으니 아마도 그 녀석은 태어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환대를 받았을 것이다. 녀석이 다친 것은 불행이지만 우리 공방에 찾아 들어온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이름을 나비라 짓고 보살피다 보니 나중엔 살도 피둥피둥 쪘는데 이 소식이 슬슬 동네 길고양이 업계에 아름아름 알려진 것 같다. 정처 없이 떠도는 고양이들 사이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자 날이 갈수록 공방을 찾아오는 고양이의 수가 늘어만 갔다. 정이 많은 공방 회원들이 찾아오는 고양이들을 마다 안고 음식을 나누어 주니 흰 고양이, 점박이 고양이, 호랑이 무늬 고양이, 코흘리개 고양이, 못난이 등등 점차 인산인해를, 아니 묘산묘해를 이루었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영역 동물인 고양이가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자 생존 투쟁이 시작됐다. 수많은 고양이가 나비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것. 그런데 평화주의자인 나비는 영역을 사수할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른 고양이가 눈치 보며 가까이 오면 먹이를 같이 나눠 먹거나 사나운 고양이가 찾아오면 아예 한쪽으로 비켜서 있다. 이런 모습에 오히려 공방 회원들이 속이 탔다. 사람의 손을 탔던 것인지 나비는 야생성이 별로 없어 보였고 바깥 고양이들은 사람을 심하게 경계해 밖에서만 맴돌았다. 다행히 나비는 공방 안에서 회원들의 사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녀석, 나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싸움꾼 나리가 나타나자 공방 밖 고양이 춘추 전국 시대가 일순간에 정리되었다. 공방 여기저기서 고양이 비명이 들리는 짧고 강렬한 전쟁이 벌어졌고 서열 1위를 차지한 나리가 공방 앞을 차지했다. 공방 안 나비도 싫지는 않은 눈치였지만 하늘 아래 왕이 둘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평화주의자 나비는 공격적인 나리의 기세에 눌려 얼마 안가 공방 밖으로 쫓겨났다. 그때부터 나비는 감히 공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했다. 공방에 사람이 24시간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는 고양이 세계의 논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나리는 공방 안, 나비는 공방 밖, 그 외 코흘리개, 못난이, 흰둥이 등은 더 멀리 자리를 잡았다. 목공방에서는 나리의 눈빛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일냥 독재 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리가 임신했다. 아니, 누가 겁도 없이 서열 1위를 임신시켰을까? 공방의 회원들은 절대 권력자 나리를 사로잡은 고양이가 누군지 몹시 궁금해했고 모일 때마다 저마다의 논리로 갑론을 박했다. 하지만 여왕의 간택을 받은 아기 아빠가 누군지 잘 좁혀지지 않았다. 나리가 외출했을 때만 공방을 방문하는 수많은 녀석들 중 하나일 텐데 공방 최대의 미스터리가 나타난 것이다. 상당한 시일 후 새끼 고양이가 태어났다. 공방 앞 큰 느티나무 한 그루 아래 잔인한 투쟁과 뜨거운 애정의 산물인 새끼인지라 이름은 나무의 이름을 따 느티로 정했다. 우리는 느티의 생김새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아빠가 누구인지 최고의 단서이기 때문이다. 느티의 생김새는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붕어빵처럼 닮은 녀석은 한 놈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마의 무늬는 확신을 주고도 남았다. 결국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아빠는 나비였음이 드러났다. 여왕의 선택은 평화주의자였던 것이다. 나비가 한 번씩 공방에 와서 새끼를 들여다볼 때마다 나리가 허락하는 모습에 더욱 확실해졌다. 면회도 나리가 정해준 시간만큼 할 수 있었고 너무 오래 있으면 나리에게 뺨을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지만 느티의 아빠, 나리의 남편은 나비임이 확실했다. 공방의 골품제. 공방을 처음 찾아왔던 나비, 치열한 투쟁 끝에 서열 1위가 된 나리, 그리고 나리가 선택한 끝에 공방에서 태어난 느티. 이 친구들은 공방 최고의 손님, 이른바 성골이다. 그 외에 공방 밖을 서성이는 수많은 고양이들은 나리의 심기에 따라 진골, 육두품, 오두품 등으로 행동 반경이 정해진다. 나리가 정한 골품 제도는 엄격했다. 나리의 허락 없이 공방 내로 무단 진입하는 경우 반드시 무자비한 공격이 따랐고 냉혹한 야생의 시간이 지나면 차가운 평화가 오곤 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다 보면 문득 생각 하나가 떠오른다. 나리는 사람인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것일까? 성골의 위라면 혹시 신? 이라는 생각에 이르자마자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사람인 내가 버젓이 옆에 있고 새끼인 느티가 보는 상황에서도 나비를 불러들여 교미를 하는 것이 아닌가?
2: 아, 그때 알았다. 나리에겐 내가 신이 아니라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걸.
1: 먹이 주는 사람을 개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양이는 내 먹이를 챙기는 하인으로 여긴다더니 그 말이 진실로 여겨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나리의 후손들이 공방을 차지하고 있다. 나리가 종종 공방을 찾아오긴 하지만 간단히 먹을 것만 얻어먹고 다시 사라진다. 후손들을 알아보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거리에서 커버린 자신의 새끼들을 지켜보다가 사라지곤 한다. 영역 동물이라고 하지만 나리는 자신의 영역이었던 공방을 스스로 후손에게 넘겨준 것 같다. 너와 나, 선을 가르는 기준. 나리의 공고했던 지배체제를 지켜보며 그녀에게 공방 안과 밖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본다. 흰둥이, 천박이, 호랑무늬, 코흘리개 등등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오려던 녀석들은 예외 없이 쫓겨났지만 나비만 출입과 먹이 나눔이 허락되었다. 새끼인 느티의 아빠니 당연해 보이지만 간혹 나리의 심기를 건드리면 나비 역시 두들겨 맞으며 공방 밖으로 쫓겨난다. 나리의 원 안에는 자신과 느티가 있고 나비는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은 나리가 너도 가족이라고 인정하느냐에 달렸고 바깥 고양이들은 아무리 나도 가족이라 우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무에도 너와 나의 경계선에 있는 녀석들이 있다. 어떤 놈은 원 안에 있고 어떤 놈은 원 밖에 있다. 너도와 나도가 붙어있는 나무들로.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나도 박달이 대표적이다. 밤나무나 박달나무가 아니라 왜 너도 밤나무이고 나도 밤나무이고 나도 박달일까? 나무 쪽에도 공방의 나리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물 분류 체계를 종속, 과목, 강문계로 나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과다. 즉, 같은 가족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된다. 이 책에서의 구분은 그래서 과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너도 밤나무는 영어로는 비치라고도 불리고 목재 이름으로도 비치나 비취가 자주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너도 밤나무에 관해 여러 버전의 설화가 전해온다.
3: 오디오 북.
1: 옛날 울릉도에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다. 하루는 산신령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태하령에 밤나무 백구루를 심으라고 했다. 만약 백구루에 밤나무를 심지 않으면 큰 재앙을 내린다고 경고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명에 따라 밤나무 백구루를 심었고 밤나무에서는 싹도 나고 잎도 나면서 잘 자랐다. 어느 날 산신령이 찾아와서 숙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100그루가 되지 않고 99그루밖에 되지 않았다. 산신령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떨고 있었다. 분명히 밤나무 100그루를 심었지만 그동안에 한 그루가 말라 죽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에게 벌을 받을까 벌벌 떠니 다른 나무들도 겁이 났다. 소나무, 섬잣나무, 동맥나무 할 것 없이 모두 마을 사람들을 걱정했다. 산신령이 마지막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목소리는 99에서 멈추고 말았다. 불안한 정적이 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나도 밤나무! 라고 소리쳤다. 산신령은 한참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결국 밤나무로 인정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한숨 돌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너도 밤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신사임당과 율곡 2 버전도 있다.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기 전에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태어날 아들이 호환으로 죽을 운명이니 저주를 없애려면 집 뒤에 밤나무 100그루를 심으라 명했고 나중에 산신령이 나타나 세어보니 두 그루가 죽어서 98그루만 밤나무였다고 한다. 바로 그때 옆에 두 그루가 제각각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라고 말해줘서 무사히 100그루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그 아들은 훌륭한 유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절묘하게도 이이 선생의 호인 율곡이 밤나무 꼴이라는 뜻이라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 설화들에서는 산신령이 공방 나리 역할을 한다. 너도 밤나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식물학적으로도 밤나무와 너도 밤나무는 같은 참나무과 가족이다. 반면에 나도 밤나무는 같은 과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너도가 붙으면 같은 과, 나도가 붙으면 다른 과가 된다.

여러분은 지금 목공 에세이 나의 우아한 목기 시대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정환 작가는 나무마다 겉으로 자라는 일을 멈추고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때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소나무처럼 빠르게 자라는 사람도 있고 너도 밤나무처럼 3,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듯 사람 역시 저마다의 속도로 성숙해간다는 것이지요. 평생 단단한 하드우드만 좋아하던 저자가 나이가 들면서 부드럽고 여린 소프트우드에도 마음을 열게 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저마다 그어놓은 경계에 대한 생각, 스마트폰에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가다가 나무 덕분에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 50살의 고백까지. 이 책은 목공의 지식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가며 결국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나무와 계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 기록. 이정환 작가의 나의 우아한 목기 시대.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 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16번째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왠지 도서관에 가기가 싫었다. 날씨가 좋았나?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왠지 도서관보다는 다른 곳에 있고 싶었다. 그때 한 장의 영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영어는 주저없이 티켓을 샀다. 평일 한낮에 극장 안은 한가로웠다. 영어는 뒷자리에 좀 더 가까운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러닝타임 125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다. 영어는 영화를 보는 내내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잔인함과 또 그 잔인함을 이기는 인간에 의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군대에 가기 전 민주주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잠시 이긴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 실망했던 마음이 위로받는 치유의 경험을 했다. 비록 서구 세계가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이 살짝 걸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정의가 힘에 굴복하고 힘이 곧 정의라면 그런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며 빗발치는 총탄 앞에 맨몸으로 분연히 나서는 주인공 신부를 보며 영원은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영원은 또 다른 사람이 됐다. 한편의 영화가 그의 인생 핸들을 급하게 틀어버린 거다.

0: 그날 이후 영혼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영어 대신 영화를 공부하기로 한 것이다. 한 글자 차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막대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영어는 이듬해 복학과 함께 영화 동아리를 찾아 들어갔고 전공은 내팽개친 채 영화 만들기에 전념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모든 것이 다 재미있었다. 결과도 좋았다. 영화는 영화과 학생도 아니면서 처음 만든 단편 영화 오 헨리로 각종 단편 영화제를 휩쓸었다. 다수의 해외 단편 영화제에도 초청됐다. 한때 투쟁의 선봉에 섰다가 삶의 목표를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 영어는 확고한 꿈과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영어와 무관한 전공의 대학을 졸업하는 게 의미가 없다 생각했다.
1: 학교를 때려치우겠다고?
0: 동원은 영원의 느닷없는 자퇴 선언에 울컥했고 배신감마저 들었지만 그럼에도 일단 화를 눌러 참았다.
1: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 동생 영원이니까.
0: 영원은 학교를 그만두는 대신 유학을 가겠다고 했다.
1: 유학? 어디로?
2: 폴란드.
1: 폴란드?
0: 영원이 고다르의 프랑스도 아니고 타르코프스키의 러시아도 아닌 폴란드로 목적지를 정한 건 여러 현실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 영화제에서 영원의 단편 영화 오 헨리를 좋게 본 해외 프로그래머가 폴란드의 영화학교를 추천해줬다. 영원은 되면 좋고 하는 마음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냈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됐다. 게다가 장학금도 일부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사실 동원은 영원이 고시를 보거나 최소한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바랐기에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0: 선언이 뜬금없고 실망스럽긴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동원은 동생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했다. 그건 일찍 세상을 등진 엄마와 아빠에게 스스로 했던 약속이기도 했다.
1: 형은 뭐 영화는 잘 모르지만 네가 원하고 바란다면 세계적인 감독이 되고도 남을 거란 건 알아. 형은 무조건 네 편이야. 유아, 그거 가버려. 학비 걱정은 말고. 아, 형이 팍팍 밀어줄 테니까.
2: 형이 응원해줄 줄 알았어. 고마워, 형. 근데 학비는 정말 얼마 안 들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그러니까 비행기 값만 좀 보태주면 돼.
1: 그 먼 데까지 가서 무슨 아르바이트야. 그리고 가면 살 집은 어떻게 구하고 삼시세끼는 누가 먹여준대? 그냥 형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가서 공부나 해. 그리고 형 곧 엄청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
2: 세탁소에서 무슨 부자가 돼.
1: 얘가 뭘 모르네. 형이 하려는 게 그냥 세탁소가 아니야. 응? 미래형 첨단 프랜차이즈 세탁소라고. 두고 봐라.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세탁소가 될 테니까.
2: 그래, 재벌 돼서 형이 내 영화에 투자도 하고 그래라.
1: 아니 그러면은 형 출연도 시켜주나?
2: 왜? 하고 싶은 역이라도 있어?
1: 있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
2: 어? 형이 키팅 선생을 알아?
1: 그럼. 형 어릴 적 꿈이 바로 그런 선생님 되는 거였어. 시 쓰고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
2: 형이 선생님을? 그것도 국어 선생님? 말도 안 돼.
0: 영원은 웃었다.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았다. 언젠가 왜 대학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그냥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영원은 한 번도 그게 거짓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좋았던 모든 건 지나간다. 시절도, 사람도, 그리고 사랑도.

0: 영혼의 어릴 적 별명은 빵원이었다. 이름 가지고 놀리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유치한 발상이라 영원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당연히 그땐 몰랐다. 정말 빵원짜리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곤. 영원이 매일 오후 같은 시각에 카메라를 들고 가게 앞 풍경을 찍은 지도 25년이 흘렀다. 눈 깜빡할 새는 아니었지만 자고 일어나니 한순간 늙어버린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영원히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같은 시각에 카메라를 들었던 건 어쩌면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랑만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인지도 몰랐다. 그가 5시 15분에 카메라를 드는 건 아주 오래전 만나 평생 잊지 못할 사랑에 빠졌던 그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와는 5월 15일 파리 툴르리 정원의 호숫가에서 처음 만났다. 분수대의 기다란 물줄기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고 저 멀리 에펠탑과 오벨리스크가 희미하게 솟아있었다. 햇살은 맑고 투명했다. 영원은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신이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1: 아, 좋다.
0: 영원은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크게 중얼거렸다.
1: 너무 좋아. 꿈인가?
0: 그때였다.
2: 꿈 아닙니다. 어?
0: 영원의 귀에 들려온 건 불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우리말이 틀림없었다. 호숫가 여기저기에 놓인 의자에 앉아있던 영원이 몸을 틀어 돌아봤다. 역광을 받아 순간 실루엣으로만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났고 그녀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 순간 시간은 더욱 천천히 흘렀다. 영원은 이 정도 속도면 초당 120프레임 정도일 거라 생각했다. 그녀가 몸을 살짝 틀자 실루엣으로 보이던 그녀의 얼굴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영원은 첫눈에 반하는 장면치고는 너무 클리셰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었다.
1: 꿈이 아니라고요?
2: 네, 꼬집어 드릴까요?
0: 또박또박 독특한 억양을 지닌 그녀는 장난기 어린 얼굴로 깔깔 웃었고 청량한 그녀의 웃음소리는 호숫가 분수대의 물줄기와 함께 공기 중으로 반짝이며 흩어졌다. 영원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흘러내린 머리칼,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있는 풍경 모두 다. 그날 영원은 그녀와 파리의 구석구석을 함께 걸었다. 파리 고등법원 부속 건물인 콩시에르 주리의 벽시계 앞에서는 함께 사진도 찍었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한낮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영원히 그녀와 파리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다. 그녀의 고향은 서울이었지만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덴마크로 입양되어 갔다고 한다. 파리에는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다. 영원은 바르샤바로 돌아가 마지막 학기를 마친 후 가을에는 서울로 돌아간다는 계획이었고 그녀도 학기가 끝나 일주일 후면 덴마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1년 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1년 후 영호는 서울에서 한창 데뷔작을 준비 중이었다. 촬영이 코앞이었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파리행 티켓을 샀고 약속한 날 틀리르 정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영호는 한동안 그녀의 행방을 찾아 헤매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촬영이 시작되면서 더는 그녀를 찾는 데 쓸 시간도 에너지도 남지 않았다. 그 사이에 영화는 만들어졌다. 지방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자 영화사 사무실로 편지가 한 통 와 있었다. 덴마크에서 온 편지였다.
3: 당신이 실망했을 줄 알아요. 하지만 나를 잊지 않았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날 잊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잊었다 해도 당신을 원망하진 않을 거예요.
0: 영어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1년 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실망은 했으나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어는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다. 영화도 사랑도 모두 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를 빼먹은 느낌이 들었다. 그게 뭔지를 영어는 곧 알게 됐다. 덴마크에서 온 편지를 받고 파리행 티켓까지 산 영원이지만 이번엔 그가 파리

때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을지 모른다. 물론 한때의 사랑으로 평생을 사는 남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대답할 거다.

0: Not alone. 하루가 극장 주변 길고양이들의 밥자리를 챙겨놓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으면 업무 시각 시작까지는 아직 30분 정도 여유가 있다. 하루는 음악을 틀어놓고 은하극장 블로그에 글을 쓴다. 포스팅 제목은 하루의 극장 일기. 오늘은 어제 본 영화에 관해 쓴다. 글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저절로 알아서 첫 문장이 써졌다.
1: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기회를 놓쳐서 많은 걸 잃었단다.
0: 아일랜드 소설이 원작인 영화 말없는 소녀를 보고 나서 하루는 말없는 자신과 침묵할 수 있을 때 침묵하지 못해 많은 걸 잃어야 했던 엄마, 그리고 말없이 떠난 아빠를 떠올렸다. 엄마와 아빠가 생각난 건 꽤 오랜만의 일이었다.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 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자음과 모음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유인선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의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18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계선이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맑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2m, 기압 1022헥토파스칼, 기온 16도. 평양, 북동풍 1m, 1021헥토파스칼, 19도. 백령도, 남동풍 4m, 1019헥토파스칼, 20도. 해주, 동풍 4m, 1021헥토파스칼, 22도. 서울, 북동풍 2m, 1021헥토파스칼, 20도. 인천, 북동풍 2m, 1021헥토파스칼, 21도. 서산, 북동풍 2m, 1020헥토파스칼, 19도. 군산, 북서풍 2m, 1020헥토파스칼, 21도. 목포, 북동풍 1m, 1018헥토파스칼, 22도. 여수, 동풍 7m, 1018헥토파스칼, 23도. 제주, 남동풍 3m, 1016헥토파스칼, 23도. 서귀포, 북동풍 3m, 1016헥토파스칼, 24도. 통영, 북동풍 3m, 1017헥토파스칼, 23도. 부산, 북동풍 3m, 1018헥토파스칼, 24도. 포항, 북동풍 4m, 1020헥토파스칼, 24도. 울릉도, 북동풍 4m, 1021헥토파스칼, 21도. 울진, 동풍 2m, 1021헥토파스칼, 22도. 동해, 북동풍 4m, 1022헥토파스칼, 22도. 강릉, 남서풍 1m, 1023헥토파스칼, 18도. 속초, 서풍 2m, 1023헥토파스칼, 19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북동풍 2m, 1020헥토파스칼, 27도. 나하, 남동풍 3m, 1012헥토파스칼, 26도. 미나메다이토섬, 북동풍 2m, 1012헥토파스칼, 27도. 나세, 남풍 1m, 1023헥토파스칼, 24도. 가고시마, 북동풍 3m, 1014헥토파스칼, 27도. 후쿠오카, 남서풍 1m, 1016헥토파스칼, 25도. 이즈하라, 북서풍 3m, 1017헥토파스칼, 25도. 사이고, 북동풍 4m, 1020헥토파스칼, 23도. 마스에,

남동풍 1m, 1019헥토파스칼 23도. 시미즈 동풍 5m, 1015헥토파스칼 26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7m, 1017헥토파스칼 23도. 오사카 북동풍 2m, 1018헥토파스칼 24도. 와섬 남서풍 1m, 1020헥토파스칼 19도. 아오모리 동풍 6m, 1025헥토파스칼 20도. 삿포로 남동풍 1m, 1028헥토파스칼 16도. 와카나이 남동풍 0.5m, 1028헥토파스칼 15도. 네무로 동풍 3m, 1040헥토파스칼 14도. 센다이 북서풍 3m, 1025헥토파스칼 20도. 도쿄 북풍 2m, 1023헥토파스칼 21도. 하치두섬 북동풍 9m, 1016헥토파스칼 23도. 지치섬 북동풍 5m, 1005헥토파스칼 28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동풍 1m, 1023헥토파스칼 10도. 대치에 북서풍 1m, 1028헥토파스칼 9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9m, 1026헥토파스칼 18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61%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해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질의응답과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견은 앞선 사례들과 달리 특정한 계기나 주제 없이 이 대통령이 직접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경기획위원장이 정부의 대미투자 사업 관련 보고가 오는 21일에서 2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어제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추석 전에 한미 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당초 어제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여 년 동안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는 침략전쟁 가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과 실천불교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단 종교인단체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과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군사적 파견과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복된 지하 핵실험으로 풍계리 일대 단층이 다시 활성화됐으며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팀과 판식리 중국 청두이공대 교수팀 등 한중 공동연구진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단층대가 재활성화됐다는 연구 결과를 오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풍계리 일대에서 모두 1,399건의 지진을 포착했으며 대부분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까지 종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전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지원금이나 선물 배송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 도착 배송 정보를 입력하라거나 추석 맞이 이벤트 등 미끼 문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열차표를 부정예매한 14명을 적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3년여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두 4,400여 차례에 걸쳐 KTX와 일반 열차표를 대리 예매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400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오늘까지 100mm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광주, 남부와 경남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뇌 동맥 혈관 일부가 혹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가 뇌 동맥류입니다. 뇌에 뭔가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뇌 동맥류라는 이름이 주는 부담이 불안감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뇌 동맥류 진단을 받는 모두가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 질환인지 또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도 의심하기도 하지만 위 내시경을 통해 확인되는 위궤양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거북이의 빙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뇌동맥류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뇌에 뭔가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고 긴장할 텐데요.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뇌동맥류 진단을 받는 모든 분들이 위험한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경외과 최윤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뇌동맥류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검사로 알 수 있는 건가요?
1: 뇌동맥류는 그 뇌혈관 질환의 하나고요. 일단 뇌혈관을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뇌혈관을 보는 검사 방법은 CT 조영제를 써서 CT를 통해서 혈관을 보는 CT 안지오라는 검사가 있고 또 MRI 중에 혈관을 보는 MRA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촬영술,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벼운 두통으로 검진하면서 머리 쪽 검사를 포함하시고 나서 이렇게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뇌동맥류라는 이름에서부터 좀 부담스러운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뇌동맥류, 꽈리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고요. 그 뇌혈관은 부위마다 일정한 굵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부풀어진 그 뇌혈관 상태를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꽈리라는 식물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0: 주로 어느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가요?
1: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 생기는 원인은 주로 이제 혈류역학적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이 이렇게 분지하는 그런 삼거리에서 양갈래로 나뉘게 되는 그런 중간 지점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혈류가 들이차면서 풍선 부풀듯이 혈관이 늘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입니다.
0: 우리가 뇌동맥류를 걱정

0: 병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뇌출혈에서 뇌동맥류가 터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1: 그렇죠. 이제 머리 안에는 그 뇌실질과 뇌척수에 있는 뇌실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뇌압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뇌출혈이 발생하면은 그 양만큼 뇌압이 상승하게 돼서 어떤 심경학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혈관이 파열되면서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낮으면 두통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식 소실도 생기고 또 이러한 뇌압 상승을 되돌리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한 경우에는 되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터지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럼 터지지 않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1: 터지고 나면 사실은 이제 치료 시기를 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밤일하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많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뇌동류 파열로 인한 사망이 아마 상당 부분 차지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렇게 터지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미파열 뇌동맥류로 불리는 이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기검사로 관찰하는 건가요?
1: 네.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 통해서 이제 우연하게 발견이 되고 시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작은 경우에는 또 치료를 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네. 그럼 전체 뇌동맥류에서 미파열 뇌동맥류가 많은 건가요?
1: 현재까지 우리나라 그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그 뇌 MRI는 필수로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뇌동맥류는 이제 병명마다 두세 명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전체 뇌동맥류의 70% 이상은 아마 비파열 뇌동맥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뇌동맥류를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부르는 건 이제 터지는 경우를 말하는 걸 텐데요. 그런데 미파열 뇌동맥류도 파열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로 관찰을 하는 건가요?
1: 행간에는 이렇게 머릿속 시한폭탄이란 말은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들한테 좀 큰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좀 과장된 표현인 것으로 좀 보이고
0: 그렇겠네요.
1: 미리 검진을 통해서 발견해서 미파열 뇌동맥류 진단이 되었다면은 그 뇌혈관 전문의랑 상의해가지고 위험 요소, 위험 인자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0: 그런데 또 정기 검사로 관찰만 하기에는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치료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 아쉽게도 이제 뇌동맥류를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약은 현재까지는 없고 현재 이제 뇌동맥류 상태나 아니면 전후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뭐 또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또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뭐 얼마나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건가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조금씩 기간을 늘려가는데 6개월부터 시작해서 1년 반, 3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 뇌동맥류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뇌동맥류도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낭성으로 이렇게 뿔로 피어나오는 경우가 있든가 반면에 이제 혈관벽이 찢어지면서 방출형으로 이렇게 부푼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 모양, 위치 이런 걸 다각도로 분석해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크기, 모양, 위치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좀 안전한 위치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1: 발생하는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비교적 이제 머리가 시작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머리에서 머리로 들어오는 그런 뇌경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초입 부위에 된 경우는 주변에 이제 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부풀거나 만약에 파열이 되더라도 저절로 잘 혈관이 보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약간 이제 혈류역학적인 그런 부위를 벗어나서 있는 부위, 피가 그쪽으로 압이 유지된 상태로 전달이 되지 않는 부위면은 좀 비교적 안전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크기도 다양한가요?
1: 크기도 어떤 경우는 뭐 몇 센티미터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우리는 3mm 이상이면은 이제 시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분석을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0: 고위험군이랄까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까요?
1: 고위험군, 근데 우리가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인자라는 게 있는데 네. 조절 가능한 것과 이제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이제 네. 나이, 성별, 가족력, 아니면 이전에 뇌출혈, 뇌경색 이런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물론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고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만성질환, 아니면 흡연하신다든지 심장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뇌동맥류 발생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면 뇌동맥류가 비교적 안전한 위치여서 이제 검사로 관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크기라든지 변화가 생겼을 때 평소 없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요?
1: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두통이 제일 흔한 증상이고 혈관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대부분이 이제 치료를 바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0: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다양한가요?
1: 뇌동맥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수술 방법이 있고요. 네. 첫 번째는 머리뼈를 열어서 그 뇌동맥류의 입구, 목이란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클립을 집어서 뇌동맥류 안으로 혈액 유입을 막는 그런 클립 절찰술이 있고, 아니면은 부품 부위에 이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코일이라고 하는 그 백금으로 된 철사가 있는데 그것을 뇌동맥류 안에 넣어서 혈액 유입을 막는 코일 색전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할 것인지 혈관으로 들어가서 치료하는 색전술을 할 건지 이런 수술법을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1: 일단 첫 번째는 환자분 컨디션에 주로 좌우되고 예를 들면 이제 다량의 뇌출혈이 동반된다든지 크기가 아까 같이 센티미터 넘어가는 그런 매우 큰 뇌동맥류나 뇌동맥류에서 이제 분지 혈관 정상 혈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수술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이 생기거나 또 입원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코일 색전술 하는 기구들이 좀 발전하면서 이런 약점을 좀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일 색전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수술 목적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그렇죠. 코일 색전술 공적 목표는 뇌동맥류 파열을 미리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무래도 치료법이 있다는 것도 다행인데요. 수술 결과는 만족도가 높은가요?
1: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코일 색전술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2박 3일 정도 입원하고 그다음에 귀가하시게끔 하고 있고 또 안전하게 또 생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일상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환자분보다는 제가 더 만족도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수술이 갖는 장단점이 있겠네요.
1: 네.
0: 때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1: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료 시기가 지난 그런 지주막과 치료를 동반한 그런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있는 중간에도 계속 이제 피가 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혈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은 바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수술 후에 살펴하는 부분도 있겠죠.
1: 네, 코일 색전술에도 이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시 아무튼 예를 들어 뭐 스텐트를 쓰게 되면은 항혈전제를 또 일정 기간 먹여야 된다든지 또 재발하거나 또 다른 부위에 추가로 또 뇌동맥류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좀 해줘야 됩니다.
0: 수술 후에 또 생길 수도 있을까요?
1: 재발하는 경우는 한 1에서 2% 정도 되어 있고요. 뭐 같은 부위 재발 또 시간이 또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도 한 몇 년 전에 시술했다가 다시 이제 재수술을 해서 다시 코일 색전술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위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럼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수술에 제한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1: 이제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항혈전제를 이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뭐 머리 쪽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뭐 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은 다리 쪽 혈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항혈전제를 또 먹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조직을 파괴하면서 수술하는 거라 피가 잘 나오고 또 잘 안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콜색전술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컨디션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기구들이 들어가면서 그쪽에 피떡이 생겨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술 말고 시술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항혈전제를 먹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또 뇌동맥류를 확인했지만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환자를 안심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1: 뭐 다른 이렇게 뭐 따로 그렇게 뭐 말하기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현재 상태는 이렇고 이 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고 경과 관찰만 한 부위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주면은 환자분 대부분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정기 검사로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파열 뇌동맥류 환자들의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씩 늘려가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콜색전술을 안 한 경우에는 이제 처음 발견된 경우 한 6개월, 그다음에 1년 반, 그다음 3년 이런 식으로 두 배씩 이렇게 좀 늘려가는 편이고요. 콜색전술을 하고 나서도 경화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거의 같은 것에 준해서 또 6개월, 1년 반, 3년 이런 식으로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0: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생각할 때 위험 인자랄까요? 뇌동맥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 성별, 가족력, 계정력, 기왕력 이런 조절 불가능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좀 잘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심장 질환 있으시거나 이제 흡연하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0: 혈관 질환인 만큼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들의 예방이 중요한 거네요.
1: 네, 만성 질환 예방과 더불어서 이제 체중 조절, 유산소, 운동, 식이 조절을 통해서 그 뇌동맥류 유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뇌동맥류 발생 위험에서 가족력도 연관이 있네요.
1: 네, 그 연관된 유전 질환도 있고 또 가족분 뇌동맥류 발견되셨다면은 이제 가족분들도 그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검사 CT 조영돼 있어서 혈관 보는 CT 안지오, MRA 그리고 그 뇌혈관 촬영술 요거 셋 중에 하나를 좀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역시 금연이 또 중요하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뇌동맥류가 한번 생긴 분들은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1: 다른 부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뇌동맥류가 있는 걸 알면서도 오랜 세월 별 문제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은 거죠?
1: 저 이제 파열이 돼서도 이 전과 똑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약간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건강하신 분은 대부분은 경과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뇌동맥류의 질환에 관리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뭐 건강 상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아까 이제 만성 질환을 최대한 이제 조절한다든지 없는 게 제일 좋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항상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 식이 조절이라든지 아무튼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신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좀 하셔서 이러한 뇌동맥류 유병률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현재 뇌동맥류이기는 하지만 정기검사로 관찰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상에서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도 알려주세요.
1: 아마도 가장 오늘 중요하게 드리는 말일 것 같은데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신기하게 이제 뇌동맥류는 좀 예민한 성격이나 화를 내면 그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한테 좀 잘 생기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네.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컨디션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또 과로하시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과 휴식을 적절히 조절하시고 또 마음은 좀 편하게 드시면서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경외과 최윤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 육교 위에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알리는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으로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장장애는 흔하죠.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증상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위 내시경 검사로 위궤양 소견을 듣기도 합니다. 위궤양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건강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받았을 때 위궤양 소견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네, 꽤 있고 드물지 않는데요.
0: 네.
1: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에서는 위궤양이나 십이장궤양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제 국가위암 검진 내시경 보고를 보게 되면 또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에서는 또 실제로 또 위암이 또 발견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증상이 좀 애매하게 뭐 약간 소화불량, 더부룩함 정도 있다던가 아니면 별 증상이 없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이제 위궤양이 우연히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진 당일에 위산분비 억제제나 위점막 보호제 처방을 받고 가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으로 직접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 생기시는 경우에도 내시경 검사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0: 그런 증상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소견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궤양은 어떤 상태인가요?
1: 네, 위궤양은 그 위 안쪽 벽이 깊게 헐어 있다, 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피부 상처로 비유하게 되면 뭐 단순히 살짝 표면에 뭐 상처가 생긴 게 아니라 피부가 깊게 패이고 피부가 이제 열려서 안쪽 조직이 드러난 상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 점막 자체는 사실 이제 위에 강한 위산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하기 때문에 강한 위산에 노출되어 있지만 또 하지만 또 위 점막은 뭐 점액이라든지 중간산이라든지 뭐 이러한 방어 장치를 통해서 위산으로부터 이제 위벽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어 장치가 손상이 되게 되면 위 점막 역시 이제 강한 위산에 의해서 계속 상처가 깊게 닿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위 안쪽 벽이 깊게 헐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위염을 넘어서 위벽까지 문제가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흔하게 이제 위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0: 네.
1: 위염은 이제 위 점막 표면에 염증이 생긴 상태. 그러니까 좀 빨개지거나 부어 있다든지 좀 약간 긁혀 있거나 까져 있는 그런 표면이 손상된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0: 네.
1: 위궤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어서 점막 표면을 넘어서 점막 아래층까지 상처가 파고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0: 네.
1: 그래서 추가적인 손상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더 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또 위궤양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면 복막염과 같은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복막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
0: 네.
1: 그러니까 위벽 바깥으로 구멍이 뚫렸을 때 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 또 강한 소화, 효소, 위산 이런 것들이 복강 안으로 새어

0: 올라가면서 복막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우리 위장 자체는 그렇게 감각신경이 이렇게 많이 잘 분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복

0: 합병증은 없는 이제 위장관 출혈이 대표적인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1: 그럼 위궤양의 원인은 오랜 식습관이 문제인가요?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위궤양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통소염제.
1: 네.
0: 또 아스피린 복용이 또 위궤양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에도 뭐 맵고 짠 음식, 뭐 커피, 특히 이제 과음 이런 경우에도 위궤양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손상된 위벽을 더 손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악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함께 이제 개선하시는 노력들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요, 내시경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알 수는 없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위 점막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위궤양이나 뭐 이상병변이 있다면 원인으로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의 가능성이 없는지 함께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자체를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시경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요소호흡기 검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대변 검사에서 이제 헬리코박터균의 성분이 배출되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또 알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요소호흡기 검사라는 것은 이제 일정 검사 용액을 한번 드시고 다음 우리가 후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그 요소 호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 성분을 분석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확도는 뭐 96% 이상으로 상당히 이제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마 이제 충분한 금식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약물 복용 특히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균이 있는데도 이제 마치 없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헬리코박터균 감염 검사를 위한 요소호흡기 검사가 예정되신 경우에는 병원에서 지시한 지시사항들을 잘 지켜서 특히 이제 정해진 금식 시간을 잘 지켜서 하시는 것이 이제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1: 또 위궤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서도 속쓰림이 있다고 해서 위궤양으로 보긴 어렵잖아요. 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건 다른 위장 질환들에서도 흔히 생기는 증상이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위장 증상, 뭐 속쓰림, 통증, 더부룩함, 소화불량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위궤양 이외에도 다양한 위장 질환, 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어떤 기능성 소화불량에서도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증상만으로 이제 어떤 병이 있는지 구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인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 특히 위궤양을 일으키는 위험요인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드시는 분이 이런 증상이 생기신다면 한번 그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더불어서 체중 감소가 심하다거나 할 때는 악성 위궤양인지를 살펴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체중이 준다든지 물론 이제 뭐 식욕이 없어서 뭐 밥을 잘 안 드셔서 체중이 줄 수도 있지만 또 잘 못 드시는 이유가 위장 질환 때문에 또 잘 못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체중이 줄어드신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위궤양에서 어떤 출혈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출혈량이 많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소화하시면서 이제 거꾸로 올라오실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출혈량이 적을 때는 장으로 대장으로 통해서 배변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짜장처럼 새까만 흡변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흡변을 보셨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어떤 위험한 질병이 있다는 걸 하는 경고 증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위 내시경을

0: 지형 검사를 포함해서 해보셔야 되겠고요.
1: 네.
0: 이제 우리가 이제 악성 위궤양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암을 이제 악성이라고 부르고 암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1: 네.
0: 이제 위암이 이제 위궤양처럼 보이는 위궤양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위암인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악성 위궤양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1: 네.
0: 겉으로 봐서는 이제 위궤양처럼 보이지만 조직 검사에서는 실제로 이제 위암 세포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악성 위궤양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1: 네.
0: 또 양성 위궤양 암은 아니지만 충분한 치료를 했는데 이제 궤양이 잘 낫지 않고 계속 헐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위험 요인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헬리코박터균이 잘 제균되지 않고 남아 있다든지
1: 네.
0: 아니면 다른 질환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위궤양도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위궤양이 위암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닌 거죠?
0: 네, 아직까지는 암이 아닌 양성 위궤양이 오래된다고 해서 이제 악성 위암으로 이어진다고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1: 네.
0: 전혀 이제 다른 병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1: 네.
0: 하지만 위암이 위궤양처럼 보이는 위암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위궤양과 위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되겠는데
1: 네.
0: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공통 원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궤양과 위암의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위궤양이 위암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위암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시고 또 위궤양이 한번 발견돼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1: 네.
0: 실제로 잘 치료가 됐는지 추적 검사를 통해서 궤양이 잘 안 묻었는지 보시고 안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이것이 단순 위궤양이 아니고 위암 때문에 헐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닌지
1: 네.
0: 추적 내시경 검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1: 위궤양의 치료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치료의 기본은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가 되겠는데요.
1: 네.
0: 다양한 성분의 약물들이 이제 우리 몸의 위산 분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겠고요. 보통 이제 위궤양 치료는 좀 꾸준한 치료, 보통 최소한 4주 내지 8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데
1: 네.
0: 궤양이 크거나 또 원인이 남아 있거나 또 고령이시거나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또 조금 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고
1: 네.
0: 또 위산 분비 억제제와 이제 다른 약들 점막 보호제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라면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할 수 있는
1: 네.
0: 항생제도 같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1: 네.
0: 또 위궤양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약물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성분으로 바꾸거나 약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위장 보호 대책도 이제 함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요. 제균 치료는 당연히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균 치료가 실패율도 높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헬리코박터균 항생제를 열흘에서 2주 가까이 드셔야 되고 약 종류도 많아서
1: 네.
0: 그리고 잘 드셨는데도 이제 일부 10명 중에 2, 3명 정도는 균이 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균 치료를 할 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제균 치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1: 네.
0: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 네.
0: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이득이 훨씬 큰 상황.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1: 네.
0: 위궤양이 아닌데 뭐 헬리코박터균이 또 있으신 경우에 제균 치료를 해야 되나 또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역시 이제 치료의 이득과 이제 부담을 비교하셔서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1: 네.
0: 특히 이제 위궤양이 있으신 경우에는 약을 끝까지 잘 복용하시고 균이 없어졌는지 또 위궤양이 잘 완치가 됐는지 확인 검사까지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하겠습니다.
1: 네. 몸에 생기는 이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경우는 없을 텐데요. 위궤양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적인 위 내시경이 중요하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증상이 있으셔도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고 또 이제 좀 반복되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내시경을 하진 않고 일단 치료 약물부터 드시면서 이제 증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상 상황에 따라서 뭐 내시경 검사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이러한 위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위궤양도 매우 심하게 헐어 있지만 별 증상이 없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위내시경의 중요성은 이제 조기 위암 검진을 위해서 또 필요하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위장의 십이지장의 궤양성 병변이나 아니면은 조기 암 발견을 위해서도 권고되고 있는 암 검진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검진 같은 경우에 조금 고민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검진 시기나 또 검사 방법들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1: 위 내시경의 주기는 그럼 뭐 1년이 적당한가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있고 2, 3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를 받는 분들도 있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고안 자체는 이제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국가암검진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1: 네.
0: 2년으로 정한 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암에 어떤 생겨서 진행하는 속도를 봤을 때 몇 개월 만에 바로 이렇게 말기로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간격은 한 2년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위험윤도가 다르고 또 한번 병변이 있는 분들은 또 치료 후에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매우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내시경 추적 검사 간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위궤양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짚어주세요.
0: 네, 우선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의로 오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요. 물론 이제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진통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혈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아스피린을 드시는 것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이러한 위장질환과 다른 질병과의 이득과 손해를 잘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금연이 중요한데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 위 점막의 혈류나 방어 기능을 떨어뜨리고 궤양 치료를 늦추기 때문에 반드시 흡연하신다면 금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속쓰림을 악화시키고 위장 손상도 많이 일으키고 또 뭐 간 손상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장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과음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도 뭐 위산 과다나 또 이러한 위장에 대한 기능적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위장장애의 하나인 위궤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혁오의 톰보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18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정남권, 경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강원 동해안 산지와 제주도 산지 중산 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1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20m 이상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실외 설치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 철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9에서 15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강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가 접근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3도에서 29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3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9도, 수원 28도, 파주 27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 27도, 춘천 26도, 원주 27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4도, 동해 25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7도, 충주 26도, 대전 27도, 세종 27도, 천안 27도, 보령 28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9도, 군산 28도, 광주 28도, 목포 28도, 여수 25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5도, 포항 25도, 안동과 부산 25도, 울산과 진주 25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6도, 개성 27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5도, 습도는 61%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6시 1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김승원, 강신철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야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장외 투쟁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감한 여러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0: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밤 미국에서 열립니다.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1: 후티 반군과의 교전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가 후티에 2주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1: 국민의힘은 명절 연휴 뒤 악화된 민심이 확인되면 언제든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청문 보고서가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3: 청문을 통해 가지고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청문 보고서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4: 인사청문회법에는 3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강행해서
2: 국회 결국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의원들만 앉아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6: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어차피 맞을매 빨리 맞고 가자라는 심산으로 이렇게 강행 처리.
2: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같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8: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회의에 불참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 답변을 들을수록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확신만.
2: 야당이 소관 상임위원장인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하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0: 추석 연휴 이후에 악화된 민심이 확인이 되면 언제든 장외에 나설 수 있게 실무적 준비를 갖춰.
2: 여야는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까지 명시해 합의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인 김지용 후보자를 놓고는 여권 강경파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 아니냐는 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나서 방어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11: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12: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초대 수장으로 만들어 중수청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11: 전날 혁신당 의원들과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연이틀 압박에 나선 겁니다. 또 다른 여권 내 강경파 추미애 경기지사는 후보자를 밀정, 나치에 빗대며 직격했습니다. 검찰 간부 시절 후보자가 검찰 정권 하수인이었다며 중수청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입니다. 지금 청장 후보를 바꾸면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생긴다. 친윤 검사란 비판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3: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정부는 직접 방어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했었고 수사 기소 분리엔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 일은 없다고 강경파의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13: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11: 정부까지 앞에 나선 상황. 청와대도 조만간 후보자 재검증을 마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거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또 개각과 파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대통령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을 포함해 약 9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현안 관련 질문을 자유롭게 받습니다.
15: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14: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게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차원에서 국민 댓글도 소개합니다. 앞선 6차례 기자회견과 달리 이번 회견은 특정한 계기나 주제 없이 열립니다. 회견장에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정도의 문구만 내걸 예정입니다. 회견에선 야권의 공세가 거센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문제를 포함해 2차 개각 이후 불거진 인사 논란, 대법관 재재청 관련 질문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중수청 안착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력권 내 반발, 경찰개혁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5: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기조, 더 단단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4: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미투자 협상, 대북정책 등 외교 현안에도 이 대통령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 동안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었습니다. 우리 시각 오늘 밤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두 장관의 대면은 7개월 만인데 대미 투자부터 호르무즈 문제 또 북미 대화 관련 논의도 예상됩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16: 7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당장 걸린 현안은 대미 투자입니다. 한미는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첫 사업으로 추진하고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투자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막판 조율이 길어지면서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미뤄졌습니다.
17: 한미 간의 이견이
18: 조현다기보다는
17: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알고 있고
16: 한미는 추석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주 초엔 국회 보고가 이뤄질 거로 전망됩니다. 호르무즈 문제도 발등에 불입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도 정부는 항행과 에너지 수급,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9: 어떤 결정이든 저희가 주체적인 결정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인 국익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16: 특히 파병 대신 기여라는 표현을 쓰며 영국, 프랑스 등과의 다자 협력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당초 호르무즈 문제를 논의할 거로 예상됐던 NSC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20: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NSC 열릴 계획이 있습니까?
21: 없습니다.
16: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정상회담 후속 협의와 북미 대화 관련 논의도 예상됩니다. 조현 장관은 어떤 현안이든 국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0: 이른바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인공지능 업계 수장들을 모은 자리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22: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나란히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찰스 3세의 초청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왕실 저택 덤프리스 하우스에 글로벌 인공지능 업계의 핵심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단에선 찰스 3세는 AI의 발전이 흥미로운 만큼 깊이 우려스럽다며 개발자들 스스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3: Those who have created
1: 이 기술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조차 이제는 AI가 어두운 능력을 키워갈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입니다.
22: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공학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I는 SNS와 다르다면서 기술이 아니라 제품을 규제하라고 말했습니다.
4: When a product is not safe enough,
1: 제품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을 때는 출시를 고려하고 공학적 개선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22: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회장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과학자조차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간의 독창성을 통해 이런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5: I have to say the chance of something bad
1: accidentally happening if we get it wrong is definitely
22: not zero. 어사비즈 구글 딥마인드 회장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 메타, 스페이스X 등 기술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 접촉해 민간 주도 AI 규제 기구 설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기구 설립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구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이날 위험을 경고한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회장이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23: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한 이후 사우디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후티의 강력한 공격에 사우디가 2주간의 휴전까지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4: 주차된 차량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건물 외벽도 일부 허물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을 사우디 방공망이 요격하는 과정에서 그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멘 국적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한 이후 사우디에서 처음 나온 사망자입니다. 사우디 방공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프랑스와 영국, 파키스탄, 이집트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의 요청을 받은 중국이 후티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도록 이란에 비공개로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5: As you know, China was host.
1: 중국은 3년 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의 이견을 좁히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투르키 알파이살 사우디 왕자입니다.
24: 사우디가 오만을 통해 인도주의적 현안 해결을 위해 후티의 2주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미국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3: 후티 반군은 홍해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항의 축 변방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던 수백 명이 지금은 수십만의 정규군급으로 성장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군사력이 커질 수 있었는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6: 후티를 부를 때 함께 붙는 호칭, 반군이죠. 주로 산악지역 게릴라전을 하던 2004년만 해도 무장병력이 수백 명에 불과했는데요. 해마다 점점 늘더니 최근엔 3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반군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세력이 됐을까요? 저항의 축 일원으로 원래 변방에 있던 후티는 최근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전투력이 약해지면서 이란의 집중 지원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12년 전 쿠데타로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무기와 군부대, 정보기관까지 장악한 게 발판이 됐습니다. 그런 사나 국제공항이 두 달 전 공격을 받았는데요. 후티는 공격 배후로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던 앙숙, 사우디를 지목하고 이번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병력을 결집시킨 후티는 지난 9일 홍해 연안의 알하우하를 시작으로 전략 요충지 모카와 두바브를 거쳐 페림섬과 하니시 제도까지 차례로 장악했습니다. 홍해 길목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권을 거머쥔 건데요.
1: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의 차질이 굉장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쓰레기로 여겨졌던 것들이 귀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던 튀김 부스러기와 폐식용유인데요. 이 기름을 수거해서 만든 지속가능 항공유를 내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1% 이상 혼합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폐실리콘이나 금속 폐기물에서도 규소와 구리, 티타늄 같은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국내 재활용 체계가 없어서 활용되지 못했던 자원을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을 해가지고 최대한 회수를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서랍 속에 또 폐휴대폰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폐휴대폰에는 금과 은, 팔라듐, 구리 같은 금속 자원이 들어있어서 최근 집배원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사업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것에서 이렇게 자원을 찾아내는 시대인 만큼 잘 순환을 시켜서 자원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대홍수로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네팔이 국제사회에 기후 청구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누가 보상해야 할 일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법 시간에는 어떤 권리금 분쟁 사건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이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네팔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본격적인 기후 청구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네팔 대홍수를 누가 보상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팔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국제사회에 공식 요구를 했다고요?
3: 예, 지난 8월 26일 이제 그 대홍수가 발생하고 나서요.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보도를 했는데,
1: 네.
3: 이번 주부터는 좀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네팔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국제사회에 공식 요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1: 네.
3: 네팔 정부가 UN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서한을 보냈는데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억 원을 이제 달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기후 변화에 기여한 게 거의 없다. 더 많이 오염시키는 경제로 이익을 본 나라들이 공동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대 그 배출국들에게 그 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에서 추산을 했는데
1: 네.
3: 초기 복구에만 약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이상이 네.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 네. 언뜻 제가 들었을 때도 약간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3: 네.
1: 어떤 근거로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겁니까?
3: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러니까 역사적 배출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합친 배출량을 합치면 세계 전체 배출량의 0.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3: 그런데 그 온실가스 배출은 이렇게 거의 하지 않았는데 피해는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 그 주변은 지구 평균보다 50% 가까이 빠르게 더워지고 있고 네팔 산에 있는 그 빙하들이 30여 년 만에 그 얼음이 3분의 1 정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이번 홍수를 히말라야에서 밀려온 쓰나미와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 재밌는 점이
1: 네.
3: 원래 그 네팔이 이 피해 보상 요구 그러니까 지원 요구를 주변국인 인도와 중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경제 원조도 많이 받고 협력 사업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1: 네.
3: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다 함께 풀자라고 조금 물러섰고 그리고 최대 배출국은 미국. 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 보상의 문제가 과학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정치 외교 문제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런 것 같으네요. 네. 온실가스 배출은 적게 하고 또 피해는 많이 보는 이런 네팔. 근데 또 네팔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아요.
3: 예, 이 분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연구가 2016년 그 호주 연구팀이 이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낸 연구인데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다음에 기후 변화 취약성을 쭉 그 조사를 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36개국 가운데 20개국은 기후변화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1: 아하, 예.
3: 반면에 배출량이 거의 없는 17개국 가운데 11개국은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0: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책임과 그다음에 피해가 서로 전혀 엇갈리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기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 나라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뭐 러시아 같은 나라고, 배출은 하지 않는데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팔은 바로 이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1: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이거를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럴 리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UN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기후재난 보상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0: 사실은 그 가난한 나라들이 예전부터 기후재난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최초가 1991년에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그 해수면 상승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 국제보험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역시나 선진국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UN 기후변화협약,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기후외교의 일종의 프로토콜을 만든 거죠. 거기에서 이제 기후 재난은 아니지만 여튼간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기후 변화는, 기후 대응은 공동의 책임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차등적으로 배출을 했으니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 된다라면서 이제 대원칙을 그때 내세우기는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후재난이 막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그 요구가 있으니까 2013년 그 UN 기후변화협약 그 당사국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국제 메커니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손실과 피해, 로스 앤 데미지. 여러분 해외에 렌터카 갔을 때 로스 앤 데미지라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바로 그런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2015년 파리 협정이 결국은 이제 만들어지죠. 이제 1.5%라는 게 거기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그 파리 협정 8조에 바로 손실과 피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은 어떤 책임이나 배상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정문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 좋다. 그런데 완전히 법적으로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네. 건데요. 네. 여튼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가 2022년에 결국은 조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1: 2022년이요?
0: 네.
1: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0: 그때 이제 이집트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요. 네. 기금을 진짜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제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손실과 피해 기금이라는 게 만든 건데, 사실은 계속 선진국이 안 하겠다 하면서 계속 발뺌을 했는데, 당시에 그 파키스탄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국토 3분의 1이 죽고 상당수가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 이러한 이제 분위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도 결국은 기금 마련을 약속을 했죠. 근데 그때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개도국은 아니다, 이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보상이나 배상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 선진국들은 아니다,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좀 돈을 낼 수는 있다 해가지고 기금을 쌓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기금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선진국이 약속한 돈이 8억 2천만 달러인데 현재까지 실제 들어온 돈은 4억 5천만 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인데 절반밖에 안 들어온 거죠. 네. 미국은 1,750만 달러를 약속을 했었는데 네.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금 이사회에서도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700만 달러를 약속을 했고요. 네. 현재까지 약속한 돈, 모은 돈 다 합쳐가지고 8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 개도국이 기후재난으로 해마다 입는 손실이 4천억 달러 정도 추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네팔 초기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다 털어도 이번에 네팔 한 곳도 못 메우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네. 네팔에 다 줘도 진짜 모자란 판에 근데 이걸 또 네팔에만 다 줄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이걸 어떻게 또 배분해야 되는 겁니까?
0: 이제 손실과 피해 기금이 나름대로 원칙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이게 네. 이제 바베이도스 이행 방식이라는 건데 네. 최빈국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50% 이상을 배정하고 그리고 한 나머지 한 50%에서 조금 그 이하 정도는 신청한 건을 심사해가지고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절반 정도는 기존에 뭐 그 세계은행이나 뭐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이런 데서 주는 건가 사실은 다름없는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네팔이 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이 이번에 대홍수가 난 직후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거 심사하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빨리 달라. 라고 하는데 이 손실과 피해 기금 규정상 긴급 재난, 긴급 지원 규정이 있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실과 피해 기금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는 흐름이 있긴 있어요. 다음 이사회가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4개월,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조금 논의를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1: 아,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산적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홍수가 기후재난 때문이다.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고 또 각 나라별 또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것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0: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후재난을 누가 일으켰는가 이게 첫 번째는 이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때문인가 그리고 그게 또 몇 퍼센트 정도 됐는가 또 두 번째는 각 나라와 기업이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기후귀속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인간의 영향 혹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지분을 계산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다툼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기후기속과학이 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네팔 홍수는 아직까지 그런 네. 기후기속 연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이제 전형적인 빙하 홍수나 혹은 뭐 비가 많이 오는 홍수, 섬나라가 잠긴다 이런 연구들은 과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많은데 이번에는 갑자기 빙하가 산사태와 함께 붕괴되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기록이 없어서 계산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인간이 일으켰다라는 거 충분히 추론할 만한 정황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버클리어스라는 연구 기관이 있는데 붕괴 직전에 그 평균 기온 당시 그 지점의 평균 기온이 55년 기록 중에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보다 1.8도 높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얼음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 예, 이런 네팔의 요구에 선진국들이 얼마나 책임 있게 이렇게 나서게 될지 또 재원 마련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해서 임대차 계약이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편 흡연 이력이 있는 폐암 환자가 오랫동안 유해 물질에 노출된 채 일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데요. 이 판결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네.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권리금 비롯해서 임대차 계약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오늘은 권리금 관련해서 좀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3: 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대형 약국이고요. 네. 약국들은 사실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럴 것
3: 특히나
1: 같아요.
3: 특히나 예, 대형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약국들이라면 이 위치 때문에 그 가치

0: 이를 조금 시장에서 인정해서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 네. 이런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서 권리금이 인정되는 걸 속칭 바닥권리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바닥권리금과 관련된 사례고요.
1: 네.
0: 20년 이상 이제 약국을 쭉 대형 약국을 운영했던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이제 그 임대료 부분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1: 네.
0: 그러면 데려오면서 권리금 부분을 서로 임차인끼리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합의를 한 거예요.
1: 네.
0: 합의금액이 무려 22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제가 왜 그런지 이따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1: 예.
0: 임대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요.
1: 네.
0: 뭐 기존 임차인은 뭐 정당한 권리금을 받고 이제 빠져나가면
1: 예.
0: 분쟁이 없었겠죠.
1: 네네.
0: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임대차가 이렇게 넘어가야
1: 네.
0: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이 이건 방해했다. 이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입었으니
1: 네.
0: 배상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청구를 했던 겁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고요.
1: 네.
0: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한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1: 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보니까 기존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600만 원에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에게 2,4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가요?
0: 아니요. 기존 임차인의 차임이 600에서
1: 네.
0: 이제 2,400으로 확 뛰어버리니 기존 임차인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협의를 하다가
1: 네.
0: 뭐 임차인 생각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예 뭐 다른 곳에 옮겨서 이렇게 한다 네. 예를 들면
1: 네, 네, 네.
0: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1: 네.
0: 임대인은 이제 임대차를 희망하는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보증금 5억하고 그다음에 월차임 2천만 원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해서 여하튼 이 월세나 이런 보증금이나 이런 네. 내용들을 기존보다 확 이렇게 올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차인하고 임대차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에 어떤 권리금 계약이라는 게 별도 계약이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1: 그렇죠.
0: 그런 별도의 계약인데 이 계약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묶여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도 여기 계약 체결하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알아보면서 빠져나갔을 때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할 기회 자체를 보장받아야 네. 되는데 임대인이 뭐 뚜렷하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1: 네.
0: 새로운 임차인 제가 노력해서
1: 네.
0: 이분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모셔왔는데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의 뭐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1: 기존 임차인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올 때 아 나 지금 월세 지금 600만 원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데려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뭐 임대인하고 협상 여지는 네.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1: 네.
0: 그다음에 뭐 임대인하고 좀 협의를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기존 임차인이 확 증액했던 부분은 굳이 뭐 또 밝히지는 않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시세하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례인데 그 네. 이야기를 오늘 쭉 이어서 네. 한번 해보죠.
1: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일단은 현저하게
1: 네.
0: 아주 근소한 정도면 좀 애매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은 이제 현저하게 아주 고액을 요구해가지고
1: 네.
0: 결국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도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1: 네.
0: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보거든요.
1: 네.
0: 그러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 몇 가지 사정을 좀 들어서
1: 네.
0: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좀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차임 격차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기존에 요구했던 내용보다 이 인상률이나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한테 이런 정도로 요구하면은 뭐 너무 뭐 현저하게 좀 고액으로 봐야 된다. 특히나 퍼센테이지를 따져 보면 기존

대비 약333% 정도로 환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증금이 얼마, 월세가 얼마면 이 월세 수준을 보증금에 이렇게 환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0: 다가 든 뒤에 뭐 협상 여지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이건 증거에 따라서 나타났던 사정이고요. 그래서 별다른 협상 여지도 두지 않았다라는 점이 임대인이 너무 조금 뻣뻣하게 나왔다 이런 취지를 고려한 거고.
1: 아니 그러면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약간 금액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임대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협상할 여지를 줘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군요.
0: 성실성의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조금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네.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이게 방해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1: 협상 여지가 없으니까
0: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고
1: 네.
0: 또 권리금 같은 경우 이 사건이 좀 특수한 경우라고 했죠. 이제 대형 약국의 경우에 권리금을 보니까 감정됐거든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 보통 권리금이 어떻게 책정되느냐를 살펴보니까
1: 네.
0: 한 달 동안 조제한 그 조제료 있잖아요. 네. 이 액수가 나올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보통 20개월치를 이렇게 산정해서 그 정도 금액을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이 사안은 22억 원이라는 권리금이 책정됐던 사안이죠.
1: 네.
0: 그래서 이런 정도의 관행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 22억 원이라는 권리금 부분도 굉장히 뭐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조제료 수입하고 차임도 결국에는 너무 불균형하니까
1: 네.
0: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한 케이스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그 원심, 하급심 이 부분 다시 살펴보세요라고 해서 파기하고 환송한 겁니다.
1: 이거 보니까 임대인이 뭐 조제료 수입이 1억 원이 넘는다고? 근데 월세를 600밖에 안 내?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1심과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또 이렇게 엇갈린 사건인데 대법원은 왜 다시 돌려보낸 겁니까?
0: 네, 일단 원심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대법원이 한 것인데
1: 예.
0: 임대인이 이제 요구한 차임하고 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비춰서 이게 현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저의 고액인지 아닌지
1: 네.
0: 이런 부분이 조금 증명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판단으로 원심은 이 내용을 판결을 선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원심이 이제 주변 시세가 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의 근거는 좀 미흡하다. 심리 미진이라는 사유가 있어요. 대법원 상고에서
1: 네.
0: 재판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충실하게 안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법원 경우에는 이제 원심이 주변 시세가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이 이유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말고 그렇다면 주변 시세도 조금 더 확인하고
1: 네.
0: 구체적으로
1: 네.
0: 그다음에 대법원이 파기할 때는 이유를 들거든요.
1: 네.
0: 이 사건에 앞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좀 현저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하고 내려보낸 겁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게 상가 임대차법상 현저히 고액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구체적으로 새로운 그 세부적인 어떤 대법원 판례가 추가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뭐 세금도 오르잖아요.
1: 네.
0: 공과금도 오르고.
1: 그럼요.
0: 그죠?
1: 또 다 올라요.
0: 네. 주변 시세도 오르고. 그러면 네. 이런 내용들에 비추어서 이제 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죠.
1: 네.
0: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현저히 조금 고액이다라는 정도를 이제 법에서는 규정하고요. 이게 계산해서 얼마 이상은 현저성이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법률을
1: 네.
0: 규정할 때. 그래서 나머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증거를 바라보면서 그 지역의 주변 시세도 확인해가면서
1: 네.
0: 현저성 여부를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는 신규 임차인한테 요구하는 어떤 월세
1: 네.
0: 차임, 그다음에 뭐 보증금 이 액수 차이도 뭐 중요하지만 뭐 현저하게 고액인지 여부는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 차임 격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1: 네.
0: 기존과 아까 뭐 300%가 넘었으니까요.
1: 네.
0: 이렇게. 세 배를 넘는 수준이라면 이제 그 적극적으로 좀 심리를 해라 이런 내용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1: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누구나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좀 준비하거나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그 권리금 회수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1: 네.
0: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1: 네.
0: 일단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아야 될 기간을 법이 정하거든요.
1: 네.

0: 임대인이 이렇게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될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날 방해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고 네.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 보호 기간이 있구나라는 네. 점. 두 번째는 새로운 임차인을 이렇게 모셔왔다, 네. 주선했다라고 네. 하면 그냥 이런 부분 한번 계약해 보세요 이런 수준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적 사항까지도 좀 네. 제시해서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네. 주선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뭐 임대인이 자기 노력으로 아 좀 하죠 이렇게 뭐 임대인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임차인이 계약만 체결하면 될 정도로 주선을 네.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거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내용도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관하시고 네.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제안하는 수준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런 내용도 조금 빨리빨리 확인해서 네. 이제 확인을 받아서 증거를 좀 이렇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3기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1: 보통 세 달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세 달인데
1: 월세를 내니까.
0: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 세 달이 연속해서 세 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아닙니다.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3기니까 네. 첫 달에 한번 밀리고 그다음에 계속 주다가 중간중간 하여튼 통산 합쳐서 세 번이면 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월세를 아주 성실하게 네? 이렇게 납부를 해야만 이런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세 번 밀리면 안 된다.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분쟁을 대비해서 좀 알아야 할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차임을 이렇게 좀 올리겠다라고 하면 네. 뭐 납득할 만한 근거를 조금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 인터넷을 통해서 시세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주변 시세도 확인해봤다라든지 내가 이렇게 임차와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차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이 너무 낮았다든지 기존 임차 그 차임이요. 이렇게 좀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향후의 분쟁을 대비해서 아주 좋고요. 협상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협상 과정도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는다든지요. 이렇게 카카오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라는 증거도 좀 남겨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데려온 뭐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는 분이 제가 싫어하는 업종이라든지요. 뭐 약간 사행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대인이 굳이 꼭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또는 이분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차임을 제대로 낼 것 같지 않는 그런 의심이 든다든지요.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네. 이런 사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임차인의 어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려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이력도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네. 그 요즘 임대차 계약서 보면요.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절대 인정하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음. 이런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을 넣었다고 해서 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특별한 법률이고요. 네.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계약서에 넣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혹시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계약서에 넣어놨으니까 무조건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네, 세상은 그렇게 임대인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임차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0: 네.
1: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금속가공업체에서 일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사망을 했는데 이게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는데 결국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0: 네. 일단은 그 서울행정법원 사건입니다.
1: 네.
0: 이제 근로자가 산업상 재해라고 해서 근무하던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험 형식으로 국가가 이제 네. 관리하는 것이 산재입니다.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인데요.
1: 네.
0: 여기 근로복지공단은 이 보험료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1: 네.
0: 아무한테나 급여하고 하면 이 바닥이 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이 요양을 신청하거나 보험급여를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심사를 해서
1: 네.
0: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결정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이에요.
1: 네.
0: 그리고 이 사안은 돌아가신 분이
1: 네.
0: 13년이 넘게
1: 네.
0: 흡연을 하셨어요.
1: 네.
0: 흡연을 하셨는데 폐암으로 사망하신 분이긴 하지만
1: 네.
0: 작업 환경을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렇게 비철금속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그라인드하고 그러니까 절단하고 연마하고 그럼 분진이나 가루가 많잖아요.
1: 그렇겠죠.
0: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작업 환경을 보니까
1: 네.
0: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1: 그다음에
0: 환기시설이 없었으면 뭔가 마스크라든지 분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미흡했다. 그러면 흡연을 이렇게나 오래 하신 분인데 흡연만 해도 폐암 위험이 있다는 건 담배값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 내용은 과연 왜 폐암에 걸려서 사망하셨을까? 근로복지공단은 1차적으로 흡연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 인과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요라고 저희들 내드릴 수 없어요라고 판단한 거고
1: 네.
0: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판단한 사례입니다.
1: 법원은 왜 그럼 다르게 판단을 한 걸까요?
0: 일단 근로복지공단은 아무래도 그 금속 노출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폐암 발암물질이 그렇게 나올 환경이 아니다라는 과학적인 어떤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일단은 보니까 이제 이 연마하거나 할 때는 불꽃이 튀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 이게 좀 고열과 마찰에 따라서 발암물질로 좀 변하는 분진이 있다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좀 지적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복합 노출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위험성은 있다. 그러나 그게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 금속 밀링이라든지 이런 작업 환경을 보니까 환기가 없다라든지 마스크를 제대로 이렇게 사업주가 제공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방법을 이렇게 작업 환경을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1: 네.
0: 무엇보다 이런 사건은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을 거칩니다. 근데 감정의가 이제 법원 감정을 한 의사가 소견을 냈어요. 소견을 냈을 때 이 노출 기간이 너무 길다. 그다음에 암세포가 발현하더라도 사실 자발적으로 이게 좀 없애거나 인체는
1: 네네.
0: 그렇게 하는데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축적하는 정도에 비춰보면 암으로 진행 않을 가능성은
1: 네.
0: 굉장히 높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 네.
0: 산재는 아무래도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근로자한테 네. 너무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보호 범위가 좁아지니까 법원은 아무래도 의학적이라든지 자연과학적, 과학적으로 완전히 100% 입증해라 이런 수준은 요구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 감정의 의견까지 종합해 봤을 때 상당한 어떤 인과관계 이 정도면 원인과 결과 정도는 인정된다. 좀 너그럽게 봐서 인정하는 것이 판례 추세이니까 그런 판례를 따른 그런 판결입니다.
1: 근데 기본적으로 흡연 이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폐암 걸렸을 때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번 판단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흡연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1: 네.
0: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다른 원인이 게재되고 그 원인 뭐 시너지처럼 같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 겹쳐서 이렇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만큼 법원도 이제 작업 노출 환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1: 네.
0: 이 상승 효과 이거 흡연도 했지만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이 결국에는 폐암을 유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상승 효과를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물론 무조건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사실 오류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제가 예로 드릴 것은 반대로 흡연 이력이 굉장히 길었는데 작업 환경에 따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어요.
1: 아, 예.
0: 40년간 흡연을 일단 하신 분이었고요.
1: 네.
0: 이분의 작업 환경이 뭐냐면 야외에서 네. 승마를 하는 승마 코치였습니다.
1: 네.
0: 그러면 야외는 사실 좀 공기도 좀 깨끗하고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면 뭔가 분진이나 이런 것들도
1: 네.
0: 아무래도 좀 네. 다르겠죠. 네. 이런 케이스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케이스도 있으니까
1: 네.
0: 사건별로 이제 의학적인 기준도 살펴보면서 엄격하게 보긴 합니다.
1: 네. 이 산재 판정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산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0: 아무래도 인과관계죠.
1: 네.
0: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인과관계라는 게 자연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100%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 주변 근로자들도 이런 비슷한 질병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서 이런 환경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의 어떤 그 이런 질병이라든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적으로 이렇게 다투면 증거에 따라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증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1: 그럼 일을 하시다가 내가 왠지 이 환경에서 뭔가 내가 나중에 암이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증거를 이렇게 미리미리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암에 걸릴 것 같으시면 도망치십시오.
0: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가 이제 예. 작업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1: 아, 그럼요. 그것도
0: 그러니까
1: 얘기를 계속 해야죠.
0: 근무 중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네. 요청이고요.
1: 네.
0: 그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지키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진짜 뭔가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0: 물론입니다.
1: 물론 이제 먹고 사는
0: 네.
1: 문제가 있지만 조금 도망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예, 배워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법. 오늘은 권리금 회수 방해한 일 그리고 20년을 흡연을 했어도 산재를 인정받은 케이스 이렇게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0: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0: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두 개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이거가 기니 짧으니 한다. 이것 그물에 기러기 걸린다. 에서 이거와 이것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치마와 참새가 있었는데 정답은 참새입니다. 속담 참새가 기니 짧으니 한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만그만한 것들 가운데에서 굳이 크고 작음이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자질구레한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참깨가 기니 짧으니 한다도 있죠. 그리고 속담 참새 그물에 기러기 걸린다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작 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되지 않고 다른 일이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새망에 기러기 걸린다와 같은 뜻입니다. 또 뜻밖의 행운이나 의외의 수확을 얻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참새와 관련된 속담인 참새무리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냐는 평범한 사람이 큰 인물의 뜻을 헤아려 알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금요일인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경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에는 10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 경남과 전남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mm, 동해안과 그 밖의 남부 일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합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 지금 서울이 19.2도, 부산은 22.8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8도, 대전 27도, 부산과 대구, 제주 25도, 강릉 24도 등으로 비가 내리는 곳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해 정치, 외교, 정책, 경제 등 두 분야에 나눠 진행됩니다. 이 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질의응답과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견은 앞선 사례들과는 달리 특정한 계기나 주제 없이 이 대통령이 직접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엔비디아나 메타,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술 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관련 규제 기구 설립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 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설립을 무산시켰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주도 AI 규제 기구가 세워지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3대 AI 선두 기업으로 힘이 집중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인류 존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간의 통제권을 지켜야 한다고 AI 업계에 촉구했습니다. 찰스 3세는 현지 시간 17일 스코틀랜드 덤플리스 하우스에서 한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 세러 프라이어 오픈아이 최고 재무 책임자 등을 맞이했다고 로이터통신과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는 너무 늦기 전에 충분한 통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내려지는 결정이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세상이라고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미국 뉴욕 증시는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1%가 오른 51,778.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포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1.14%가 오른 7,637.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69%가 오른 26,418.30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 인터뷰에서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까지 종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전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란의 핵심 대표단과 수행원들에 대한 입국 비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에는 마수스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된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주최국으로서 자신들의 의무에 따라 이란 정권의 핵심 대표단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국제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이틀째 하락 했습니다. 이날 런던 ICU 선물 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0.95%가 내린 배럴당 104.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51%가 내린 배럴당 101.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에는 오늘까지 100mm 넘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 광주, 남부와 경남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와 부산 25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19.2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전격 인터뷰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인터뷰하겠습니다. 김승원,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야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치와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미국 증시는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반도체 주가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Y에서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뉴스브리핑 KBS 홍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1: 네,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열리는 회견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을 포함해 약 9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내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 현안 관련 질문을 자유롭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견에선 야권의 공세가 거센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문제를 포함해 2차 개각 이후 불거진 인사 논란, 대법관 재재청 질문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요. 또 다음 달 출범하는 중수청 안착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 반발, 경찰 개혁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 협상, 대북 정책 등 외교 현안에도 이 대통령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0: 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논의할 걸로 예상됐던 NSC 상임위가 어제 열리지 않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어제 열리지 않았다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NSC 회의가 열렸냐고 묻자 안 열렸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전에 NSC 개최 계획이 있냐는 안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정 장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NSC의 주목이 쏠린 건 호르무즈 파병 논의 때문이었는데요. 앞서 정부가 중동에 파견된 국방부 조사단의 결과를 NSC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 등을 반영해서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0: 네. 오늘 밤, 우리 시간 오늘 밤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7개월 만에 열리는데 이 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고 할까요?
1: 네, 당장 걸린 현안은 대미 투자입니다. 한미는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첫 사업으로 추진하고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투자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막판 조율이 길어지면서 어제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미뤄졌습니다. 한미는 추석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주 초엔 국회 보고가 이뤄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0: 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 현안도 중요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도 정부는 항행과 에너지, 수급,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파병 대신에 이 기여라는 표현을 쓰며 영국, 프랑스 등과의 다자 협력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선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정상회담 후속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했던 북미 대화 관련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어떤 현안이든 국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거라 강조했습니다.
0: 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적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나온 북한 비핵화 언급에 반발 성명을 낸 건데요. 사실 매년 이 총회 때마다 오스트리아 빈 북한 북한 대표부 정도가 비난 담화를 내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격을 높여서 김여정 부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추진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김여정의 등판, 미국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0: 네. 김승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야당 퇴장 속에 여권 주도로 채택됐네요.
1: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청문회 슈퍼위크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컸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청문 보고서가 상임위에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인사청문회법을 들어 3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의원들만 앉아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비슷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0: 네.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상황은 어떨까요?
1: 여야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엔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 합의 채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소관 상임위원장인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하면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도 계속 논란인데 야권이 아닌 여권 강경파 내부에서 지명처를 요구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처례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혁신당 의원들과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연이틀 압박에 나선 건데요. 또 다른 여권의 강경파 추미애 경기지사는 후보자를 밀정 나치에 빗대며 직격했습니다. 검찰 간부 시절 후보자가 검찰 정권 하수인이었다며 중수청을 맡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0: 민주당 지도부 반응은 어떨까요?
1: 매우 불편한 기색입니다. 지금 청장 후보를 바꾸면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생긴다. 친윤 검사란 비판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여권 강경파 일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것이란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0: 또 정부도 이런 비판에 직접 방어에 나섰는데요. 김 후보자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자 기소에 반대했었고 수사 기소 분리엔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 일은 없다고 강경파의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도 조만간 후보자 재검증을 마치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걸로 전망이 됩니다.
1: 예.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까지 또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를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의 입주를 미뤄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이런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 특례 신청 기한에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 내년에 집을 사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다만 매수자는 올해 5월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만 유예하지 않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것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시점은 최대 2029년 말까지 늦춰집니다. 세입자도 최장 3년 3개월 더 살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84주째 계속됐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구가 6주째 하락세였지만 22개구는 상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2년 시작된 역대 최장 기록 85주 연속 상승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네. 2024년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했던 그 사건을 1년 11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당시 검찰은 민원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지만 김 여사가 이 사건에 포함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도 판단을 바꾼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자,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규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명절 앞이라 요즘은 출근 시간대 이후로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돌발 상황 때문에 혼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는 경기광주 분기점 부근입니다. 하남쪽 2차로가 화물차 관련 사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부근이 혼잡하니까요.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울시구간입니다. 잠원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2,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달래내 부근에서 한남대교 쪽의 정체가 더 가중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장수 쪽으로 9km 구간 막히는데요. 여기는 작업을 했던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은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1: 네, 오늘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는데 시황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3: 예, 말씀하신 것처럼 FOMC에서 25BP 금리를 인상했지만 미국 증시는 오히려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 증시를 하락 압박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는 1% 이상 하락하면서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유가도 일부 하락하면서 증시의 우호적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상당히 우려감이 높았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에 악재가 해소되는 어떻게 보면 안도릴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그동안 조정을 야기했던 기술주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1: 네, 최근 미국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장기 국채 금리가요. 어제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실까요?
3: 아마 이제 대부분 금리 인상 요인에서 그 현실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던 쪽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발작 수준으로 높다를 기인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동안 장기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와 계리율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이후에 기준 계리율이 좀 줄어들면서 장기 금리 자체를 이제는 발작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범위로 봐야 된다는 뉴노멀에 대한 인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재무부의 바이백 프로그램도 일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거래되면서 특히 오히려 금리 인상이 장기 국채 금리 특히 채권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켰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네. 어제는 1% 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예. 또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통 평가받는 은행주들의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3: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금리가 인상되고 여기에 따라서 피해주 수혜주 상당히 증시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혜진 은행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3분기 IB 수익이 아마 한 1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과 트레이딩 관련되어 있는 수익도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수혜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증폭시키는 금리 인상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이제 개별 섹터 종목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예. 오늘은 BOJ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3: 사실 이제 우리는 FOMC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환율의 민감도는 사실은 일본의 엔화에 더 많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환율도 1,550원을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급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원화 강세에 들어갔던 부분도 미국의 재무부가 일본 엔화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면서 원화도 연동되면서 내려왔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아마 이제 미국 일본 BOJ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시장은 1% 영향이 일부 나왔고 특히 이제 미국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인상은 당연한 듯이 이제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 장중이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을 일부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원화의 변동성을 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는 달러보다는 엔화와 민감도가 더 가까워지면서 엔화 연장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장중에 우리가 관심 가는 것은 엔화 환율과 특히 전자 앞에 코인과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네. 일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가능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려했던 급락은 어제 나오지 않았는데 선방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3: 사실 이제 우려감이 굉장히 컸고 인상 이후에 기술주,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금리에 민감한 섹터 종목들이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선전하면서 우리 증시도 이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반도체나 전력기기 같은 AI 모멘텀을 받는 기술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기술주의 선전이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제한시켰고요. 5장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시 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AI 속도 조절에서 비롯됐던 우려감이 지금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증시를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극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주를 넘어서서 시장에서 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외국인 수급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 증시 급락은 없었는데 향후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3: 아마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급락의 우려에서는 벗어났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코스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특히 오늘 BOJ의 금리가 만약 인상된다면 이 부분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나 유지가 되는지 특히 채권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3: 아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증시도 마찬가지고 채권시장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 미국 증시의 금리 인상이 당장은 급락을 막았지만 일부 수급에 대한 부분과 특히 최근에 이 금리 인상을 두고 오히려 반도체 등 기술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증시에서 어떤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상황이 정말 매크로적으로 급변할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런 외국인 수급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

0: 가격들이 이런 긴축 상황에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 관심이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1: 사실 이제 어제도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고요. 사실은 의견은 많이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금리 인상 정도를 보면 점도표상으로 연말 이번 연도 내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전처럼 5차례, 7차례 이상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 정도 한 번 더 진행되는 방향으로 제한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종목들은 오히려 하반기 특히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어제부터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상했던 수익의 가이던스가 지금은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폭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4분기가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반도체 속도 조절론이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후퇴보다는 규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급이 개선되면서 지금은 좀 더 낙관적인 분위기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감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고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이번 주는 금리, 유가 이런 매크로 악재부터 AI 속도 조절론까지 정말 모든 소재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기적 그림 전망해 주시죠.
1: 사실 이제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금리의 상승,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오늘 사실 BOJ도 아마 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율 문제까지 그야말로 유가, 환율, 금리까지 모든 문제가 되는 가운데 증시를 이끌어왔던 AI 모멘텀의 속도 조절론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쏟아질 수 있는 악재들은 이번 주에 모두 다 쏟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런 모든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우려했던 낙폭은 나오지 않았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 주가 우려했던 증시의 저점이 아마 형성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 증시를 넘어서는 다음 주 증시는 아마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경계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개인들은 증시에서 발을 빼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가에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다음 주 추석으로 넘어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AI 모멘텀을 받는 기술주와 최근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고 있는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여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 소비재 이 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전반적으로 증시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증시를 조금 더 긍정적인 악재는 다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금요일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참 쾌청한 가을 하늘 계속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 네. 오늘은 비가 오는 곳이 있죠.
3: 네, 오늘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부산과 울산,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80mm가 넘겠고 전남 광주 남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20, 강원 산지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특히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는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0: 네, 어제도 잠깐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고요?
3: 네,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풍특보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로 들이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가 없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주말 날씨 어떨까요?
3: 네, 내일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다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북고 남저의 기압배치에서 동풍이 불어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고온,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특보 발효 수준은 아니지만 추석 맞이 성묘와 벌초 하시는 분들은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28, 내일과 모레 일요일은 29도로 평년보다 2, 3도 정도 높아 서쪽 지역은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0: 네.
3: 이렇게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에는 선선해서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0: 오늘 전격 인터뷰에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전국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신 이주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주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오전 10시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벌써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인데 사실 특별한 뭐 현안 계기가 있다기보다 추석을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많지 않겠냐 이런 사실 기대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어떤 거로 보고 계실까요?
1: 네.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10시 기자회견을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5일 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또 민생 최우선 국정기조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아마 전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도 아마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향후에 국정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외신 기자도 그렇고 우리 국내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자들 앞에서 한 90분 정도 진행을 하는 자리잖아요.
0: 그래서
1: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만큼 뭐 그런 취지로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유롭게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중에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메시지라고 할 만한 그런 언급이 또 있었고 해가지고 오늘 사실 연임 개헌이라든가 또 공소 취소에 대해서 좀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지 않겠냐. 뭐 기대 아닌 기대라고 해야 될 거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1: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많이 좀 답답해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간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뭐 생각은 명백하게 또 표현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전히 좀 해소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오늘 그 회견에서도 질문이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해서 입장을 또 충분히 밝히실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우리 지금 김승원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뭐 당연히 의원 시절에야 그 의원의 소신으로서 정치인의 소신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당연히 밝혀 오신 바가 있지만 이게 장관이 되는 순간 그에 대해서 본인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 본인이 공소 취소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히셨고
0: 네.
1: 또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방안이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0: 네.
1: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든 연임이든 이미 대통령 청와대 또 우리 김성원 후보자 여러 차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오고 있음에도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의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거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오늘 또 대통령께서 말씀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0: 네. 국민의 신뢰 얘기를 좀 언급을 해 주셨고 사실 그 여당 내부에서도 신뢰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야당 얘기를 하셔서 야당의
1: 네네.
0: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오만과 무능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 야당의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지금 또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좀, 좀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락해 온 것은 명백한 현실이니까요. 예. 여론조사만으로 보면요. 그래서 네. 예 그런 어떤 국민들께서 어떤 저희에게 보내는 예 우리 전체 이제 국정운영에 보내는 민심에 대해서는 당연히 겸허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형태로도 그것을 부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당연히 겸허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국민께 더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사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의 원인이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좀 여당으로서 유의미한 어떤 민생과 관련한 좀 적합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그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이지 못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 여당 내에서 참으로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시끄러운 모습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좀 반영되어서 또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네. 예 좀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충실하게 좀 소통하는 예, 그러면서도 또 우리 이재명 정부 그리고 정부를 탄생시키고 우리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셨던 국민들의 의지는 분명히 개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민생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그런 어떤 좀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은 잦아들고 또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예 그리고 여론조사도 또 많은 또 회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퇴장 속에 청문보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적격이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네, 일단 그 이제 인사청문회는 청문위원들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네. 어쨌거나 그 청문을 임하셨고 적극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색을 하셨던 판단하셨던 민주당 법사위원들께서 기자회견에서 이미 그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는 것이 오히려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만한 중대한 격격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뭐 저는 그 많은 국민들께서도 다 지켜보셨겠지만 실제 그 하루 종일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그 불합리하고 뭔가 그 이치에 맞지 않은 앞뒤 맥락이 맞지 않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이게 뭔가 정말 근거가 있거나

나 팩트가 있거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의 어떤 자질과 예, 덕성을 검증하는 그 자리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0: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김승원 의원님을 좀 가까이서 이제 좀 접할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1: 네.
0: 뭐 인품이라든지 또 본인의 평상시의 소신이라든지 또 여러 그 어떤 갈등들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는 예 굉장히 저는 참 좋은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예 만약에 뭐 그동안 본인도 스스로 어떤 과오로서 인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또 충분히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또 채워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 네.
0: 예,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많은 의혹들은 상당히 해소되었다 보입니다.
1: 네. 네. 자, 그 김승원 후보자가 그런데 여론조사상에서는요. 물론 뭐 전체 여론조사라고 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임명을 네. 반대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다. 이런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김승원 후보자를 이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경우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당연히 그런 여론조사도 저희가 절대 네.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는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여론조사에서 그 부적격 내지는 조금 그 과반 우세의 상황이었다고 해서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모두 100% 임명되지 않았다거나 과거의 사례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저희가 그 여론의 흐름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이 그 어떤 후보자의 어떤 공직의 수행 능력이나 어떤 역량 자질 그리고 그간의 어떤 그 외에 다른 어떤 삶의 모습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측면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일한 스피커를 통해서 무한히 확대재생산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예.
0: 이제 지금 근 한 달간 한동훈 의원이 거의 문제의 사실 녹취록 하나로 지금 그것을 짜깁기 이제 살라미식으로
1: 예.
0: 이렇게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의혹을 좀 부풀려 온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뭐 제넨셀 의혹에 대해서도 이게 일방적으로 어떤 제3자 주장 특히 한동훈 의원의 이 짜깁기한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야당의 어떤 공세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1: 네.
0: 문제는 그 녹취록을 짜깁기 한 것도 문제지만 그 녹취록의 출처 자체도 지금 굉장한 한동훈 의원 자체의 어떤 비위나 위법 사실로 지금 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저는 이것이 좀 한동훈 게이트다 이렇게 녹취록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
1: 예.
0: 대해서는 저희 그 이진수 직무대행께서도 명백하게 대정 뭐 질문에서도 짚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르게 저희가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정치의 검찰의 모습을
1: 네.
0: 지금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보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1: 네네.
0: 제가 그냥 국민들께 뭐 감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어떤 이런 아주 출처 불분명한 또 굉장히 이제 위법적인 근거를 통한 어떤 의혹들의 귀 기울이시기보다는
1: 예.
0: 예,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우리 후보의
1: 네.
0: 어떤 좀 진솔한 그 답변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되었던 여러 의혹들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예.
1: 보통 예. 이제 명절 때 그 민심이 또 많이 달라진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고 하니까 이 추석 전에 많은 또 정치권의 공방이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김성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장애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장애 투쟁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0: 네.
1: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아, 네. 좀, 이제, 오랜만에 장애투쟁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좀 들은 것 같은데요.
1: 네.
0: 예. 우선 그 한동훈 의원은 뭐 라디오에서 그 거리로 나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약간 선동성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예.

0: 이런 표현은 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칠 것이다. 이런 것은, 정말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나름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위협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를 넘은 발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도 이제 오랜만에 들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이제 구태적인 정치 행태죠. 예, 뭐그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좀 논할 바가 있을까 싶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게
1: 네.
0: 국민의힘 자체도 한 의원과는 이 선을 좀 긋고 있는 모양새예요. 예, 뭐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명이긴 하지만
1: 네.
0: 국민의힘의 투쟁이지 이거는 한동훈 의원과 공조는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다거나 근데 또 한동훈 의원도 뭐 자기의 그 거리 발언이 장외투쟁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그런데 앞장설 일은 아니다면서 지금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것이 뭐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뭐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어떤 공조 형태로 위세를 보이거나 그런 형태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1: 예.
0: 오히려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이 부각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또한 의원도 국민의힘의 집단력이 자신의 개인 플레이를 덮어버릴까 봐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양상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석 전이라는 시기, 예, 민심이 또 굉장히 집중되는 그런 시기를 노려서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민들께서 또 요새는 워낙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많이 높아지셔서
1: 예.
0: 그런 어떤 뻔한 구태를 달가워하실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께서는 뭐 그거는 저희 여당과 우리 그 대통령실에게도 다 향하는 정부에도 향하는 말씀일 텐데 이런 형태의 그 구태 정치보다는 정말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질문을 연달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의 1위에 한동훈 의원이 1위로 꼽히는 조사가 나오고,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이후에 그동안 내리 1위를 차지하셨는데, 예, 좀 물러서는 모습이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예, 당연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의 신뢰도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저희가 성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어떻게 해야 그 대통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여당의 제대로 된 정치를 할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저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없다, 모름, 응답 거절 이런 비율이 지금 39.3%로 가장 높은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도 우리 국민들은 어떤 특정 정치인의 신뢰를 과감하게 다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의원의 어떤 플레이로 인한, 개인 플레이로 인한 좀 지지세가 이렇게 좀 모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응답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 지지율이 과연 그렇다면 오래 갈 것이냐. 측면에서는 한 의원이 보여준 정치의 어떤 그러니까 정치 역량을 보여준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아주 오래 갈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신뢰도도 아주 그 불신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의원도 좀 단기적인 그런 어떤 여론의 흡수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 정당의 어떤 굳건한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좀 취약한 결과가 아닌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예, 신뢰는 건설적인 대안이나 또 분명한 어떤 정책, 예,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여전히도 지금 갈망하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 해야 할 일은 어떤 그 뭐 여론조사 또는 지지도에 일희비하지 않고 굳건하게 뭐 오늘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네. 앞으로 보여드릴 그런 어떤 국정 성과로 네. 답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0: 이제 예. 추석 지나고 나면 곧 예. 이제 10월이 되고 10월 2일 되면 제일 지금 우리 생활의 변화 중에 하나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아니겠습니까?
1: 네,
0: 어제
1: 맞습니다.
0: 사실 중수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러면서 지금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한 7대 범죄 보완 수사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사실 네. 좀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요. 중수청이 지금 여러 직제부터 해서 또 인원도 그렇고 시스템이 과연 완비가 돼서 10월 2일부터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월 2일 거의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요.
0: 예.
1: 지금 당장은 저희가 또 새롭게 출범하는 어떤 양 조직이 제대로 갈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그 우려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어떤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이 개혁 방향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실현하게 되는 과정은 그간 그 한동훈 의원과 같은 어떤 정치 검찰이 검찰 시절에 벌였던 특히나 이제 윤정부 시기에 매우 집중되었던 어떤 너무나 그 위법 예 탈법 심지어는 그 헌법을 반하는 형태의 그 반인권적인 그런 어떤 그 수사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권은 뭐 독점은 아니지만 예 기소권을 독점하면서도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벌어지는 너무나 심각한 폐해들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목도를 하셨고 더 이상 검찰을 이렇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오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해왔던 이 검찰개혁의 방향은 단순히 우리 당만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비근한 예로는 당연히 이 계엄정국, 예, 그 내란정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절절한 그 열망을 실현한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0: 예.
1: 근데 우려하시듯이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1: 청산을 넘어선 어떤 그 개혁의 완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어떤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일 텐데 그 지금 이제 중수청 그리고 공수청의 제도가 완비되었냐 잘 준비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0: 네네.
1: 그리고 뭐 어떤 제도든 한 걸음에 한 번에 다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완비를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당연히 어떤 입법적인 제도적인 준비들은 당연히 완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나 부족은 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개정안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완비해 나가고 또 제도를 완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신속하게 저희가 채워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검사에게 정권 송치도 여전히 예외적으로 유지하고 오히려 더 확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그 범죄 수사 그리고 기소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좀 안전장치들을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0: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근데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김용민 의원도 그러시고요. 추미애 지사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어떤 인사에 대해서 100% 다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번에도 청와대에서는 이제 지명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것을 검증해 낼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철저하게 제대로 잘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저희의 이제 소임이고요. 그래서 의원들께서 공개적이건 또는 비공개적이건 제기하시는 어떤 의혹이나 문제점들 저희가 당연히 무겁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청문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해소가 되어 가야 될 것이라고

0: 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저는 대변인으로서 일단 예, 그 후보자의 어떤 검증 과정을 좀 철저하게 잘 지켜보자 이런 지금 입장이고.
1: 네네.
0: 어쨌거나 또 후보자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예.
0: 본인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첫인단에서 오히려 내가 좌천이 되었고 특정인에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1: 네.
0: 이런 입장을 명백하게 좀 드러내신 만큼
1: 네네.
0: 이후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특히나 이 수사 영역에 있어서는
1: 네.
0: 어떤 개인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1: 네.
0: 그것이 아닌 사안이라고 하면
1: 네.
0: 그 어떻게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수사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니까요. 또
1: 예.
0: 경찰도 저도 뭐 경찰개혁 추진단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경찰도 여전히 또 개혁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1: 네.
0: 우리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수사를 정말로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검증해야 될 요소는 이것인 것 같고
1: 네.
0: 두 번째는 그 수사 의 지휘 과정에서 어떤 외압에 흔들리거나 어떤 부정한 어떤 청탁으로 이 수사 자체를 왜곡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청문 과정에서 예. 많은 부분들이 검증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0: 자, 네.
1: 마지막으로 지금 예. 오늘 보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어제죠. 사실은 그 민주TV에서 일부 여론조사 컨설팅
0: 네.
1: 업체의 부도덕한 상행위와 당의 연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보도들이
0: 네.
1: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6.3 지방선거 당시 추미애 지사 측이 친여 성향 컨설턴트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박지영 씨 컨설팅 업체에 21억 원 지출 사실을 거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아, 일단, 이게 요새 이제 워낙 저희가, 국민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1: 네.
0: 또 이제 당대표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신 데 대해서,
1: 네.
0: 저는 그렇게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 자체는 너무나,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보는데,
1: 네.
0: 예, 그 워딩을 그대로 이렇게 좀 보지 않으시고, 뭔가 좀 내용이 자꾸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0: 근데
1: 네.
0: 이 사안도 아직은
1: 네.
0: 제가 보기에는 뭐 단순히 이제 뭐 어떤 특정 누구를 겨냥하셨다기 보다는,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워딩 그대로, 저희가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 이전에도 여러 뭐 당 내외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1: 네.
0: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 여론조사의 어떤 뭐랄까, 적합성, 적절성, 또 신뢰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또 문제제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
1: 네, 대변인님, 죄송합니다만, 방송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
0: 예.
1: 같습니다.
0: 아, 네.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는, 도로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0: 예, 감사합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3: 58분 날씨. 선선한 아침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대전 27도, 부산, 대구, 제주 25도 등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0: 있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경남 지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에는 10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 경남과 전남, 강원 산지에는 5에서 20mm, 동해안과 그 밖에 남부 일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올 전망이고요. 특히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말과 휴일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다시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며 낮에는 다소 더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정치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뭐 다 아마 기자회견 얘기로 모든 프로그램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소하면 소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기자회견이라는 게 계기성, 캘린더성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현안이 있을 때 있는 건데 이번에 굳이 계기를 얘기하자면 추석이라는 거 외에는 딱히 현안이 사실은 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왜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할까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제 생각이에요. 프랑스 방문했을 때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또 짤막하게 메시지를 내놓았고 지금 뭐 지방선거 이후부터 특히 계속 공소시효 연임 개헌 얘기가 더 많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나 하는 건 제 생각인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예,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기자회견인데 네. 사실 이게 대통령께서 지금 자원해서 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통상의 어떤 뭐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네. 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네. 100일 기자회견과는 좀 다른 성격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2년 차에 국정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여당의 지도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일신해서 출범해야 되는 그 상황에 지지율이 너무 많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위기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있었던 개각을 여섯 부처를 했는데 그 개각에 대해서도 지금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지도자의 어떤 의지와 방향성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이 지지율의 하방 요인을 막고 지지율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절박감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다 보니까 뭐 추석 명절 민심이라는 게 과거처럼 그렇게 가족들이 대단위로 모이지는 않아서 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전통적으로 추석 민심을 고려한 아마 그런 선택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김기영 대변인께서요. 네. 보시기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지금 예상치들 보도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직접적인 입장 표명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3: 해야 되죠.
0: 해야 된다.
3: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빙빙 돌리면 네. 사람들은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하고 설명을 덧붙이고 뭐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권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좀 짜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이란 게 무게감이 있고 한번 정해지면 정책으로 만들어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이 대통령의 입에 의존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X 있지 않습니까? 네. SNS X. 네, 우리가 네. 기자들도 언론에서도 보면 X에서 뭐 나온 거 국무회의에서 뭐 나온 거 이거거든요. 네. 국무회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은 공개도 필요하고요. 비공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이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립감을 갖고 하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 대통령 지지율로 이어지지만 그게 아니면 모든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이 정체가 어그러지면 그게 오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고 주식도 굉장히 좋았다가 떨어지면서 이거 앵커링 효과라고 해서 낮았을 때 올라갔을 때보다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더 이게 되고 무엇보다도 네. 많은 국민들이 올라갔을 때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지수가 올랐다. 주식 지수가 올랐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누군가 손해를 봐야지 누가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외인들이 많이 이득을 봤다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떨어진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고 네. ARS 여론조사하고 이제 전화면접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 고관여층과 정치 저관여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국정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비슷하게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인사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그립감을 가지고 있고 사법 리스크하고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풀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계속 이제까지 아 뭐 연임 관련해서는 내가 아 굳이 도둑질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네.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기자회견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역으로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려는 그런 시도가 도리어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2: 근데 저는 이제 김기영 대변인 말씀에 네. 조금 제가 동의하는 면도 있고 좀 네. 다르게 보는 면도 있는 게 네. 대통령 1인에게 다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이건 대통령께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1년 차 때는 허니문도 있고 또 윤석열 전 정권과의 어떤 비교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인식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쉽게 나오는데 예. 이제 2년 차부터는 그 정책의 어떤 체감이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대통령께서 개인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리고 행정각부의 어떤 공무원들을 다 뛰게 만들려면 장관들도 중요하고 책임 장관이나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의 몫을 각자가 나눠서 해서 팀으로서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정권의 위기 요인인 건 좀 맞다고 봅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통에 대해서는 저는 뭐 X를 통해서 소통한다거나 뭐 메시지가 좀 많다거나 저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입장을 안 내고 불통하는 게 문제지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저는 평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타운홀 미팅도 다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과 권력자를 언론이나 이 중간에 매개자들이 연결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소위 말하는 해석 권력, 판짝이라든지 어떤 언론의 기득권들이 작용하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통령께서 좋은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이 뉴미디어, 그러니까 민주당의 외곽에 있는 빅 스피커들이 대통령을 지금 쥐락펴락하면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해석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전 이 부분을 오늘 좀 명확하고 단호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오늘도 기자회견 3시간을 해도 그 내용 중에 일부만 따서 또 본인들의 재료로 갖다가 또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좀 아마 오늘 기자회견의 분수 수령이 될 것이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단호하고 명확한 전 선긋기가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기자회견이 대통령이 할 때는요. 대통령이 말이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회견의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건영 의원 얘기를 좀 빌리자면요. 지금 신뢰의 위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뢰의 대상, 신뢰의 위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안이 뭘까요? 저는 공소취소나 연임개헌이 결국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하게 유권자들이 볼 대목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신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그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위기라고 한다면 신뢰의 위기는 맞습니다만 그 원인이 정확해야 전 해법

0: 또 풀린다고 보거든요. 네. 공소 취소나 연임에 관한 문제는 야당에서 프레임으로 짜놓은 것이 저는 또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데 아니 공소 취소라는 것도 검찰의 조직 조작 기소라는 부분이 해소가 돼야 그다음에 논의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뛰어넘어서 공소 취소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연임에 대해서도 네. 대통령께서 연임한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조정식 의장의 사례라든지 주변에서 잘못한 부분들 때문에 연임 안 한다는 선언을 하라고 하니 이게 상당히 논의 구조가 좀 왜곡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푸느냐. 연임 안 한다라는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헌에 있어서 연임은 주제가 아니고 헌법 128조 2항에 그 개헌에 관한 효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을 지금 옥죄고 있다라는 부분 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신뢰의 위기를 풀어야 되느냐. 네. 노선과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1년차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실용주의, 국익우선의 정치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인사로도 뭐 이해훈 후보자라든지 뭐 이병태 부위원장 여러 사람들 지금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평가를 분명히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이 김어준 씨 세력이나 외곽에 있는 스피커들이 흔들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진영을 챙기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가 중도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마음을 좀 떠나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히려 공소취소나 연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설명만 하시고 네. 저는 이 원칙과 방향성에 관한 저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께 설명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게 뭐 신뢰 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공소취소하고 연임 개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든 아니면 사법개혁이든 그 흐름을 보면 결국은 사법개혁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법 왜곡제나 아니면은 이제 사심제. 재판소원을 통한 사심제 그리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 늘리는 그리고 이 대법관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했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가름말을 탔느냐.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게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상권분립이 훼손되는데 왜 굳이 대통령이 14명에서 26명을 늘리느냐. 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사심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소취소하고 연임개헌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네,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결국은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는 이 불만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 문제는 미국의 독립혁명이 거창하게 뭐 얘기할 건 없고 쉽게 말하면 대피 없이 과세 없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난해 5월 달에 얘기했을 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는다. 민주당 정부가 그랬는데 난 달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약을 어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 부분과 지금의 생각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됩니다. 네네. 일정 부분 대통령의 말에 대한 어떤 신뢰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의혹의 시선일 수밖에 없는데 여타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뭐 인사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종국적인 뭔 거냐.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에서 풀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 못하는데 저는 제한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임명동의 관련해서 청문보고서 채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건 받아들이면서 나 공소취소 안 한다?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기자회견의 한계는 명확하다. 저는
1: 이미 한계가 명확하다. 네, 말씀하시죠.
0: 근데 저는 그 대법관 증언 문제나 사심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저는 법조인 아닙니까? 네네. 원래 기존에도 있었던 내용들이고 사법개혁하면 일선으로 나오는 게 대법관들이 지금 14명으로 너무 기득권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란을 겪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처신

0: 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 노조, 법원 식구들도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 개혁의 방향의 문제지 이게 대통령 재판과 연결시키는 건 너무 과도하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저는 세련되게 일처리 못한 부분은 지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지적과 네. 대통령이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이걸 한다라고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좀 고약한 프레임이라는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공소취소 안 한다. 연임 안 한다. 부재 증명을 어떻게 하고 부재 선언을 왜 합니까? 그 제가 장동민 대표에게도 똑같은 얘기한 게 거짓말 안 하겠다. 사기 안 치겠다. 그 선언을 왜 하라고 해야 되죠? 사기를 쳤을 때 처벌하면 되는 거고요. 거짓말 했을 때 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라는 거를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못 믿겠으니까 해라. 그러면 그게 프레임이 된다는 거예요. 연임 안 한다라는 다섯 글자 왜 못해. 연임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아, 연임하려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저는 고약한 프레임을 지금 짜놨기 때문에 전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고 하니 설명을 하면 되죠. 아, 개헌이 이르이르 부적절하고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소취소? 아니 조작기소에 대한 부분이 뭐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해결책으로 공소취소를 할지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내릴지 그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논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전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어차피 조작기소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이견이 없을 텐데 밝히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만약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헌정 질서에 따라 재판 받겠다.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소취소 안 한다. 연임 안 한다. 이 부재 선언을 요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해서 연임 안는다가 아니라 네. 이거에 대해서 개헌하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도 선관위 문제 개헌 안 하실 겁니까? 개헌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만 하자라는 적극적인 테이블에 뭘 올려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지 연임을 안 한다거나 공소취소를 안 한다라는 거를 대통령에게 압박 넣는 것은 전 좀 고약한 프레임 아니냐라는
1: 저는 한 됩니다. 말씀 드리자면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네. 유일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론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윤건영 의원 포함해서 박지원 의원마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전 박지원 의원이 일종의 바로미터다 풍향계라고 봅니다. 그 풍향계가 국민의 풍향계인지 아니면 대통령 바라보기 풍향계인지는 뭐 해석의 영역이 있지만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점과 점이 따로 있을 때는 그냥 점이지만 점과 점이 이어지면 이게 선이 되는 겁니다. 공소취소 관련해 가지고 엄연히 모임까지 있고요. 공동대표를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내 그 진보 진영에서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연임 개헌 관련해서도 우리가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의장이란 사람이 정무특보를 했던 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돌아다니면서 네. 뭐라고 했습니까? 5년 짧다고 얘기했고 법제처장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법제처장마저도 아니 헌법에 의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결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만 주장했을 때 먹히지 않겠죠. 힘을 받지 못하겠죠. 네. 급기야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꼭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네. 당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결자 해제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건 대변인도 아니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해석을 한다고 한들에도 대통령의 입장,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거죠.
0: 그러니까 저는 공소취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 중후반, 뭐 초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김기영 대변인 말씀대로 공소취소를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면 그럼 지지율 더 떨어지니까 좋은 거니까 전 너무 이거 가지고 압박 넣으실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고 네. 연임 개헌은 한단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습니다. 막으시면 되고 네. 만약에 거기서도 못 막는다. 또 왜 못 막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막으면 될 일이고 국민 투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한 프로세스를 놔두고 대통령한테 안 한다라는 거를 자꾸 선언하라고 저는 좀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전 논의 구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2: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불거진 게 아무래도 그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네, 뭐.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것도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요. 예, 법여권 차원에서. 또 추미애 지사도 계속 연달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이 질문도 나올 거지 않습니까? 자, 먼저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약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야당이야 늘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견제 세력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각자 도생의 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조국이야 장 외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급기야 이제 김용민 의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보면서 좀 놀란 게 반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반동. 7대 반동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그 이 7가지의 어떤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재명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반동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는 좀 섬칫섬칫하죠. 반동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친명적 입장에선 고약한 게 지금 판이 벌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중수청장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내놓더라도 추미애, 정청래, 뭐 김어준 이쪽에 있는 분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흠집을 낼 거예요. 친인 프레임. 아니 검찰에서 이랬으면 당연히 연결 지으면 다 연결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극단화한 건 뭐냐면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본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끝없이 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정치적 흥분 상태나 어떤 목소리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견적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54대 46이라는 이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을 때 정청래 쪽에서는 고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것들은 이제 공간이 비면 그 공간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거로 가는데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2: 지금 김주용 후보자의 그 검찰에서 이력을 갖고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3: 저는 이게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예. 최근에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김남희 의원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는 잡았습니다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 영상 녹화를 검찰이 하는 것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본인들의 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국민들을 볼모잡는 세력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미애 지사와 또 민주당 안에 있는 일부 인사들 그 조국혁신당에 있는 의원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룹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꼭지점을 타고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위에는 또 김어준이라는 또 빅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 많이 출연하는 분들이 또 그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인사권까지도 이제 흔들겠다라는 거고 그 흔드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다 윤석열을 묻었다. 친윤 검사다. 이래서 다 흔들고 있는 아주 프레임이 그냥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집권 야당이다라는 평가가 정청래 대표 체제 때도 나왔습니다. 집권은 했는데 행동은 야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집권 야당이라고 불러왔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돼서 전 이번에 추미애 지사의 그 발언은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악의 평범성 얘기하고 무슨 과거 전체주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흔들고 있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탄핵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집권 야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새천년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탄핵에 합세해가지고 한나라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었다가 역풍을 받았죠. 전 그게 지금 똑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가 돌고 돌아서 또 순환이 되듯이 지금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집권 세력 내부의 야당 역할을 자처했던 분들이 지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좀 지나치다 보니까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고 전 네.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거는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2: 어제 행안부가 내놓은 걸 보면은 뭐 추가 검증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냥 청문회는 그렇죠. 갈 것 같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서요. 이 대법관 제재청 건은요. 오늘 이것도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질문 나올 겁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3: 근데 저는 이거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 그러니까 재청의 과정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대법관을 왜 3권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면제청이라고 하는 본인이 스스로의 관례를 깼을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서면제청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서면제청으로 이 관례를 또 깨고 있기 때문에 전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 새롭게 제청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 교차상태로 빠지면요. 이게 5대5로 비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비판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입구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관리를 깼다라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결자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재재청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건 뭘 예상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상권 분립을 얘기를 하셨는데 또 반대 입장이 논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1: 엄마가 이제 밥상을 차려줬는데 네. 반찬 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밥상을 차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상권 분립이라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뭐 대법원장의 어떤 재청권이 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 나왔잖아요. 대법원장의 재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볼 때 문제인데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선출 권력, 국민 주권. 결국은 뭐냐면 나는 대통령 국민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선출 권력이를 하고 그다음에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높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난해.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 이분이 원하는 게 뭐냐. 결국은 내가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건 은연중에 국민의 임으로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아니 대법관을 하는 데 있어서 14명에서 26명 이재명 대통령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신 재판에 있어서 자기 재판을 하는 판사를 본인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봤을 땐 제가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답정너가 있잖아요. 김민기 판사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한번 구성해서 추천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해산되고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뭐냐. 4명 중에 1명 아웃시켰으니까 3명 중에 1명 해라. 김민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대표도 명픽하고 서울시장 후보도 명픽하고 대법관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게 이게 법의 지배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밖에서 하는 자기를 위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상권 분립이라는 그 정신 속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가 볼 땐 대법관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하거나 아니면 원칙대로 원래 했던 사람 다시 재재청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3: 근데 요거는 제가 법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예. 게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돼 있고요. 나와 있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두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삼권 분립에서 서로 견제 균형할 때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리를 있고요. 국가기관을 구성할 때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사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해도 대통령 사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 행사하는 거니까 그 국면에서는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말을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이중의 지위가 있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에 대한 임명 권한, 국가기관에 대한 구성 권한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는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재청권이 대법원장의 권리고 누구도 터치 못한다고 하면요. 대법원장 줄 세우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 이게 사실은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대법원장에게 줄 세우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 아무나 임명이라 이게 아니라 대법관 재청 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기관 구성의 원리에서는 전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무제한으로 볼 수는 없다.
2: 한 30초 있습니다.
1: 그게 뭐냐면 네. 조희대 대법장이 원하는 사람을 픽한 게 아니에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한 겁니다. 그게 있고 이제까지는 조율이 잘 됐죠. 그런데 지금 김민기 판사라고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은 여하튼 남편이 지금 헌재 재판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분이 원래는 대장동 관련해서 유죄 판단을 무죄로 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2: 네. 정치와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정치와의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어제 여당 주도로 채택이 됐으니까 아마 임명 수순으로 가겠죠?
1: 아무래도 임명은 할 걸로는 보여집니다. 이제 네. 국회에서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한 건데, 근데 임명을 하더라도 사실 이번에 그 6대 부처의 그 개각의 근본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지율에는 상당히 저는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도 물론 한동훈 의원이 너무 그 분위기를 한 방향으로 몰아간 것도 문제입니다만, 뭐 이제 그건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받으면 될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문제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도 남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핵심이고 본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납득되고 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소명은 안 된 것 같고 민주당도 너무 김승원 후보자를 무조건 임명시켜야겠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청문회를 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도 채택을 0명밖에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임명 과정에서의 어떤 정당성을 흔들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은 그 법무부의 부처에서 령이 잘 설 것이냐 이런 걱정도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현실론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좀 다급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움은 국민적 민심과 더 함께 가는 큰 틀에서의 인사가 더 필요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0: 사실 여론조사 상이긴 합니다만은 김승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더 높게 지금 현재로서는 읽히고 있잖아요.
2: 저는 용해인 효과가 만약에 용해인 후보자가 없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했으면 지금의 지지 찬반 여론에 있어서 저는 반대가 더 높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에서 전략을 김생용사 전략의 일정 부분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희화화되는 순간 그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가장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데 이게 희화될 여지가 너무 있잖아요. 오빠 얘기 나왔고 전 결정적인 이 멘트 하나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거야.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인되면 수천억 벌 수 있고 그 위에 또 얘기를 전언에 의하면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권력이란 게 국회의원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특히 오빠라고 불리는 그분의 어떤 그분은 민원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땐 청탁과 로비라고 하는데 여과 없이 전달이 됐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해명 과정에서 아 나는 문과 출신이라 그런 거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 민원을 전달했고 그 식약처장의 그 답변 그 내용 그 문자 카톡인지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주면서 이거는 발송하면 안 된다. 그냥 얘기로 해라. 그 정도까지 얘기 나왔다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궁색하다는 거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위치에 있는 영이 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정로식으로 이거 끌고 간 거는 결국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 취소를 위한 총대 매개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2: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백드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극적 효과를 위해서 아 국민의 뜻을 해서 나 공소 취소 안 할 거고 장관도 내가 이거 어떻게 본다면 지명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보면 상호 모순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1: 근데 이게 네. 저는 공화주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 공화주의의 핵심 개념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공화국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김승원 후보자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그 의혹들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은 사실 공익이라고 하는 건요. 1%의 사익도 그 안에 들어오면 공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99%는 공익인데 1%의 사익이야. 이거 공익으로 사람들이 인정 안 하거든요. 공익이면 그 자체가 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이라는 기준은요. 양 씨와의 어떤 뭐 문자나 이런 걸로 은밀하게 어쨌든 진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면 그건 공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경계선에 있으니까 뭐 그레이 에어리어다 뭐 회색지대다 하는데 회색지대면 그건 사실 공익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그건 사익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거를 해명도 못하고 소명도 안 된 상황에서 장관 임명은 할 수 있죠. 근데 임명을 했을 때 과연 그 장관이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산하기관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또 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인들의 청탁성에 1%라도 사익이 담겨있는 그 민원을 어떻게 장관이 결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해결을 안 하면 이 령이 서지 않는 문제 이거는 좀 뒷감당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오늘 신 대표님과 김기영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하시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장외투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2: 갑니다. 갑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아, 장외투쟁에 어떻게 보면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 광장에서 모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모이기 때문에 이거죠. 너희 왜 장외투쟁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청문회 어떤 그 과정이나 그리고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다수결에 의해서 좋게 모르면 다수결이지만 한쪽으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의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회 지형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국민과 함께 저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정감사 시즌에 모든 걸 내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투트랙 전략이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하는 거는 초입이기 때문에 입구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우리의 어떤 결연한 자세를 국민과 함께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이제 집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집회 뭐 장외 얘기를 한동훈 의원도 같이 하던데 전 이것도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당연히 날카롭게 하고 국민의 민심을 더 얻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본인들에게 부여된 숙제는 안 하고 남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금 장외 집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외 집회를 해도 국민들의 민심이 거기에 동의가 돼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 붙기가 참 어려운 게 이게 마치 젖은 낙엽에는 불이 잘 안 붙잖아요. 빳빳해야 불이 붙는 건데 그게 아마 국민의힘에 부여된 숙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만이 해결해야 될 숙제를 이미 내줬는데 그건 안 하고 상대방 아 저 사람 숙제 안 했대요. 저 사람 숙제 안 했대요. 이것만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렇다고 자기 숙제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숙제는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 그게 성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은 장애 집회를 100번 해도 이게 그냥 동력만 꺼지고 좀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 한동훈 의원 같이 하게 됩니까?
2: 가치라는 측면이 뭐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다 보면 만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총선이란 과정 속에서 한동훈 의원의 어떤

일정 부분 지지하시는 분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있을 때 상대가 많은 권한을 가졌는데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면 야당에서는 그거를

0: 천문 국면에서 제일 많은 거를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너무 그럴까요? 챙긴 거는 한동훈 의원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1: 저는 생각하세요? 별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게 언론의 않으세요? 보도량이 많은 거를 꼭 이득이라고 본다면 맞을 수는 있는데 언론에 뭐가 보도가 많이 되느냐 전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한동훈 의원 이번에 뭐 페이스북도 굉장히 많은 양을 방출을 했고 이제는 기자님들이 그 내용을 안 쓰고 그냥 몇 개 썼는지 개수만 쉬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놓고 봤을 때 그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에 힘은 좀 더 떨어졌고 지도자로서 이분이 적합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상당 부분 저는 더 의문 부호를 많이 붙였다라는 생각에서는 뭐 크게 저는 이득을 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뭐 크게 뭐 이득 본 건 아닌데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번에 이제 그 구포에서 보여줬던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과는 조금 또 달라진 것 같고 이게 제가 명상을 하다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명상에서는 나를 놓고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 게임을 하면 치열하게 되거든요. 그럼 명상했던 효과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도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결과적인 것, 수치적인 것에 대해서 방점, 해석을, 평가를 많이 하지만 정치는 어떻게 규정되고 어떻게 길게 호흡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게 있어요. 본인이 이번은 이거를 일종의 성과라고 규정하는 순간 앞으로는 이 방식을 계속 유효하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의 의존성, 성공의 법칙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잘한 면도 있지만 일종의 숙제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도량은 절대적이었다.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이제 7시 되면은 민주TV에서 무엇이 오늘 또 얘기가 나올까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 요즘의 현실인데 어제는 김민석 대표가 일부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의 부도덕한 상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카르텔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친여 성향 정책 컨설턴트인 박시영 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뭐 어떤 당원들을 동원해서 늦는 방식도 있겠고 또 동시에 당 바깥에서 어떤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에도 개입하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또 그걸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띄우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결국은 당에서 하는 경선의 여론조사 민심으로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는 비즈니스 구조로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어떤 정당은 그 한 개인에게 또 종속이 되거나 끌려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단 박시영 씨만의 문제는 아니고 박시영 씨, 뭐 김어준 씨 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도를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조금 더 당 내에서 검증하는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전 제도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2: 저는 과도하게 여론조사의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정치권이 휘둘리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수혜를 민주당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이나 여러 가지 지금 언급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서 근데 이게 이른바 내부자 내부 어떤 내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내부자들이 잘 알잖아요. 민주당에서 잘 압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중수청 수사 대상 1호냐 아니면 국세청 대상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정 부분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더 이상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켜보고 있다 하잖아요. 지켜보고 있다. 와칭하고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고.
0: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원래 오늘 오전 10시로 알려졌었는데요. 30분 연기돼서 10시 반부터 시작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치와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1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주말과 휴일 동안

0: 동안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지금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8도, 대전 27도, 부산, 대구, 제주 25도 등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은 다시 대부분 지역이 28도 안팎까지 올라 주말 동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1: 사건 속 법률적 쟁점을 짚어보는 사건화의 시간입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치다운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오늘 다룰 사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로나 특수절도 사건, 또 하나는 인간 쓰레기라는 말이 모욕죄가 아니다. 이 대법원 판결인데 둘 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2: 네. 그리고 각각 쟁점이 좀 있는 사건이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1: 네. 자, 먼저 이게 상표 이름이기도 하죠. 메로나 아이스크림 상표인데 이 메로나 특수절도 기소유예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이게 3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능이 5살보다 어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발달장애인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편의점 밖에 냉동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메로나를 하나 꺼내서 둘이 나눠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편의점 점주가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아, 이거는 둘이 공모를 해서 절도를 한 거니까 특수절도야 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1: 네. 자, 그러면 메로나 이 아이스크림 1,500원짜리 한 개를 두 분이 나눠 먹었는데 검사가 특수절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잖아요.
2: 네.
1: 어떤 이유였을까요?
2: 사실 혼자 하면 절도죠. 그렇죠. 남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하면 절도가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둘이 같이 그걸 이제 나눠 먹었다라고 하면 두 명이 공모해서 절도를 한 것이라고 보면 특수절도로 의유를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공모를 그럼 한 거야라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고, 네. 또 이제 지능이 5살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과연 범죄라고 인식해서 행위를 한 것을 과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혹은 책임의 문제를 삼아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다루지 않아서 비판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기소유예가 났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냈고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 네. 그 기소유예라는 거는 우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불기소로 볼 수 있는데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뭐 혐의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혐의 없음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죄가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죄가 되는 건 맞거든. 그런데 뭐 초범이고 뭐 너 인정하고 피해자랑 합의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처벌 안 하고 그냥 기소를 안 하고 그냥 덮어줄게라는 선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는 게 되는 거죠.
1: 네. 그럼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낸 거는 무죄라고 가족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리겠다라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차라리 기소를 하면, 그러니까 억울한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기소를 하면 우리가 법원에서 죄를 다퉈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검사가 아예 이거 유죄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럼 난 이거 억울하다. 왜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 그때도 유죄로 인정했었던 전력이 있잖아 라고 수사기관에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사의 처분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거다라고 해서 취소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헌법 소원을 하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1: 예. 자, 그럼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이번 사건의 핵심이 특수절도였느냐 부분인데 일단 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에 충족돼야 되는 건가요?
2: 네. 특수절도 이번 사안이랑 좀 맞물려 있는 부분만 보자면 이제 두 명이 합동해서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수절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행위만 봤을 때는 어쨌든 두 명이 있었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둘이 또 나눠 먹었으니까 그럼 특수인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실행을 하기 전에 야 저기 냉장고가 있으니까 내가 꺼낼 테니까 너는 망을 봐라. 우리가 이걸 공모해서 그냥 절도해서 우리가 나눠 먹자 이런 공모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야 그래 그러면 네가 그걸 꺼내고 나는 뭐 지켜보고 있을게 혹시 뭐 주인이 나오면 같이 도망을 가자 이런 식으로 실행의 분담이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좋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0: 실행을 실제로 하는 어떤 협력 관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발달 장애인 두 분이 이런 공모가 가능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 절도의 부분에서는 무죄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1: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모가 과연 가능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0: 이제 경찰 조서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먹고 싶어서 훔친 겁니다. 같이 훔친 겁니다라고 문장이 써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특수 절도의 요건을 이제 써놓은 거죠. 같이 먹고 싶어서 이제 뭐 같이 훔친 거다라는 게 행위를 공동으로 했고 목표를 같이 했다라는 내용이 써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특수절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발달장애인 분들은 단어로만 띄엄띄엄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거는 자체만으로도 이 조서가 수사관이 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적은 것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위법하다는 취지인 것이죠.
1: 이런 발달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수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제도가 사실 있지 않은데 그게 잘 반영이 지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0: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안 돼서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피의자 신분 조서를 받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진술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거의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장애인으로 보여요? 이렇게 하면서 다투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발달장애가 있거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하는 문항을 필수적으로 넣게끔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제 조력자와 함께 조사를 받게 하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의 경우에는 그런 조력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네. 자. 변호사님,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냥 검사의 처분인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 그럴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건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0: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사실 혐의 없음 불송치가 나와도 이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고소인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갔어도 내가 무죄를 다투거나 하는 이의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유일하게 이의하는 방법이 형사소송법에 없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네네. 무죄인데 어쨌든 덮여진 거기 때문에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닌데 나는 무죄인데 왜 이런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봤지? 라고 했을 때 다툴 수 있는 게 이제 유일하게 헌법소원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기한의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낯서실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내가 뭔가를 제기한다는 게 검찰에 이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유일하다. 헌법소원이.
1: 네.
0: 그렇게
1: 알겠습니다.
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다음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인데 인간 쓰레기라는 말 모욕죄가 아니다. 최근에 이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실제 판결 내용부터 한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이 사건은 이제 병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입원 중이던 두 사람이 한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휴대전화 화면이 밝다는 이유로 전등을 막 끄고 같이 방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휴대폰을 충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병실 공용 전화기에 플러그를 뽑아서 또 이제 충전기를 꽂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생겼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다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거에 응하지 않았고 하니까 홧김에 완전 이건 인간 쓰레기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나 모욕했어? 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했고 유죄까지 나와서 1심 2심 유죄가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거는 무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판결이 나왔던 사건이죠.
1: 네. 자, 1, 2심은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르게 본 이유가 궁금합니다.
0: 이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이런 사례가 대법원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요 인간 쓰레기라는 케이스만 기사화돼서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런 취지의 모욕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이제 충동적으로 단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제 욕설을 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는 모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대법원이 보는 거예요.
1: 자, 그러면요. 이 사건

0: 1, 2심에서 보면은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자, 모욕하고 명예훼손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는 내 명예를 훼손했어, 혹은 날 모욕했어, 이렇게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모욕과 명예훼손은 완전히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당신이 어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뭐 잘못된 사람입니다라는 식의 스토리가 있으면 그건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 쓰레기구만 뭐 이런 식으로 앞뒤 맥락 없이 그냥 욕 같은 거를 내뱉은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모욕이 되는 것이죠.
0: 네. 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중 최근에 이런 판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판례가 있었습니까? 관련돼?
1: 네. 뭐 이렇게 막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너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런 어린 녀석이 어디 건방지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라고 말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 가운데 하나 딱 들어갔겠죠. 이제 그런 것도 1심, 2심 유죄가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0: 네. 자,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욕설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될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 좀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1: 일단은 욕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네, 물론 네, 원칙적으로.
1: 너무 참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어떤 맥락을 갖추고 이제 욕을 한다거나 혹은 반복된다거나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모욕이 성립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한 번 정도 충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상황을 종료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거는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하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서 물론 욕설을 하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또 조심하실 부분,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스토리텔러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전격 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1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낮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말과 휴일 동안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9.1도였고요.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북춘천으로 13도를 기록하는 등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았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8도, 대전 27도, 부산, 대구, 제주 25도, 강릉 24도 등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5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견이 30분 연기됐습니다. 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견에선 야권의 공세가 거센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문제부터 최근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이 오르고 산업용 도시가스가 상승하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폭염의 영향으로 농산물과 축산물 등이 오르며 농림수산품이 3.8% 상승했고 산업용 도시가스 등이 오르며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가격도 한 달 새 0.9%가 올랐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석탄과 석유 제품이 올랐지만 전기 장비 등이 내렸고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가 올랐지만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미국 뉴욕 증시는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다우존 30 산업평균지수는 0.61%가 오른 51,778.1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1.14%가 오른 7,637.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69%가 오른 26,418.30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국채유가도 하락한 데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7BP 하락한 4.946%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공급 우려가 일부 완화하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0.95%가 내린 배럴당 104.8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51% 내린 배럴당 101.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가는 사우디가 오만 수아르항 인근에서 선박 간 환정을 통해 아시아 정유사들의 원유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인류 존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간의 통제권을 지켜야 한다고 AI 업계에 촉구했습니다. 찰스 3세는 현지 시간 17일 스코틀랜드 덤프리스 하우스에서 연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데미 서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 사러 프라이어 오픈 AI 최고 재무 책임자 등을 맞이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는 너무 늦기 전에 충분한 통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내려지는 결정이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세상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속도 조절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메타,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술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관련 규제기구 설립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설립을 무산시켰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민간주도 AI 규제기구가 세워지면 오픈 AI와 엔트로피